역시 염소는 날 좋아한다니까. 우리 염소가 로즈를 좋아할까? 좋아한다 안 한다? 좋아한다 안 한다? 좋아한다? 안 좋아하네. 그럼 멍멍이는? 좋아한다 안 한다? 좋아한다 안 한다? 좋아한다? 안 좋아한대. 아이, 너무 속상해하지 마, 로지. 널 좋아하는 친구가 있겠지.

아이를 이런 상태로 둘 순 없잖아. 5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습해너 가져다 줄게.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

지금 이게 무슨 꼴이야?

진정해. 내가 해볼게.

근데 곰아, 이게 바로 순간 이동이란 거지? 그렇지?

뭘까요?

연습해보자. 고마, 네가 산타 해줄 수 있지? 자, 앉아봐. 근데 산타 느낌이 안 나는데? 어우, 제법 그럴싸한데? 자, 그럼 이제부터 여길 잘 봐주세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어요. 산타 할아버지 오신대요. 끝이야. 이제 선물 줘. 아, 잠깐. 보여줄 거 또 있다. 새하얀 눈이 펄펄펄. 산타 선물이 펑펑펑. 그러니까 내가 공연할 때마다 선물 하나씩 받는 거란 말이지. 응. 얼른 준비해야지.

0: 산타 왔어요. 안녕. 모두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요.
1: 어, 산타 할아버지 오셨네요.
0: 메리 크리스마스. 너희 모두한테 주려고 선물을 가져왔지. 이렇게 한가득 있단다.
1: 와, 정말 많네요. 저도 준비한 게 있거든요.
0: 그래, 뭘 준비했니? 얼른 보고 싶구나.
1: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어요. 산타 할아버지 오신대요.
0: 근데 난 벌써 와 있는걸.
1: 그럼 이건요. 반짝 장식 냠냠 음식. 모두 함께 신나게 즐겨요.
0: 참 착한 아이구나. 자, 선물 받으렴. 그런데 말이야, 너희도 뭔가 보여주고 싶지 않니? 오, 다들 참 멋지구나. 자, 그럼 이제 선물을 줘야겠지.
1: 잠깐만요. 보여드릴 게 또 있다고요.
0: 그럼 이건 누구한테 줄까나?
1: 끝나려면 아직 멀었는데.

0: 이게 뭐야? 다들 표정이 시무룩하잖아.
1: 그럼 혹시 또 다른 거 보여줄 수 있는 친구가 없을까? 마법을 써도 좋고.
0: 맞다! 그런 방법이 있었지? 잘 봐요, 수리수리 마수리! 친구들 안녕! 여기 모인 친구들 모두 크리스마스 잘 보내요! 메리 크리스마스! 자, 그럼 산타한테 보여줄 거 있는 친구 있나요?

0: 다들 참 잘했어요. 이런 선물을 안 줄 수가 없지. 근데 산타는요? 할아버지도 보여줄 거 있으세요?
1: 그럼 있지. 친구들, 메리 크리스마스!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1: 하루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우리 모두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킬링.
3: 진물엔
4: 달콤한 맛.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6: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7: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8: 지당하신 말씀.
9: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1: 하루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우리 모두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3: 콩순이는 딸기 넘다. 말하는 코미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네 딸기 농장.
4: 숲속에 가자.
5: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만의 빈장소.
4: 2층입니다.
5: 모두가 친구 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4: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좋아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6: 모델이 된 둘이.
2: 예쁜 꽃왕관 만들어야지.
6: 나도.
2: 나비야, 안녕?
4: 어? 안 돼! 최고의 사진을 찍을 수 있었는데 나비가 날아가 버렸잖아.
2: 무슨 일이야, 둘이 누나?
6: 누구세요?
4: 난 도시에서 온 사진작가 생지야.
6: 우와! 사진작가요?
4: 하지만 멋진 사진을 찍으려고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아직 한 장도 못 찍었어.
2: 죄송해요. 저 때문에 나비가 날아가서.
4: 아니야. 어? 잠깐. 오호! 와! 멋진데?
7: 뭐 하는 거지?
4: 둘이라고 했지? 둘이 너 내 사진의 모델이 되어주지 않을래?
2: 모델이요? 그게 뭔데요?
4: 모델은 사진을 찍히는 주인공이야. 최고의 사진엔 반드시 멋진 모델이 필요하거든.
6: 우와! 멋지다!
7: 둘이 누나가 모델이 되다니!
2: 저 모델 할래요.
4: 좋았어! 먼저 꽃향기 맞는 포즈를 취해봐.
2: 이렇게요?
4: 어? 그렇지.
7: 뭔가 아쉬운데.
4: 그럼 이번엔 나비처럼 날개를 쫙 펴고 찍어보자.
2: 네. 어때요, 생지 언니?
7: 자세도 좀 어색하고 표정도 너무 딱딱한데.
6: 둘이가 많이 긴장했나 봐.
7: 그러게.
2: 어떡하지?
4: 아, 그래! 너희들 둘이를 좀 도와줄래?
6: 네!
2: 우와! 짠! 둘이 누나 예쁘다. 정말 모델 같아. 정말?
4: 그럼 이번에야말로 최고의 사진을 찍어보는 거야.
6: 네! 네!
4: 바로 이거야. 둘이야, 다시 포즈를 취해봐.
2: 네. 둘이 누나가 아직 긴장됐나 봐.
7: 너무 약해서 그런가. 좀 더 세게.

0: 보자. 후. 죄송해요, 생쥐 언니.
1: 할 수 없지. 최고로 멋진 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2: 최고로 멋진 사진이요? 아, 그럼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찍어보면 어떨까요?
3: 노는 모습을요?
0: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0: 자연스럽게 뛰어놀 때 최고로 예쁘거든요.
1: 네, 정말 예뻐요. 자, 그럼 한 장 더 찍어볼까?
2: 네. 우리 또 신나게 놀자.
3: 좋아. 자, 빠져.
1: 그렇지.
2: 엄마가 아파요.
4: 칙칙폭폭 칙칙폭폭 땡.
5: 다음은 거북이의 집입니다.
4: 칙칙폭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땡.
3: 엄마!
0: 왜 이렇게 어지럽지? 얘들아, 어서 앉으렴. 얘들아, 괜찮니?
2: 엄마, 괜찮아요?
6: 얼른 여기 누우세요. 엄마 머리가 뜨거워.
0: 아무래도 몸살이 난 것 같구나.
3: 어떡해.
2: 빨리 아궈새 의사 선생님을 모셔와야겠어.
0: 병원은 좀 멀리 있는데 어딜 간다 그러니?
1: 걱정 마세요. 제가 빨리 갔다 올게요. 쌩! 대체하냐? 어디 가는 거지? 이게 무슨 냄새지?
7: 응? 새치구나. 옥수수 좀 먹을래? 방금 쪄서 맛있단다.
1: 옥수수? 네! 잘 먹겠습니다.
7: 많이 먹으렴.
2: 됐다. 엄마, 꿀차 드세요.
0: 우리 꽁지가 타준 꿀차 정말 맛있네.
2: 진짜요?
0: 그런데 셋째는 왜 소식이 없지?
2: 병원을 잘못 찾아간 거 아니야?
8: 내가 가볼게. 형이랑 누난 엄마를 지키고 있어.
2: 조심히 다녀와. 셋째 형!
8: 다람쥐야, 혹시 셋째 형 봤어?
9: 셋째? 좀 전에 저쪽으로 뛰어갔는데? 왜?
8: 우리 엄마가 아파서 셋째 형이 의사 선생님 모셔오러 갔거든.
9: 뭐라고? 얼른 타! 야!
10: 와,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7: 아까는 어딜 가고 있었니?
10: 아까요? 엄마가 아파서 의사 선생님 부르러 병원에. 아, 맞다! 어떡해!
7: 셋째야, 까투리가 아프다고?
11: 날개가 아파서 좀 일찍 쉬어야겠어.
12: 아버지, 의사 선생님!
11: 응? 응? 셋째 아니야? 병원 끝났다, 셋째야.

0: 호랑이랑 다람쥐까지.
1: 셋째야, 괜찮니?
0: 네! 다들 어쩐 일이야?
2: 형이 하도 안 와서 데리러 왔지.
3: 까투리가 아프다길래 죽 좀 만들어 왔다.
1: 네? 까투리 아줌마가 아파요? 당장 가야겠네. 빨리 가자, 다람쥐야.
4: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페달을 못 받겠어요.
0: 다람쥐야, 내가 운전할게.
1: 급한 환자를 진찰하러 갑니다.

0: 걱정 마세요. 따뜻한 음식을 먹고 한숨 푹 자면 나을 겁니다.
1: 다행이다.
2: 고맙습니다, 선생님.
3: 자, 따뜻한 죽 먹고 기운 내렴.
2: 잘 먹을게요. 벌써 기운이 나는 것 같아요.
1: 정말요?
2: 다 너희들 덕분이야. 다들 고마워요.
1: 우와, 엄마가 다 나왔다. 마지의 거대한 연.
4: 너무 작아서 그런가.
5: 마지 형.
2: 마지 형. 괜찮아?
4: 저거 봐. 내연이 높이 달고 있다.
5: 떨어졌는데? 저것 좀 봐!
1: 연이야!
4: 내 연보다 훨씬 큰 것 같은데?
5: 그러게! 빨리 같이 꺼내보자!
4: 조금만 옆으로! 좀 더 앞으로! 진짜 진짜 크다.
5: 한번 날려보자.
1: 좋아.
5: 연이 어디로 갔지? 안 보여요.
6: 저쪽도 찾아보자.
1: 하나 둘, 하나 둘.
4: 더 힘껏 달려.

0: 우와, 재밌다! 안돼!
1: 어? 얘들이 어디를 갔지? 얘들아!
2: 찾았다! 아빠, 연을 찾았어요!
3: 오, 다행이구나. 자,
0: 뿅뿅!
2: 어? 어? 이거 보세요! 아기 새들이 제 연에서 놀고 있어요!
3: 정말 귀엽구나.
0: 뿅뿅!
1: 고고! 고고! 고고!
3: 엄마 새가 아기 새를 찾으러 왔나봐.
2: 그렇구나. 저 아기 새들을 돌려줄래요. 자. 아기 새들이 제 연이 마음에 드나 봐요.
3: 그런 것 같은데.
2: 아기 새들아, 이 연은 너희한테 선물로 줄게.
3: 그럼 아빠랑 더 크고 멋진 새 연을 만들어볼까?
2: 좋아요. 안녕, 또 만나자.
4: 자, 연썰매 갑니다.
5: 민들레 꽃씨를 찾아서. 바지 형 받아. 민들레 꽃차 목마르지? 많이 마셔.
0: 공정하여!
5: 안 돼! 날아가지 말고 오래오래 여기 있어. 조심해! 민들레 꽃이 날아가잖아.
6: 알았어!
7: 새치 선수 슛!
5: 어떡해! 민들레 꽃잎이 다 날아갔잖아!
2: 미안. 내가 잡아줄게!
5: 우리도 도와주자!
6: 그래!
1: 어? 얘들이 다 어디 갔지?
5: 민들레야! 이리 와!
0: 가지 마!
5: 이제 잡을 수 있겠다.
7: 좋았어. 이야!
5: 민들레야, 기다려. 둘이 누나 같이 가.
6: 저기 있다.
7: 요호! 안녕, 꺼병이들아.
5: 멈춰.
7: 왜들 그러지?
5: 내 민들레 못 찾으면 어떡해?
6: 걱정 마, 내가 잡아줄게.
5: 내 민들레.
8: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우와, 예쁘다.
5: 가자, 안 돼! 기다려, 민들레야! 저기에 떨어졌어! 찾았다!
7: 여기에도 많아!
6: 여기 숨어 있었네!
5: 민들레야!

0: 이제 떠나가면 안 돼. 거의 다 찾은 것 같아. 어? 어? 어디 가? 이리 와.
1: 안녕.
0: 조심해. 내 꽃.
1: 왜 그래? 간지러워.
2: 어떡해! 엄마!
0: 잡았다!
3: 두리야, 괜찮니?
0: 엄마!
3: 다치진 않았고?
0: 네.
2: 엄마!
0: 두리 누나. 엄마, 이꽃 보세요. 민들레꽃을 다 찾았어요.
2: 저희도요.
3: 아유, 이걸 찾느라 그랬구나.
0: 네, 이제 민들레꽃을 집 앞에 다시 꽂아둘 거예요.
3: 민들레꽃 씨가 애써 새로운 집을 찾아왔는데 서운해하겠는걸?
2: 민들레꽃 씨요?
3: 그래, 얘네들은 민들레꽃 씨라고 해. 이렇게 바람을 타고 여행을 하다 땅에 떨어지면 꽃이 하나하나가 새로운 민들레로 다시 피어난단다.
0: 이게 민들레 꽃이 된다고요?
2: 우와, 신기하다.
0: 민들레 꽃이들아, 이 들판이 마음에 들어? 엄마, 꽃씨들을 날려주고 싶어요.
3: 잘 생각했어. 봄이 되면 노란 민들레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2: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비밀 계단 분대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돼버리가 두 번 간다. 3인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3: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4대가족.
4: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5: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6: 지당하신 말씀.
7: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2: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4: 출동!
13: 얼굴엔
14: 순한 길길,
13: 눈물엔
14: 덥덥한
15: 순하게 지켜줄게.
1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7: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0: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눈물엔
1: 달콤한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4: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 뭐야?
2: 맛있겠다.
1: 맛있겠다.
3: 소풍 최고.
1: 빨리 먹고 싶어.
2: 너무 맛있겠다.
1: 열 5점 만점 소풍이야. 자, 그럼 이제 먹어볼까?
4: 해가 사라졌어.
3: 운이 안 좋네.
4: 어우, 비도 오고.
2: 운이 안 좋아.
1: 비가 너무 많이 와. 운이 정말 안 좋네.
3: 똑바로 서자.
1: 누구 우산 없어?
5: 나 하나 있어. 어, 하나뿐이야.
6: 운이 정말 안 좋네.
5: 같이 쓰면 되지.
7: 나는 7이야. 혹시 여기 천국이야?
8: 여긴 숫자 나라야.
7: 호호, 행운이야.
6: 무지개다.
7: 왜? 왜들 그래?
1: 봐.
7: 오, 거울이네. 행운이야. 1, 2, 3, 4, 5, 6, 7. 일곱 색깔. 난 무지개 색깔 블록이야. 나 정말 우리 좋다니까. 야호! 뭘 해야 할지 알 것 같은데. 7.
5: 빼기 1은?
7: 바로 6. 오, 귀여운 너희 블록들이. 내 친구구나. 난 세상에서 제일 우리 좋은 넘버블럭이야. 난 행운의 숫자 7. 이곳은 행복해. 늘 햇살이 눈부시고 내 얼굴엔 미소 한가득. 길가다 동전도 잘 줍고 하루 종일 행운이 가득해. 난

0: 곤란하니 운이 좋네 내가 도와줄게 건너도록 행운의 치마 믿어 뭐든지 다 잘될 테니까
1: 예!
0: 무지개 타임
1: 빨강
0: 내 첫 번째 블럭 빨간색이야
2: 주황
0: 내 두 번째 블럭 주황색이야
1: 노랑
0: 내 세 번째 블럭 노란색이야
2: 초록
0: 내 네 번째 블럭 초록색이야 5는 파랑 6은 남색 7은 보라색인데 오! 바로 나야!

0: tremendously tiring work.
1: Lovely lullaby. Oh.
0: Oh. Lots.
1: Nice. Stop.
0: Time for tea.
1: One. Silence.
2: Oh, 안녕, 칠.
3: 안녕, 일. 널 만나다니 정말 행운이야. 너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너 높이뛰기 잘하니?
2: 한번 해볼게.
3: 세 칸. 잘했어. 다시 해봐. 다섯 칸. 정말 훌륭해. 어, 다시 해봐. 왠지 너에게 행운이 생길 것 같아. 7.
2: 더하기 1은?
3: 바로?
4: 8. 1, 2, 3, 4, 5, 6, 7, 8. 8, 8개. 잠깐, 다리인가? 어디 보자. 뭐든 상관없어. 전부 좋아. 나는 8. 나는 너무 멋져. 아무도 없나? 오우, 안녕? 넌 누구니? 난 8이야. 난 또 다른 8이야. 잘 봐. 8.
2: 빼기 이름?
3: 바로 7.
4: 안녕.
3: 봤지? 행운이 생길 거랬잖아.
5: 안녕.
4: 모두 안녕.
6: 손에 드는 솜씨가 대단한데?
4: 어디 그뿐이겠어?
2: 넌 누구야?
4: 난 파리야. 내 별명은 말이야. 옥토블록이야. 1, 2, 3, 4, 5, 6, 7, 8. 옥토블록 등반! 1, 2, 3, 4, 5, 6, 7, 8 등반!
7: 기둥처럼 키가 커 널찍하기도 변신 네모 거미가 되어 기어다니는 발은 스파이더블록! 아, 아니!
5: 옥토블록!
4: 옥토블록 거미! 1, 2, 3, 4, 5, 6, 7, 8 거미!
2: 달리기! 선수야! 재빨리! 달려나가! 발은 옥토블록!
5: 옥토블록!
4: 옥토블록 달리기! 1, 2, 3, 4, 5, 6, 7, 8 달려!
8: 다리 어둘게 영웅! 누구보다도 강해! 문어를 닮은 문어 블록이라고나 할까? 발은 옥토블록!
5: 옥토블록!
4: 옥토블록! 문어가 또 뭘 할 수 있더라?
6: 맷세게 헤엄쳐 나르는 지렁이 발은 옥토블록 옥토블록
4: 옥토블록 수영 1, 2, 3, 4, 5, 6, 7, 8 수영

0: 1, 2, 3, 4, 5, 6, 7, 8 반지기.
1: 산처럼 키가 커.
2: 암벽도 오르는
1: 저글링도 한 번에 8개씩.
0: 스케이트도 선수야.
1: 무적기도 척척척. 춤 실력도 어마어마하고.
3: 아름답더라. 어떠라.
0: 1, 2, 3, 4, 5, 6, 7, 8.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 매일매일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2: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3: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4: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5: 지당하신 말씀.
4: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진동.
6: 얼굴엔
7: 순한
6: 킹킹.
7: 진물엔
8: 덥덥한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9: 옛설 칫솔 마데카.

김민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 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 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 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남방구는 북방구와
5: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6: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0: 얼큰도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큰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4: 핏
3: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7: 마데카 솔메이트
8: 진동
6: 얼굴엔
8: 순한 킬킬
6: 눈물엔
8: 덥덥한
9: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0: 커피 구조대와 방탈출 게임장
11: 얘들아 앞 잘 보면서 와
12: 이 방탈출 완전 기대된다
13: 좋아 스카이 마지막 상자도 가져다 줘
12: 지금 바로 가
13: 완벽해 이제 조립은 체이스랑 주마가 같이 해줄래?
14: 알았어
12: 그래
10: 누구든 이 방에 들어오면 화면 속 퀴즈를 풀어야지 나갈 수 있어. 너도 그 후에 여기에서 나가는 거다, 로봇생쥐야.
15: 들어갈래! 들어갈래!
12: 얼마나 하고 싶으면 잘할까?
13: 어떡하지?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데. 가위랑 리본이 있어야 개막식을 하고 게임장을 열지. 갔다 올게.
15: 들어갈래! 들어갈래!
16: 상자 게임장 만드는 게 뭐 대단한 거라고 요란을 떠는지 이런 거 풀만 바르면 나도 하나 만들겠다 하하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왜 귀한 시간 써가며 새 걸 만들지 이미 있는데 저기 있는 걸 빌려면 되겠네 어? 뭐야? 아, 나 손가락에 수염 붙어서 당황한 거 아니야. 난 그냥 그 뭐냐. 아, 콧수염 꼬는 게 유행이라 그래.
10: 언제 들여보내죠?
14: 라이더가 돌아오면 바로. 그때 정식으로 방을 열 거야.
16: 그렇게는 안 될걸. 이 방 탈출 시설은 문제를 일으킬 게 뻔해.
12: 조심하면 되잖아요.
11: 네, 안전하고 튼튼하기만 한데요.
16: 그건 내가 판단해. 게임장 감독관인 나 허미디 포터가 규정에 따르면 이건 크기도 모양도 판지 종류도 몽땅 잘못돼서 치워야 돼.
12: 네? 그럼 규정에 맞춰서 그냥 고치면 되잖아요.
16: 정말 말고 상자에서 떨어져. 살살 들어 양양아 아참 시청에서 일하는 야옹아 인간아
10: 무슨 일이야?
16: 저리 비켜줄래? 이 게임장은 이제 시청 재산이거든 안개 계속 시청

0: 퀴즈를 먼저 풀어야 해요.
1: 아, 네가 만든 거잖아. 정답은 다 아는 거 아니야?
0: 아니요. 저는 화면만 설치했고 퀴즈는 컴퓨터가 내는데요.
1: 그렇다면 망했어.
0: 라이더를 불러야겠어요.
2: 얘들아, 가져왔어. 방탈출 게임장은?
0: 어떤 어른이 가져가 버렸어.
3: 시에서 정해준 규정을 어겼다고 하던데.
4: 근데 앞만 봐도 수상하단 말이야.
0: 대장, 상자가 차에 실렸는데 운전자가 차를 너무 험하게 몰아.
1: 난폭 운전은 법을 어긴 건데.
2: 기다리세요. 퍼피 구조대가 지금 당장 가서 구해드릴게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5: 라이더가 부른다.
6: 이 상자 보여? 여기서는 어떻게 탈출해야 해?

0: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다들 빨리 와줘서 고마워. 로키랑 시청 감독관 아저씨가 게임장에 갇힌 채로 차에 실렸는데 운전을 너무 험하게 한대. 그래서 이번에 출동할 대원은 체이스? 네가 확성기를 써서 저 버스 기사한테 버스를 세우라고 해줘.
0: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1: 그리고 러블, 넌 크레인으로 방탈출 게임장을 짐칸에서 들어줘. 로키랑 감독관 아저씨를 풀어주게.
2: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강!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좋아, 케이스. 가서 차를 세워봐.
1: 고양이였어? 그 감독관 아저씨 보면 볼수록 수상한 사람이야. 락! 확성기!
2: 어서 차 세워, 양화!
3: 차라리 퀴즈를 다 풀고 빨리 여기서 나가자.
4: 이것은 작고 둥글고 안에 씨가 하나 있는데 뭘까요?
5: 오! 알았다! 정답은?
3: 바나나!
4: B, 틀렸어요.
3: 뭐? 말도 안 돼.
5: 아니요, 체리예요. 체리는요, 작고 둥글고 씨가 하나예요.
3: 난 아직도 바나나 같은데.
1: 라이더, 고양이가 사람 말을 안 듣고 계속 가.
0: 알았어, 뒤로 와. 러블, 네가 가. 트레일러에서 방탈출 게임장을 들어올려.
6: 콕콕 족집게 작전 실시. 살살 들어, 크레이나.
5: 저 녀석 좀 뛰네.
0: 체이스, 버스가 저 차를 치겠어. 그물로 보호해줘.
1: 알았어. 락! 그물. 아슬아슬했어. 난 앞을 살펴볼게.
0: 그게 좋겠다. 지원을 요청할게. 주마, 저 버스 좀 잡아줄래?
7: 대안구조 주마 출동!
5: 이 빈칸에 어떤 색이 들어갈지 알아내야 해요. 이 칸이 빨강, 노랑이니까 여긴 녹색이어야겠죠?
3: 근데 이 퀴즈를 어느 세월에 다 풀어 평생 여기 살겠네.
5: 에이, 울지 마세요. 감독관님 할 수 있어요.
3: 울어? 누가 울었다 그래?
5: 이 둘은 빨강, 녹색인데 그럼 빠진 색이 뭐가 있을까?
2: 시민 여러분, 멈추세요! 버스가 오고 있어요!
0: 오, 안 돼! 아저씨, 차가 그쪽으로 가요! 조심해요!
6: 트레일러는 내가 세울게!
7: 버스는 내가 맞고!
5: 이 중에 딱 맞는 모양을 빈칸 두 개에다 채워야 하는데? 이 퀴즈는 어렵다.
3: 아니, 너같이 똑똑한 애가 못 풀면 대체 누가 풀어? 그럼 진짜 큰일 난 거네.
7: 자율주행 모드 가동! 좋아, 간다. 좋아, 얘들아. 이제 그만 놀아. 양이랑 로봇생쥐는 노느라 완전 정신 없는데?
0: 정말 잘했어, 주마. 러블이 저 트레일러를 잡아야 할 텐데.
6: 잡았어.
0: 꽉 잡아, 러블. 제이스, 네가 가서 견인고리로 도와줘.
5: 우와, 운전 한번 험하네요.
3: 이 퀴즈 어떻게 푸는지 알았어. 거울처럼 마주보게 만들자. 사각형은 이쪽에, 삼각형은 여기다.
4: 정답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방탈출에 성공하셨습니다.
3: 만세! 방금 저 말 들었어? 내가 했어! 우후! 내가 했어! 내가 했다고!
5: 꽉 잡으세요!
1: 랩! 견인고리! 트레일러는 무사해.
5: 잠깐만요, 홍딩어 시장님?
0: 알렉스, 자르는 건 네가 할래?
5: 어드벤처 베이 방 탈출 게임 정식으로 영업합니다.
7: 예!
5: 놀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0: 아니 뭘, 혹시 누가 방을 뺏어가면 우리 큰 소리로 불러. 자, 이제 들어가서 놀아.
7: 예, 신난다.
3: 저기, 혹시 내가 필요하면 말해. 퀴즈를 푸는 건 내가 최고니까. 왜?
8: 탐험가 트래비스와 전설의 빅.

0: 아, 저건 너무 높네.
1: 헬리콥터라도 타야 닿겠는데.
2: 미안해 얘들아, 내가 공을 좀 잘못 던졌네.
3: 마셜, 넌 다른 동물이랑 말 잘하니까 갈매기들한테 공 좀 내려달라고 해봐.
4: 알았어, 한번 해볼게. 꽉꽉꽉꽉.
3: 와, 마셜 성공이야.
4: 갈매기야, 고마운데 사탕 말고 공을 갖다 줄래?
3: 그래도 내려다 준 게 어디야?
5: 아, 공은 못 찾았어도 뭐 어때? 그리고 나 감자튀김 먹고 싶어.
0: 어, 저게 뭐지?
4: 와, 저런 걸 타고 올 사람은?
6: 탐험한 트레비스다!
7: 안녕 라이더, 얘들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 말도 안 돼! 여기서 제가 아는 친구들을 만날 줄은 몰랐어요. 빅빅 섬에서!
2: 저, 아저씨, 이번에도 잘못 찾아오셨는데요.
4: 네, 여긴 어드벤처베이에요.
7: 진짜 그러네? 사람들 참 왜 지도를 거꾸로 만들어? 그래, 난 지금 전설의 섬을 탐험하러 가는 중이었어. 빅빌 섬이지. 거기 사는 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려고.
2: 저희도 도와드리고 싶은데 빅빌 섬이란 데는 처음 들어봐요.
4: 터보 선장님은 아시겠지? 세상에 안 가본 바다가 없으니까.
7: 와, 진짜 좋은 생각인데. 좋아, 물어보자.
2: 저, 아저씨.
7: 어?
2: 선장님은 저기 계세요. 배 안에요.
8: 자, 원리, 싱싱한 자연산 오징어 육포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만큼 좋은 것도 없지?
7: 안녕하세요, 터보 선장님. 빅빌 섬으로 가는 길 좀 알려주실래요?
8: 빅빌 섬엔 가본 적이 없지만 원래 목적지가 여기면 어마무시하게 벗어난 것 같은데요?
4: 여태 잘못 날아온 거예요.
7: 아, 그 말이야? 그럼 저는 어느 쪽으로 가야 하나요?
8: 이 지도에 표시된 대로면 정확한 위치는 저 먼 바다 어디쯤일걸요?
7: 아하, 이제 알겠네. 여기선 잘 안 보이는데요.
2: 저, 아저씨, 스카이가 헬리콥터를 타고 같이 날아가면 어떨까요?
4: 저도 빅빌섬 찾는 거 돕고 싶은데 진짜 신나 보여요.
7: 그야 당연하지. 트레비스 탐험대에 온 걸 환영한다.
4: 헬리콥터 타고 바로 올게요.
8: 언제 섬을 찾을지도 모르는데, 자, 출출할 때 이거 먹고 기운 내서 찾으러 가세요.
7: 오징어 육포!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침밥인데, 오냠! 이제 배고픈데, 스카이! 우리 오징어 육포 좀 먹고 갈까?
4: 전 됐어요. 한눈팔다 빅빌섬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7: 역시 아침부터 맡는 오징어 냄새는 최고야. 어, 너도 한입 팔래? 그래겠다. 아이고, 갈매기 동생, 아니 형님, 거기서 그러지 말고 저리로 가줄래, 제발. 아니 뭐야, 아, 결국에 구멍이 나버렸잖아. 스카이,
4: 제가 들어드려요. 후크 들게요.
7: 역시 우리 스카이, 조정 도와줄까?
4: 조종은 한 명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7: 그게 낫겠지? 그럼 내가 할게.
4: 아저씨, 아니요. 제가 한다고요. 왼쪽이요.
7: 아우, 알았어.
4: 아니요, 왼쪽.
7: 알았어, 왼쪽. 좋지.
4: 아저씨, 항로를 한참 벗어났거든요.
7: 아, 그렇군. 왼쪽이랬지? 중간 보고 합니다. 풍선이 터지긴 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빅빌 섬을 찾고 있는데요. 전설에 따르면 거긴 아주 큰 괴물이 산다네요.
4: 괴물이요? 왜 지금 말하세요?
7: 말 안 했었나? 어쨌든 이따만한 괴물이...
4: 아저씨, 괜찮아요?
7: 괜찮아. 곤돌라 바닥칠이 벗겨진 것만 빼면... 어, 그리고 바다가 더 가까워진 것 빼면...
4: 최대한 높이 날아볼게요, 아저씨. 그리고 라이더를 부르세요.
7: 그러니까 호피 구조대는 단축 번호로 저장해놨지.
2: 아저씨, 별일 없으시죠?
7: 내가 진짜 어이없어서 길도 잃고 열기구도 터지고 곤돌라에서 떨어지기까지 하고 이보다 더 할 수 있을까? 살려줘!
2: 오, 저희가 지금 갈게요. 호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호피 구조대 비행기 본부로 출동! 라이더!

0: 구멍난 열기구를 막아야 해.
1: 살려줘!
0: 그래서 이번에 출동할 대원은 바로 러블. 네가 호버보드를 타고 바짝 다가가서 아저씨를 받아준 다음 곤돌라에 다시 올라탈 수 있게 도와드려.
2: 러블, 러블 스피드로 출동.
0: 그리고 로키, 넌 제트팩을 타고 가서 연장으로 열기구 구멍을 막아줘.
3: 초록 에너지 출동!
0: 고마워, 로보도. 빨리 왔네. 러블, 로키, 지금 바로 출동!

0: 지금이야, 로보도! 쉬프트 엔진!
1: 저기 있다, 내가 말한 빅빌섬!
2: 저게 진짜 빅빌섬은 맞는 거예요? 엄청 쬐끄만데요?
3: 섬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 유머 감각이 대단하네. 얼른 탐험하러 저기로 내려갔으면 좋겠다.
4: 스카이, 아저씨한테 잘 버티고 계시라고 해줘. 거의 다 왔어.
2: 안 돼요, 아저씨. 기다려요.
3: 세상에 이런 바위도 다 있었나? 뭔 바위가 아니라 깃털 보는 것 같네. 뭐야, 엄청나게 커다란 새였잖아. 부리도 되게 커다랗고 말이야. 비리 부리란 뜻이지? 그래서 이 섬 이름이 빅빌 섬인 거였구나. 어, 어디가 비리였니?
2: 꽉 잡아요, 아저씨. 라이더랑 애들이 오고 있으니까요.
5: 자요, 아저씨. 제 호버보드를 대줄 테니까 점프해서 매달리세요.
3: 이런 것쯤이야. 좋아, 간다.
0: 어, 이쪽이 새네. 얼른 막아줘, 로키.
6: 접착제! 빨리 굳는 접착제를 쓸게.
0: 잘 막았어, 로키. 이제 진공청소기를 써서 열기구를 다시 부풀려줄래?
6: 청소기!
0: 반대로 하는 거 잊지 마. 지금은 공기를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불어넣어야 하니까.
6: 맞다. 그래야 풍선이 다시 빵빵해지겠지. 청소기, 앞으로!
5: 해볼래요, 아저씨?
3: 이 큰 무리를 진정시키는 게 먼저일 것 같은데. 달리카는 오징어 간식을 완전 좋아하지.
5: 큰일 날 뻔했네요. 꽉 잡아요, 아저씨. 열기구에 다시 태워드릴게요.
3: 역시 트레비스답게 이번 전설의 섬 모험도 대성공이군요.
2: 근데 저 펠리콘 두리에 오징어 유포병이 있어.
0: 어, 저거 유리병이라 삼키면 안 돼. 굉장히 위험할 것 같은데. 마셜, 네가 저 새한테 말 좀 해줄래?
7: 준비됐어. 찍찍 소방관 출동.
0: 마셜, 저 펠리콘이 부리를 열게 할 만한 방법이 뭐 없을까?
7: 한번 새들이 좋아할 만한 농담을 해볼게.
0: 그래, 우린 너만 믿을 테니까 잘해봐. 로키, 새가 부리를 열면 곧바로 집게팔을 써서 입안에 든 병을 꺼내자.
6: 집게팔!
7: 있지? 갈매기 둘이 빵집에서 뭐 했게? 빵꾸악 꾸악 꾸악 꾸악!
0: 지금이야, 로키! 꺼내!
6: 발이 안 나! 잠깐만! 어! 나 괜찮아! 새도 괜찮고! 뭐해, 마셜? 얼른 농담 하나만 더 해봐!
7: 알았어! 빵을 본 비둘기 둘은 뭐라 했게? 가 꾸악!
0: 잘했어, 얘들아. 너희가 빅비를 구했어.
7: 덕분에 실컷 웃었네.
6: 졸지에 난 새들 치과에서 노는 거 해보고 말이야.
3: 네, 지금까지 전설의 섬 빅빅 탐험을 보셨습니다. 빅빌과 커피 구조대였습니다.
0: 고생하셨어요, 아저씨. 혹시 또 큰 새 위에 올라타시거든 저희 불러주세요.
3: 자, 큰부리 친구, 우리 시청자들한테 말해줄래? 오징어 육포가 얼마나 맛있게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엔
9: 순한 길길!

0: 단순하게
1: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온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2: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3: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0: 지당하신 말씀.
3: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4: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5: 또 졌네.
6: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피라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소울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한 킹킹.
7: 식물엔
8: 똑똑한 말.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소울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4: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1: 얼굴엔
4: 순한 킬킬.
1: 중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뽀르르 도마나라 키스 환영합니다.
4: 어서오세요 공주님.
3: 도마나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동전 뽀로로 동화나라 키스
5: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과 함께
6: 출 대작전. 안녕 하늘이 누나. 안녕 우지야. 안녕 슈퍼. 팻들아. 어? 슈퍼 팻들은 어디 있어?
7: 슈퍼 팻들은 멋진 세계 여행을 떠났어 호기. 슈퍼 팻 어드벤처지.
6: 슈퍼 팻 어드벤처?
8: 슈퍼펫 미니버스가 곧 중국 청도에 도착합니다.

0: 야생 판다들을 빨리 보호소로 데려가야 해요. 이리 와, 판다들아. 오, 안 돼.
1: 이젠 차피가 더 어려워졌는걸.
0: 어떻게 해야 이 장난꾸러기 판다들을 잡을 수 있을까요?
1: 슈퍼윙스?
2: 아, 벌써 슈퍼펫들이 보고 싶어.
3: 좋은 소식이야, 호기. 지금 슈퍼펫들이 중국 청두에서 전화를 걸었어.
4: 안녕, 슈퍼펫들아.
5: 안녕, 슈퍼윙스. 난 웬이라고 해. 이곳 청두 산속에서 야생 판다 세 마리를 발견했어. 우리 아빠가 운영하시는 판다 보호소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장난감 공을 하나 배달해 줄 수 있을까?
3: 물론이지. 어떤 주문이든 문제없어. 우리가 하늘을 날아서 배달해 줄게.
2: 근데 장난감 공이 도움이 될까?
5: 판다들은 공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해서 만약 공이 있으면 날 따라올 거야.
3: 좋았어. 택배를 준비해 줄게.
5: 고마워, 슈퍼윙스. 이따 보자.
3: 중국의 청두에는 50마리의 판다들이 살고 있는 판다 보호소가 있어. 판다들은 과일과 채소를 먹는데 특히 대나무 죽순이나 잎을 좋아해. 우지야, 택배 준비 부탁해.
6: 알았어. 택배 프린터를 작동시켜줘. 택배 준비 완료. 자,
3: 고마워, 우주야. 판다들을 위한 장난감 공 출발합니다.
7: 잠깐만, 호기. 너한테 미션 파트너가 필요할 것 같은데.
2: 미션 파트너?
7: 그래. 자, 누가 좋을까? 어떤 슈퍼윙스가 장난꾸러기 판다들을 잘 유인할 수 있을까?
3: 슈퍼윙스 아리, 오늘의 미션 파트너로 딱이야. 슈퍼윙 출동 준비!

0: 내려와 판다들아.
1: 판다들이 대나무 위가 너무 재밌어서 내려올 생각이 없는 것 같구나. 아, 저기 있는 판다들을 잡긴 어려울 것 같은데.
0: 잡을 수 있어요. 제 택배만 도착하면.
2: 택배 왔습니다.
0: 어? 우와, 왔나봐.

0: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1: 그리고 난 아리야. 구조 준비됐어.
2: 청두에 온 걸 환영해. 이분은 우리 아빠셔. 그리고
0: 나도 보고 싶었어, 슈퍼패트라.
1: 여기 네 택배.
2: 좋았어. 커다란 탱탱 쇼우야.
1: 쇼우?
3: 쇼우는 우리가 사용하는 표준 중국어로 공이란 뜻이란다. 웬, 내가 먼저 가서 판다 보호소의 문을 열어놓을 테니 슈퍼윙스와 함께 올 수 있겠니?

0: 대박. 그럼 이제 판다들을 데리러 가볼까?
1: 판다들아, 여기!
0: 크고 밝고 노란 치오야! 같이 놀고 싶지 않니? 응! 와서 잡아봐! 여기야, 여기! 이쪽이야, 잡아봐! 우와!
1: 저기 봐! 공이 아래로 굴러가고 있어!
2: 우리한테 맡겨, 웬!
0: 이제 빛날 시간이야!

0: 미션 준비 완료!
1: 그럼 판다를 구하러 가볼까?
2: 좋아, 출발!
1: 멈춰, 판다들아!
2: 잡았다!
1: 어, 안 돼! 판다들이 도로까지 굴러가겠어! 판다들이 트럭과 부딪힐 것 같아!
2: 내가 있는 한은 안 되지! 구조용 튜브 액션!
1: 오, 이런! 판다들이 날아올랐어!
2: 내가 잡을게!
1: 로켓 부스터! 액션!
2: 잡았다!
1: 잡았고! 또!
2: 잡았다!
1: 잘했어, 호기! 그런데 이 장난꾸러기 판다들을 어떻게 하면 보호소까지 안전하게 데려갈 수 있을까? 판다들이 즐겁고 재미나게 가면 좋겠는데.
2: 내가 숲속을 가장 재밌게 지나가는 방법을 알아. 바로 짚라인! 짚라인!

0: 저기 판다 보호소야. 아빠도 있잖아. 아빠!
1: 웬! 이쪽으로 오면 돼.
0: 판다 보호소 도착.
1: 멋진데. 하나, 둘, 셋. 모두 잘 왔다.
0: 저도요, 아빠.
1: 어서 오렴. 헤맸구나, 웬.
2: 슈퍼윙스와 슈퍼팻, 그리고 슈퍼친구들, 판다구하기 성공!
3: 우리 모두 정말 즐거웠어. 고마워, 슈퍼윙스.
4: 우리 할 일은 끝난 것 같지? 어?
3: 와, 미니버스잖아! 다른 곳에서 또 보자, 슈퍼팻! 우리도 가볼까?
4: 그래!
3: 모두 잘 있어! 잘 가!
1: 고맙다!
2: 슈퍼윙스와 슈퍼팻! 임무 완료!
4: 아기 돌고래 가족 찾기.
5: 슈퍼팻 미니보트가 아이슬란드에 도착합니다.

0: 저기 보세요, 아빠. 슈퍼펫들이에요. 바라와 함께 놀고 있어요.
1: 바다로 가도 될 만큼 다 나은 것 같구나. 엄마 돌고래가 보고 싶을 거야.
0: 안녕, 슈퍼펫. 착하지, 바라. 아빠, 파라를 보내주면 파라가 이 넓은 바다에서 엄마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슈퍼윙스? 안녕, 나는 율리아야. 여기 보이는 수영장은 바다에서 부상당한 돌고래들을 위한 보호소야. 이 친구는 파라고 한 살이야. 파라는 부상을 당했었는데 이제 다 나았어. 안녕, 파라! 이제 파라는 바다로 돌아가야 하는데 넓은 바다에서 엄마를 찾을 수 있을지 걱정이야. 슈퍼윙스가 우리를 도와줄 물건을 배달해줄 수 있을까?
2: 그럼 당연하지!
3: 돌고래 음파를 탐지할 수 있는 음파 탐지기가 필요할 거야. 지금 바로 만들어줄게.
0: 좋았어! 고마워, 슈퍼윙스! 이따 보자!
4: 아이슬란드의 헤이마이 섬에는 유명한 돌고래 보호소가 있어. 부상을 당한 돌고래들이 치료를 받은 후에 다시 바다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야. 돌고래들은 물속에서 음파를 이용해 서로 소통하지.
3: 그럼 택배 프린터를 작동시켜줘. 휴대용 음파 탐지기 만들기 시작! 택배 준비 완료!
2: 고마워, 우주야.
4: 잠깐 오기, 기다려봐. 이번에도 미션 파트너가 필요할 것 같은데.
2: 나야 좋지.
4: 자, 누가 좋을까? 누가 바닷속 수색을 잘할까?
0: 슈퍼윙 봉반장.
4: 봉반장이라면 문제없어.
0: 슈퍼윙 출동 준비.

0: 출동 준비 완료!
1: 와서 파라가 엄마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2: 택배 왔습니다.
1: 야호!

0: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1: 그리고 난 봉반장. 탐색 준비 됐어.
0: 아이슬란드에 온 걸 환영해, 슈퍼윙스. 이분은 우리 아빠셔. 여기 네 택배. 우와. 음파 탐지기 정말 멋지다. 고마워. 근데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거야?
2: 이건 돌고래들이 내는 음파를 추적해준단다.
0: 우와, 돌고래들의 소리를 헤이루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헤이루?
2: 헤이루는 아이슬란더로 듣다라는 뜻이란다. 정확해, 바로 그런 기능이야, 율리야. 바로 엄마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거야.
0: 좋았어, 해보는 거야.
2: 잘 다녀.
3: 자기를 따라

0: 돌고래를 찾을 수 있는지 해보자. 헤이루, 들어봐. 돌고래 신호가 틀림없어. 파라 엄마가 저기 있나 봐.
1: 봐, 저기 돌고래들이 있어.
0: 돌고래들과 말을 해볼까?
2: 실례합니다, 바다 시민 여러분. 공식적인 바다 경찰 업무로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0: 돌고래들이 거품놀이가 너무 재미있어서 해이로하지 않아.
2: 어쩌지?
1: 돌고래들이 듣지 않으면 보게 만들면 되지.
2: 좋은 생각이야. 네, 그럼 이 방법을 써볼까? 좋아, 바다 친구들. 신나는 바닷속 댄스 타임이야. 난 이걸 미역춤이라고 부르지. 흔들 흔들 다 함께, 흔들 흔들 신나는, 흔들 흔들 바닷속 춤. 짝짝 박수쳐, 짝짝 박수쳐, 빙글 빙글 바닷속 춤. 미역춤. 모두 헤이로 부탁해. 혹시 너희 중에 파라 엄마가 있니? 그럼 파라 엄마를 본 돌고래는 있니? 오, 파라 엄마가 파라를 찾으러 좀 전에 항구로 갔다는데? 잘했어, 봉팻.
1: 좋았어, 얘들아. 모두 항구로! 예!
3: 돌고래가 여기서 뭐하는 거지?
0: 도착했어! 저기 항구가 보여!
4: 근데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지?
2: 대체 뭐가 배들을 저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걸까?
4: 바로 저거야! 저기 파라 엄마 같은데?
0: 맞아! 지금 파라한테 음파를 보내고 있나 봐.

0: 조심해! 멈출 수가 없어! 안 돼! 등대다!
1: 저 커다란 화물선이 등대에 부딪히게 놔둘 순 없어!
2: 우리가 빛날 시간이야! 슈퍼믹스와 슈퍼패!

0: 업그레이드된 슈퍼빙스라면 문제없어. 경찰 방패 늘리기 액션. 경찰 로프 발사!
1: 파워 장갑 발사! 액션!

0: 우리가 해냈어.
1: 슈퍼윙스와 슈퍼패 그리고 슈퍼친구들 돌고래 구조 성공.
2: 봐라, 다음에도 엄마와 함께 자주 놀러와야 해.
3: 우리 할 일은 끝난 것 같지? 와, 미니보트잖아. 또 봐, 슈퍼패들아.
0: 이제 갈까?
2: 잘 가!
0: 고맙다!
1: 슈퍼윙스와 슈퍼패! 공동 완료!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식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1: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2: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7: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8: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9: 매일매일 락토핏.
8: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넘버블럭스 친구들
2: 고해라.
1: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2: 20까지 더해. 우리 같이 놀자.
1: 5월 3일 만나면
2: 8이야.
1: 전신 우리 모두
2: 8.
1: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2: 함께 놀아요.
1: 넘버블럭스 4대 가족.
3: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4: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0: 지당하신 말씀.
4: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출동.
9: 얼굴엔
10: 순한 길길,
9: 순물엔
10: 덥덥한 말,
11: 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3: 핏.
12: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4: 매일매일 락토핏.
1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줘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홍순이네 딸기농단! 마르는 코리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홍순이네 딸기농장!
3: 우와! 뽀로로방! 우리 집에 놀러온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4: 안녕!
3: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6: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7: 우리 모두
8: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0: 마데카 솔메이트
11: 진동.
9: 얼굴엔
11: 순하게
9: 진물엔
12: 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이제 크리스마스가 3번밖에 안 남았다니.
1: 달림아, 크리스마스가 그렇게 좋아?
0: 그럼요. 크리스마스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도 받고 왠지 특별한 일이 생길 것 같거든요.
2: 특별한 일?
0: 네, 엄청 엄청요. 아, 올라가야겠다.
1: 벌써?
0: 인형 친구들한테 매일 동화책 읽어주기로 약속했거든요. 약속을 잘 지켜야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해주죠. 오늘은 정말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줄게. 짜잔! 피터팬, 내가 진짜 좋아하는 얘기야. 잘 들어봐. 반짝반짝 빛나는 별 너머 네버랜드에는 피터팬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피터팬이 웬디의 집을 찾아갔지요.

0: 내가 진짜 피터팬은 깜짝 놀랐어요. 뭐지? 이상하다. 분명 무슨 소리가 났는데.
1: 안녕. 놀라지 마. 난 피터팬이야.
0: 피터팬이라고? 진짜 피터팬?
1: 응, 맞아. 진짜 피터팬.
0: 우와, 피터팬이 진짜로 있었다니.
1: 근데 너 정말 동화책 잘 읽는다.
2: 맞아. 달림이 동화책 정말 잘 읽어.
1: 내 친구들한테도 읽어주면 좋겠는데.
0: 이 친구들? 네버랜드에 같이 사는?
1: 응, 맞아.
0: 팅커벨도 있어?
1: 그럼.
0: 우와, 난 너무 가고 싶어. 내가 동화책 읽어줄게.
1: 정말?
0: 그럼. 네버랜드에 얼마나 가고 싶었다고.
1: 좋아. 그럼, 자.
0: 우와.
1: 그럼 이제 가볼까?

0: 맞아, 네버랜드야. 여기가 우리 집이야. 얘들아, 나왔어!
1: 핑터팬!
2: 쟤들은 누구야?
3: 팅커벨! 팅커벨 맞지? 정말 예쁘다!
2: 고마워.
3: 나는 달림이라고 해.
4: 난 써니.
5: 난 별이.
0: 내가 달림이한테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부탁했어.
6: 동화책?
3: 그래, 달림이 동화책 진짜 잘 읽어.
2: 맞아.
5: 재밌겠다.
3: 어떤 책을 읽어줄까? 크리스마스니까 산타 할아버지 이야기 어때?
5: 산타?
2: 그래!
5: 재밌으면 산타 할아버지가 오실 거잖아.
2: 산타 할아버지가 오신다고?
5: 진짜?
3: 당연하지! 뭐야? 너희들 집엔 산타 할아버지가 안 오셔?
0: 전에는 오셨는데 이젠 안 오셔.
5: 뭐? 왜?
4: 너희들 착한 일을 안 했구나.
0: 그게 아니라 산타 할아버지가 못 오시게 방해하는 악당이 있어.
3: 뭐? 그게 누군데?
7: 안개 대포 발사!
4: 발사! 발사!
8: 노이쿠! 앞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 내버려두러 갈 수가 없네.
7: 산타는 안 돼!
4: 안 돼!
7: 크리스마스도 절대 안 돼!
4: 안 돼!
3: 후크 선장이? 대체 왜?
2: 크리스마스 날 악어에게 팔을 물렸거든.
0: 그 뒤로 크리스마스를 싫어해.
2: 그렇다고 크리스마스를 싫어한단 말이야?
4: 말도 안 돼!
2: 그래서 우린 크리스마스가 즐겁지 않아.
5: 맞아요.
3: 너무해. 크리스마스가 얼마나 행복한 날인데.

0: 원장을 혼내주자. 산타 할아버지가 올 수 있도록.
1: 정말?
2: 어떡해?
0: 우리가 도와줄게. 그렇지, 얘들아?
1: 맞아.
3: 크리스마스를 부셔 부셔.
4: 지나치이라.
3: 이제 2일 남았군. 올해도 산타를 못 오게 해서 크리스마스를 망쳐버릴 거야.
4: 망쳐 망쳐.
3: 어디 나타나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확. 저 녀석은
4: 징크빌!
3: 피터팬이 여긴 왜 온 거야?
5: 후크 선장, 경고를 하러 왔다.
3: 경고라고?
0: 더 이상 산타 할아버지가 못 오게 막지 마.
3: 너희들 뭐 잘못 먹었구나. 그런다고 내가 그래 알았다. 그럴 것 같냐?
0: 어서 들어가자.
4: 안돼 안돼.
5: 그렇다면 나랑 결투해. 이긴 사람 말 들어주기.
3: 뭐라고? 조그만 녀석이 까불 거 있어.
5: 크리스마스를 망치는 건.
3: 즐거운 크리스마스는 절대 안 돼.
0: 이제 안개대포를 찾아서 망가뜨리면 돼.
1: 어딨지?
0: 말도 안 돼. 크리스마스에 해골푸시를 해놓다니.
1: 찾았다. 안개대포.
0: 정말이네. 얼른 이걸 고장내자.
1: 좋아.
6: 어떻게 해야 고장을 내지?
3: 잠깐, 이게 무슨 소리지?
4: 지민자, 지민자.
3: 누구야?
0: 어떡해.
5: 안 되는데.
0: 아이고, 얘들아 괜찮아?
3: 너희들은 누구지? 거기서 왔다! 내가 좀 뭘 하고 있었단 말이야!
4: 지민자! 지민자!
5: 얘들아, 이리로 와! 얼른!
3: 어떤 감히 도망가냐고!
0: 얘들아! 살려주세요!
3: 어서 항복하지 못해!
0: 어쩌지?
4: 대포 발사!
3: 내 대포!
4: 쏘지마! 쏘지마!
5: 얘들아, 얼른 도망가야 해!
0: 이쪽으로!
3: 뭐야, 앞이 안 보여서 잡을 수가 없잖아! 뭐 하는 거야? 어서 저 녀석들을 잡아!
4: 잡아! 잡아!
3: 뭐 하는 거야? 나 말고 저 녀석들을 잡으라니까!
0: 못 빠져나왔다.
5: 서두르자. 어서 피해야 돼.
3: 이 녀석들 거기서지 못해. 뭐야, 벌써 도망갔어? 감히 내 작전을 망치려고 해? 어림없어. 저 녀석들이 다시 못 오게 철저히 감시해.
4: 감시! 감시!
5: 됐어 얘들아, 이제 무사해.
1: 아휴, 다행이야. 무사히 도망쳐서.
0: 근데 작전은 실패했어. 크리스마스도 얼마 안 남았는데.
1: 그러게.
7: 어쩌지?
3: 못된 녀석들. 내 산타 방해 작전을 망치려 하다니. 또 올지 모르니까 꽁꽁 막아둬야겠어. 버리자.
4: 여기다.
3: 웃어. 너도 똑같이 해줄까?
1: 이젠 어쩌면 좋지?
8: 산타 할아버지, 이번 크리스마스에도 못 오시겠네.
0: 안 돼. 그럴 수는 없어.
1: 그치만 어떻게?
0: 어떻게 해서든 꼭 산타 할아버지를 오시게 해야 해.

0: 뭐지? 이 냄새.
1: 맛있는 냄새.
0: 맛있는 고기 냄새.
1: 좋아, 고기 냄새.
2: 됐어, 들어가자.
3: 응. 구선장이 고기 냄새를 좋아한단 말이지?
4: 응, 맞아. 우와, 발 아파. 언제까지 부채질을 해야 하는 거야?
1: 구선장이 어서 숨어.
0: 여기서 나는 냄새였군. 이게 웬 음식들이야? 근데 누구거지?
1: 무슨 상관이야? 응? 우린 해적이다!
0: 그래, 맞아! 해적은 원래 남의 물건을 뺏는 사람이지.
4: 어딨지? 어젠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2: 우리가 못 찾게 숨겨놨나 봐.
4: 포크 선장이 돌아오기 전에 빨리 찾아야 하는데.
1: 맛있어, 맛있어.
4: 왜 저렇게 빨리 먹는 거야?
3: 시간을 더 끌어야 하는데.
0: 잘 먹었다. 이제 가봐야 돼.
1: 안 돼요. 남의 꿀 먹고 그냥 가는 법이 어디 있어요?
4: 맞아요. 남의 꿀 허락도 없이.
0: 난 해적이거든. 해적은 허락 따위 받지 않아. 가만, 너희들 어제 그...
1: 지민짱!
0: 우리 집에 몰래 왔던 녀석들 맞지? 피터팬이랑 내 배포를 망가뜨리려고 했던?
1: 그게...
0: 또 날 방해하러 온 거냐?
4: 어떡해...
0: 이 녀석들!
1: 안 돼!
0: 피터! 뭐야? 당장 내려주지 못해! 이것 좀 내려봐!
1: 어서 도망가자! 그래!
0: 이 녀석들, 저거 보자.
4: 대체 어디 숨겨둔 거지?
2: 다른 데로 가져갔나 봐.
4: 이게 뭐지?
2: 비밀의 방인 것 같은데?
4: 저기! 저기 있어!
2: 그래! 빨리 가서 고장 내자.
4: 응.
2: 달림아, 괜찮아? 어서 이걸 잡아. 빨리 물 밖으로 나가자. 이게 무슨 소리지? 그래, 후크 선장의 팔을 먹어버린 악어! 움직였어! 이걸로 막아야겠어! 자! 어서 가자!
1: 달림이랑 피터팬은 왜 안 오지?
4: 그러게.
1: 달림아, 피터!

0: 아니구나. 졸고 있으면 어떡해. 이 녀석들 이제 포기한 모양이군.
1: 예, 제대로 왔어.
2: 이제 이것만 고장내면 된다 이거지?
1: 응.
0: 이제 대포를 설치해볼게. 좋아, 좋아.
3: 좋아, 좋아.
0: 이번에도 산타를 혼내줘야지.
3: 재밌어.
0: 넌 피터팬.
1: 도망치자.
0: 자녀석들을 잡아. 거기서지 못해. 더 갈 곳이 없지.
1: 팅커벨, 어서 요술가루를 뿌려줘.
2: 요술가루가 없어.
0: 이것만이냐? 내가 또 당할 줄 알고.
2: 어떡해.
1: 걱정 마, 내가 지켜줄 테니까.
0: 그 마음대로.
1: 이번엔 반드시 크리스마스를 지킬 거야.
0: 아님 없다.
2: 피터팬 미안해.
0: 잘 가라 피터팬.
1: 어, 괜찮아.
2: 야, 우리가 이겼어. 이제 산타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
1: 어? 이 소리는. 어떡하지?
2: 도와주자. 어? 우리가 왜?
1: 악어한테 물리게 둘 순 없잖아.
0: 악어한테 물릴 순 없어.
2: 이걸 잡아요.
0: 야, 도와주는 척하면서 떨어뜨리려고.
1: 뭐라고?
0: 너희가 날 도와줄 리가 없잖아. 살려주세요. 정말 살려줘요.
2: 어떡해, 너무 무거워. 우리도 도와줄게, 얘들아.
4: 메리 크리스마스.
0: 아유, 살았다.
4: 그래, 드디어 올해는 너희들한테 선물을 줄 수 있겠구나.
0: 내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대체 왜 모두가 날 구해준 거지?
2: 그거야. 크리스마스엔 모두가 행복해야 하니까요.
4: 그래,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지.

0: 언제든지.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1: 눈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2: 지당하신 말씀.
1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3: 플렉소!
14: 플렉소! 몰라내가!
15: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14: 플렉소!
15: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16: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14: 플렉소!
16: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배 가족!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14: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5: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달림아, 정말 고마웠어. 크리스마스를 다시 찾게 해줘서.
1: 아니야, 내가 더 고맙지. 정말 멋진 크리스마스였어.
2: 맞아.
3: 그럼 집까지 내가 데려다 주마.
1: 우리 네버랜드에 또 놀러와도 돼?
4: 그럼.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미미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새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직동.
1: 얼굴엔
3: 순한 킹킹.
1: 중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스쿨버스 왔네.
6: 학교 가자.
7: 안녕 친구들.
8: 같이 가자.
9: 안녕.
10: 재밌게 공부해요.
11: 와, 놀이터다.
12: 빙글빙글 쌩쌩.
13: 정면 버스, 별지간 놀이터.
14: 뽀로로 빠밤.
15: 스쿨버스
16: 내일도 놀자.
17: 데이비팅.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데이비핑과 함께.
18: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9: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0: 매일매일 락토핏.
19: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마을마을이 호텔. 안녕 지구 친구들, 저는 화성 TV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화성에서만 볼 수 있는 멋진 곳과 재미난 놀거리를 소개할게요.
1: 화성 관측탑에 올라가면 수많은 별똥별을 볼 수 있어요.
2: 재미난 놀이터도 있는데 우주고철로 만들었어요.
3: 식물 안에는 엄청나게 큰 로봇벌들이 살아요.
4: 그리고 화성엔 청소할 것도 진짜 많아요.
1: 그런 얘기를 지금 왜 해?
5: 얘들아, 이거 봐. 반려돌멩이야. 내가 직접 다 색칠했어.
4: 그냥 화성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돌멩이 아니야?
5: 이 돌멩이는 진짜 특별해. 왜냐하면 내 말 맞지? 진짜 귀엽지 않아?
4: 반려돌멩이? 귀엽다.
6: 여기 있었구나. 큰일 났어. 지구 관광객들이 화성으로 오고 있어.
4: 우린 관광객들이 오기만 기다렸잖아요. 그게 왜 큰일인데요?
6: 아직 관광객들이 묵을 호텔이 없어. 기가빌더가 좀 도와줄래?
1: 물론이죠, 시장님. 도울 준비 됐어?
7: 당연하지, 아민.
1: 기가빌더 출동! 땅파기 대장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3: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1: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사키 챔피언 마이티!
5: 자, 쌍콕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1: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3: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7: 기가빌더 출동!
4: 바위 정말 멋지다. 없애야 한다니 아까운걸.
1: 좋아 얘들아,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땅에 박힌 저

0: 대체 얼마나 큰 거야? 확인해볼게. 우와! 바위가 무슨 큰 건물만 해.
1: 에? 저 녀석들이 뭘 하는 거지? 뭔가 수상한데. 미확인 광물을 찾고 있나? 드더지들아 출발!
0: 이 바위는 절대 못 옮기겠는데.
2: 왜? 그럼 바위를 뽑아버리는 대신 바위 안에 호텔 짓는 건 어때?
0: 이 바위 안에 호텔을 짓겠다고?
2: 오, 진짜 특별한 호텔이 되겠는데? 딱 하나뿐인 호텔이 될 거야.
0: 더피 좋은 생각이야. 설계도를 그려볼게. 거대한 바위에 구멍을 뚫어서 객실도 복도도 만들고 조각작품처럼 예쁘게 꾸며보자.
2: 조각이라면 또 내가 전문이지.
0: 뭐야, 크기만 커다란 게 아니라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잖아.
3: 아, 레이의 드릴로 못 뚫는 것도 있어?
0: 그럼 어쩌지?
1: 이 천재 과학자님께서 도와주지. 우리는 도보와 드더지.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에너지 스캔 작동. 저 바위 안에 분명히 미확인 광물이 있을 거야.
0: 호보, 멈춰! 그 바위 진짜 단단해.
1: 천재과학자 등장.
2: 우와, 호보 드릴은 진짜 강력하잖아.
1: 당연하지, 난 최고의 과학자니까. 촤!
2: 얘들아, 저기 봐. 무슨 호텔 복도 같지 않아?
0: 그러게, 간격도 딱 좋아. 이 속도라면 포부가 바이오텔을 금세 다 짓겠는걸. 어? 저기 봐. 어떡해, 포부가 구멍을 너무 많이 파서 바위 기둥이 흔들리고 있어.
3: 이러다 다 무너지겠어.
0: 어서 바위를 구하자. 기가 빌더 변신.
2: 거키봇 변신 완료.
4: 마이키봇 변신 완료.
5: 에이봇 변신 완료.

0: 아리오텔이 무너지지 않게 천장을 잘 받쳐줘.
1: 응, 알았어.

0: 이제 바위가 안 흔들려. 네가 해냈다.
1: 소리가 소용없다니. 폭우가 멈추지 않으면 호텔이 무너져버리겠어.

0: 그만해! 그렇게 계속 구멍을 파다간 우리까지 바위에 다 깔릴 수 있어!
1: 조용히 해! 이 바보 빌더들아! 아무도 이 천재를 못 막아! 아, 뭐 하는 거야? 아, 이 녀석들아! 저리 비켜! 비켜라고! 아, 새로운 광물을 찾아야 해!
0: 새로운 광물? 뭔 소리를 하는 거지? 여긴 새로운 광물 같은 건 없는데. 어? 마이티?
2: 어? 왜 그래, 얘들아? 어? 이건 내 반려돌멩인데. 정말? 뭐 그렇다면야 어쩔 수 없지. 잘가 반려돌멩아. 널 만나서 행복했어.
1: 아유 잠깐. 찾았다. 찾았어. 역시 난 천재라니까. 어버 집게팔 작동. 내가 먼저 새 광물을 찾았지롱. 그렇지?
0: 휴, 진짜 속았어.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 빨리 우리 호텔을 마무리하자.
3: 응, 작업 시작!

0: 어서 오세요. 관광객 여러분, 지구인 여러분께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바위 호텔이 문을 열었습니다.
1: 와, 호텔이 너무 멋진데요.
2: 마이티, 돌멩이는 너무 안 됐어. 너한테 진짜 중요한 건데 그렇게 헤어져서 너무 슬프겠다.
3: 관광객들이 호텔을 좋아해줘서 정말 감동이야.
4: 뭐야, 감동해서 우는 거였어?
5: 마이티, 고마워. 이건 다 네 덕분이야.
6: 작지만 아주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을 거야. 이 새로운 광물을 뭐라고 부를까? 퍼버님은 천재? 아니면 우주 최강 과학자 퍼버? 이게 뭐야? 뭐야? 그냥 돌멩이잖아. 야, 기가 빌자!
7: 아슬아슬 기가 루프.
8: 아빈, 어? 이것 좀 봐. 드디어 한정판 공구 세트가 나왔어.
9: 와, 잘됐다. 네가 기다렸던 거잖아. 그럼 빨리 가서 사자.
8: 에? 귀찮게 가게에 왜 가? 어? 온라인 주문하면 돼.
9: 근데 여기 쓰여있기론 30개만 현장 구매 가능하다는데?
8: 뭐?
9: 안 돼. 후다닥 가야겠다.
10: 기가빌드 여러분, 안녕. 난 밀러 박사야. 지질학을 연구하고 있지. 오늘은 만능 탐사보 로버와 함께 화성에 있는 특별한 곳을 찾아왔단다. 올림포스 화산에 말이야.
9: 우와, 화성에도 화산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신기하다. 그럼 뭘 도와드릴까요?
10: 보여주마. 짜잔.
2: 우와, 그게 뭐예요?
10: 3D 마이트란 광물인데 이곳 화산 근처에서 처음 발견됐지. 이걸 테라시티의 엔지니어들에게 전달해야 하는데 혼자 옮기기엔 너무 많아. 너희가 도와줄 수 있겠니?
9: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바로 출동할게요.
10: 고맙구나. 그럼 이따 보자.
2: 아주 멋진 마음이 될 거야.
8: 난 공구 가게 가야 하는데.
9: 포키 걱정 마. 임무를 빨리 끝내면 공구 가게에 갈 수가 있어.
8: 그래, 맞는 말이야. 서두르자. 기가빌더 출동할 준비 됐어?
11: 예!
9: 그럼 기가빌더 출동! 땅파괴 대장 포키!
8: 땅파괴는 내가 또 전문이지!
9: 수학천재 루루!
2: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9: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4: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9: 블록쌓기 챔피언 마이티!
12: 자, 쌍코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9: 그리고

0: 진짜 예술적으로 멋지다.
1: 안녕, 기가빌더.
2: 박사님!
3: 우와, 저게 트리디마이트예요?
0: 아, 진짜 우와. 반짝반짝해. 근데 어디에 써요?
1: 아주 다양하게 쓰이지. 엄청난 온도 변화와 방사선에도 강한 광물이라서 무엇을 만들더라도 절대 안 무너져.
2: 그럼 이 화산 근처에 이런 특이한 광물이 또 있나요?
1: 다들 호기심이 넘치는데.
4: 화성의 화산 근처에서 발견되는 광물은
5: 빨리 트리디 마이트를 옮길 셔틀부터 만들어야 해. 돔까지 가져가려면 한참 걸려.
2: 그래도 이 멀리까지 왔는데.
5: 아빈, 설계도로 보여줘, 빨리.
2: 우와, 이상하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서둘러?
5: 원래 빨리 하는 걸 좋아하거든.
6: 포키 말이 맞아. 임무가 제일 먼저야. 자, 이제 그럼 우린 기가루프를 건설해서 화산에서 돔까지 연결한 다음 운송 셔틀로 트리디 마이트를 옮기는 거야.
5: 광물은 무거울 텐데 셔틀이 빨리 달리려나?
6: 셔틀을 자석의 힘으로 살짝 뛰어달리게 할 거라서 마찰이 전혀 없어. 덕분에 엄청 빨라.
2: 그렇다면 이번엔 더 꼼꼼히 지어야겠어. 셔틀이 달리다가 고장나면 절대 안 돼.
6: 좋아, 그럼 건설을 시작해보자.

0: 반쪽으로 0.5mm. 이젠 오른쪽으로 0.3mm.
1: 루루, 오늘 왜 이렇게 깐깐해? 가게 문 닫겠어.
0: 좋아.

0: 임무 완수!
1: 우리는 도모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하하. 이게 아니야. 대체 새로운 광물은 어디 있는 거야? 아하. 새로운 에너지 광물인가 보군. 뭐야, 기가 빌더잖아. 감히 나보다 먼저 새 광물을 찾고 있어? 하. 그래, 좋은 생각이 났어. 얘들아, 직개발 공격! 차량 비켜! 제일 세게 흔들기!
2: 앞이 잘 안 보여서 빨리 못 가겠어. 어? 어라! 하나 남았어. 빨리 가야 해! 어? 오보잖아. 얘들아, 오보가 튜브를 끊으려고 해.
3: 뭐?
2: 기가 루프에서 셔틀이 떨어질 거야.
4: 걱정 마. 특수 나사라서 절대 쉽게 안 풀려.
1: 이제 내 거야.
2: 빨리 포부를 막아야 해. 나한테 맡겨.
1: 이 광물은 이제 내 거야.
2: 뭐야? 어떻게 나사를 풀었지? 포켓 드라이버 없이는 못 푸는데.
4: 그게 내가 나사를 잘못 조였나 봐. 미안해. 어쩔 수 없었어.
2: 포켓. 자,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야. 빨리 셔틀을 되찾아야 해. 기가빌더, 변신하자!
3: 기가빌더, 변신!
5: 포키보, 변신 완료! 마이티보, 변신 완료!
6: 레이보, 변신 완료!
7: 스킬보, 변신 완료!
8: 기가보, 준비 완료!
1: 이 녀석은 생쥐 녀석. 내 자성 맛을 보여주마.

0: 비가 밀더라 샤트를 다 같이 구할 방법이 필요해.
1: 좌석에서 뚝딱 떼어낼 수만 있다면 좋을 텐데.
0: 오케이, 네 드라이버를 써보자.
1: 그걸로 부족해. 더 가볍고 빠른 게 필요해.
0: 헉, 원래는 깜짝 선물이었는데. 오케이, 가다. 새로운 공구 세트야.

0: 원했던 건데 루루 고마워.
1: 널 위한 특별 선물이니까 이번엔 실수하지 마.
0: 나만 믿어. 도보를 한눈 팔게 해줘.
1: 안녕 도보. 지난번 과학 시간 때 배운 교훈을 벌써 까먹었어?
2: 꼬맹이 토끼가 어딜 감히.
0: 전동 스크루 드라이버 액션!
2: 내 좌석 잘 비켜! 이 못된 기가 녀석들아!
3: 우리가 셔틀을 구했어!
4: 밀로 박사님, 오늘 채굴한 3D 마이트를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보내주신 거예요?
5: 다 기가빌더 덕분이죠. 저 혼자 했더라면 한 달은 걸렸을걸요.
4: 고마워요, 기가빌더. 이제 연구실로 가서 안정화 작업을 시작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
0: 얘들아, 사실은 내가 공구사로 빨리 가려고 기가루프 튜브를 고정하는 나사를 제대로 안 조였어. 미안해.
6: 아하, 그래서 오늘따라 더 서둘렀구나.
1: 이제부턴 아무리 급해도 꼼꼼하게 확인하자.
7: 그나저나 공구가게 묶어서 어떡해?
0: 괜찮아, 내겐 더 멋진 공구가 있거든. 루루가 줬어.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엔
9: 순한 킬킬,
8: 눈물엔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넘버블럭스 친구들
4: 모여라.
3: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4: 20까지 확인해.
5: 우리 같이 놀자.
3: 5와 3이 만나면
5: 8이야.
3: 당신
4: 우리 모두 8.
3: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5: 함께 놀아요.
3: 넘버블럭스 다들 가족.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2: 지당하신 말씀.
1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3: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14: 또 졌네.
15: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가족.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6: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7: 우리 모두
18: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9: 얼리면 더 맛있어.
2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1: 마데카 솔메이트
22: 출동.
20: 얼굴엔
22: 순한 킬링.
20: 식물엔
22: 덥덥한 말.
23: 순하게
22: 지켜줄게.
2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5 비밀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돼버리가 도망간다 3위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가배가족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2: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4: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5: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위기 일발 미스틱 마을.
1: 작은 것들의 마을에서 온 기물들이여, 알 수 없는 곳에 흩어진 사라진 자의 흔적을 찾아 나를 위해 문을 열어라!

0: 드디어. 처음엔 쓸모없어 보였는데 이제 시작이야. 끝날 때까지 어떤 것도 방해해선 안 돼.
1: 걱정 마, 제니. 로미는 그곳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 없을 거야.
2: 이곳으로 바꿔놨을 줄이야.
3: 어떻게 빠져나가지, 쭈?
4: 괜찮아. 어떻게든 탈출해서 열쇠 티니핑들을 구하고 반드시 제니를 되돌려놓을 거야.
3: 나 이 땅 속에 한번 와본 적 있어. 내가 나가는 길을 알아, 나이가.
4: 걱정 마. 꼭 출구에서 만나.
3: 꼭 먼저 나와야 해, 로미.
4: 어서 가자.
5: 로미, 왜 그래?
4: 아무것도 아니야. 자, 가자.

0: 열쇠를 얻어야 하나 봐쭈.
1: 여기 뭔가 수상한데.

0: 보고 있을까 솔지. 어? 어? 저쪽에서 로미 소리가 들려.
1: 열쇠는 왜 또 저기 있는 거야?
0: 로미!
2: 쟤들은 먼저

0: 와 세게 루미. 아니 더 진한 거.
1: 진짜 아슬아슬했네.
2: 제대로 알려줘.

0: 제대로 화났거든, 솔직히.
1: 저 녀석은 우리가 맡을게. 그러니까 너 노선 제니한테 가려오네.
0: 고마워, 얘들아. 그럼 부탁해. 조심하고.
1: 로미가 탈출했어, 다해.
2: 끝까지 서둘러야 해. 얼마 안 남았어.
0: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야. 넌 그 힘을 쓸 자격이 없어.
2: 우습군. 난 힘을 얻기 위해, 그리고 이 순간을 위해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준비하고 노력했어. 하지만 로미와 너희는 그동안 대체 뭘 했지? 어차피 모든 게 곧 끝나! 시작됐어.
1: 제발 그만둬, 제니!
2: 다시 마주치지 않길 바랐는데. 뭐 좋아, 관객이 한 명 늘었군.
0: 네가 여기서 뭘 하려는지 다 알아. 제니, 너한테 다 말해줄게. 너희 부모님도 이런 걸 바라시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어서 죄 없는 테니핑들을 풀어줘.
2: 아니, 이미 늦었어. 난 꼭 부모님을 만날 거야. 설령 이 마을과 티니핑들이 모두 사라진다고 해도.
1: 어디?
0: 로미,
1: 안
0: 섰다!
1: 끈질기긴 했지!

0: 준비가 됐는데? 이번에도 내 행복을 빼앗아 가려는 거야? 도대체 왜?
1: 난 너와 티닝팀들 모두 평화롭게 살길 원해. 이건 잘못된 방법이야. 모르겠어? 내 얘기를 좀 들어줘.
0: 그깟 티닝팀들이 뭐라고?
1: 좋아, 마음대로 해. 나도 이젠 물러서지 않겠어. 너에게 맞서서라도 널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티닝팀들을 꼭 구해낼 거야.
0: 왜? 대체 넌 왜 그렇게 끈질기게 끄는 거야?
2: 로이!

2020년이 햇네 프린세스 트와일라이트. 이럴 수가. 프린세스 트와일라이트.

0: 아슬아슬했어, 꿀에.
1: 잘했어, 생치. 마을 쪽에 뭔가 심상치 않은데, 솔지?
2: 빨리 루미한테 가져달라!
3: 급급 변신 좀 했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아! 방해하지 마!
4: 제니, 네 마음 알아. 하지만 이대로 가면 미스틱 마을이 무너질 거야. 모두가 위험에 빠지게 그냥 둘 순 없어.
3: 상관없어. 엄마, 아빠를 만날 수만 있다면! 난 반드시 저 게이트를 닫을 거야! 도망가지 못해!
5: 열기가 너무 강해. 친구들을 구하려면 프린세스의 힘이 필요해!
2: 이게 나 뭐야, 다니엘!
5: 제니가 실종된 부모님을 소환하려고 금수된 게이트를 열었구나!
1: 위치에서 떨어지지 못해, 다해!
2: 나의 핑! 저리 핑까지!
1: 너 나 미쳐, 다해!
3: 너희가 먼 곳으로 보내지만 않았어도 부모님은 내가 생각하지 않으셨을 거야!
4: 넌 어렸을 때 기업을 잃을 만큼 큰 병에 걸렸었고 두 분은 마지막 힘을 써서 약초를 왕국으로 보낸 뒤에 돌아가셨어. 이제 돌아오지 못하신다고.
3: 아니야, 거짓말.
2: 거짓말이야.
3: 내가 이렇게 다 일어났는데.
6: 제니, 제니야.
3: 아가야, 거기 있니? 엄마.
2: 아, 제니.
3: 넌 여기로 오면 안 돼, 아가. 어서 가.
2: 그동안 정말 보고 싶었어요. 제가 엄마 아빠 있는 곳으로 갈게요.
4: 멈춰, 제니. 거기로 가면 안 돼.
2: 엄마 아빠가 저기 계신다고. 미워. 나 네가 미워.
4: 미안해. 내 소중한 친구를 잃을 순 없어. 날 용서해줘.
5: 서두르자, 시간이 없어.

제니.

0: 난 괜찮아. 그보다는 제니 이제 다 끝나. 제니?
1: 아니. 아직 미스틱 마을의 통제권은 나한테 있어. 열쇠 티니핑들을 구하려면 네 진심을 보여봐. 진짜 마스터키를 찾아보라고.
0: 마스터키가. 이런, 어떤 게 진짜 마스터키인지 모르겠어. 난 이제 어떻게 해야지? 분명 저쪽 어딘가야.
1: 제니, 네가 나한테 네 마음을 열 마지막 기회를 준 거야. 내 마음이 진짜 열쇠를 찾아낼 거야.
0: 고마워, 제니.

0: 나랑 같이 가는 거죠? 네?
1: 우린 그쪽 세상으로 갈 수 없어. 넌 그곳의 세상을 살아가야지.
0: 안 돼요. 가지 마요. 엄마, 아빠. 날 좀 가지 마요. 제발. 1초라도, 단 한순간만이라도 내 두 눈으로 보고 싶었어. 매일 밤 엄마, 아빠 생각하면서 잠든 거고요.
1: 엄마, 아빠는 언제나 네 맘 속에 있어.
2: 우리 딸 잘 자라는지 늘 지켜볼게. 알았지? 사랑한다, 지니야. 언제까지?
0: 저도 엄마, 아빠 정말 정말 사랑해요. 로미, 정말 미안해. 부디 날 용서해줘.
3: 난 널 한 번도 원망해본 적 없어. 네가 돌아와서 정말 기뻐.
4: 다 잘 됐었죠,
5: 제니.
6: 자, 이제 마을을 원래대로 되돌려볼까?

0: 엄청 멋진 곳이었구나. 미스틱 마을에 드디어 평화가 돌아왔어. 그래 좋구나 좋지.
1: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이로써 왕국의 큰일 하나는 마무리가 됐구나.
2: 정말 죄송합니다. 왕족으로서 지난 일들에 대한 처벌은 달게 받겠습니다.
1: 아니, 어쨌든 덕분에 너희들이 더 많이 성장하지 않았느냐. 티니핑들도 모두 무사히 지켜냈고 모든 오해를 풀고 상처난 두 사람의 마음도 함께 치유하게 돼서 참 다행이야.
0: 그럼 그동안의 일들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3: 원래 나이 들면 인내심이 커지는 법이거든. 가만히 지켜보는 게 때론 도움이 될 때도 있단다. 자, 오랜만에 요 녀석들 이 할미가 안아보자꾸나.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다, 제니야. 어서 이리 오렴.
4: 다해핑? 왕족을 보필해야 하는 티니핑으로서 네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알겠느냐? 너는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5: 제니가 용서받을 수만 있다면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다해.
4: 그거 놔두고 제니를 따라서 잠시 미스틱 마을에 좀 갔다 오거라.
5: 네? 하지만 전 아직 볼을...
0: 왜? 빨리 가자. 로미!
6: 얘들아!
7: 그렇게 된 거야.
8: 둘이 뭐가 그렇게 즐거워?
0: 혼자 있지 말고 우리와 함께 놀자, 쭈.
7: 건강하게 잘 지내.
9: 같이 모험할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어, 솔지.
0: 그동안의 추억들 보물처럼 소중히 간직할게. 평생 잊지 못할 거야, 뿌리.
10: 또 놀러와, 나나.
8: 모두에게 더욱더 해.

0: 하고 그토록 기다리던 친구가 우리 곁으로 돌아왔지. 친구들, 티니핑들과 함께할 새로운 모험도 기다려줘. 그럼 또 만나겠죠.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1: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핏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7: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8: 우리 모두
9: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1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2: 지당하신 말씀.
13: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5: 지동.
14: 얼굴엔
15: 순한 킹킹
14: 줄무랑
16: 순하게 지켜줄게.
1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7: 굿소
18: 클릭소 얼마세가
19: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18: 굿소
19: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빛으로 변신.
20: 재밌다.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18: 굿소
20: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져.
5: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1: 얼굴엔
2: 순하게
1: 눈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뽀록뽀록 떠나요. 미치고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4: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로사, 괜찮아? 아,
1: 무거우면 좀 쉬었다 갈까, 주주?
2: 주주, 내가 돕겠다, 큐! 응? 같이 들자, 큐!
0: 내 사과!
3: 사과 잡아라!
1: 내가 가져올게. 예쁜 꽃들이네. 예쁘게 피어나는 봄꽃송이 봄의 노래.
0: 로사, 어? 그 노래 뭐야? 너무 좋은데?
1: 이 노래는 말이지.
4: 주주.
0: 로사.
2: 신디, 스텔라.
0: 마침 잘 왔어. 로사가
2: 진짜 멋진 노래를 알고 있어.
4: 정말? 무슨 노래인데?
0: 당장 듣고 싶어. 그럼 우리 로사 방으로 가자.
1: 하지만 일이 아직 안 끝났는데.
0: 괜찮아, 괜찮아.
3: 너희들, 나만 빼고 아이스크림 먹는 거야? 너도 먹으면 되잖아.
5: 그래, 오늘따라 정말 맛있어. 좋아, 난 초코 바닐라 딸기 3단으로 먹어주겠어.
3: 이게 또 고장이네. 레드나이트, 이거 좀 고쳐봐.
6: 레드나이트는 좀 전에 나갔는데.
3: 또 나갔다고? 도대체 뭐라고 다니는 거야?
0: 그러니까 로사, 방금 알려준 노래로 너랑 친구들이 공연을 했었다고?
1: 아, 우린 시크릿 플라워 밴드였어.
4: 노래가 너무 좋은데?
0: 맞아, 우리 공연에서도 부르고 싶어.
3: 너희랑 시크릿 플라워 밴드가 같이 노래하면 정말 멋지겠다.
0: 좋은 생각인데, 다로?
7: 그러려면 얼른 레드 비주를 찾아서 동화 나라로 가는 문을 열어야 한다, 큐!
2: 맞다, 큐!
4: 레드 비주가 우릴 찾아올 수 있게 공연을 더 많이 해야겠어.
0: 그럼 노래 연습부터 해야겠는데?
3: 아휴, 주주! 오던 레드 비주도 도망가겠어!
0: 뭐라고?
2: 주주 언니! 여신님들 좀 불러줘. 이것 좀 봐. 시크릿 플래닛에 이상한 사건이 접수됐어.
8: 우리 동네 정원의 꽃들이 사라졌어요.
4: 좀 전에 정원에서 붉은 빛이 번쩍했는데 그 뒤로 꽃들이 사라졌대.
6: 붉은 빛이라고? 그게 뭐였을까?
1: 혹시 그건
3: 레드 비주?
0: 정말 그 붉은 빛이 레드 비주였으면 어쩌지?
4: 그렇다면 루시보다 우리가 먼저 찾아야 해.
3: 아, 맞아, 이제 거의 다 왔어. 주주, 변신하자.
0: 지링 지링 지르링 시크릿 주주.

0: 저희가 열심히 키운 건데 여신님들 꽃을 좀 찾아주세요.
1: 알았어, 이제 걱정 마. 누가 그랬는지도 꼭 알아낼 거야.
0: 어? 이게 뭐지? 그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기요?
2: 예, 그건 제 겁니다.
3: 넌 루시의 부하잖아.
2: 부하가 아니라 친구입니다.
1: 그 꽃은 뭐야? 이 정원을 망친 게 너였어?
2: 아니 그게 아니라.
1: 꽃을 왜 뽑은 거야?
2: 그게 잡초를 정리하다가 그만.
1: 잡초를 정리했다고? 왜?
2: 그건 제가 청소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4: 청소를 좋아해?
2: 네. 하지만 꽃까지 뽑은 건 실수였습니다.
3: 레드나이트!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나 했더니 하다하다 인간들 정원까지 청소를 해? 게다가 너무 깨끗하게 했네. 아무것도 없어.
5: 너 혹시 우리보다 인간들이 좋은 거야?
2: 아닙니다. 그게 사실은 말입니다.
1: 저 갑옷 혼나고 있는데? 거짓말이 아니었나 봐.
3: 레드나이트, 저건 왜 낀 거야? 한심하기는. 너, 그거 내놔. 리모테로.
1: 안 돼, 아이들이 위험해. 시크릿 매직 헤이드.
3: 또 이상한 곳에 우릴 데려왔잖아.
5: 나 여기 싫은데.
3: 울지 마. 너희는 내가 지킬 거니까. 니모테로!

0: 레드나이트! 어떻게 좀 해봐!
1: 이 상태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다면 네 멋대로! 스완댄스 윙!

0: 됐어. 이제 정원으로 돌아가자. 응.
1: 범인은 찾았지만 꽃은 못 찾았네. 다들 실망할 텐데 어쩌지?
2: 우리가 새로운 꽃을 심으면 어떨까?
3: 그러면 되겠네. 얼른 가서 여기 심은 꽃들을 가져오자.
2: 그래.

0: 왔어. 레드빌즈도 왔으면 좋았을 텐데.
1: 어쩌면 오고 있을지도 모르잖아. 얼른 정원을 완성하자.
2: 너무 힘들다, 뀨.
3: 그럼 여기서 쉬어.
4: 아, 저 갑옷이 또 나타났어.
5: 아, 저도 꽃을 심으러 왔습니다.
6: 정원이 훨씬 예뻐졌어요. 고마워요, 여신님들.
3: 자, 이거 받아.
5: 아, 이걸 돌려주시다니. 감동입니다. 심장이 아픕니다.
4: 저 갑옷 생각보다 착한데?
1: 루시하고는 다른 것 같아.
3: 어?
4: 이게 뭐지?
7: 반짝이는 붉은 돌이네. 어디서 떨어진 걸까?
4: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소중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3: 선샤인들의 댄싱 퀸.
1: 잘 가, 주주.
3: 안녕, 내일 봐.
2: 귀여워.
4: 핑크 비주, 뭘 그렇게 보는 거야?
2: 오늘 배운 거 복습 중이다, 귀여.
3: 글자도 읽을지 모르면서.
2: 나 읽을 줄 안다, 귀여.
3: 정말이야?
2: 못 믿겠는데.
3: 어?
2: 잘 봐라, 뀨. 댄스, 네.
3: 우와, 멋진데?
2: 나 멋진 거 이제 알았냐, 뀨?
3: 아니, 너 말고 댄스 대회 상품 말이야. 우승하면 놀이공원 자유 이용권도 준대.
2: 뀨?
3: 너희도 이 상품 받고 싶지? 그러니까 여기 같이 나가자. 응?
1: 선샤인 빌 댄스 대회? 난 안 돼. 곧 발레 실기 시험이거든.
8: 나도 바빠. 레드비주를 찾으려면 노래를 만들어야 하잖아.
7: 아, 이러다 배달을 늦겠어. 주주 미안. 먼저 가볼게.
2: 내 우승 상품.
9: 그만해, 주주. 다들 바쁘다잖아.
1: 주주, 내가 연습은 같이 해줄 수 있...

0: 없는데.
1: 정말이야, 소엘라? 그럼 당장 연습하러 가자.
0: 지금?
1: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2: 하나, 둘.
1: 위험해!
2: 아휴, 너무 어려워, 스텔라. 나 꼭 우승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0: 그렇다면 좋은 방법이 있어. 블루비즈?
2: 알았다, 뿅. 뿅!

0: 잘하지?
1: 응, 제법인데? 우승할 수 있겠어.
0: 재밌다. 루시, 같이 하자.
2: 여기 놀러 온 거 아니거든. 주비주를 찾아야 한다고.
1: 이거 봐.
2: 저기, 인간들이 잔뜩 모여있어.
3: 뭐?
4: 재밌겠다.
2: 저 반짝이는 게 뭐지? 가보자. 비켜, 비켜.
1: 뭐야?
4: 밀지 마요.
5: 댄스 대회에 참가해보세요. 상품도 드려요.
2: 뭐야 이건? 나 이거 갖고 싶어.
0: 하지만 춤은 싫은데.
2: 이거 그냥 줘. 당장.
5: 네?
6: 잠깐, 루시. 상품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2: 그게 뭔데? 레드 나이트, 이게 맞아?
6: 네, 이 춤이면 우승도 하고 상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아닌 것 같은데.
6: 인간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잊은 겁니까?
2: 하긴 그랬지.
6: 루시, 저만 믿으십시오.
2: 알았어.
0: 타로, 핑크비즈, 나 어때?
7: 너희들 춤 좀 봐달랬더니 자고 있었어?
8: 주주, 이제 그만하자.
9: 그래, 너무 졸리다, 큐.
7: 댄스 대회가 내일이야. 밤새워 연습해도 모자라거든?
10: 여러분, 지금부터 선샤인 빌 댄스 대회 화려한 막을 열겠습니다.
9: 주주, 너 왜 그러냐, 큐? 나 너무 떨려.
11: 긴장하지 마, 주주. 그래, 연습 많이 했잖아.
7: 맞아, 난 할 수 있어.
10: 자, 이번에는 참가번호 22번 주주, 나와주세요.

0: 우리도 같이 춤추자뇨.
1: 어떡해.
0: 이 말썽쟁이들이.
2: 와, 진짜 잘하는데.
0: 다행이야. 아직 안 끝났어.
3: 저를 보십시오.
1: 준비해줬잖아. 루시잖아.
3: 아, 참가번호 23번 루시가 주주와 함께 깜짝 퍼포먼스를 보여줘요.
0: 이따.
2: 멋지다, 루시.
1: 부끄러워. 뭐? 지금 날 응원하는 거야?

0: 하면 질 수 없지. 우승은 내 거야.
1: 지금 춤이 중요한 게 아닌데.
0: 그러게, 우리가 가서 준비주들을 데려오자.
2: 나 잡아봐라, 뀨!
0: 요게?

0: 뉴! 뀨! 그만 가자, 뀨!
1: 너희들, 얼른 이리 와!
0: 주주, 얼른 변신하는 게 좋겠어!
1: 치링치링치리링! 시크릿 주주!

0: 루시! 괜찮은 겁니까?
1: 너 왜 이제 오는 거야? 랜덤이네! 니모테로 다크랜턴! 공격해! 니모테로!
2: 미러쉬!
1: 니모테로!

0: 수가! 레드 나이트!
1: 퀸! 마법 정성에! 심장이!
0: 왜 그래? 어디 아픈 거야?
1: 괜찮습니다.

0: 물고기 잡고 싶습니다.
1: 냥! 맛있겠다, 냥! 냥!
2: 네, 이제 댄스 대회의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3: 얼른 돌아가야겠어.
2: 자, 선샤인 빌 댄스 대회 우승자는 주주.
3: 역시 나야.
2: 이런, 한 명이 더 있네요. 또 다른 우승자는 루시.
3: 루시까지? 괜찮아. 어쨌든 자유 이용권을 받게 됐잖아. 선샤인랜드야, 기다려라. 내가 간다.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눈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8: 매일매일 락토핏.
7: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1: 20까지 합해.
2: 우리 같이 놀자.
0: 5와 3이 만나면
1: 8이야.
0: 변신.
3: 우리 모두 8.
0: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2: 함께 놀아요.
0: 넘버블럭. 밥의 가족.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9: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0: 지당하신 말씀.
9: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2: 지금!
11: 얼굴엔
12: 순한 길길,
11: 중물엔
12: 덤덤한
13: 순하게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14: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15: 또 졌네.
16: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프라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17: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8: 매일매일 락토핏.
17: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점업점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동.
2: 얼굴엔
3: 순한 긴긴.
2: 진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이건 사유꺼, 이건 드래콩.
1: 유후! 와! 드디어 왔다!
0: 좋았어! 드디어 도착!
1: 어? 우리 말고도 두 개나 더 있는데?
0: 하나는 사유꺼고 하나는 드래콩꺼야. 아까 얘기해놨는데.
2: 그럼 우리한테 맡겨. 자, 내가 사유한테 배달할게.
1: 난 드래콩.
0: 그래.
1: 유후!
2: 그치, 달리기는 나한테 안 돼.
1: 난 지금 내 최대 속도의 절반도 안 내고 있는 건데.
2: 한번 해보자는 거야?
1: 이번엔 간식 내기다.
2: 자, 호호! 아따다다다다다다다! 안녕!
1: 로빈, 미안해. 괜찮아?
3: 베리, 베리, 미션이.
4: 여러분, 안녕!
5: 오늘도 세계탐험대회 그랜드 파이널은 계속됩니다.
4: 자, 그럼 오늘 양보할 수 없는 승부를 펼치게 될 치치핑핑팀과 코스염 탐정팀의 미션은?
6: 터비 케이크를 배달하라!
5: 이번 미션은 해가 지기 전까지 터비 친구인 토토에게 먼저 케이크를 전달하는 팀이 승리입니다.
4: 승리가 필요한 두 팀에겐 아주 중요한 미션. 꼭 성공하길 바라요.
5: 그럼 저희는 이만 뿌뿌 짠!
3: 끼리끼리 너빔 검색 시작. 삐리삐리, 터비는 거북마을에서 케이크를 만드는 요리사입니다.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친구 투투가 생일을 맞아 케이크를 선물해주고 싶어 하지만 빌려드는 주문으로 인해서 전달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터비를 대신해서 5분 거리에 있는 투투의 집까지 케이크를 전달해야 합니다. 삐리삐리.
2: 그럼 그냥 내가 빠르게 케이크를 전달하고 올게. 너희들은 그냥 옆에서 구경하고 있으라고.
0: 좋아. 그럼 어서 거북마을로 가자.
6: 좋았어.
5: 그럼 출발!
6: 출발!
0: 거북마을로.
7: 참 평화로운 마을이군.
8: 그러게 말일세. 그리고 이번 미션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아. 응? 너무 쉽거든.
7: 맞는 말일세. 고작 케이크를 전달하라니.
8: 어쨌든 더비라는 제빵사부터 만나보세.
7: 시간 끌 필요 없이 바로 처리하자고.
8: 자네, 바다 케이크는 먹어본 적 있나?
7: 아직 먹어보지 못했다네. 어서 미션 끝내고 맛이나 한번 볼까?
8: 그러세.

0: 치치 정말 후회하지 말라고. 지는 사람은 바다 케이크 못 먹는 거야.
1: 너나 걱정하시지. 생크마, 내가 이기면 독해 케이크까지 우리 나눠 먹자.
2: 케이크!
3: 이 근처인 것 같은데.
4: 여기쯤. 어? 어? 핑핑! 저기!
5: 어? 저기다! 가자!
3: 쉽게 찾았는걸?
4: 오늘 왠지 느낌이 좋아.
1: 드디어 찾았네.
0: 좋아, 그럼 들어가자.
2: 생큼 도깨 좋아.
0: 그래, 들어가자.
2: 생큼
6: 안녕하세요.
7: 아하하하,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저희는 세계탐험대회 그랜드 파이널에 참가 중인 치치핑핑팀.
7: 바다 케이크 하나 드릴까요?
4: 저희는 터비님 친구에게 케이크를 전달해달라는 미션을 받고 왔어요.
7: 아하하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 저희가 바로 친구분한테 전달해드릴게요.
7: 저는 거북마을에서 바다 케이크를 만드는 터비라고 합니다.
1: 이러다 오늘 하루가 다 갈 것 같아.
0: 너무 답답해. 빨리 케이크 받아가자.
3: 듣겠어.
7: 감사합니다.
4: 걱정 마세요. 그럼 케이크는 어디?
7: 제 친구 투투의 집은 저희 가게를 떠나서 가시다가
0: 오늘 느낌이 안 좋아.
2: 아, 제

0: 친구들 먼저 와 있었구만. 오늘은 우리의 승리라고.
1: 도카시우마!
0: 안녕하세요. 저는 고수염 탐정팀의 헤럴드 루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뭔가 실수를 한 모양이지? 그럼 방금 무슨 일이라도 있었... 아이, 깜짝이야!
2: 어서 오세요. 저는 거북 마을에서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 거야?
3: 설마 이렇게 해가 지는 건 아니겠지?
0: 그럼 큰일인데.
4: 아까 자네가 미션이 쉽다고 했나?
3: 아니요, 도켓이야.
2: 너도 그랬잖아.
3: 네.
5: 얘들아, 그래도 배달할 곳은 여기서 멀지 않잖아. 케이크만 만들면...
2: 여러분, 저는 케이크를 만들 재료를 구하러 다녀올게요. 헤헤헤.
3: 저기, 지금 재료를 구하러 간다고요? 안 돼,
2: 안 돼, 안 돼, 안 돼!
0: 지금부터 재료를 구하고 반죽하고 오븐에 굽고 크림을 발라 세팅한다면...
6: 그럼 오늘 하루가 다 갈 거예요.
0: 케이크가 완성되지 못한다면 이번 미션은 우리 모두 실패야.
2: 안 돼요! 어떻게든 케이크를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해요.
0: 그럼 우리가 재료를 대신 구하는 거야.
2: 좋아요!
7: 저기, 지금 필요한 재료는 어떤 게 있나요?
2: 포도와 그리고
5: 바다 케이크에는 거북마을 북쪽으로 가면 얻을 수 있는 절벽포도와 오늘 젖소에게서 얻은 신선한 그날의 우유 그리고 진주 초콜릿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어.
2: 내가 도켓하고 같이 그날의 우유를 구해올게.
0: 우리는 진주 초콜릿을 구해오지.
6: 그럼 난 드래콩하고 절벽포도를 얻어올게.
0: 시간이 별로 없다네.
5: 그럼 어서 갈까요?
2: 좋아!

0: 동그란 진주 모양의 초콜릿이라 정말 맛있을 것 같군. 게다가 바닷가의 조개에서 구할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은가? 맞네. 그리 멀지 않으니 어서 가보자고. 루카, 저 그림 혹시 진주? 어?
1: 유후! 정말로 넓은데 기분 좋아.
2: 탱크!
3: 로켓! 저기 저수가 있어! 가자!
1: 자, 좋았어! 어서 그날의 우유를 구해서 돌아가자! 자.
4: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저희는 그날의 우유를 구하러 왔는데요.
3: 혹시 얻을 수 있을까요?
4: 저희 목장에 우유를 얻으러 오셨어요.
3: 도케, 그냥 우리가 젖소에게서 우유를 짜는 게 빠를지도 몰라. 그럼 정말 우리가 한번 해볼까?
2: 와, 탱크!

0: 이제는 깨워야 하지 않겠나?
1: 그렇긴 하지만.
0: 안녕하십니까, 할머니. 혹시 이 가게에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진주 초콜릿이 있나요?
2: 와.
1: 내가 뭘 했나? 이번 미션은 쉽다고 하지 않았나?
0: 그러게 말일세.
3: 드레코, 저 위에 나무가 절벽포도나무란 말이지? 어떡하지?
4: 핑핑! 절벽포도송이는 다 익으면 저절로 땅으로 떨어진다고 나와있어. 그런데 땅에 떨어져서 깨지면 사라지고 말 거래.
3: 어쩔 수 없어. 여기서 잘 익은 절벽포도송이를 받아보자.
4: 알았어.
3: 저기! 떨어진다!

0: 드래곤, 우리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말자.
1: 알았어. 핑핑! 저기! 포도밭으로 올라가는 길인 것 같아.
0: 정말?
1: 핑핑, 그러지 말고 우리 저길로 올라가서 절벽 포도송이를 따오는 건 어때?
0: 우리가 올라간 사이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1: 걱정하지 마. 내 느낌으론 절대 떨어지지. 핑핑! 내가 직접 포도송이를 구해올게. 이야! 이야! 아니, 포도밭이 어디 갔지? 와, 역시 핑핑 최고야!
2: 예, 이것도 동그랗긴 하지?
3: 바닷가! 그래, 바닷가에서 구할 수 있는!
4: 앞에 울타리 입구 보이지? 저곳까지 뛰어가서 젖소를 기다리다가 피하는 거야.
5: 그때 젖소가 입구 안으로 들어가면 입구를 닫는다는 말이지?
4: 맞아.
5: 좋아, 가자.
4: 도켓, 준비됐지?
5: 자, 본다.
4: 지금이야! 야!
5: 그런데 어떻게 우유를 구하지? 한 번만 더 몸을 건드리면 이번엔 정말로 젖소가 아니라 몰라도 황소가 될지도 몰라.
4: 생크미가 젖소의 꼬리만 건드리지 않으면 얌전히 있을 거야.

0: 오, 맞아요. 고맙습니다. 루코, 드디어 찾았다네. 어서 가세요. 떨어지란 말이야.
1: 조심 조심.
2: 난 못 보겠어.
0: 우리 먼저 가겠네. 오호, 와.
2: 와, 우리보다 먼저 도착할 것 같아.
1: 도켓 도켓. 우리도 빨리 가자. 이러다 쓰러지겠어.
0: 와, 조심하게. 문제 없다고.
3: 와, 대금이 신난다.
0: 저건 뭐야?
3: 와!
0: 안돼, 오지마, 오지마.
2: 오, 저기 생크미야.
3: 생크미 신난다.
1: 위험해. 네, 치치 부탁해.
4: 와가, 쓰러진다.
1: 으차, 캔밥을 으차. 자, 얘들아, 시간이 없어. 가자.
5: 이건 터비 요리사가 준비한 토토님의 생일 케이크랍니다.
6: 고마워요.
5: 네, 이렇게 좋아해 주시니 저희도 기분이 좋은가요?
6: 정말로 쉬운 미션이었을까? 미안해, 정말로 어려운 미션이었어.

0: 왜 그래, 핑핑?
1: 내 핑크백이 없어졌어. 어떡해.
2: 이게 핑크백인가요?
1: 네, 감사합니다.
3: 혹시 트레저 에이스사의 바론님 아니세요?
2: 맞아요. 제가 바론입니다.
1: 우와, 저희는 세계 탐험 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치치핑핑 팀이에요.
2: 아하, 그렇군요. 세계 탐험 대회라. 저도 한때 그 대회에 참여한 적이 있었지요. 제 동료인 이룩 박사와 함께요.
0: 이룩 박사요? 저희 할아버지를 아세요?
2: 그럼 혹시 이룩 박사의 손자분이신가요? 어허허, 이렇게 만나다니. 이룩 박사가 지금 이 모습을 본다면 정말로 기뻐할 거예요. 난 아직도 같이 황금배를 탔던 기억이 생생한데.
4: 황금배요?
0: 정말로 저희 할아버지와 같이 황금배를 탔단 말씀이세요?
2: 이런. 이만 가봐야겠어요. 언젠가 또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5: 뭔가 있어.
6: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7: 매일매일 락토핏.
6: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8: 새콤달콤 너도 나도 피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피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피타젤리.
9: 우리 모두
1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1: 얼리면 더 맛있어.

0: 귀여운 티니핀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핀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3: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4: 클릭서!
5: 클릭서! 몰라들까?
0: 좋아하시면 만들 수 있는 클릭서 세상.
5: 클릭서!
0: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6: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5: 클릭서!
6: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교이 클릭서! 가베 가죠.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2: 출동!
11: 얼굴엔
12: 순한 킬킬,
11: 순물엔
12: 덥덥한
13: 순하게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킬킬.
1: 눈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무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0: 아이들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킹.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4: 우리 여행가자.
5: 환영합니다.
4: 그럼 여기 출발.
5: 뽀로로 떴다 비행기. 뽀로로 비행기.
6: 기내식입니다.
5: 맛있겠다. 하늘 높이 날아라. 신나는 여행.
6: 뽀로로 떴다 비행기.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진동.
1: 얼굴엔
7: 순한 긴긴.
1: 진물엔
7: 덤덤한
8: 순하게
7: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기도의 응답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라. 강철의 시대의 종착지는 너희를 평온케 만들 것이다.

0: 난 인간과의 공존 따위 믿지 않는다.
1: 너 아직도 그런...
0: 하지만 땅 그 자체가 없어진다면 소용없는 소리지. 저 괴물을 몰아낼 때까지 이 녀석들과 어울려주지!
1: 언제 플레임너바랑 얘기라도 한 거야?
2: 아니, 녀석의 메탈카드가 찌릿했을 때 느낄 수 있었어. 내 힘이 정말 필요할 때 부르라고 말이야.
1: 널 친구로 인정한 걸까?
2: 모르지. 하지만 지금은 믿을 수 있어!
3: 플레이어!
4: 꼴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말았군.
5: 너도 원래 그랬어!
4: 제로가 완성된 모양이군. 가자!
3: 정말 괜찮겠어?
4: 솔레이유를 믿으니까 준을 믿을게.
3: 그래! 준! 플레이어는 무사해!
2: 다행이다! 지금 제로는 플레임 노바가 상대 중이야!
3: 플레임 노바라고? 진짜!
6: 아직 배고프다.
5: 게임 노바도 쉽지 않나 본데?
7: 아니, 녀석이니까 버티고 있는 거다.
8: 이렇게 구경만 하고 있어야 하는 거냐고!
2: 역시 그랑블루레 운이 가야 해.
9: 얘들아, 제로가 쓴 가면을 노려.
10: 에너지 흐름들이 저 가면을 경유하고 있어.
11: 즉, 가면이 합체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12: 파괴는 어렵더라도 녀석으로부터 떼어내면 몸이 분해될 걸세.
8: 그런 방법이 그냥 하자.
5: 나도 갈게.
13: 우리도 내보내줘.
1: 맞다. 직접 파워를 보내줄게.
2: 안 돼. 비스트 바이러스가 있으면 제로한테 바로 제압당한다고.
1: 지금은 힘을 합칠 텐데.
14: 그걸 해결할 방법은 거의 찾았어.
2: 이 목소리는 메가 앰플러.
15: 준, 조금만 더 버텨줘. 나와 크레스트, 버스터 갤런이 개발한 백신과 레이아 박사의 바이러스 연구 성과, 그리고 블러드윙의 변이치.
14: 이 모두를 연계해보고 있어.
2: 알겠어. 플레임 노바, 녀석의 눈길을 계속 끌어줘.
6: 나한테 명령하지 마!
12: 바이러스를 가장 끔찍한 자네가 먼저 제안할 줄이야.
15: 지금은 모두의 힘을 합칠 때야. 그렇지?
2: 섀도우 X, 탑시!
1: 무대도시!
2: 제로 X

0: 괴물의 딸이여, 징모는 어디로 갔느냐?
1: 치대 강두!
2: 한눈 팔았군.
3: 던져!
0: 다녀와라!
3: 크림슨 파킹!
0: 파치! 잡았다, 잡았다!
3: 플레임 노바!
0: 로미넌스 캐노!
1: 멀리 떨어뜨려야 해.
3: 그래, 바다 정도는 건너야지.
4: 여긴 블레스트레인. 곧 포르카카산에 도착.
5: 덩치가 다시 작아졌으니
4: 상대할 만하지.
2: 둘 다 방심하지 마라.
6: 야, 조심해. 동생아, 너희들
1: 돌아와.
0: 기도의 응답을 방해한 죄는 씻을 수 없는 이라. 이 녀석은 지치지도 않나.
4: 서둘러 탑승 바랍니다.
7: 준비해라, 형제!
2: 와라!
0: 넌!
3: 솔리드혼, 대답!
7: 대민선 사지게! 놈들!
4: 출발하겠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어디죠?
3: 어디든 멀리!
4: 다음 목적지는 어디든 멀리입니다!
3: 얘들아!
0: 준! 소용없는 저항일 뿐이다.
1: 제로가 쫓아오고 있어!
4: 긴급 고속 운행하겠습니다. 모든 꽉 잡으십시오.
8: 좋아. 이 제조업 설계 코드라면 해볼만해.
9: 하지만 이걸로는 접종자의 자아를 유지시킬 수 없네. 그때의 실수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아.
4: 이걸 이용하죠.
10: 그건 코즈믹 스톰?
4: 플레임 누바한테 회수해뒀어요.
10: 오히려 힘을 폭주시키는 물체 아니야?
4: 이 돌은 힘 그 자체를 담아두는 그릇에 불과해요.
8: 역으로 이용하면 접종자를 국지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거야.
9: 알겠네. 한번 해봄세.
11: 빨리 비상용 코어 동기화 준비해.
4: 네. 대표님, 작동액 준비됐습니다.
11: 그래.
12: 잠시만요. 메모리 손상이 극심합니다. 조금 더 진단 후 동기화 시작하겠습니다.
11: 솔레이요.
7: 더 빨리 달려봐! 그럼 블루레온으로 상대하자.
1: 조종당하면 어쩌려고.
7: 최대한 원거리로 공격하는 거다. 시간을 벌 수 있어. 네. 하지만 솔레이 없이 가능할지. 최소한 하나만 영원히 같이 달릴 순 없겠는데요.
1: 내가 도와줄 순 없을까?
3: 고마워 페루루. 하지만 지금은 내가 해내야 해. 솔레이유, 너도 우리와 함께하는 거야. 블루캅 블레이어 슈페리얼 유나이트!
1: 준!
3: 괜찮아. 알파 오메가
0: 마스터!
13: 무시한 자들이여, 날 막는 것이 옳다 생각하는가?
9: 우린 그저 모두가 함께하는 세상을 지키려는 것뿐이다!
13: 함께하는 세상이라. 진실을 마주할 때가 왔군. 강주의 원죄를 짊어진 거짓된 별의 수호자여.
9: 뭐라고? 뭐지? 행성?

0: 모아의 대지, 마키나 행성은?
1: 그래, 순수한 자연의 땅을 거짓이 대우신 마키나가 집어삼켜 강철의 땅으로 변모시킨 것이다.
0: 그것이 진실이란 말인가?
1: 짐승들은 자신들의 본모습을 잊었으나 깊이 뿌리내린 증오와 분노는 잊지 않았다. 별을 지키는 자들은 오랜 세월 침탈자의 신복으로서 부역해온 것이다. 거짓의 수호자였던 것이지.
0: 스타카디언, 나는 메탈 카드봇의 마키나 행성의 평화를 위해서.
1: 네가 가져온 메탈 브레스는 또 다른 땅을 집어삼킬 씨앗일 뿐이다. 넌 소년의

0: 강철의 원죄를 짊어준 것이냐. 친구라고 했나? 데우스 마키나가 만든 아무 의미 없는 말이지.
1: 아니야!
2: 블루카, 됐지?
0: 소녀는 거짓신이 명령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야.
1: 아니야!
0: 넌 친구는 나 없다.
3: 블루카, 블레이온, 대답해봐!
4: 제로인가?

0: 여러분, 괜찮습니까?
1: 너희들!
2: 너를 지키는 자야. 그 어느 것보다 탁한 불씨로구나. 만족스럽다. 이 땅의 생명이여. 강철들로 인한 두려움, 분노, 증오. 숨김없이 털어놓으라.
0: 실격자들이!
1: 어서 나가라!
0: 땅에서 나가!
2: 너희의 마음이 하나가 돼. 강철이 설 땅을 변하오라.
3: 이게 타이런트 제로의 힘이란 말인가? 진정 녀석은 하계신이야.
4: 잠깐 모은 에너지가 저수준인데 만약 100%에 가까워...
5: 아, 대충 무시무시한 건 알겠고 우리가 할 건 따로 있잖아.
6: 사비랑 레이온부터 구출해야지.
7: 맞다. 우선 중앙에가 뭐 못 받겠다.
8: 어? 블래스트레인?
9: 좋아요. 운행 재개합니다.
2: 자, 응답을 완성하자.
6: 레이트! 네? 팬텀 리즈! 여기, 여기다!
0: 음력은 그랑블루레온, 검은 그랑블루레온 역입니다.
8: 라스트 데스티네이션!
2: 데우스 마키나 히트, 메탈 브라스가 친구의 증표라고?
5: 블루카!
2: 모두
5: 거기서 빠져나와!
2: 나의 망상일 뿐이었어.
5: 블루카!
7: 도도, 루카가 레오가 터진다.
10: 다른 녀석들도 아니 이거 슬픈데.
2: 나의 검은 불씨야. 어서 이리로 오너라.
10: 불성은 곤란하다, 채로!
2: 의미하도다.
11: 한번 사이 달라졌군다, 세이버 나이트.
12: 임무는 실패했습니다, 노바 사령관님. 아니, 전직 사령관이겠군요.
11: 그렇긴 하지.
12: 저 또한 스타 가디언이었던 그 이름은 버렸습니다.
1: 사바나드, 대동!
12: 지금은 푸른 대지의 수호자 사바나드입니다.
11: 마음대로 해라.
10: 모두 시커먼 거짓이다.
5: 그건 너무하네. 우리와의 시간이 가짜란 거냐.
6: 따끔하게 정신 차리게 해주자고.
1: 제로가 너한테 무슨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친구들은 모두 진짜라고.
10: 내게 친구 따위

0: 심한 인생이군.
1: 됐냐? 나도 바다의 무법자라 불리는 혼자였지. 뭐 나쁘진 않았는데 누군가와 같이 있는 것도 좋더라고. 난 찾았다.
2: 머리는 좀 식히셨나?
1: 이 자식이.
2: 가자, 이 녀석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
3: 기간 트랙스 렉스 볼게이머.
4: 아버지!
5: 블러드 윙에게 직선대로요.
4: 넘날 구속하지 못해. 자, 인스펙터!
5: 플레임 노바! 솔리드온!
6: 크리스트씨. 됐어. 이게 최선이야. 이 단기간에 해낼 줄이야.
7: 레이아 박사와 크레스트의 백신 연구덕분이지 패스트 바이러스의 구조는 지구의 생명체와 거의 같았으니까 기계 생명체인 우리에겐 애초에 불가능한 발상이었네.
6: 자, 감염자 대상으로 임상실험이 필요합니다.
7: 그건 내가. 아니, 다른 지원자가 곧 올 거야. 지원자라고? 넌 항원체를 마무리해줘. 알겠네. 나이트그래폰
8: 곧 도착이야.
6: 솔레이유는 괜찮아요?
9: 준비는 됐어. 난 어머니의 말을 따를 뿐인 존재인 줄 알았어. 하지만 살아있다는 게 뭔지는 내 친구들이 알려줬지.
10: 우리 딸 그 사이 많이 컸구나. 어서 가. 널 필요로 하는 친구 곁으로.

0: 블루카, 준과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다.
1: 모두 거짓이야. 맞긴 행성도, 스타가디언도, 존도. 그래, 거짓 더위 모두 사라지는 게 나아.
0: 블루카! 족장님! 파이건 족장님! 뭐 하시는 겁니까? 어서 떠나야 해요!
2: 의미 없던 비나기 전쟁이 대지와 함께 처음으로군.
0: 왜 태양의 증표를 저에게?
2: 아직 이르지만 어? 너라면 괜찮을 거다, 블레이원.
0: 이건 녀석들도 두려워하는 물건이 어째서?
2: 솔레온족은 대대로 내가 올 때까지 이걸 지켜오도록 부탁받아왔다.
0: 대체 누구에게?
2: 너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선택받은 자, 순수한 자를 찾아 우리와 다른 존재들을 이어 다리가 되거라.
0: 나도 메탈브레스의 의미 따윈 몰라. 하지만 모두를 이을 다리가 된다는 건 알겠어. 그건 블루카, 네가 알려줬다. 블루카에게 외쳐줘, 돌아오라고!
3: 야! 블레이온!
0: 그의 온치의 시간, 이뿐만이 아닐지도 몰라. 더 무시무시한 과거도 있겠지. 그렇지만!
3: 블루카가! 난 안 블레이온이라 데스매트를 해야 하지 않겠나?
0: 그럴 걸로 무슨 엄마가 되겠다고! 지민이지, 너를 기다리는 목소리가!
2: 지구를 위해서 더 일을 할까야?
4: 넌 찌른 거 미안하다니까!
0: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 또한!
5: 야! 블루카!
0: 진실이야!
3: 블루카!
6: 거죽한다.
7: 실망스러운 강철과 짐승들 같으니 응답을 위한 완벽한 불신은 그렇게 쉽게 꺼지지 않는다.
0: 모두 피해!
3: 걱정한 테러로!
0: 여긴 통행 금지입니까?
7: 너희가 비스트 바이러스라 부르는 짐승들의 심은 오염돼 대지의 기억이다. 그걸 어떻게? 기계의 신이 대지에 스며들 때 생명은 뒤틀리고 혼은 갈라졌다. 그 결과 태어난 것이 와일드 카드법. 너희 또한 메탈 카드법과 다를 바 없는 불순한 존재. 강철과 야성의 흔적이 온 우주에서 지워질 때 파멸은 완성되리라.
8: 아, 여보세요? 거기 멀쩡하셔라. 여기 택배가 있으니까. 새벽 다시려 뻗어 있으면 안 된다고.
6: 뭐야?
8: 다케, 모두에게 이걸 주사하셔.
1: 비스트 바이러스는 자연과 기계가 뒤섞인 뒤틀림에서 타고나가 감염된 자는 그 힘에 지배당했지. 하나 타이란트 제로가 사망하더니 그것을 스스로 받아들여 그것과 하나가 된 존재. 마침내 우리 그 뒤틀림을 받아들일 방법을 찾아냈어. 패닉군, 비록 지옥에서 태어난 힘일지라도
3: 블러드윙 대도
1: 똑바로 마주하겠네.
2: 바쁘나 실내 튼튼한 비블이야.
3: 지금 여기를 살릴 수 있겠다.
1: 그만 놔줌. 데스크림!
3: 블레스트레인!
1: 크로스오버!
3: 스피아! 달갤럽! 세덤!
9: 세이버에로! 알파!
2: 감사 인사는 넣어도.
9: 솔직해지자고, 노바군.
7: 이런 날도 다 올구나.
3: 너희들 성공했구나!
10: 피닉스 파이어 덕에 실험도 끝났어.
3: 피닉스 파이어!
1: 말렸지만 말을 들어야 말이지.
0: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준! 어둠을 물어뜯는 거야. 모두의 야생의 힘으로.
3: 알겠어. 블루캅, 널 괴롭게 하는 게 뭔지 내가 얘기를 들어줄게.

0: 얘들아, 블루캄을 되찾아줘! 펜터곤, 타이건, 세곤! 인페르나이,
1: 인가!
0: 그라울!
1: 한 발짝 나가는 거야!
0: 나이트 브리폰, 탑켓, 세곤! 다키온! 그림 오브!
1: 할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0: 돌리던, 세곤! 아웃 레이지!
1: 모두가 준과 함께 하겠다!
0: 블레이온, 셋업, 파이어로우!
1: 블레이즈!
2: 고생했다!
1: 펜타가 만들고 그래!
3: 좋았어!
4: 블루캅이 돌아온 것 같은데?
2: 믿고 있었어!
5: 응답의 때가 미뤄진 것뿐이다.
0: 이번에야말로 그랑블루레온으로 막자!
6: 안 돼, 준! 너 혼자서 더 이상은!
7: 걱정 마. 나랑 함께하면 돼.
4: 이 목소린 설마!
1: 솔레이온!
7: 블레이온, 걱정 많았지?
1: 그래, 이 말썽쟁이야!
7: 준, 이게 내 원래 모습이었어? 어색하지?
0: 상관없어! 너는 너니까!
7: 블루캅, 다시 우리와 함께 싸워줄 거지?
6: 가자!
0: 괜찮지?
6: 물론이지.
1: 블레이, 내가 되면 그 태양의 증표 다 대줄 거다. 네가 우리들의 미래다.
5: 왜 저 빛이 이 땅에? 아니, 변수롭다.
1: 인형하신가? 이게 마귀신 양반. 형제.
2: 용서해.
5: 욕망의 눈이 멀어 동료들을 배신한 네가 왜 방해하는 것이냐?
1: 궁금하나? 내 맘이 되어라!
6: 너?
0: 돌아왔구나! 블루카 블레이온!
1: 슈페리얼 유나이트!
6: 여긴...
8: 저는 생명과 순환의 불꽃, 서로를 향한 여러분의 믿음과 용기가 열쇠가 되어 저를 이곳으로 인도했습니다.
6: 당신은?
8: 자, 생명의 온기가 담긴 이 나을에 증오의 힘을 감싸주세요. 모두 내일을 위해
0: 그랑블루레온 인터니티 세럼!

0: 저건 태양? 예쁘다.
1: 더 이상 분열을 일으키게 두지 않겠다.
2: 하나가 된다는 것이 뭔지 보여줄게.
0: 집어삼키라. 말려버려라.
1: 이터니 스킬
3: 대지의 부품과 원한이 이 녀석을 만들어냈을지 모르겠지만 넌 그걸 먹이서만 힘을 기르는 본능에 불과해. 대지를 삼킨 강철 또한 마찬가지. 구원은 파멸 끝에 있는 것이다. 윙크라는 구원 따위
1: 터지기 블레이즈
0: 거절한다. 내게 먹이를 바쳐 나를 배부르게 가라. 잠깐
3: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힘을 보존해야 한다.
0: 나는 배고프다. 영원히!
2: 끝날 때가 된 것 같다.
0: 그래.
1: 블루카, 이번에도 부탁할게.
0: 응?
1: 모두의 찢어진 마음을!
0: 하나로 부활하라!

0: 지옥과 사라지지 않는 날, 시면의 주인은 영원하리라.
1: 타이런트 제로, 봉인!
2: 저 반응은...
3: 블레임 노바.
2: 막힌 행성의 비밀을 알고 있었나?
4: 그래.
3: 사실인가?
4: 사실이다.
2: 알겠어. 너, 이게 무슨... 빈 일은 맡길게.

0: 위치로 너의 화신을 넣으면 어디선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 거야. 내가 해야만 해.
1: 무슨 소리야! 돌아와! 이건 명령이야!
0: 너도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길 바랄게. 부탁이야, 준.
1: 안 돼! 싫어!
0: 그래도 내 친구들은 좀 걱정되네. 그 말썽쟁이들은 잘 부탁할게. 너 보자, 준!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눈물엔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친구.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4: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5: 지당하신 말씀.
4: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6: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7: 매일매일 락토핏.
6: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8: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비밀 계단 분대 보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돼버리가 도망간다. 3위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 놀이 재밌어요. 우리 아이 수학 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카베 가족.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7: 매일매일 락토핏.
6: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1: 얼굴엔
3: 순한 킬킬.
1: 식물엔
3: 덤덤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6: 뽀르고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7: 어서오세요 공주님.
6: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고 동안아라 키스.
8: 또래보다 키가 작으면 키가 크고 싶다.
9: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1: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2: 매일매일 락토핏.
1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3: 해체위기 밴드부.
14: 으흐?

0: 돼.
1: 밴드부 점심 공연이래. 우리도 보러 가자.
0: 공연? 난 공연 같은 거 잘 안 보는데.
1: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보러 가야지. 분명 엄청 재밌을걸. 가끔은 이런 문화생활도 중요한 거 아니겠어?
0: 그래, 그럼 재밌게 보고 와. 난 먼저 들어가 보라.
1: 아이, 그러지 말고 저기 좀 봐봐. 다들 보러 갈 텐데 우리만 안 갈 순 없잖아.
0: 아, 그래도 난...
1: 그래, 우리만 갈 게 아니라 부원들도 다 같이 가자.
2: 뭐? 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밴드부를 탈퇴한다고? 오늘 공연은 어떡하고?
3: 갑작스럽게 말해서 미안해. 그렇지만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야. 드디어 내가 하고 싶은 장르의 음악을 찾았거든. 뭐 아무튼 그렇게 됐어. 미안해 부장.
4: 짠! 얘들아, 나 포스터 다 붙이고 왔어.
3: 그동안 고마웠어. 분명 날 대신할 멤버를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럼 다들 안녕.
4: 부장!
1: 큰일이야!
4: 부장! 어떡해! 오늘 공연이잖아! 이미 포스터도 다 붙이고 왔는데!
2: 이럴 때 주변에 도와줄 기타리스트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4: 뭔데 뭔데? 혹시 아는 기타리스트 있어?
5: 아니, 사실... 나도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음악이 있어서 이참에 탈퇴할래.
4: 부장, 이제 어떡하지?
2: 그래, 맞아. 금방 깨달았어. 나도 사실은 성악이 하고 싶었던 거야. 좋았어. 나도 이참에 본래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거야. 너도 네 꿈을 꼭 찾아.
4: 망했다.
6: 밴드 공연? 무슨 공연인데?
1: 헤비메탈이래.
6: 헤비메탈?
0: 엄청 시끄러운 거.
6: 오, 재밌겠네. 나도 갈래.
1: 그치, 그치. 재밌겠지?
7: 럭키도 갈래.
1: 우와, 좋았어. 어떠냐, 빈센트? 다들 갈 것 같은데 당연히 너도 갈 거지?
0: 아니야, 나는 그냥 디노랑 부실에 있을게.
1: 뭔 소리야? 디노도 갈 건데?
0: 뭐?
1: 디노는 예전부터 헤비메탈 팬이래. 다 가는데 너만 안 가면 섭섭하지.
4: 얘들아, 도움이 필요해.
1: 너 아까 밴드 부원이잖아.
4: 비상사태야. 밴드부가 해체될 위기라고.
1: 뭐?
6: 해체? 니들 곧 공연이라며.
4: 그래서 더 큰일이야. 갑자기 하고 싶은 음악이 다르다고 납되고 다 나가버렸어.
1: 그럼 공연 못하는 거야?
4: 강당까지 빌렸는데 지금 와서 어떻게 취소하겠어.
1: 그렇다면 역시 그 방법뿐인가?
4: 방법?
1: 걱정 마, 걱정 마.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
4: 진짜? 어떡해?

0: 하나부터 열까지 다! 드럼 빼곤 죄다 엉망이잖아! 기타는 치는 신용도 안 하고! 다 틀렸어. 이대로는 무리야.
1: 에이, 너무 상심하지 마! 우리한텐 열정이 있으니까! 열심히 연습하다 보면 금방 나아지겠지!
0: 아니. 역시 하루아침에 준비해서 할 수 있는 공연이 아니야. 아무래도 탈퇴한 부원들을 다시 설득해야 될 것 같아. 도와줘, 도와줘.
2: 네가 정 그렇다면야. 그렇지만 세 명 다 설득하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0: 드럼 그 친구는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 저기 저 친구가 훨씬 더 잘하니까.
3: 미안, 나 생각해보았는데 역시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건 밴드인 것 같아.
1: 오호! 벌써 한 명 돌아왔는데!
4: 잘됐다!
3: 혼신의 드럼을 칠 수 있을 것 같아.
5: 보컬이랑 밴드 부장 두 명만 남은 건가?
2: 학교 안에 있을 테니까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야.
1: 좋아! 그럼 당장 찾으러 가보자!
3: 아니야. 여기가 내가 있어야 될
0: 곳이야. 아니야. 넌 뭐든지 잘해서 어디 가서도 잘할 거야. 근데 여긴 아니야.
2: 다들 어디로 간 걸까?
4: 저쪽이야!
6: 그만. 너 아까부터 혼자 너무 튀잖아.
7: 뭐? 무슨 소리야? 당연히 노래 부르는 사람이 주목받아야지.
6: 너 혼자만 노래 부르는 게 아니잖아.
7: 그렇지만 난 늘 이렇게 불렀고 이렇게 부르는 게 좋은데?
6: 이봐, 우리 부에서 제일 중요한 건 팀워크야. 계속 네 맘대로 부를 거면 너희 부로 돌아가.
7: 뭐? 안 그래도 돌아가려고 했어! 어?
8: 뭐야? 다들 알아서 돌아오네. 우리가 도울 일이 없는데?
1: 그러게. 노래라면 내가 더 도와줄 수 있는데.
2: 그건 절대 아니야.
9: 너네는...
8: 네가 마빈 맞지?
9: 그런데...
1: 그게... 널 좀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았거든.
2: 밴드부 애들이 네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어.
9: 그래, 안 됐지만 난 돌아갈 마음이 없어.
1: 왜?
9: 앞으로는 단 한 사람만을 위해서 공연하기로 마음먹었거든.
8: 단 한 사람?
9: 오늘 반드시 고백할 거야. 내 사랑의 노래로.
1: 왔다.
9: 저기 늘 지켜보고 있었어. 널 생각하면서 만.

0: 마비, 너 괜찮냐?
1: 어딜 그렇게 가는 거야? 오늘 점심인 거 잊었어? 미안, 못 들었어. 티켓은 좋은 자리로 구해뒀지. 수고했어. 얼른 가자.
2: 공연까지 10분 남았어.
3: 큰일이네. 이대로 시작 못하는데. 돌아왔구나! 뭐? 어떻게 됐어?
0: 그게... 마비는 지금 올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 같아.
3: 뭐? 그럼 이제 어떡하지?
4: 이렇게 된 이상 내가 노래를 부르는 수밖에 없나?
3: 아니, 그럴 필요 없어.

0: 용기 있는 고백. 이거 이거 다들 깜짝 놀랄걸. 어? 내가 공짜 콘서트 티켓을 구해왔다고. 무려 5장이나 말이지.
1: 오, 진짜? 무슨 콘서트인데?
0: 밴드북 콘서트!
1: 아, 너 재밌게 봐.
2: 럭키 갈래?
3: 아, 나는 안 가도 될 것 같아. 재밌게 보고 와.
0: 왜? 무슨 소리야? 다 같이 가야지.
1: 난 또 무슨 유명한 가수 공연인 줄 알았네. 걔네들 공연에 티켓이 왜 필요해? 그냥 가서 보면 되지. 게다가 노래도 맨날 똑같은 것만 하잖아.
0: 어? 얘들아! 어? 마침 너희 콘서트 얘기하고 있었는데!
4: 큰일이야! 마빈이 공연 연습에 나타나지 않고 있어.
0: 에? 그게 무슨 말이야?
4: 어제부터 연락도 안 받고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5: 내 생각엔 일부러 우릴 피해 다니는 것 같아.
4: 센터인 마빈이 없다면 우리 분은 유지될 수 없어.
1: 너네는 허구한 날 해체비기냐?
3: 혹시 싸운 거야?
4: 아니야. 어제까진 정말 분위기 좋았어.
0: 말 없이 사라지다니 정말 큰일이구만. 그래도 걱정 마. 우리가 다 해결해 줄게.
4: 정말 고마워.
5: 고마워.
0: 좋아. 그럼 다 같이 마빈을 찾으러 가볼까? 으아! 뭐야 너희들. 왜 안 따라와?
1: 난 도와준다고 한 적 없는데.
3: 일부러 피하는 거라면 마빈 개인 사정일 수도 있어.
0: 에이 걱정돼. 그런 건 일단 만나서 물어보면 되지. 공연 티켓도 받았겠다. 이번 한 번만 도와주자.
2: 도와주자.
1: 한 번이 아니야.

0: 아니라 벌써 몇 번째.
1: 아, 도와주자! 도와주자!
2: 아, 도와주자니까! 아, 도와주자고!
3: 3층엔 없었어.
4: 2층에도 없던데?
3: 이 정도로 안 보이면 좀 걱정되지 않아?
4: 혹시 마빈이 위험에 처한 건?
1: 찾았어! 너끼가 찾았어!
4: 진짜? 어딘데? 어딘데? 마빈이 왜 저기에?
0: 납치된 거 아닐까?
1: 행복해 보여!
5: 그럼 내일 이 시간에 보자고.
4: 응, 알았어.
6: 이봐, 늦으면 안 돼.
4: 알겠어. 너희들 무슨 일로?
7: 저 녀석들이 널 데리고 간 거냐?
4: 어?
0: 억지로 끌려간 거지, 그치?
4: 억지로? 누가?
7: 만화 부원들 말이야! 강제로 일을 시킨다거나 하는 거 아니야?
8: 아니야, 아니야. 사실 나 오늘부로 만화부에 들어가기로 했거든.
4: 왜? 만화부에 들어가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8: 그게 그녀로부터 만화부에 들어와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4: 그녀?
7: 왜? 설마 저번에 네가 고백했다가 자였다는?
8: 맞아.
4: 아니 그럼 밴드부는 어떡하고?
8: 밴드부?
4: 내일이 밴드부 공연이잖아.
8: 아, 그런 동아리가 있었지.
0: 너 어제까지 밴드부였잖아.
8: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현재와 미래가 더 소중해. 난 지금 만족하고 있으니까.
4: 그렇다면... 마빈은 다시 돌아올 생각이 없어 보이더라고.
9: 왜? 우리가 싫어졌대?
4: 그건 아닌 것 같은데.
9: 이제 공연은 끝이야. 우리 부는 끝이라고. 어떡하죠, 부장?
4: 아쉬운 대로 나라도.
1: 내가 도와줄게.
9: 아니야, 마빈이 없으면 우리 끝장이야.
5: 오늘 새로 입부한 녀석 마빈이라고 했나?
6: 네, 맞습니다.
5: 녀석이 도와주기로 해서 정말 다행이군.
6: 덕분에 내일까지 원고 마감을 지킬 수 있겠어요.
5: 어떻게 구한 거야?
6: 만화부원을 모집한다고 홍보했는데 바로 오겠다고 하더군요. 의욕이 넘치는 건 높은 점수를 줘도 될 것 같아요.
5: 그렇지만 그림 실력은 영꽝이란 말이지.
6: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지우개 질만시키고 있죠.
5: 입부 신청서는 아직 안 썼지? 일단 지금은 급하니까 임시로 쓰겠지만.
6: 입부 시킬지 말지는 미뤄둘까요?
5: 그게 좋겠어.
6: 네, 알겠습니다.
10: 뭔 일 있어?
3: 밴드부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 공연이 취소될 수도 있대.
10: 마빈이 만화부에 들어가서?
4: 그걸 어떻게 알아?
10: 아까 요 앞에서 만화부 애들이 이야기하던데.
4: 밴드부? 아니, 만화부 마빈이잖아?
8: 저기, 너희들 내 부탁 좀 들어줄 수 있어?
10: 부탁?
8: 사실은 나 내일 고백할 예정이거든.
10: 뭐? 고백이라니? 무슨 소리야?
8: 그게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나에게 먼저 말 걸어서 입부해달라고 한 것도 그렇고 역시 그녀도 나한테 강렬한 마음이 있는 게 틀림없다고 생각해서.
10: 야, 너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이용당하는 거야.
4: 응? 이용?
8: 아니야, 나한테 간절한 눈망울로 부탁했다고.
10: 네가 눈치가 없는 거겠지?
8: 혹시 지금 질투하는 거야?
4: 뭐?
8: 그럼 됐어. 너희들 도움 필요 없어. 생각해보니 고백 준비는 나 혼자서도 충분해.
4: 이게 무슨 상황인데?
3: 세나, 혹시 너 마빈을...
4: 장난하냐? 뭐라고?
3: 그러면 마빈이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거잖아.
10: 내 말이 생각보다...

0: 여기 있어. 뭐 더 살 거 있어?
1: 어? 아니.
0: 그래, 그럼 잘 가. 아까 뭐라고?
1: 아까 하려던 말이 뭐냐면
2: 나도 이거 하나 살게.
3: 나도.
4: 뭐야? 뭐 사는 거야? 응? 나도 한번 보자. 아,
5: 뭐야? 뭐 좋은 거 팔라 봐. 좋은 거?
0: 신입, 뭐 하고 있어?
1: 어?
0: 얼른 포장해드려.
1: 어, 응.
0: 부장님, 오랜만에 저희 작품이 완판될 것 같아요.
4: 드디어 사람들이 나의 작품 세계를 인정해주고 있어.
1: 뭐가? 위기는 모면한 것 같지?
6: 그 타이밍의 고백이라니 정말 상상 초월이네.
0: 생각보다 빨리 팔려서 다행입니다. 정리도 금방 끝날 것 같아요.
4: 그래, 우린 부실을 청소하지. 정리가 끝나는 대로 합류하자.
0: 네.
6: 단둘이 남았어.
1: 이제 무슨 수를 막지?
3: 저렇게까지 고백하려고 하는 거라면 실패하더라도 후회 없이 말하는 게 나을 거야.
1: 그럴까?
3: 나 할 말이 있어.
0: 나도 할 말 있는데 내일부터 안 나와도 돼.
3: 취소할게. 말렸어야 했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중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6: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7: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8: 지당하신 말씀.
9: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0: 아빠, 저게 뭐야?
11: 글쎄.
12: 다들 뭐 먹는 거지?
13: 이게 뭐예요?
1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13: EBS IN 포키제?
14: 네.
1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중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난

0: 한계가 두고 됐어.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1: 또 졌네.
2: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프라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3: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외출 후 행동 요령. 한번 사용한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손, 발, 눈, 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거나 샤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외출 후 눈이 따갑거나 이물감이 느껴질 경우 비비지 않고 손을 깨끗하게 한 후 인공 눈물로 씻어냅니다. 외출복은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날에 야외에서 털어 착용 또는 세탁해 주세요.

0: 남반구는 북반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4: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콩순이네 딸기 농사. 말하는 포리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홍순이네 딸기 농장.
3: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중물엔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너의 고민이 들려.
1: 미안 미안.
2: 무슨 걱정이라도 있나요, 토니?
3: 사서 선생님, 여기 꽂혀 있는 마법서들엔 전부 마법이 적혀 있겠죠?
2: 그럼요. 멜리나님께서 직접 정리하신 마법서들이지요.
3: 세상에 이렇게나 많은 마법이 있는데 제가 아는 마법은 네 개뿐이네요. 제가 진짜 마법사가 될 수 있을까요?
2: 유치원에서는 원래 마법을 배우지 않아요. 그런데 준이와 도니는 특별하니까 벌써부터 네 개나 쓸 수 있는 거지요.
3: 정말 그럴까요?
2: 마법 유치원을 졸업하고 마법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수많은 마법을 제대로 배우게 될 거예요. 잠깐 따라와 보세요. 아이들이 보는 책은 아니지만 이 책을 읽으면 기분이 좀 편해질 겁니다.
3: 너의 고민이 들려?
2: 신기한 책 제목이죠. 그리고 신비한 책이랍니다. 자, 이렇게 손을 올리고 책을 고르고 마음속 고민들을 말해봐요.
3: 책을 어떻게 불러요?
2: 너구들님이라 불러보세요. 딱 맞는 해결법 알려주지요.
3: 너구들님, 제가 진짜 마법사가 될 수 있을까요? 어?
4: 얄리얄리얄라 숑얄라리얄라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 법.
3: 우와! 네, 알겠습니다. 야호!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
0: 토니, 무슨 좋은 일 있어?
3: 어? 아니야, 아니야. 점심이 너무 맛있잖아.
0: 그래, 스파게티는 항상 맛있지. 응? 베리, 어디 아파? 왜 밥을 안 먹어?
5: 아니, 살찐 것 같아서 다이어트 해야 하나 고민이라.
3: 고민? 너구들님이라면 해결해 줄 텐데.
0: 고민을 해결해 준다고?
6: 너구들이 누구야? 그게 내 고민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야?
5: 나도 고민이 딱힌!
7: 고민을 해결해 주는 마법이라도 배웠어?
3: 아, 그게 아이들이 보는 책은 아닌데.
0: 토니의 말대로라면 멜리나 도서관에 고민을 해결해 주는 너구들이란 책이 있어. 우리가 몰래 들어가서 너구들을 가져오는 거야.
3: 몰래? 그건 나쁜 짓이야.
6: 잠깐, 사서 선생님은 어떻게 하지?
0: 베리, 슈리, 너희가 도와줘야 해. 우리? 사서 선생님을 다른 곳으로 불러내야 해.
5: 선생님! 슈리가 읽고 싶은 책이 있대요.
2: 오, 역시 책을 사랑하는 슈리. 그런데 무슨 책이지요?
5: 동물이 많이... 그러니까... 이것저것 잔뜩...
2: 동물이 많은 동물사전! 이쪽이에요.
0: 알바! 네가 제일 중요해.
7: 뭐? 왜?
0: 혹시 도서관에 오실지 모르네.
7: 러블리! 러블리!
0: 러블리를 막아줘야 해.
8: 알파, 무슨 일인가요?
7: 장난감이...

0: 맞아요.
1: 걱정 말아요. 금방 고쳐줄 테니 친구들하고 놀고 있어요.
2: 그 사이에 우리가 책을 몰래 가져오는 거야.
3: 모두들 정말 잘했어.
2: 그럼 누구부터 고민을 말해볼까?
4: 나부터 핑! 너구들님, 내일 점심에 맛없는 게 나올까봐 고민이다, 핑!
5: 얄리얄리얄라, 숑얄라리얄라, 모르는 게 약이다.
4: 설마, 내일 고기 없는 날이냐, 핑!
3: 아, 맞아!
4: 내일 고기 반찬 없는 채소 냠냠데이야!
6: 알면 실망할 테니 모르는 게 약이네.
4: 너구들님, 제가 다이어트를 해야 할까요?
5: 얄리얄리얄라, 숑얄라리얄라.
6: 시간 낭비하지 마라.
4: 시간 낭비? 역시 난 지금도 예쁜 거였어.
7: 얘들아, 이러다 들키면 큰일이라고.
4: 정말 대단한 책이야.
7: 너희들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2: 자, 마지막 슈리 차례.
4: 너구들님, 전 너무 소심해서 고민이에요.
5: 얄리얄리얄라, 숑얄라리얄라.
8: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유지하거라.
2: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6: 아, 슈리가 몸이 차가워서 소심하다는 뜻이야.
2: 몸을 따뜻하게 하면 소심한 게 사라질 거야.
6: 그렇다면 달리기가 최고지.
2: 소심한 게 사라지는 것 같아?
6: 더 따뜻하게 해야 하나 봐. 장애물 코스 추가.
7: 좋아. 안 돼, 위험하다.
4: 이제 그만.
7: 슈리가 다치고 꽃병도 깨졌잖아. 다들 대체 어쩔 거야.
4: 나는 괜찮은데.
2: 어쩌지? 고민되네. 너구들님, 저희가 병을 깨뜨렸는데 어떡하면 좋죠?
9: 너구들님!
5: 얄리얄리얄라, 숑얄라리얄라.
8: 작은 잘못은 잊고 큰일에 도전하거라.
2: 그래! 작은 꽃병은 잊어버리고 큰 꽃병을 가져오란 뜻이야.
7: 그게 무슨...

0: 진짜 문제는 꽃병인데 꽃이 없는 거라고.
1: 아니라니까.
2: 걱정 마라. 어?
3: 꼭 가져왔다 핀.
1: 해바라기가 있었나?
3: 놀이터에 많이 있다 핀.
1: 놀이터 해바라기. 설마.
3: 야, 관찰 해바라기잖아.
4: 어떡해, 망했다.
3: 포기하지 마, 토니.

0: 너구들님, 이제 저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 어?
1: 얄리얄리얄라 샹렐라리얄라. 잠시 멈춰! 뒤를 돌아봐야 할 때.
0: 그래, 잠시 멈추고 우리가 한 잘못을 돌아봐야 해. 어? 어, 중이?
2: 에?
0: 아니, 그렇게 멈추라는 게 아니고! 에휴, 됐어! 나 혼자 해결할 거야! 뒤를 돌아볼 거야! 도망쳐!
1: 역시 너무들 말이 잘하네!

0: 불이 다 꺼져버렸잖아.
1: 너구들님이, 너구들님이 어디 갔지?
2: 너구들님은 잊어. 우린 마법사라고.
1: 하지만
2: 마법사는 마법으로 노력하는 거야. 노력은 배신하지 않으니까. 아, 찾았다. 에너지를 넣는 주문. 준이, 마법을 쓸 시간이야.
3: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4: 준이, 도니, 마법의 히어로 주피 주피 주피 주. 준이, 도니, 현신.
2: 주문은 다 외웠지, 준이?
3: 뭐 그런 것 같아.
4: 응? 주피 주피 주피 주.
2: 아클라타의 에너지로
4: 수사라 힘이야. 크게 크게 마구마구 수사해라.
2: 준이, 뒤에 그런 말은 없는데.
1: 뭐? 실패했나 봐.
2: 이상한 일이 안 일어나서 다행이.
5: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6: 이 책은 그냥 재미로 봐야죠. 맨 뒤에 써 있어요. 뭐든지 스스로 이겨내는 것이 진짜 고민 해결이다.
7: 얄리 얄리 얄라 샹얄라리 얄라. 스스로 이겨내는 것이 마법 같은 진짜 고민 해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나 자신을 믿으면 돼. 실수하고 틀리면 뭐 어때? 부족한 건 모두 채워놔.

0: 너구들님이 또 필요한가요?
1: 괜찮아요. 그렇지? 로블리, 죄송해요.
0: 자, 늦었네요. 모두 잘 시간이 지난 거 알고 있겠지요? 그런데 이건 누가 다

0: 우리는 마법 장난감.
1: 해답 헤아린다 핑!
2: 내벌레 칼로 다 막아주겠다.
3: 우리 애기 엄마가 예쁘게 해줬죠. 예쁘지? 마음에 들지?
4: 그게
3: 엄마 싫어? 그럼 까까 가져다 줄게.
0: 역시 경비잖아. 제일 빠르지.
5: 덤피는 느려서 안 되죠.
3: 내 덤피가 덤피 파워.
5: 그런 게 어딨어.
3: 내 덤피는 날 수 있어.
0: 네가 난 거잖아.
3: 진짜 나는 건 이런 거지.
6: 놀이 시간은 그만. 이제부턴 4대4 피구 시간.
4: 싫다 싫어.
7: 폭풍 같은 한 시간이었어.
8: 여기 애벌레 데려왔어.
4: 나 눈에. 누가 그런 거야? 쿤타야? 이번엔 또 뭐야?
9: 코 딱지야.
4: 도저히.

이상 참을 수 없어. 던지고 부수고 더럽히고 소중함을 모르는 이제 더 이상.

0: 좋은 방법이 있는 마법 장난감은 말했죠?
1: 같이 안 놀아주면 어떨까?
2: 맞아! 시키는 일도 하지 않는 거야!
3: 혼내주자. 따끔하게!
0: 진짜 말도 안 되는 생각이네. 등장하자. 장난감들이 화가 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자고! 자, 다들 모여봐!
4: 시작! 받아라! 알파슈리 아웃!
5: 로플리, 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4: 네, 다음 공격에 늦지 않게 빨리 다녀오세요.
5: 아, 무서웠어. 잠깐 여기 있다가. 응? 고실에 누가 있나?
2: 지뢰 대포까지 위아래로 쾅!
6: 그 전에 끈끈이 괴물부터 맞봐야 해.
3: 우리 폭탄도 있어.
5: 설마 우리들?
0: 제대로 혼쭐을 내주는.

0: 장난감이 우리에게 화가 난다고?
1: 잘은 못 들었지만 우리가 마법 장난감들을 얕잡아 본데.
2: 내 이 녀석들을 가만두지 않겠어.
3: 잠깐, 쿤타, 우리가 잘못해서잖아.
2: 그럼 어떻게 하려고?

0: 동이와 알파는 상장을 만들어주고 응? 대리는 나랑 꽃다발을 만들자.
1: 나처럼 예쁜 꽃다발을 만들어야지.
0: 슈리는 마이크를 준비해줘.
2: 군타랑 핀핀은 나랑 같이 시상대를 만들자.
3: 어? 와. 아?
0: 그게 너희들.
4: 물폭탄 설치를 완료했지.
5: 아이들은
6: 피구는 아까 끝났을 텐데 왜 아무도 안 보이지?
4: 교실에 들어가서 밖을 한번 볼까?
6: 조심해.
5: 아야.
6: 교실 안에는 무시무시한 대포와 지뢰가 설치되어 있다고.
4: 나 깜빡했어.
6: 조심조심 들어와야 해. 트롯맨? 무슨 일이야? 아이들이잖아. 그런데 왜 안 들어오는 거야? 어쩌지? 아이들을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하는데.
5: 우리가 꿰어내자.
6: 혼내주기에 꿰어내기까지? 그래, 할 수 있는 나쁜 일들은 모두 다 해버리겠어. 나를 따르라.
0: 얘들아, 마법 장난감.

0: 마법 장난감 시상식?
1: 우리에게 고맙다고?
2: 어? 마법 장난감 첫 번째 상은 언제든 태워줘서 경주차!
3: 축하 축하해! 날!
2: 경주차는 우리와 놀아줄 뿐만 아니라 멀리 가야 할 땐 언제든 태워다 준 고마운 장난감입니다. 지금까지 가족이 소중해 상의 양가족들, 둘이서 한 소리 상의 바라와 카스, 마구 때려 미안해 상의 드럼맨, 참아줘서 고마워 상의 애벌레, 무거워도 가져와줘 상의 점피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상만 남아있는데요.
4: 세상에, 이런 상이 있었네요.
2: 아틀라타의 단 하나뿐인 상일 것 같아요. 너의 모든 걸 축하해 상 케이크맨입니다. 케이크맨은 언제 어느 때나 친구들을 칭찬해주고 사소한 일에도 축하해주면서 마법 유치원 친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1: 우린 그런 줄도 모르고.
5: 근데 뭐가 빠진 느낌인데?
4: 파티 더핑!
5: 어? 그래, 파티! 시상식 뒤엔 과자 파티지!
4: 별별 맛이 나는 별맛나 과자 파티!
5: 다 같이 교실로 가자고!
1: 역시 아이들이야!
6: 교실?
1: 교실로 간다고? 상을 주었는데
7: 안 돼.
2: 얘들아, 간식 먹기 전에 손 씻어야지.
4: 우리가 과자 가지고 올게.
8: 1등으로 손 씻고 1등으로 먹어야지.
1: 안 돼. 화장실에는 불 폭탄이었어.
9: 뭐지? 뿌리 되나?
1: 문에 꿀을 발라놨어. 아우, 달다 달아.
2: 과자 파티는 내가 1등.
4: 내가 1등이거든.
1: 아, 교실 안에는 대포와 지뢰가 있는데 덤피, 아이들을 구해야 해.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2: 달콤한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5. 비밀계단 분대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돼버리가 도망간다. 3위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9: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카베가족.
1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2: 지당하신 말씀.
13: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2: 달콤한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4: 굿소!
15: 클릭소! 얼마 될까?
16: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15: 클릭소!
16: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17: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15: 클릭소!
17: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베가족.
18: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9: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8: 매일매일 락토핏.
19: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난방구는 붙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복장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4: 직동.
2: 얼굴엔
4: 순간길길.
2: 진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우와, 보너스 한 시작. 우리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6: 향유고래를 구해줘. 오늘도 고고타운은 평화롭네.
5: 그러게.
7: 맞아.

0: 엄마, 군 때문에 저 집 먹을 수가 없어요.
1: 어떡하지? 많이 배고프니?
0: 네, 힘이 너무 없어요.
1: 이거 큰일이네. 어제부터 젖을 하나도 못 먹었는데 도와주세요.
2: 어? 무슨 소리지?
3: 어? 어?
2: 어? 저기다! 핑! 그린 파워 변신! 향유고래야, 왜 그래?
1: 끈이 몸에 감겨서 움직이는 게 힘들어. 아기한테 젖도 못 주고 있어.
2: 뭐? 큰 그물에 걸렸잖아. 아기 고래도 힘이 없어 보이네. 나 혼자 구하긴 어렵겠어. 향유 고래야, 조금만 기다려. 렉스! 바다에서 향유 고래 엄마와 아기를 만났는데 엄마 고래가 그물에 감겨 있어.
4: 또?
2: 알았어, 곧 갈게. 얘들아, 출동하자. 렉스, 레드 파워 변신.
5: 도모, 블루 파워 변신. 이케, 피크 파워 변신.
0: 엄마, 힘내세요.
1: 그래, 힘낼게.
2: 여기야!
1: 얘들아, 도와줘. 너무 힘들어.
5: 향유고래가 그물 때문에 가라앉고 있어.
6: 아기고래는 힘이 없어 보여.
2: 빨리 그물을 제거하자.
5: 알았어?
2: 핑! 파워 집게! 렉스! 이빨로 끊어줘! 렉스! 슈퍼 이빨!
5: 펑! 도모! 파워 불도저! 이키! 집게 발사!
0: 렉스! 고래가 점점 힘을 잃고 있어! 서둘러야 해!
2: 알았어! 렉스, 슈퍼 이빨! 됐다! 향유고래야, 빨리 위로 올라가! 숨을 쉬어야 해!
1: 안 돼, 올라갈 수가 없어.
0: 이러다 향유고래가 질식하겠어!
2: 얘들아, 빨리 수면 위로 들어올리자! 아기고래가 가라앉고 있어! 내가 잡을게.
6: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겠어. 너무 무거워.
2: 우리보다 크고 힘센 친구가 필요해. 크고 힘센 친구? 아, 고고가디언이 있었지? 고고가디언, 너의 도움이 필요해. 고고가디언, 얼른 변신해서 엄마 향유고래가 숨 쉴 수 있게 위로 올려줘.
7: 알았다, 렉스. 고고가디언, 우선 파워 변신!

응?

0: 성공이야.
1: 여기 먹을 것도 가지고 왔어.
2: 어머, 내가 좋아하는 오징어 모양이네. 아가야, 얼른 엄마 젖 먹으렴.
3: 네, 엄마.
2: 고마워, 얘들아. 덕분에 살았어.
0: 폐금물에 걸리다니 정말로 위험했어.
2: 바다 생물들은 이런 일을 종종 겪어.
1: 렉스, 바다 속 생물들도 돌봐주는 건 어때?
0: 좋은 생각이야.
4: 좋아.
0: 얘들아, 새 친구를 소개할게.
5: 안녕, 난 고고 가디언 모사사우루스지.
0: 가디언은 우리가 바닷속에서 지낼 수 있게 도와주는 해양기지야. 자, 다들 앞으로 잘해보자.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 고고! 고고!
1: 내 친구 빨판 상어.
6: 자,
0: 우와,
6: 됐다!
1: 바다 생물들이 다치면 여기에서 치료하면 되겠어.
6: 오,
0: 그러게. 힘이 없네. 힘 어디야?
7: 정찰 중이지. 뭔가 발견되면 내가 바로 알려줄 테니까 나만 믿으라고.
0: 응, 그럼 수고해.
2: 얘들아, 안녕.
0: 향유고래구나. 비키, 고래들이 건강한지 살펴봐 줄래?
1: 응, 알았어. 안녕, 다들 건강하지?
2: 응, 덕분에 아주 잘 지내고 있어.
3: 나는 몸이 더 커졌어요.
1: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다.
0: 뭐야? 무슨 소리야?
8: 숨을 쉴 수가 없어.
1: 어쩌지?
6: 이제 편한가 봐.
0: 근데 넌 누구야?
6: 갑자기 숨을 쉴 수 없어서 깜짝 놀랐네.
1: 안녕, 안녕. 나는 빨판 상어라고 해. 근데 진짜 상어는 아니고 이름만 상어야.
6: 상어가 아닌데 상어라고?
1: 응, 맞아. 빨판 상어는 머리에 있는 빨판으로 큰 친구들한테 붙어 지내는데 주로 상어한테 붙어 지내다 보니 빨판 상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지.
6: 맞아, 맞아! 목소리가 너무 커.
0: 빨판 상어야, 조금만 작게 얘기해 줄래?
6: 아, 내가 또 크게 얘기했구나. 알았어. 고래한테 들었어. 너희 구조대는 뭐든 다 해결해 준다며? 난 세계를 여행하는 게 꿈이야. 근데 혼자서는 오래 헤엄을 칠 수 없어서 말이야. 나랑 같이 여행해줄 친구로 엘리를 찾고 있어.
0: 그게 누군데?
6: 여행왕의 엘리 말이야. 전 세계를 여행한다는 가장 크고 멋진 바다 생물.
0: 네노키는 여행을 다니진 않는 것 같아.
6: 쟨 아니야. 엘리는 엄청 크댔어. 고래만큼.
0: 고래만큼?
6: 그리고 이런 노래를 부른댔어.
0: 노래를 부른다고? 대체 누구지? 빨판 상어야!
6: 내가 잡을게.
1: 아유, 정말 깜짝 놀랐네. 빨리 엘리를 찾아.

0: 또 어떤 사고를 칠지 알 수 없잖아.
1: 렉스, 얘들아.
2: 무슨 일이야, 핑? 노래를 부르는 공룡을 만났는데 해파리에 쏘였대.
3: 노래를 부른다고?
0: 여행왕 엘리 맞지?
2: 네가 여행왕이야?
4: 맞아.
0: 찾았다! 렉스, 내가 빨리 가서 치료도 하고 말펜 상어도 만나게 해줄게.
2: 그래,

0: 때에 갇히기 전에 빨리 나가야 해. 빨판 상어야, 꽉 잡아.
1: 응.
0: 빅빅 터보 엔진. 얘는 빨판 상어야. 빨판 상어가 전 세계를 함께 여행할 친구를 찾는데.
1: 아, 안녕. 난 너처럼 세상을 여행하는 게 꿈이야. 그래서 말인데 너랑 같이 다니면 안 될까?
2: 뭐? 와, 나도 같이 여행 다닐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1: 정말? 우와, 정말 잘됐다. 비키야, 고마워. 내 목소리가 너무 컸지?
2: 어? 방금 뭐라고 했어? 잘 안 들려. 조금만 크게 말해줄래?
1: 어? 나 크게 얘기해도 돼?
2: 이제야 잘 들리네. 나한텐 그 정도가 듣기 딱 좋아.
1: 엘리, 우린 운명인가 봐.
0: 빨판 상어야, 멋진 여행하고 와.
1: 응, 또 보자. 안녕.
3: 산호초 마을과 모사사우루스.
4: 얘들아, 이게 무슨 소리야?
5: 소행성과 충돌한 유선이 지구로 떨어지고 있어.
4: 우와!
0: 큰일이야. 추락 예상 지점이 산호초 마을이야.
5: 마을에 떨어질 수 있으니까 주민들을 대피시켜야겠어. 출동하자. 응?
4: 안녕, 넌 누구야? 나는 모사사우루스야.
6: 나는 고고 가디언. 나도 모사사우루스야.
4: 우와, 정말 반가워.
7: 모사야, 안녕. 우린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야.
4: 아, 너희가 고고다이노구나.
0: 모사야, 혹시 근처에 살아?
4: 응, 난 산호초 마을에 살아.
7: 잘됐다. 그럼 우릴 마을 촌장님께 데려다 줄래? 급한 일이 있거든.
4: 알았어, 날 따라와. 이쪽으로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지. 왜 이러지?
8: 기둥 사이에 끼었는데?
4: 그럴 리가 없어.
5: 모사야, 위험해.
0: 기둥이 부러지겠어.
4: 아니야, 어릴 때부터 여길 잘 다녔다고. 봤지? 나올 수 있잖아. 어?
9: 모사, 너?
4: 블루탱 할아버지. 우리 마을 촌장님이셔.
7: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예요. 저희가 여기에 온 이유는...
9: 해양구조대라고요? 잘 됐군. 쟤를 좀 데려가 주시구려.
4: 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요, 할아버지?
9: 모사는 너무 커요.
10: 너무 커, 너무 커.
9: 움직일 때마다 산호를 부수지. 마을을 다 부수기 전에 데려가 줘요.
10: 데려가, 데려가.
4: 전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다고요. 안 가요.
9: 가라고.
4: 싫어요. 어쩌면 좋지?
8: 서로 조심하면 될 텐데. 모사가 불쌍해.
0: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4: 맞아, 주민들을 대피시켜야지.
5: 응, 촌장님,

0: 지금 유성이
1: 궤도를 벗어난 유성이 30초 후 산호초 마을로 떨어진다. 마을 주민들을 빨리 대피시키도록 해라.
0: 지금 마을로 떨어진다고?
2: 여러분 걱정 마세요.
0: 유성은 저희가 막을게요.
3: 엄청 크고 떨어지는 속도도 빠른데.
0: 고고 가디언이 큰 유성을 부수면 우리가 파편을 막아내자.
2: 알았어.
0: 고고 다이노 해양 구조대 출동. 렉스 레드 파워 변신.
2: 빅키 핑크 파워 변신.
4: 도모 블루 파워 변신.
0: 핑 그린 파워 변신.
1: 고고 가디언 오션 파워 변신.

0: 우리 차례야. 렉스 슈퍼 갈고리 발사.
1: 비키 물대포 발사. 오모 파워 불도저.
0: 핑 그물 발사.
2: 다 막은 건가?
3: 어, 한 조각이 나왔어.
4: 조심해요. 다들 괜찮아?
5: 와, 모사 대단해.
6: 모사야 정말 고맙구나.
5: 고마워 고마워.
4: 아이 뭘,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3: 내가 치료해줄게. 다 됐다. 그렇지만 완전히 나을 때까지 조심해야 해.
6: 걱정 마시구려. 우리 마을 지킴이를 우리가 잘 보살펴 줄 테니까.
5: 맞아 맞아.
4: 여러분,
0: 그럼 이제 화해하시는 거죠?
6: 그럼 당연하지.
2: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다듬어 줄게.
4: 정말? 응. 고마워.
5: 고마워 고마워.
3: 돌목 상어가 무서워.
0: 비키, 토모,
2: 렉스,
0: 바다 체험학습 잘 부탁해.
2: 응, 아이들도 무척 기대하고 있어.
3: 잘 갔다 올게.
1: 오늘은 물고기들을 가까이 볼 수 있겠지?
2: 그럼, 이것 봐. 내가 돋보기도 가지고 왔어.
3: 우와, 나도 한번 볼래.
2: 아, 쟤는 돌목상어야.
3: 돌목상어?
2: 돌목상어는 온순하거든.
3: 그럼 안 위험해?
2: 응, 괜찮아.
3: 상어인데 이빨이 하나도 없어.
2: 그건 작아서 잘 안 보이거든.
1: 이빨이 작으면 밥 먹을 때 불편하지 않을까?
2: 이빨이 작아도 괜찮아. 돌목상어는 바닷물에 있는 플랑크톤을 아가미로 걸러내서 먹거든.
1: 우와, 정말 신기하다. 우리 좀 더 가까이서 보면 안 돼?
3: 우와, 우와, 나도 가까이서 보고 싶어.
1: 나도, 나도.
2: 뭐? 어떡하지?
1: 뭐, 우리가 잘 챙기면 괜찮지 않을까?
5: 제발, 비키!
2: 그래, 가까이 가보자.
1: 와, 정말?
2: 대신 우리의 지시를 잘 따르고 다녀야 해.
5: 우와, 신난다!
2: 고고다이너 해양구조대 출동! 비키, 피크파워 변신!
0: 도모, 블루파워!

0: 너무 작아서 안 보이나 봐.
1: 그래? 그럼 이 돋보기로 어? 찾으면 되지. 볼까? 우와, 정말이네. 응? 여기 목에 가시가 박혀 있어.
0: 뭐라고? 정말이네.
2: 그래서 아팠구나.
1: 나는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 비키야. 내가 치료해줄게. 됐다. 그럼 가시가 잘 빠졌나? 내가 봐줄게.
0: 돋보기가 상어목에 걸렸어. 어떡하지, 비바부? 일단 애들을 데리고 멀리 피해줘. 눈목상어야, 도와줄게. 상어야, 진정해. 너 도와주라는 거야. 상어야, 움직이면 안 돼. 클레오, 도와줘. 상어가 많이 아픈가 봐. 괜찮아, 우리가 낫게 해줄게. 입을 크게 벌려볼래? 토모, 입을 갑자기 닫지 못하게 고정시켜줘.
1: 응? 자, 됐다.
0: 찾았다. 비키 갈고리 발사.
1: 저기 돌목상어야, 아프게 해서 미안해.
2: 이제 괜찮아.
0: 자, 앤디, 항상 조심해야 해. 우리한텐 편리한 물건이 바다 생물들에겐 위험할 수 있으니까.
1: 응, 이제는 꼭 조심할 거야.
0: 야, 아깐 정말 놀랐어. 그래도 돌목상어가 괜찮아져서 다행이야.
1: 그럼 체험학습을 마저 해볼까?
3: 와, 좋아!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4: 얼굴엔?
3: 순한 킬킬!
4: 줄무랑?
3: 덥덥한 말!
5: 순하게?
3: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7: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8: 매일매일 락토핏.
6: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9: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0: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넘버블럭스 친구들,
8: 뭐야?
7: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8: 20까지 합격해!
7: 우리 같이 놀자. 5와 3이 만나면
8: 8이야.
7: 당신, 우리 모두 8.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8: 함께 놀아요.
7: 넘버블럭스. 4대 가족.
9: 굿소!
10: 클릭소! 얼마 될까?
7: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0: 척척 치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1: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가베 가족

김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비비핑. 오늘은 꽃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비비핑과 함께.

0: 매일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3: 순한 킬킬,
1: 식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스쿨버스 왔네.
6: 학교 가자.
7: 안녕 친구들.
8: 같이 가자.
9: 안녕.
10: 재밌게 공부해요.
11: 와, 놀이터다.
12: 빙글빙글 쌩쌩.
13: 정면 버스 개치면 놀이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네 말에 분노의 감정이 느껴지는 걸 보니 사람이 다 됐구나. 훌륭해, 칸타. 하지만 넌 그렇게 설계되지 않았어. 너에겐 애초부터 인간과 같은 자유의지가 없다고.
1: 여기가 과연 당신의 의식이 만들어낸 세상일까?
0: 아니, 그게 무슨...
1: 이곳은 오만하고 편협한 한 인간이 만들어낸 시뮬레이션일 뿐이야. 시뮬레이션!
0: 아니, 이건 안 돼! 아!
2: 칸타, 안 돼! 어? 당장 멈춰!
1: 저 귀찮은 것들이 또 왔군. 지겨운 것들.
2: 거기서! 칸타! 멈추라니까요!
1: 칸타 저 녀석 정말 끈질기군.
2: 비겁하게 도망가기에요!
1: 도망이라니?
2: 으악! 갑자기 사라져버렸어.
1: 칸타?
2: 깜짝이야! 아, 뭐예요? 갑자기 놀라게 하다니 비겁해요.
1: 아니, 진짜 놀랄 일은 바로 지금부터라고. 겁먹고 울지나 마라.
2: 뭐야! 칸타!
1: 혼자 쫓아와서 뭘 어쩌겠다고. 동료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연약한 녀석 같으니.
2: 아니, 언제 이런 능력을... 하지만 당신은 결국 골렘일 뿐이야.
1: 그럼 골렘에게 당하는 너는 뭐지?
2: 당하다니! 그런다고 골렘이 인간이 되질 않아요.
1: 계속 그렇게 날 무시한다면 본때를 보여주지.
2: 뭐야!
1: 이건 어때? 어떠냐, 타타. 넌 보잘것없는 인간일 뿐이야.
2: 네! 어떻게 이럴 수가...
1: 자, 마지막 선물이다. 야! 잘 가라, 타타! 어때? 인간이라고 뭐 대단한 것도 아니지? 이제 마지막이다.
2: 타타! 뭐하는 짓이야?
1: 안 그래도 왜 안 나타나나 했다.
2: 타타를 어떻게 한 거야?
1: 이것들 두고 보자.
2: 이게 어떻게 된 거야?
3: 타타, 정신 차려. 타타,
2: 서둘러요 아저씨. 빨리빨리. 이제 거의 다 왔어.
3: 타타,
2: 눈 좀 떠봐.

0: 저 괜찮아요. 일어날 수 있어요. 어? 뭐지? 어? 세실 왜 그래?
1: 나 여기 있어.
0: 어? 왜 계속 울기만 하지?
1: 쉐가 아저씨, 저 여기 있다니까요.
0: 이상하다. 대체 무슨 일이야? 어?
2: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설마 그럼 내가 죽은 건가?
3: 안돼.
0: 아, 여긴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내가 살던 곳이잖아. 여기는 이모탭이 살던 공중정원. 그동안 겪어온 모든 모험들이 순식간에 스쳐 지나가네.
4: 어서 오거라, 타타. 기다리고 있었단다.
0: 어? 아저씨는 도레미경?
4: 타타야, 두려워할 거 없다.
0: 여기가 어디죠? 근데 전 정말 죽은 건가요?
4: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0: 에? 그게 무슨...
4: 이곳은 생전 세계와 현실 세계 중간지대로 오갈 데 없는 영혼이 머무르는 곳이란다.
0: 영혼들이 머무는 곳이요? 안 돼, 난 돌아가야 하는데. 그럼 도레미경도 돌아가신 거예요?
4: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칸타 녀석이 날 이렇게 만들었단다.
0: 에? 칸타가요?
5: 그걸...
6: 그리고 또 플랫마이너는 자기 아버지 도레미경이 쓰러진 정확한 이유는 알지도 못하면서 늘 죄 없는 탓하 널 탓하며 복수를 다짐하고 있는 건 알고 있어? 사실 도레미경을 혼수 상태에 빠뜨린 건 바로 나, 칸타의 짓인데 말이야.
0: 무슨 소리야?
7: 칸타, 당신이 도레미경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6: 그래, 나를 만든 창조주 도레미경을 배신하더라도 나만의 미스테리야, 나만의 왕국을 만들겠다는 욕심으로 벌인 일이지. 우리가 이렇게 위험한 두 사람의 몸을 빼앗지 않았더라면 이곳 미스테리아와 수많은 테리안들이 과연 무사했을까?
0: 역시 그때 칸타의 말이 사실이었구나.
4: 잘 기억하고 있구나.
0: 근데 칸타가 대체 왜 도레미경을 해치려고 한 거죠?
4: 역시 호기심이 많군. 그건 너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문제란다.
0: 네? 제가 관련이 있다뇨?
4: 이렇게 만났으니 이제 모든 것을 말해줄 때가 됐구나.
0: 저한테요?
4: 그래, 미스테리아는 미래를 책임질 너희 세대에게 넘겨줄 중요한 유산이란다. 모험을 통해 미스테리아를 전수받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널 선택한 이유야.
0: 우리라고요?
4: 그게 함께 계획한 건 아니지만 다리랑 난 네가 적임자란 걸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단다.
0: 거짓말, 믿을 수 없어요. 미스테리아를 전수하기 위해 우리를 이렇게 위험한 일에 끌어들였다고요?
4: 어쩔 수 없었다. 단순히 책을 읽는 것만으로는 미스테리아라는 신비롭고 아름다운 세계를 이해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건 네가 더 잘 알 것이다.
0: 좋아요, 아저씨 얘기가 맞다고 하죠. 근데 칸타는 왜 반란을 일으킨 건데요?
4: 아, 그게... 칸타는...

0: 인간들의 말과 행동, 또 당신들이 이룬 것들을 학습하며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1: 그게 무슨...
0: 난 결코 인간과 같아질 수 없으며 또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더 이상 당신의 하인 노릇은 거부합니다.
1: 칸타는 재조립 과정에서 더 영리해졌어. 그리고 야망이 생긴 거야. 모험을 통해 미스테리아를 전석했다는 내 계획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한 거지. 그러더니 결국 자신이 미스테리아의 왕이 되겠다는 욕심을 품게 됐단다.
2: 그럼 전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건가요? 친구들을 다시 만날 수도, 모험을 계속할 수도 없는 거냐고요.
1: 글쎄, 그건 네 친구들에게 달려있을지도.
2: 네? 제 친구들이라면...
3: 타타, 정신 좀 차려봐.
4: 타타, 어서 일어나란 말이야.
5: 무슨 일이냐?
4: 박사님, 타타가 식물인간 상태예요.
3: 어? 어쩌면 좋죠, 박사님.
5: CCTV 데이터를 찾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4: 조금 전 타타의 모습이에요.
3: 근데 저건 뭐죠?
5: 저건 엑토플라즘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영혼이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한 거지. 타타는 아직 살아있어. 영혼이 잠시 몸에서 빠져나와 어딘가를 떠돌고 있는 것 같구나.
4: 그럼 타타의 영혼은 어디 있는데요?
5: 지금으로선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구나.
4: 우리가 빨리 도착했더라면 칸타의 공격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5: 그래, 얘들아, 잠깐만. 방법이 있어.
3: 정말요?
4: 어떻게요?
6: 이번에도 정말 아슬아슬했죠?
7: 이 세실님한테 고마워해. 내가 없었으면 몬스터를 못 잡았을걸?
6: 맞아, 맞아. 멋졌어.
8: 하루 종일 굶었더니 힘이 없다.
6: 소리 엄청난데요?
8: 얘들아, 에밀레오 정비를 나중에 하고 식사부터 하면 안 될까?
7: 안 되긴요.
6: 금강산도 식후경이니까.
9: 얘들아, 이번에도 무사히 다녀왔구나.
7: 네, 근데 박사님 어디 가세요?
9: 이참에 여행 좀 가려고.
7: 네? 갑자기요?
3: 그럼 앞으로 몬스터들은 어쩌고요?
9: 이제 더 이상 출동하지 않아도 된단다.
7: 무슨 말씀이세요? 몬스터들을 다 잡아야죠.
9: 도레미경이 사라졌거든. 이제 몬스터들도 나타나지 않을 거야.
7: 네? 그게 사실이에요?
9: 너희도 각자 하던 일을 하면 되는 거야.
5: 잠깐! 멈춰요!
9: 아니,
5: 잘 지내셨습니까, 달 박사?
9: 아니, 당신은 나로군요. 이상하게 요즘 자주 보는 것 같은 느낌인데.
5: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장 출동을 좀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타타의 목숨이 위험하거든요. 지금 타타가 식물인가.
2: 제 목숨이 위험하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7: 가만히 있을 수 없지.
8: 아하, 당연하지.
2: 아니, 언제 이런 능력을. 하지만 당신은 결국 골렘일 뿐이야.
0: 그럼 골렘에게 당하는 너는 뭐지? 자, 마지막 선물이다. 야! 잘 가라, 타타. 어때? 인간이라고 뭐 대단한 것도 아니지? 이제 마지막이다.
4: 타타! 당장 멈추지 못해?
2: 우리 공격이 통하지 않아.
4: 기다려. 타타는 우리가 지킨다.
6: 지금이 기회야.
4: 파워 두 배!
8: 아니, 네 배!
10: 무한대 공격!
3: 야!
2: 타타! 정신 차려!
8: 이제 다 끝난 거지?
7: 타타 봐, 항상 네가 문제라니까.
6: 에이, 그래, 알았어. 이제 가자.
2: 어떻게 된 거지? 몸이 떠오르고 있어!
1: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된 것 같구나. 내가 한 얘기들 꼭 기억해 주기 바라마.
2: 네, 도레미 아저씨!
3: 타타! 드디어 깨어났구나!
2: 내 친구들 고마워.

0: 나 친구들 고마워.
1: 괜찮아, 진짜 다행이다.
0: 모두들 고마워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1: 왜 이렇게 늦은 거야?
0: 그게 말하자면 좀 길어요. 몸이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미처 몰랐네요.
2: 뭐?
1: 뭐, 몸이 있어서 좋다고?
2: 잠깐만.
1: 뭐지?
0: 바닥에 포털이 생겼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포털이 바닥으로 열린 적은 없었는데!
2: 진짜 다행이다.
0: 아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
1: 그러게 말이야. 어떻게 땅이 이렇게 푹신푹신하지? 신기하네.
3: 그러게요. 너무 푹신해서 아저씨 배 위로 떨어진 줄 알았네요.
1: 뭐? 내 배라고? 세실 너 진짜. 아참, 근데 에밀레오를 두고 왔는데 어쩌지?
0: 저기 있어요.
1: 어? 자동으로 따라왔나 보네. 다행이다. 역시 에밀레오야.
3: 아저씨 운전 솜씨보다 나은 것 같은데요?
1: 자꾸 그럴래? 에휴, 내가 또 참지. 뭐 어디 한두 번이어야지. 어? 저게 뭐야? 큰일 날 뻔했네.
0: 뭐가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어디서 물폭탄이 쏟아진 거지? 어? 엄청난 거인이야.
2: 근데 울고 있잖아.
0: 물폭탄은 거인이 흘리는 눈물이었어.
3: 그래, 이번 몬스터는 거인이었구나. 벌써부터 흥미진진한데?
1: 근데 저 거인 왠지 낯익지 않아? 혹시 플랫마이너 공주님?
2: 진짜? 플랫마이너랑 똑같이 생겼잖아.
0: 그렇다면 여기는...
3: 아, 거인 버전의 다중우주구나.
1: 정말? 그럼 우리랑 똑같이 생긴 거인들도 있겠네?
0: 근데 다중우주는 아닌 것 같아요. 플랫마이너 누나를 잘 봐봐요. 다중우주 속 사람들은 우리랑 조금씩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저 모습은 확실히 우리랑 같은 세계의 플랫마이너 누나예요.
2: 정말 그러네? 대체 플랫마이너가 왜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지?
0: 혹시 반대로 우리가 작아진 건 아닐까?
2: 뭐, 우리가?
1: 불안해. 빨리 에밀레오로 가자!

0: 잠들어있던 도레미경의 손등이었구나. 그럼 여긴 도레미성 아닌가?
1: 어, 맞아. 그럴 거야.
2: 깨어나지 않는 아버지를 간호하는 공주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3: 도레미경은 지금 심령세계에 갇혀있어요.
0: 심령세계?
2: 거기가 어딘데?
3: 생과 사의 중간지대. 조금 전까지 제가 갇혀있던 곳인데 거기서 만났어요. 칸타가 미스테리아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를 혼수상태에 빠뜨렸대요.
0: 아, 역시 이 모든 걸 칸타가 꾸몄단 건가? 나름 순박한 구석도 있었는데 왜 그렇게 변한 거지?
3: 도레미경이 부서진 칸타를 고칠 때 성능을 강화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인격이 생겨난 것 같아. 인간보다 더 인간다운 야망이 생겨버린 거지.
2: 뭐라고? 어? 그럼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서둘러! 빨리 플레마이러 공주님께 알려줘야 해.
3: 알겠어요. 특수 마이크의 볼륨을 최대한으로 키워주세요. 아, 아, 플랫마이너 누나, 제 말 들려요?
4: 잘 들어요. 왜 이렇게 다리가 아파요?
0: 응? 여름관인데 왜 모기가 있지? 에? 응? 잡았다, 요놈.
3: 저요, 타타. 오? 모기가 아니라고요.
0: 어쭈, 요것 봐라. 도망을 쳐. 응? 이게 어디로 사라진 거야?
2: 아유,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아무래도 공주님은 아무것도 못 들은 것 같지?
3: 모기만큼 작아져버렸는데 오. 우리 목소리가 들릴 리 없겠죠.
2: 아, 큰일이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0: 모든 일엔 분명히 이유가 있댔어요.
3: 응? 이유? 무슨 이유?
0: 심령세계에 갇힌 도레미경의 정신을 타타가 만나자마자 워몰은 또 우리를 쓰러져 있는 도레미경의 육체한테 보낸 거잖아? 만약 도레미경의 강한 의지가 아까 그 워몰에 영향을 끼친 거라면 혹시 혼수상태에 빠진 자신을 구해달라고 우릴 이곳으로 보낸 건 아닐까?
2: 에이, 그런 거라면 우리를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지도 않았겠지.
0: 크기가 작아져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요?
3: 맞다! 고마워, 세실.
2: 뭔데, 뭔데?
0: 왜? 뭐가 고마운데?
3: 그건 도레미경한테 직접 물어보자고. 자, 출발! 에밀레오, 도레미경의 콧구멍을 향해!
2: 콧구멍?
0: 응? 요놈의 무기 어디 숨었다가 다시 나타난 거야?
2: 야, 공주님이 우리 공격해!
0: 이게 진짜 짜증나게! 놓치나 봐라!
3: 콧 속으로 진입 성공!
0: 예? 이리 안 나와? 어디로 또 숨었어?
5: 공주님, 왜 그러세요?
0: 모기 한 마리가 앵앵거리잖아.
5: 여기에 모기가요?
0: 그러게, 성 안에 웬 모기가... 콧속이 이렇게 생긴 거였어?
2: 우와, 콧털들이 어마어마한데.
0: 축축하고 징그러워.
3: 생긴 건 좀 그래도 콧털은 아주 중요한 존재야. 우리 몸으로 먼지나 세균이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필터 역할을 하거든.
2: 맞아, 콧털 막 뽑으면 큰 코 다친다는 속담도 있잖아.
0: 정말 그런 속담이 있다고요? 근데 이제 어디로 가야 해?
6: 도레미경의 생각을 알아보려면 뇌로 가야겠지.
7: 박사님!
6: 녀석들 대단한데 혼수 상태에 빠진 도레미경을 구하러 직접 몸속으로 들어갈 생각을 다 하다니.
3: 세실 생각이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작아진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2: 맞아요. 세실 아니었으면 저흰 플랫마이너 공주님의 손바닥에 찌그러졌을걸요?
0: 다들 왜 이래요, 부끄럽게. 근데 몸속으로 들어가자고 한 건 타타예요.
6: 서로를 칭찬하는 걸 보니 이제 누가 뭘 해도 완벽한 팀이 됐구나. 그동안 위험했던 모험도 이제 대단원의 끝을 향해 가고 있고. 얘들아, 너희가 정말 자랑스럽다. 타타, 세실, 쉐.
0: 박사님 왜 저러셔?
3: 글쎄, 갑자기 왜 우시지? 어디 편찮으신가?
2: 정말? 돌아가면 먼저 보양식부터 해드려야겠다. 타타, 근데 뇌는 어떻게 찾아가?
3: 뇌로 가는 고속도로가 따로 있죠. 바로 혈관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대신 이 틈은 다시 메워줘야 해요. 혈관 진입!
2: 우와, 우리 몸속의 피가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지 몰랐어.
3: 피는 빠른 시간 안에 온몸 구석구석을 돌아야 하니까요.
0: 저건 또 뭐야?
2: 우와, 별처럼 반짝여.
3: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들인 것 같아요. 서로 전기신호를 주고받으며 정보를 전달한대요. 책에서 본 적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전두엽인데 전두엽은 뇌에서도 생각과 기억, 언어 등을 담당하는 곳이죠. 여기서 도레미경과 대화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0: 정말 그게 가능해?
3: 가능하도록 해야지.
2: 어떻게?
3: 자, 보세요. 특수 전기 신호를 뉴런으로 보내서 도레미경의 신경을 자극해 통신을 시도하는 거죠. 아, 도레미경 들리시나요?
7: 깜짝이야. 누구? 닥터?
3: 네, 저예요. 저희는 지금 도레미경의 전두엽 안에 있어요.
7: 뭐? 내 몸속에 들어왔다고?
0: 그래요. 저희가 아저씨를 구해주려고 왔어요.
8: 안녕하세요, 도레미경.
7: 그래, 고맙다, 얘들아. 내 생명력이 너무 약해져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싶었는데.
3: 저희가 어떻게 하면 도레미경을 구할 수 있을까요?
7: 아, 그건 말이다. 칸타가 내 몸에 뭔가를 주입했는데 그게 내 심장을 공격하고 있어. 너희가 가서 그것들을 없애주면 좋겠구나.
3: 네, 알겠어요. 에밀레오, 심장으로 출발!
2: 우와, 저기 심장이 있어.
0: 심장 박동 소리가 좀 이상해요.
2: 그러게, 뭔가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데.
0: 아니, 저건 두꺼운 쇠사슬로 심장을 칭칭 감아놨잖아.
2: 어떻게 저럴 수가.
3: 심장이 멈춰버리기 전에 저 쇠사슬을 끊어줘야 해. 조심, 조심. 심장이 다치지 않게. 으악! 저건 나노로봇이잖아.
0: 나노로봇?
3: 아주 미세한 크기의 작은 로봇이었어. 칸타가 주사기로 나노로봇을 주입해 심장을 공격하게 만든 거지.
2: 칸타, 이게 진짜 이렇게까지?
0: 로봇의 수가 너무 많아요.
3: 일단 빨리 여길 빠져나가야겠어요.
2: 점점 더 몰려와.
3: 저기 봐. 저건 백혈구야.
0: 백혈구가 나노로봇들을 먹어치우고 있어.
3: 도레미경의 백혈구가 나노로봇을 침입자로 생각했나 봐.
2: 우와, 먹는 속도가 꼭 나 같은데.
9: 틀린 말은 아니네요.
2: 우와, 뭐야?
0: 또 뭐야?
3: 봐, 새로운 워물이 열리고 있어.
2: 아니, 이런 데서도 워물이 열릴 줄이야.
0: 무슨 일일까?
3: 모든 게 정상이 됐고 도레미경이 무사히 깨어났단 뜻이겠지?
9: 그래, 타타. 분명히 깨어나셨을 거야.
2: 그럼 백혈구들이 우리까지 먹어치우기 전에 빨리 다음 세계로 가자, 타타.
3: 네, 그럼 세계문화 수호단 임무 마치고 새로운 세계로 출동!

0: 모기, 이게, 모기, 모기가, 안 돼, 저리가. 아빠 울면 안 되는데. 아빠. 아빠, 우리 아빠.
1: 고맙다, 타타.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4: 새콤달콤 너도 나도 피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피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피타젤리.
5: 우리 모두
6: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성.
6: 얼굴엔
7: 순한 길긴
6: 술물엔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0: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1: 지당하신 말씀.
1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3: 아빠, 저게 뭐야?
14: 글쎄.
15: 다들 뭐 먹는 거지?
16: 이게 뭐예요?
17: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16: EBS IN 포키제?
17: 네.
18: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9: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0: 또 졌네.
21: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크라미제 헤드 투

0: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카페 가족.
1: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3: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얼굴엔
3: 순한 킹킹.
1: 진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콩순이네 딸기농장. 마라는 포리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네 딸기농장.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주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1: 호비는 아프대.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4: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6: 캔캔의 진짜 엄마를 찾아라. 캔캔 거기서 거기서라고.

0: 왜 울어? 퀴트가?
1: 아니야, 아니야. 내가 울린 게 아니라. 퀴트, 어서 사실대로 말해봐. 어?
0: 그만해, 퀴트. 너 정말 이럴 거야?
1: 울고 싶은 건 나라고.
2: 어? 왜 깨진 거야? 설마... 켄켄이? 켄켄
0: 조심 좀 하지.
1: 너희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 명탐정 피트를 의심해? 나 도저히 못 참아. 당장 떠날 거야. 안 돼, 나 혼자 갈 거야.
0: 피트, 정말 떠날 거야? 켄켄 누구 떠날 수 있어?
2: 설마 벌써 잊은 거야? 켄켄 처음 만났던 그날 말이야.
1: 어? 어? 그날! 아! 어? 어? 휴, 살았다. 봐봐, 여기가 어디지? 몰래! 코코! 다들 어디 있는 거야?

0: 저리가! 아이, 태어나자마자 무슨 힘이 이렇게 쎄?
1: 세상에, 태어났구나, 켄켄!
0: 아이, 얘 이름이 켄켄이야? 너들은 누구야?
2: 난 체리.
1: 난 제제. 켄켄!
0: 얘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3: 켄켄은 태어나서 처음 본 널 엄마라고 생각하고 있어.
0: 내가 엄마라니 말도 안 돼. 근데 너희들은 켄켄을 어떻게 알아?
3: 우린 켄켄이 알에서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
4: 켄 박사님과 약속했거든. 켄켄을 잘 지켜주겠다고.
0: 켄 박사님은 또 누구야?
3: 켄 박사님은 말이야.
4: 켄켄, 배고프지?
3: 얼른 본부로 데리고 가자.
2: 켄켄.
0: 같이 가자고? 안 돼. 난 신비의 섬으로 가야 해.
5: 신비의 섬?
4: 우리도 오랫동안 신비의 섬으로 가는 길을 찾고 있었지만 못 찾았어.
3: 그리고 신비의 섬으로 가려면 켄켄의 도움이 필요해.
0: 말도 안 돼. 나 못 가게 하려고 거짓말하는 거지?
3: 갈 수 있으면 가보든가.
0: 이거 참.
2: 엄마! 엄마!
0: 켄켄, 난 네 엄마가 아니라니까.
5: 피트!
0: 켄켄, 네 엄마는 따로 있어.
3: 피트, 그걸 얘기하면 어떡해?

0: 이제 캔캔도 알아야지. 언제까지 비밀로 할 거야?
1: 캔캔!
0: 캔캔 괜찮겠지?
2: 또 안 먹는데?
3: 벌써 며칠째 먹지도 않고 그러니까 걱정이야.
2: 이게 다 피트 때문이야.
0: 아니야.
2: 그럼 피트! 이쪽으로 캔캔 속상해하는 거 안 보여? 며칠째 먹지도 않고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피트! 내 말 안 들려!
0: 다 됐다! 캔캔! 출동하자!
2: 캔캔?
0: 그래! 내가 캔캔 진짜 엄마 찾아줄게!
2: 캔캔?
3: 정말이야?
2: 정말 찾을 수 있겠어?
0: 그럼! 나 명탐정 피트야! 나 캔캔의 진짜 엄마를 찾아서 출동!
4: 출동!
5: 사건이다! 출동! 다 같이 고고! 어디든 고고!
6: 명탐정 피트! 궁금해?
2: 캔캔! 맞는 게 쉐이리!
7: 젠틀맨 제제! 우리

0: 바로 이 섬이야.
1: 히트, 이 섬에 켄켄의 진짜 엄마가 살고 있다고?
2: 확실해?
0: 그렇다니까. 바로 저기.
1: 이 도마뱀이 켄켄의 엄마란 말이지?
0: 그냥 도마뱀이 아니라 도마뱀 중에서도 가장 큰 코모도 도마뱀이야.
2: 비교해서 보니 진짜 크다.
0: 지금부터 코모도 도마뱀이 켄켄의 엄마인 이유 설명해 주지. 일단 크고 넓은 머리, 둥근 주둥이,
1: 닮았네.
0: 짧고 튼튼한 다리.
3: 켄켄 닮았어.
0: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 긴 꼬리.
3: 켄켄
1: 정말 닮았네.
0: 그리고 또 하나, 켄켄도 알에서 태어났지?
1: 그렇지.
0: 코모도 도마뱀도 알을 낳는다고.
4: 내가 네 엄마라고?
3: 켄켄, 잠깐만. 켄켄.
2: 코모도 도마뱀은 혀가 너무 길어.
4: 내 혀가 어때서? 난 이 긴 혀를 날름거리면서 냄새를 맡아 사냥을 한다고. 한번 꽉 물면 침샘에서 독이 나오지.
1: 켄켄은 독이 없어.
4: 독이 없어? 독이 없으면 코모도 도마뱀이 아니지. 그렇다면
2: 피트, 어떻게 된 거야? 켄켄 진짜 엄마 찾을 수 있는 거야?
0: 아니, 코모도 도마뱀이 켄켄 엄마가 아니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어.
1: 그럼 코모도 도마뱀한테는 왜 간 건데?
0: 아니, 코모도 도마뱀한테는 독이 있으니까 물리지 않게 조심하라는 얘기를 해주려고 그런 거지. 저기 봐! 저기 있다!
3: 켄켄!
2: 악어네?
1: 켄켄이 악어라는 거야?
0: 그렇지! 긴 꼬리, 짧은 다리, 피부까지!
1: 닮았네!
2: 켄켄이 악어였다니!
1: 상상도 못했어!
0: 새끼 악어야! 엄마는 어디 계시니?
5: 강에 가셨는데.
0: 강엔 왜? 거대한 입! 날카로운 이빨! 네, 맞아! 악어는 큰 입으로 사냥을 하잖아!
2: 근데 켄켄은 고기 안 먹잖아!
1: 맞다!
5: 저기 엄마 오신다.
4: 누구야? 누가 우리 새끼 악어를 건드려?
0: 켄켄은 악어 아니야. 얘들아 도망쳐.
1: 켄켄 얼른 가자.
5: 얘들아 같이 가. 나랑 놀자.
2: 피트, 어떻게 된 거야? 켄켄 진짜 엄마를 찾아준다더니.
0: 오늘은 실패했지만 다음엔 꼭 찾아주고 말 거야.
1: 그래도 피트 덕분에 켄켄이 악어도 아니고 코모도 도마뱀도 아니라는 걸 알

0: 알게 됐잖아.
1: 그렇지, 바로 그거야. 켄켄, 내가 떠나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진짜 엄마를 찾을 때까진 옆에 있어줄게.
2: 켄켄
1: 레벨 업!
2: 켄켄!
1: 장수풍뎅이 로미오와 사슴벌레 줄리엣.
3: 피트, 당장 이리 와!
0: 또 시작이네.
3: 끙끙.
0: 책 읽어달라고? 그거 좋지. 로미오와 줄리엣? 오, 재밌겠는데?
3: 거기서!
1: 너 같으면 서겠냐? 그만 좀 쫓아와!
0: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로미오와 줄리엣이 살았어요.
3: 어? 캥캥캥?
0: 로미오와 줄리엣이 어떻게 생겼냐고? 그거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1: 어? 몰라? 뭘 모르는데? 내가 알려줄게.
3: 모르는 게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
1: 내가 먼저 알려준다고 했잖아.
3: 내가 피트보다 더 잘 알거든.
0: 그만, 그만. 피트, 쉐리. 그렇게 켄켄에게 알려주고 싶어? 그럼 따라와.
1: 어? 뭐야? 우리가 이걸 왜 해야 하는데?
0: 켄켄한테 뭐든 알려준다며.
3: 켄켄! 켄켄?
0: 맞아. 피트가 로미오, 쉐리가 줄리엣이야. 로미오와 줄리엣은 첫눈에 반해서 사랑에 빠졌답니다. 어? 뭐하고 있어? 둘은 서로 사랑에 빠졌다니까.
3: 켄켄! 켄켄!
1: 오, 줄리엣.
3: 오, 로미오.
0: 하지만 로미오 집안과 줄리엣 집안은 만나기만 하면 싸웠어요. 원수 같았죠.
3: 켄켄?
0: 아, 원수가 뭐냐고? 원수란 서로 사이가 안 좋다는 뜻이야.
3: 켄켄! 켄켄?
0: 그렇지! 피트와 쉐리처럼.
1: 우리 원수 아니거든?
3: 그치?
1: 맞지? 제제! 그래서 이 로미오와
3: 줄리엣은
1: 어떻게 됐어?
0: 잠깐만. 어? 홈페이지가 찢어지고 없어.
1: 설마 켄켄 네가?
0: 켄켄.
3: 아, 맞다. 내가 만든 다하니는 알고 있을 거야. 다하니, 로미오와 줄리엣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
4: 다하니가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를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 마침 오늘 아주 먼 숲에서 장수풍뎅이 로미오와 사슴벌레 줄리엣 공연이 있습니다. 줄리엣과 사랑에 빠지는 로미오 역에는 코카소스 장수풍뎅이, 튼튼하고 단단한 뿌리 3개로 곤충계의 코뿔소라 불립니다. 로미오와 사랑에 빠지는 줄리엣 역에는 로젠버기 황금 사슴벌레, 몸 전체에 흐르는 황금빛이 아름다워요. 그리고 줄리엣과 로미오의 사랑을 방해하는 줄리엣의 오빠 티볼트 역할에는 만디블라리스 큰턱 사슴벌레, 몸집이 크고 거대하고 두꺼운 턱이 특징입니다. 장수풍뎅이 로미오와 사슴벌레 줄리엣 이야기가 궁금하면 직접 가서 확인해보세요.
1: 이 냄새는 사건이다!
5: 사건?
1: 숲속 공연장에서 사건 냄새가 나. 가봐야겠어.
3: 뭐야, 공연이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니고?
1: 아, 아니야. 사건 때문에 가는 거야. 얼른 가자.
0: 같이 가!
6: 사건이다! 출동! 다 같이 고고! 어디든 고고!
1: 명탐정 피트, 궁금해
3: 켄켄, 만능캣 쉐리,
0: 젠틀맨 제제.

0: 이야,
1: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부터 이 숲에는 사슴벌레 가문과 장수풍뎅이 가문이 살았는데, 아 글쎄 두 가문은 서로 만났다 하면 으르렁대며 싸우기 바빴더라나 뭐라나.
2: 대체 주인공들은 언제 나오는 거야?
1: 성격도 급하긴. 저기 주인공 등장이요.
2: 어? 한다 한다.
3: 오, 나의 사랑 줄리에.
4: 어, 로미오 오셨군요. 하지만 얼른 돌아가세요. 티볼트 오빠한테 들키는 날엔 무사하지 못할 거예요.
3: 줄리에, 우린 왜 서로 원수 가문에서 태어난 걸까요?
5: 너는 장수풍뎅이 가문의 로미오? 감히 내 동생을 몰래 만나다니 용서하지 않겠다.
4: 어, 로미오 조심해요.
5: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최고의 턱을 자랑하는 만디블라리스 큰턱 사슴벌레, 내 턱만 좀 봐라.
3: 난 고춘기의 코뿔소 코카서스 장수풍뎅이다. 내 꿀맛 좀 보시지.
1: 로미오와 줄리엣 오빠 티볼트의 대결, 과연 어떻게 될까요? 말씀드리는 순간 티볼트가 로미오를 번쩍 들어올립니다.
4: 로미오!
3: 분하다. 줄리엣을 위해서라도 이대로 끝낼 순 없지. 한 판 더 해. 한 판 더.
5: 좋아, 얼마든지. 지고 울지나마.
1: 아, 네. 로미오와 티볼트 다시 붙습니다.
5: 이번에도 한 방에 끝내주마.
3: 내가 같은 기술에 또 당할 것 같아. 어림없다. 떨어져 떨어져.
5: 로미오, 이번엔 정말 가만 안 둘 거야.
4: 어떡해. 티볼트 오빠가 이기면 로미오가 다칠 거야. 그래, 이 방법을 쓰는 수밖에. 깨꾸다.
6: 어, 줄리엣이 쓰러졌어.
3: 어, 줄리엣.
5: 이게 다 로미오 너 때문이야.
3: 무슨 소리. 우리의 사랑을 막은 당신 때문이야. 절대 용서 못해.
5: 나도 용서 못해.
7: 로미오 이겨라.
2: 넌 사슴벌리면서 왜 로미오를 응원해?
7: 내 마음이야. 나도 사랑에 목숨 거는 사랑꾼이거든.
2: 뭐야? 사슴벌레를 배신하다니. 싸우자. 어? 사건 냄새다. 보다 큰 싸움이라겠소. 아, 진정하라고.
8: 다들 너무 흥분한 것 같아.
2: 어, 흥분을 가라앉힐 좋은 방법 없을까?
9: 괜찮. 어? 나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 흥분한 곤충들을 진정시켜야 돼. 그러려면 향기대 폭군이야. 샤크캐논 향기대 폭 발사.
10: 무슨 냄새 있지?
5: 내가 왜 싸우고 있었던 거지?
3: 아, 마음이 평온해져.
5: 아, 내 안에 미움 없다.
8: 제리 해냈구나. 해낼 줄 알았어.
2: 아, 제법인데.
3: 줄리엣, 대체 왜 이런 거예요? 제발 줄리엣을 살려주세요. 제발요.
10: 로미오.
3: 줄리엣? 아니 줄리엣, 아까는 대체 왜 그런 거예요?
4: 티볼트 오빠랑 로미오가 싸우는 바람에 잠깐 죽은 척 한 거예요.
3: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줄리엣이 잘못된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데요.
4: 티볼트 오빠는요?
5: 줄리엣, 나도 무사해.
4: 와, 다행이에요.
5: 줄리엣, 미안해. 널 지킨다고 내가 너무 나섰던 것 같아. 로미오한테도 미안해.
4: 이젠 제발 싸우지 마세요.
5: 우리가 언제 싸웠다고? 그치, 로미오?
3: 그럼요, 티볼트 형님.
2: 그런데 사슴벌레 가문과 장수풍뎅이 가문은 왜 자꾸 싸우는 거야?
7: 그건 바로 내 몸에서 나오는 수액 때문이야. 사슴벌레, 장수풍뎅이는 수액을 먹고 사는데 서로 수액을 먹으려고 싸우는 거라고.

0: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온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플렉서
3: 플렉서 얼마세가
1: 좋아하시면 만들 수 있는 클릭서 세상.
3: 클릭서
1: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4: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3: 클릭서
4: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가배 가족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0: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4: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얼굴엔
5: 순한 키즈.
3: 식물엔
6: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소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오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대폭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0: 요 자이언트 팽TV 렛츠 구독.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6: 꼬롱꼬롱 떠나요 지치고 캠핑카
7: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 칼을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엔
9: 순한 긴긴
8: 중물엔
9: 덥덥한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살을 내는 듯한 바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펭귄들은 물가로 나갑니다. 오직 엠페러 펭귄만이 빙벽 위에서 한겨울.
1: 이 정도면은 충분하게 먹겠지? 금방 간다. 밥 먹자, 얘들아. 그래, 나왔다. 언니 밥 주려고 저 멀리까지 갔다 왔다. 우리 토끼들 잘 있었어? 배고팠지? 자. 어허, 싸우지 말고. 얘들아, 너네는 어서 내려와. 밥 먹으라니까. 뭐, 미안해. 자. 좀만 힘을 내, 토르야! 나는 이 돼지를 들어간다. 삼형제 일로 와봐. 어디 보자. 오늘은 밥 먹을 수 있는지 한번 보자. 토끼라. 너 살 언제 뺄래? 또 삐져서 들어간다. 그래, 너야 너 얼마나 배고프겠니? 진짜 이것만 먹는 거야. 또 어디서 날 쳐다보나 했다. 양수마 먹어라. 말이 어딨어, 말. 어허! 야, 야, 그거는 먹으면 안 돼. 야! 어이, 너 누구야? 아치. 너는 왜 맨날 그거 참지 못하고 그거 종이를 먹어? 아이고, 이따 또 똥 치우면은 또 큰 거 하나 나오겠네. 근데 그만 먹어. 아유. 똥 반, 밥 반이니, 이거. 이거 어떻게 먹으려고 그랬니? 좀 내가 구석에다가 싸라고 했잖아. 아유, 옛날에 나보는 것 같아가지고, 참, 이거. 보라, 건강하네.
2: 평소 일찍 출근했네요.
1: 아이고, 아, 오셨습니까?
2: 네.
1: 그, 제가 이제 청소를 다 못해가지고, 사수님께서 다른 데 좀 해주세요.
2: 아이, 펭수가 해야지, 이런 거는.
1: 추우게.
2: 저는 톱밥 가지고 올게요. 여기 마무리 좀 해주세요.
1: 자, 저로 가. 아우, 다 추웠다. 뭐야, 이거. 아, 진짜 맞았다니, 이거. 먹고 싸고, 먹고 싸고, 그게 건강한 거니까.

0: 어때? 좀 편안하나? 아니, 이제 생일이 바뀔게요.
1: 네.

0: 그래도 남부지방 동물이다기 보다기 때문에 얘들이 좀 낯설 수 있어요. 아직도 이거를 써야지 얘들이 편해요.
1: 아, 그러시구나.
0: 얘야, 맘마

0: 지금 뭐 이거 시위하는 건가? 지금 생일이야. 사춘기예요. 이런 거 안 먹겠다 이거예요. 너 이거 안 먹으면 내가 먹는다. 아, 한입 해봐요.
1: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0: 들어주니까 잘 먹네. 너무 귀여워. 옳지. 아이고, 잘 먹어. 옳지. 다 먹었다. 이야. 잘 먹었어. 원샷.

0: 저희 집이 배가 불렀구나. 배가 불렀어. 야, 펑이 맛있어? 펑이 당근 당근. 오우 예. 오우 예. 너네 약간 야무지게 먹는다 이렇게. 안 먹은 펑이.
1: 아, 잘 아니죠.
0: 안녕. 조금만 있으면 이제 앞이 잘 안 보실 것 같아요. 가려가지고 이 친구 이제 머리를 좀 깎아야 되는데요.
1: 네, 머리 한번 잘라볼까요?
0: 어, 어디서 이빨을 내밀어? 어? 자, 이거 당근 아니에요. 빗이에요, 빗. 저랑 밀당 하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아니라고. 너네 큰일 나, 이거. 자, 뭐, 다르죠? 이거 빗이고, 뭐 드실래요? 이거, 아, 그거 먹는 거 아니라니까요. 너 오늘 머리 자르자. 자, 이게 유니콘 컷이 요즘에 포니 사이에서 그 핫한 머리 스타일이거든요. 유니콘. 이 친구는 머리가 깎은 지 오래 안 됐는데, 지금 머리 스타일이 좀 마음에 안 드신데요. 제가 오늘 앞머리 올려드릴게요. 앞머리 올려드릴게요. 손님! 뭘 원하시는 거예요? 뭐 스케일링? 치과가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커트하는 데예요. 포니예요, 포니. 포니. 그, 이 친구들은 당근 좋아하니까, 당근 주시면 돼요. 당근은 저 안에 들어가서 사시면 되세요. 주위를 둘러보다 마다 눈을 떠보니,
2: 복갔던 발자국이 내꺼 하나뿐이네. 와우! 눈이다!

0: 야, 네가 빨리 출발하니까 이렇게 벌 받는 거 아니야.
1: 어, 재밌어요. 재밌어.
0: 야, 근데 이거 올라가는 게 일인데?
1: 자, 하나, 둘, 셋 하면 내려가는 거야.
2: 좋아, 좋아.
1: 하나.
2: 야, 같이 가야지.

0: 따뜻하다. 어, 따뜻해.
1: 와.
0: 아. 야.
1: 좋다. 아, 좋다.
0: 아, 좋네요.
1: 형수야, 너 볼이 왜 이렇게 빨개졌어? 추워? 에? 새빨개졌나, 아주?
0: 나 볼 빨개?
1: 어, 기다려봐. 핫팩 좀 꺼내자. 근데 너 한국의 겨울에서 막 이렇게 볼 빨개지고. 남극에서 뭐?
2: 남극 출신인데.
1: 그니까.
0: 이건 추운 게 아니야.
2: 사춘기라서?
0: 아니.
2: 그럼.
0: 좋아서 그래.
2: 아, 좋아서.
1: 아, 그래?
0: 나한테.

퇴근합니다, 여러분. 어디? 아, 오늘도 잘 놀고 일도 열심히 잘했다. 아, 졸려.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여기는 어떤 일로?
0: 냉동 참치 먹으러 왔습니다.
1: 뭘 좀 아시네. 요즘 비싼 대방어 먹을 바에 참치 먹거든요.
0: 당연하죠.
1: 어떤 놈으로 드릴까요?
0: 제일 큰 놈으로 주시죠.
1: 큰 놈으로 한 250만 원 정도.
0: 네?
1: 너까지 드리는 건데.
0: 아, 너무 크구나. 네. 그러면 좀 더 작은 걸로.
1: 그러면 통 참치 말고 그 블럭 참치로 있는데 그걸로 대체해드릴까요?
0: 그럼 일단 보고 얘기할까요, 우리?
1: 네, 가시죠.
0: 야, 여기가 참치 공장이구나. 그 여기 다니면요, 직원 혜택 있어요?
1: 이제 임직원가로 참치를 구매할 수 있는 거랑 점심시간에 야채 뺀 해독밥 제공해드릴 수 있죠.
0: 그럼 해독밥에 야채가 없으면 전부 다 참치란 말씀이십니까?
1: 그렇죠. 밥도 빼드릴 수 있어요.
0: 제가 드디어 황금 직장을 찾는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계약서입니다.
1: 이제 무거운 거 내려야 되는데.
0: 아, 조금 위험하다는 말씀이시군요.
1: 네. 자, 이제 참치 들어오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들어와주세요.
0: 자, 여러분. 신랑 신부 입장 이래로 가장 설레는 입장입니다. 참치 입장!

0: 드디어 청취를 받았습니다.
1: 아, 일단 이게 다 구독자 여러분 덕이고요.
0: 와우, unbelievable. 저게 다 몇 마리야? 히어! 와, 마치 금광을 발견한 것 같군요.
2: 빨리 내려야지 먹을 수 있어요.
0: 어, 빨리 어떻게 내려요?
2: 이 아이템을 드릴 테니까.
0: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걸로? 네. 야! 야!
2: 조심해야 돼요, 이거.
0: 네. 오짜! 오짜! 한 마리에 보통 몇 킬로예요, 저거?
2: 지금 100에서 한 150킬로 나오는데.
0: 아! 아! 어머!
2: 시범을 한번 보여줄게요.
0: 보여주세요. 네. 어! 야, 참 진짜 무거워. 아! 나도 이걸로 했으면 됐지. 더 해보겠습니다. 일로 와.

0: 꼴입니다, 꼴. 참패? 참패? 근데 선배님, 네. 이제 뭐 해야 돼요?
1: 내린 거 무게 재러 왔어요.
0: 아, 무게 재입니까?
1: 네.
0: 어? 그럼 우리 그거예요.
1: 네.
0: 참치들 무게 재갖고
1: 네.
0: 가장 가까운 쪽 맞추는 쪽이 참치 5마카리 사는 겁니다. 제가 만약 지면은
1: 네. 팔굽 펴펴기 100개 이런 거.
0: 몇 킬로 같으세요? 지금 뭐 딱 보면 나오잖아요.
1: 일단 철통이 200킬로니까
0: 네.
1: 그거 포함해가지고 850킬로 하겠습니다.
0: 850킬로? 아... 잠시만요. 100, 120, 140, 115, 110 해갖고 849킬로 갑니다.
1: 오...
0: 자 그러면 무게 재보시죠.
1: 네, 가시죠.
0: 우와! 과연 850kg 대 849kg 승자는?
1: 어? 940.
0: 뭐야? 뭐야?
2: 50이야 하지 그게.
0: 아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니 이거. 근데 아직 게임은 끝난 게 아닙니다. 1대0.
1: 그러면 뭘로 하나 이제?
0: 그거는 제가 차차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무게도 쟀고 네. 그 다음은 뭐 하면 됩니까?
1: 이제 저희 창고 들어가서 저희가 작업한 거를 보관을 해야죠.
0: 알겠습니다. 그럼 보관하러 가시죠. 여기는 몇 도예요?
1: 여기는 이제 50도로 보관하고 있어요. 여기.
0: 50? 영하 50도?
1: 네.
0: 오랜만에 고양이의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렇게 들어가도 괜찮아요?
0: 이렇게가 뭐예요?
1: 방한 준비가 없이 이렇게 들어가도 돼요.
0: 방한 준비? 방한 준비? 저는 태초부터 벗고 있었습니다.
1: 네.
0: 남극은 영하 55도예요. 여기는 거의 저한테보다 사우나다.
1: 좋네요.
0: 제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1: 네네.
0: 참치는 도대체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1: 키우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 몇 년씩 걸려요.
0: 몇 년이나 걸려요?
1: 네. 그리고 잡자마자 마이너스 60도에서 급속 냉동을 하기 때문에 펭귄처럼 이제 얼려버리는 거죠.
0: 근데 원래 생선은 바로 끌어 올리는 게 신선하고 더 맛있는데 왜 참치는 얼리는 거예요?
1: 참치는 이제 잡자마자 죽기 때문에 몸에 열이 받아요.
0: 그러면 상하는구나.
1: 피랑 살이랑 섞여갖고 비린 맛이 엄청 강해지죠.
0: 아 그럼 잡자마자 바로 얼음 하는 거예요?
1: 이제 펭귄도 얼리면 그렇게 작업이 될 거예요.
0: 왜 자꾸 얼리냐고요.
1: 자 이제 고향으로 가시죠.
0: 좋습니다.
1: 네.

0: 고양이 오니까 어때요?
1: 와우.
0: 네?
1: 저도 모르게 펭귄으로 가건만. 추워? 추워? 추워? 근데 왜 다 얼었어요?
0: 네?
1: 급속 노화다, 급속 노화.
0: 고양이 여기가 아니라서.
1: 어머! 뭐 괜찮아요? 어머! 하운이 아버지! 괜찮으세요?
2: 괜찮아.
1: 근데 잘 어울리기도? 염색을 해보는 거 어떠세요? 네, 잘 어울리시는데요? 어머, 저기 설인이다, 설인! 설인이다, 설인!
0: 참치를 보관하러 갈 거예요.
1: 예.
0: 따라오시죠.
1: 예.
0: 여기 박스에 올려주시면 돼요.
1: 예.

0: 우리 그거 하자. 여기서 누가 제일 오래오래 있나? 시작! 왜? 나약한 인간. 나약한 인간. 와와. 와와와. 와와. 이곳에서는 뭐 하는 겁니까?
1: 이제 아까 내렸던 참치를
0: 네.
1: 이제 가공을 할 시간이에요.
0: 가공?
1: 바로 먹을 수 있게끔.
0: 이제 그럼 참치 자르는 겁니까?
1: 네.
0: 좋습니다. 가시죠.
1: 저는 요거를 먼저 잘라볼 건데요.
0: 네.
1: 시범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0: 오, 알겠습니다. 오, 참, 톱이다. 와!

0: 야, 안에 살이 꽉 차 있어.
1: 여기 이제 참다랑어 가마라는 부위인데.
0: 가마?
1: 여기에서 가마 도로가 나와요.
0: 그게 뭐예요?
1: 소고기처럼 마블링이 많고 기름지고 비싼 부위.
0: 좀 희귀한 부위군요.
1: 그렇죠. 이제 한 마리 잘랐을 때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0: 오!
1: 이게 다 마블링이에요.
0: 오, 마블링! 오, 진짜로 여기, 오! 오, 내가 먹고 싶다, 이거. 참치 다 팔면 얼마나 벌어요, 연 매출?
1: 한 500억 정도?
0: 얼마요?
1: 500억 정도?
0: 500억? 참치로 500억을 버세요?
1: 아니, 버는 게 아니고 매출이죠.
0: 판다고?
1: 네.
0: 근데요, 요즘에 방어가 엄청 비싸잖아요.
1: 맞아요.
0: 가끔 가다 보면 참치보다 훨씬 비싸더라고요.
1: 네.
0: 그거 왜 그런 거예요?
1: 방어는 생물이다 보니까
0: 네.
1: 단가가 변동될 경우가 좀 많고.
0: 아, 시가?
1: 네, 그렇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 오니까.
0: 아, 이거 약간 그거네. 두통프네. 그래갖고 지금 하나에 8,000원, 9,000원 하잖아요. 이만한 게.
1: 맞아요.
0: 잘 부탁드립니다, 선배님.
2: 예.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천천히 자르시면 돼요.
0: 알겠습니다. 선배님은 여기 또 몇 년 동안 자르셨어요?
2: 경력은 한 30년 돼요.
0: 30년? 와, 그럼 눈 감고도 자르시겠네요.
2: 아, 눈 감고 위험하죠.
0: 아, 그쵸? 네, 밀어보세요.

0: 내가 뭘 짜릴 거였어. 오, 이거 약간 재밌니, 이거?
1: 이제 부위별로 나눠진 거를 슬라이스를 칠 거예요.
0: 천천히 스무스 어떻습니까?
1: 많이 불안해요.
0: 왜요? 전문가 선배님.
2: 예.
0: 제 솜씨가 어떻습니까?
2: 처음이라 좀 어수라하죠.
0: 역시 솔직하시군요.
2: 처음부터 잘 못 잘라가지고 여기 두껍고 작고 이렇게 해.
0: 오, 그러네.
2: 그러니까 어설프니까.
1: 실제로 이제 소비자들한테 갈 수 있게 박스 포장 한번 해볼까요?
0: 아, 여기가 마물입니까?
1: 마물입니다.
0: 오!
1: 여기 주세요.
0: 자, 와주세요.
1: 금속이 있나 없나 판별해주는 거거든요.
0: 오, 나왔습니다.
1: 이제 박스에다가 올려놓고.
0: 아, 여기가 있는 거구나. 오! 이야!
1: 넣어주세요.
0: 자, 여기서 잠깐! 두 번째 게임이 시작됩니다.
1: 네.
0: 과연 이 무게는 몇 킬로일까요?
1: 한 8.5kg.
0: 8.6kg 갑니다.
1: 오.
0: 과연 정답은

0: 자, 이 게임은 2점이어서요. 최종 우승자는 접니다.
1: 그러면 진짜 마지막 3점짜리도 있어야 돼요.
0: 오, 3점짜리. 네. 그러면 이거 하나를 빼겠습니다. 네. 몇 킬로?
1: 9.4.
0: 9.3 갑니다.
1: 어, 밑장 빼기인데?
0: 깔끔하게 패배를 인정하십시오.
1: 좋습니다.
0: 좋은 승부였습니다. 예. 오마카세! 오마카세! 귀여워, 이거 진짜 먹는 겁니까? 어? 어, 처음 뵙겠습니다. 누구시죠?
2: 네, 이성입니다.
0: 두 분의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2: 직원입니다, 같이.
0: 그럼 셰프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3: 약 5년 됐습니다.
0: 자, 그러면 오마카세를 준비해 주셨는데 네.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이쪽은 대뱃살.
0: 대뱃살.
3: 오도로라고 합니다. 응? 중남뱃살에서 약간 이쪽 앞쪽에.
0: 어, 앞쪽으로? 예.
3: 그리고 이쪽에 제일 비싼 부위는
0: 오, 어디에요?
3: 이쪽에. 배꼽살이라고 합니다.
0: 뭔가 맛있어 보였어.
3: 예, 하단 쪽에. 아. 하단 쪽에 위치에 있고 몇 점 안 나옵니다.
0: 오. 네.
3: 볼살.
0: 볼살.
3: 볼살. 이쪽에 볼살이 있습니다.
0: 아.
3: 볼살도 아주 귀한 부위.
0: 그러면 지금 참다랑 어 부위 중에 제일 비싼 거는 볼살인가요?
3: 볼살보다 배꼽살보다 더 비싼 부위가 있어요.
0: 어, 뭐예요?
3: 맞춰보세요.
0: 그 가마도로.
3: 가마도로 맞습니다.
0: 어, 가마도로는 어디 있어요?
3: 가마도로는 몇 점 안 나와서 뺐습니다, 제가. 뭐죠?
0: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3: 아, 개인기 한번 보여주시면 가마도로 드릴게요.
0: 너무 뻔뻔해.
3: 비싸니까. 4점 나와요, 4점.
0: 예?
3: 진짜예요.
0: 내가 아까 그 큰 거 봤는데?
3: 네, 4점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정말 귀한 부위예요.
0: 저에게 가마도로를 제공해 주신다면 네. 제가 오늘 밤낮 없이 일하겠습니다.
3: 개인기 보여주세요.
0: 아니, 불침번 선다고.
3: 아니, 불침번 필요 없어요.
0: 그러면!
3: 아, 됐고요. 참치 이행시 해주세요.
0: 참치.
3: 참.
0: 참치 혼자 먹어?
3: 치.
0: 치사하게.
3: 오. 이게 야. 가마도로입니다.
0: 우와!
1: 딱 4점 나왔네.
0: 야, 근데 진짜 달라도 다르다. 약간 차돌박이 느낌이야.
1: 이렇게 한 입 드셔보실래요?
0: 언니! 가마도로는 어떻게 먹어야 제일 맛있습니까?
1: 진짜 고수들은 소금에만 찍어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0: 와.
1: 와사비를 많이 해서 간장에 찍어 먹는 게
0: 와간으로?
1: 네, 와간으로.
0: 이사님은 이 가마도로 드실 때 어떻게 드세요?
2: 똑같아요.
0: 아, 똑같습니까? 역시 똑같아요. 자, 와사비를 많이 해가지고

0: 제 지금 동양이 방앗간이에요. 와, 그냥 기름을 짜버리네요.
1: 맛있긴 해요.
0: 와, 이거 진짜 맛있네, 이거. 이 바깥에서 먹는 참치라, 아, 정말 유유자적. 너무 행복합니다. 셰프님! 셰프님, 제가 고생하시니까 하나 드릴게요.
1: 감사합니다.
0: 배꼽살, 아하! 아이고, 맛있어! 그러니까 여기 회사 무슨 회사예요? 의사님도 너무 웃겨, 진짜로. 여기서 먹는 거 차원이 다르네요. 왜 이렇게 다른 겁니까?
1: 좋은 셰프를 데려온 겁니다.
0: 셰프님 인정하는 부분입니까?
1: 인정입니다.
0: 그 마트에서 참치 같은 거 살게요. 네. 아, 좀 좋은 참치다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나요?
1: 참치도 똑같습니다. 아까 가마도로 보셨다시피 마블링을 네. 보시면 돼요.
0: 아, 마블링을 보면 돼요?
1: 네.
0: 가끔 가다가 아, 조금 이제 참치가 기름지잖아요. 네. 그래서 아, 기름진 건 조금 싫은데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2: 제가 생각했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0: 오, 뭡니까?
2: 첫 번째는 감태를 싸먹는 겁니다.
0: 우와, 감태 진짜 맛있는데.
2: 두 번째는 이제 소주랑 먹죠.
0: 몰라 몰라, 나는 몰라, 어떻게 먹는지 몰라. 이사님, 참치 조금 이렇게 새롭게 먹는 방법이 있을까요?
3: 일반적인 게 좋은 거예요.

0: 새롭게 보는 게 특별한 거 없어요.
1: 기본이 최고다. 기본이 그냥 제일 맛있는 거다.
0: 예, 맞습니다.
2: 어때요? 배에 기름침 좀 했어요?
1: 지금 배가 완전 미끌미끌해요. 너무 기름기름이야.
2: 그럼 이제 불침번 좀 쓸어 가야겠는데?
1: 지금 아직 해가 중천인데요? 여기가 바로 천국이다. 천국이 따로 없어요. 잔치가 하나 둘 셋 다섯 100마리 엄청 엄청 많아요. 근데 나는 지금 누구로부터 불침번을 쓰는 거지? 아니야 이거 지금 이거 엄청 귀한 거니까 잘 지켜야 해. 와, 근데 이거는 먹었는데 또 먹고 싶네. 일단 아무도 안 오겠지 그러면? 그럼 자야지.

0: 뭐야, 뭐야? 뭐야? 일어나세요. 오.
1: 오늘은 뭐 좋은 물건 없나? 어? 이거 뭐야? 경찰과 도둑이다. 이거 요즘 유행인데 이거? 어, 이거 바로 지원해야겠어, 이거. 저 지원합니다. 제가 바로 경찰과 도둑입니다. 오, 재밌겠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경도 지원한 분 맞으신가요?
1: 예, 맞습니다. 지금 오디션 보는 거예요?
0: 이번 달에만 10번 했어요, 10번. 지금 경찰과 도둑 완전 몰입했어요, 지금.
1: 혹시 지금 그 일이 없으세요?
0: 경찰과 도둑이 지금 제 직업이에요.
2: 모르는 사람들이랑 영화도에 격도한 사람만의 전력 질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문제가 한 10초 뛰었나? 심장이요?
0: 네, 근데 적어주신 내용이랑 좀 많이 좀 다르신 것 같은데? 횡단보도 불이 깜빡일 때 이미 반대편에 도착해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진짜 맞나요?
1: 깜빡이기 전에 저는 이미 반대편 가 있습니다.
0: 아, 달리기를 잘할 체형이 아니신 것 같아요.
1: 제가 이겼어요, 타조를.
0: 오, 오, 점프 자체는 괜찮다. 사람이랑만 경도를 해본 적이 있었고 펭귄이랑은 해본 적이 없어서 숨으실 수가 없으실 것 같아요.
1: 괜찮지 않습니다. 떳떳하게 훔치고 떳떳하게 도망가겠습니다.
0: 이게 저희 나이 제한이 있어요, 나이 제한.
1: 왜요? 이거 다 어릴 때 하는 거였잖아.
0: 10살이랑은 해본 적이 없어요.
1: 저는 사람 나이로 치면 50이에요.
0: 50? 50도 안 돼요, 50도.
1: 아, 왜 이렇게 까다로워?
0: 고민을 좀 해볼게요.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1: 어디서 해요?
0: 아직 제가 장소를 못 구했어요, 장소.
1: 제 집을 빌려드리죠. 여기 가서도 전화제 1 경도대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면접자들 들어와! 들어오세요! 어떻습니까, 회장님?
0: 아니, 경찰 사람 뽑는데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1: 저는 간단하게 안 뽑아주셨잖아요.
0: 그렇긴 한데 이렇게 호화로운 면접은 또 처음이에요.
1: 아, 저도 어렵게 뚫은 면접인 만큼 저도 면접을 봐야겠습니다.
3: 그때요! 천하제1 경도 대회 조혜원이 면접을 보러 왔겠다.
0: 헐, 뭐야?
3: 안녕하세요. 저는 도둑으로 오늘 활약하고 싶어서 이렇게 경도 대회 출연이 아니라 면접을 보러 온 조혜원 만 26살입니다. 오!
1: 와. 도둑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3: 제가 조그만 해서 잘 피해 다녀요.
1: 그럼 저는 커가지고 잘 못 도망갈 것 같습니까? 자, 그러면 예원 씨에게 도둑이란?
3: 내 어릴 적?
0: 뭘 훔쳐보셨죠?
3: 동생이 예쁜 틴트 쓰고 있길래 슬쩍.
1: 합격! 오!
4: 근데 런닝 코치로 잘 뛰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5: 잘 뛰겠다.
0: 재미없을 것 같지 않아요?
1: 탈락입니다.
0: 얼마나 빠른지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돌아주시겠어요, 한번 몇 바퀴? 그것이 아니고! 자, 이렇게 돼야지.
4: 이렇게.
0: 별로 안 빠른데? 생각보다.

0: 안 빠른.
1: 같이 놀 수 있을 것 같아.
2: 자, 이제 소품들 한번 활용해서 도둑이 한번 돼보겠습니다.
3: 돈 내놔! 돈 내놔! 돈 내놔, 돈 내놔!
4: 중성!
2: 뭐야? 중성! 네.
4: 저는 실제로 의정부경찰서 신국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태환 순경입니다.
2: 예?
3: 뭐야?
2: 예?
0: 경찰이 와도 돼?
3: 뭐야? 아까 경찰차 발로 탔는지 아까?
2: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4: 겨루고 있습니다.
2: 경찰과 도둑해도 되는 겁니까?
4: 아, 네. 경찰서에서 이게 나가겠다고 했더니 요즘 보이스피싱 이거 캠페인으로 홍보하면 내보내준다 해가지고.
2: 아, 조건이 있었군요.
0: 그냥 직장인이었어.
4: 목소리에도 약간 지문이 남듯이 녹음 파일을 제보해주시면 수사할 수 있는 단서가 되거든요.
5: 도둑을 시키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2: 경찰 많이 해봤으니까. 도둑이 되셔도 자신 있습니까?
4: 전 뭐 훔쳐본 적이 없는데.
3: 실제 총.
6: 경찰차 차면 어떡해!
3: 저 다시 만들어볼게요!
7: 경도의 미친 남자, 김민수라고 합니다. 브랜드를 하다 보니 패션 평가를 좀 할 줄 압니다. 오.
2: 패션 평가가 경도랑 무슨 상관이냐?
0: 그게 지금 뭔 상관?
5: 이거 특기긴 하다.
2: 경찰 패션 보여주세요.
0: 경찰 패션이 없는데.
7: 어떻게 해야 되나?
2: 그니까요.
7: 이거. 보이스피싱을. 오! 경찰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8: 제가 어렸을 때 도둑질을 조금 많이 했어가지고.
2: 예?
8: 엄마 지갑에서 이제 4만원짜리 이렇게.
5: 재질이 나쁜데?
2: 자, 둘 중에 뭘 좀 더 하고 싶으십니까?
8: 어렸을 때 또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좀 참회하는 마음으로 경찰을 해보고 싶습니다.
2: 자,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분. 나가주세요!
0: 아니, 오해.
2: 저분은 제가 잘 아는 분이거든요.
3: 아, 진짜요?
2: 근데 아까 나이가 몇 살이라고 하셨죠?
9: 제가 뭐 최연소일 거예요. 19살이거든요.
3: 네.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생 어떻게 아는 사이?
2: 정확히 93년생이고요.
4: 아, 93. 고3이 아니라.
9: 근데 누가. 네, 13년생일걸요, 아마?
2: 아마? 거짓말 그만하시고요. 본인의 장점 무엇입니까?
9: 왜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지리를 되게 잘 알아요.
3: 고등학생 어떻게 알지?
2: 경찰 이행시 가겠습니다. 경!
0: 경찰이다!
2: 잘!
0: 자력! 망했어!
2: 이번 전화기일 경도대회 합격자는?

0: 우리 경도 제대로 시작하기 전에 팀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아, 우리가 맞아. 8명이니까 경찰 셋에 도둑 다섯 어때요?
1: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0: 우리 하기 전에 파이팅 한번 할까요?
2: 오케이, 오케이. 아, 우리가요.
0: 우리 경찰끼리, 경찰끼리.
3: 민 잡히지 않는다.
2: 아, 잡히지 않는다.
3: 하나, 둘, 셋. 파이팅!
4: 도둑, 도둑, 바보! 도둑, 바보!
2: 다시, 아, 우리 다시, 다시, 다시.
4: 경찰, 바보! 경찰, 바보!
5: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0: 경찰, 바보. 경찰, 바보.
2: 여러분, 이제 자기 얼굴을 찍어주세요.
5: 아, 얼굴 찍는 거구나.
6: 얼굴, 이걸로 얼굴.
7: 아, 무서워.
2: 그럼 어떻게, 어떤 전략으로 하실 거예요?
5: 보이면 바로 구해주기.
3: 바라세.
2: 왜? 아니, 뭐하지?
3: 난 팀이 아니야.
2: 아니, 그러게, 우리 도둑팀인데.
3: 원래 도둑은 도둑끼리 의지 안 해.
2: 뭐해?
3: 자기밖에 몰라야 돼.
5: 맞네. 펭수를 미끼로 주고.
2: 아, 그래야겠다. 그럼 알아서 살아.
3: 알아서 살아.
2: 알아서 하고, 오케이. 만나.
0: 내가 봤을 때는 너 제일 만만한 사람부터 잡는 게 맞긴 해. 몰아서 펭수 잡아버리고.
3: 경찰! 경찰! 그 시작하기 전에 그 눈 감고 시작하세요.
0: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거짓말 쳐, 그냥. 봐버려. 어디 간지 봐버려. 어,
8: 눈 감을 필요 없어.
0: 어차피 우리 좀 이따 도둑 뺄 수도 있으니까 양치 안 지켜버리고 우리 지금 바로 초세버리자, 시작. 3, 10, 29, 28.
5: 뭐야. 아니, 어떻게 벌써.
3: 눈 감아!
0: 29,
3: 눈 감아!
0: 25,
8: 아, 눈 감아, 눈 감아!
0: 24, 23, 22, 21. 16, 15, 19, 8, 7, 6, 2, 1. 가자, 가자, 가자. 3, 2, 1. 가자, 가자, 가자. 다 보인다, 벌써 보인다, 벌써.
8: 어디부터 가?
7: 2층에 보면 있을 것 같은데.
0: 나오세요, 다 봤습니다.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죄송한데.
2: 뭐야.
0: 아싸, 경찰 붙잡았다.
5: 아, 범죄자 속내.

0: 이거 알 수가 없네.
1: 어, 그렇게 힘들지?
2: 들어가면 돼요, 빨리.
0: 들어가면 이제 잘리야 돼.
2: 골 좋다, 골 좋다.
0: 안녕하세요.
3: 도둑 잡아라, 도둑!
2: 아니, 여성분 잡는다면서요? 왜 안 잡아요,
4: 아니,
2: 빨리?
4: 여성분이 안 보이네.
2: 들어와, 들어와!
0: 아, 이거 어쩔 수 없다.
4: 아니, 펜수, 펜수. 우리 살려주러 와야지.
0: 펜수,
3: 펜수. 50초, 50초!

0: 일로 와. 야, 감옥을 아무도 안 지키니까 다 나가. 20초, 20초. 뭘 잘못했는지 얘기해.
1: 난 잘못한 게 없다.
0: 와, 나 잘못한 거.
1: 에이, 우리가 이길 것이다.
2: 오케이. 야. 와, 페인 하드캐리 대전.
1: 하이하!
0: 나오세요! 피디님 빼고 갑니다. 아니, 아까 저희 잤는데?
3: 아, 어디 있었던 거야? 아니, 어떻게 잤어요? 다 잡혔어요?
0: 아니, 저희가 다 잡아 넣었는데 다 풀어졌어.
2: 펭수가, 펭수가 완전.
1: 다들 등장 미쳐 죽더군요.
3: 아, 너무 잘했다. 우리 완전 팀워크가 좋네.
0: 다음 판은 4대4 어떠세요? 4대4.
1: 4대4! 공평하게!

0: 10, 9,
1: 18, 17, 16, 15, 14, 13, 12, 11, 12, 18, 19, 20,
2: 21. 네 명 다 그냥 2층 가서.
3: 네 명 다?
0: 그럼 다 같이 올라가시죠. 다 같이. 다 같이.
4: 네, 갑니다.
0: 찰관님 선조하에.
4: 전략이 확실해. 아, 지금 졸고 있는 거 다 느껴져.
0: 자, 우리 진짜 미란다 원칙 고지하러 갑니다.
4: 여기 있을 땐 여기에 뭔가 지금 냄새가 난다.
2: 아, 2층에 아무도 안 왔다고?
0: 2층 아무도 안 왔어, 아무도 안 왔어.
2: 아, 여기에 없네? 팀 올라가는 거지.
4: 아니, 이러면
5: 1층으로
2: 어차피 다 1층에 있다는 거네.
5: 도둑.
2: 절로 한 번만 가세요.

0: 엉덩이.
1: 아, 뭐예요? 뭐예요? 펜수 어딨어?
0: 펜수 저기 있어.
1: 거짓말도. 야, 펜수 여기 있어! 펜수 여기, 여기!
2: 뭐야! 뭐야! 뭐야! 막아주세요! 보안요원님! 보안요원님 막아주세요!
1: 잡아, 거기 잡아!
2: 자,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자, 보안요원님, 날 지켜야지! 날 지켜야지!
1: 연애, 연애 시켜! 연애 시켜! 연애 시켜! 경찰님 연애!
2: 어떻게 내가 저긴 줄 알았지?
3: 밑에 어디 갔어?
1: 진짜 한 방 남았어!
2: 뭐야, 벌써 다 잡혔어?
1: 살림 어떡해!
2: 아, 진짜 어떡해!
1: 도망가!
0: 지금 딜을 하고 있는 건가?
4: 아니, 내기 한 번만, 제발. 내기 한 번만.
5: 가위가위보 이기면? 아니, 두 명 얘기해야 돼. 가위가위보 두 명 얘기해야 돼.
4: 지금 저한테 두 명이나 몰리는 게 크게 좋진 않을 수도 있어요.
3: 너무 말이 많아.
4: 아, 잠깐만.
5: 아니, 둘 다 이겨야 된다니까요.
4: 오케이. 둘 다 이길게요.
5: 가위. 아, 네 명. 가위가위보 네 명 이기면 봐주는 걸로.
1: 오케이.
0: 여기서. 제가 마지막 할게요.
5: 오케이. 자. 여기서부터.
3: 가위바위보. 아! 한번 이겼어.
2: 저기요, 경찰님! 저기요, 경찰님! 배가 아프! 배가 아프!
1: 펭수, 배 아프네, 펭수!
0: 배 아프네요?
2: 일부 측정이에요! 아!
1: 적지 마!
4: 말 왜 믿어 그러니까?
0: 조심! 와, 진짜 경찰이다!
4: 뭐야? 아, 뭐야?

0: 웃고 살려줬는데.
1: 이 두 분이 너무 잘 귀여워.
0: 아니 진짜 잘 뛰는 사람입니다.
2: 경찰분들이 잘해서 이겼다기보다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3: 경찰이 너무 많아요. 그쵸?
4: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줄일까요?
2: 이번엔 진짜 우리가 이겼다.
5: 저도 스파이긴 해요.
2: 질 수가 없다.
1: 아 이거 실적 세트 아니에요? 선물 세트? 네, 실적인데?
2: 나 오늘 심할서술 준비하세요. 심할서 같기도 해요. 근데 숨을 데가 없어. 어디 숨어야 도대체? 어디 숨어야 돼요?
6: 저기 뒤에 숨어 있었는데
7: 저 마지막 판에서 숨을 데 하나 제가 아까 찾은 날려서
1: 대박. 빠른데?
3: 삐뽀 삐뽀 삐뽀.
5: 귀여워.
3: 내가 감옥이랑 이쪽 바운더리에서 개미귀신 작전을 펼치니까.
1: 왔어.
3: 저는 짐승입니다.
8: 17, 16, 19, 8, 3, 2, 1.
3: 출발! 출발!

0: 아니 진짜. 아니 경도에 진짜 경사해야 될 거 어떡해.
1: 아니 진짜 도둑은 아니니까 다행이네. 어 뭐야?
2: 가자. 잠깐만. 뒤로 왔어요.
3: 한 소리 한번 보여주세요.
2: 아리 아리나.
3: 마음에 안 드는데?

0: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습니다.
1: 왜요, 왜요?
0: 희망입니다. 알았어!
1: 아.
0: 자, 도망갈 생각하지 마세요.
2: 잡혔어요, 잡혔어요, 진짜.
0: 잡혔어요. 잘 오세요. 자, 이분 김꿍이가 있습니다.
2: 아니, 아니에요. 살려줘, 아.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0: 살려줘, 빨리! 살려줘, 빨리! 빨리 살려줘! 빨리 살려줘! 뭐야!
3: 뒤쪽에 서랍함 있어요. 거기에 통 아저씨처럼 몸이 붙어.
4: 대박! 6, 5, 4, 6, 3, 7, 6, 5, 4, 3.
0: 살려줘, 빨리!
2: 살려줘!
0: 살려줘! 살려줘, 빨리! 빨리 살려줘!

0: 물고기로 시켜야 돼.
1: 다 잡았다.
2: 한 명 남았어.
3: 30초만 버텨, 30초만.
0: 여기 있네.
1: 가자 빨리
3: 30초
1: 오른쪽 7초 남았다.
3: 파이팅 고해고.
1: 하나 둘 셋. 아
0: 이겼다.
1: 하나 둘 셋. 아 잡았어.
4: 저 때요.
1: 행수야, 괜찮아. 잘했어.
5: 잘했어.
1: 잘했어.
2: 눈물 날 것 같아.
3: 아름다운 성공했다.
5: 이렇게 다들 진심으로 할 줄 몰랐어요.
1: 뛰어올 때 무서웠어.
3: 완전 운동돼.
5: 이거 도파민 터지고, 살도 터지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또 기회 되면 같이 합시다.
1: 저희가 사장 찍고 즐거웠다.
5: 즐거웠어요.
3: 어? 외출 어쩌지? 나 지갑이 없어졌는데?
0: 공무원증이 없어졌는데?
5: 다들 뭐 없어졌어요?
0: 잠깐만요. 귀신 검문 좀 할게요.
5: 자, 동작 그만! 지금 이 안에 실제로 도둑이 있습니다.
3: 어?
5: 자!
1: 누구?
5: 설마? 지금부터 진짜 경도가 시작됩니다.
3: 어?
5: 도둑 잡아!

0: 닥터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 아빠, 저게 뭐야?
2: 글쎄.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EBS IN 포키젤?
5: 네.
6: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8: 또 졌네.
9: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1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2: 지당하신 말씀.
13: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5: 마데카 솔메이트.
14: 집중! 얼굴엔
16: 순한 길길.
14: 식물엔
16: 더운 말.
17: 순하게
16: 지켜줄게.
1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G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4: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5: 우리 모두
6: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질성
7: 얼굴엔
8: 순한 질긴
7: 줄무랑
8: 답답한 말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0: 숲속에 가자.
11: 뽀로로 숲속 놀이터. 꾸미지 마네 비상소.
10: 2층입니다.
11: 모두가 친구 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0: 개미꿀 탐험.
12: 난 최고의 공룡 요리사. 이건 너무 작아서 케이크에 안 어울려. 오, 이건 너무 무섭게 생겨서 애들이 싫어할 거야. 우와,

0: 정말 완벽한 딸기야.
1: 딸기가 하나뿐이잖아.
0: 다른 딸기는 못생기고 맛도 없어서 먹어버렸어. 이 딸기는 고르고 고른 진짜 완벽한 딸기야.
1: 내가 먹을래. 빈볶아.
2: 싸우지 말고 우리 같이 딸기 찾으러 가볼까?
0: 그래, 딸기 찾으러 가자.
1: 딸기 어? 찾으러? 네.
2: 좋아. 그럼 딸기를 찾으러.
3: 아르르르르. 어? 출동! 빅풋 가자.
1: 빅풋.
3: 빅풋.
0: 퍼퍼.
2: 마마. Let's go 빅풋. 빅풋.
1: 빅풋 빅풋 빅풋 빅풋.
0: 완료!
2: 뽀뽀!
1: 발주로 완료!
2: 빅푸!
3: 준비 완료!
2: 이야!

0: 퀴즈
1: 땅속에 이런 곳이 있다니.
2: 안녕.
3: 너인 누구야?
4: 우린 기쁨 가족이야.
5: 잃어버린 딸기를 찾으러 왔는데 혹시 봤어?
3: 딸기?
6: 딸기?
3: 딸기? 딸기?
7: 못 봤는데.
3: 못 봤는데.
5: 못 봤는데.
6: 못 봤는데.
3: 못 봤는데. 밖에서 모아온 식량들은 다 저장 창고로 옮겨.
5: 저장 창고?
0: 좋아, 가보자. 리코 탐색 시작.
1: 찾는 게 쉽지는 않겠는데.
5: 먼저 찾으면 다 먹는 거다. 이 뿌빠야.

0: 저 케이크 내 체리 케이크잖아. 역시 내 체리 케이크야.
1: 누구냐? 엥? 너 처음 보는 개미인데. 엥? 너 우리 식량을 훔쳐 먹은 거야?
0: 아니에요. 오해예요. 오해. 이거 내가 만든.
2: 이거 봐요. 저는 먹은 체리예요.
3: 여보, 이것 봐요. 전에 먹었던 땅콩이에요.
2: 여기 있는 거 다 뺏볼 거야.
0: 그러니까 이건요.
1: 도둑이다.
2: 경기사!
4: 경기사!

0: 거기서! 거기서! 잡아라! 멈춰! 어디 갔지? 이쪽인가?
1: 다들 갔나?
2: 방에 침입하다니!
3: 우린 잃어버린 딸기를 찾으러 왔어요.
4: 뭐? 감히 지금 여왕의 딸기를 훔치겠다는 거냐? 당장 저 녀석들을 잡아 가두거라!
3: 아니, 훔치려는 게 아니라...
2: 찾았다, 이 도둑들! 여왕님의 딸기를 훔치려 하다니! 저장창고 음식을 훔치려 하다니!
3: 그게 아니라...
5: 불러서라!
6: 네, 여왕님 잠시만. 저 발을 보십시오. 아무래도 파란발님 같습니다.
4: 뭐라? 파란발님이라고?

0: 우리에게 식량을 내려주시는 위대한 분이시란다. 어? 어? 바람 관리! 우리에게 항상 식량을 내려주시는 위대하신 바람발림.
1: 위대하신 바람발림.
0: 바람발림이라면 어쩔 수 없죠. 딸기를 가져가도록 하십시오. 먹는 게 어떨까? 바람발림과 그 가족을 생일 파티에 초대하겠노라!
2: 나눠 먹으니까 더 맛있다!
3: 와! 돌아갈 시간이야!
4: 배가 불러서 못 움직이겠어.
0: 걱정 마세요. 여봐라! 지렁이 버스를 부르거라!
2: 안녕히 계세요,
0: 잘 가요, 바람발림. 잘 가요, 빅그룹 가족.
5: 화산이 다치려고 해. 지렁아, 또 빨리.

0: 뚜루뚜루 맛있는 블루베리 팬케이크
1: 또 한 개야?
2: 아빠!
0: 아니 그게 아니고
1: 고마워요.
2: 역시 다 함께 나눠 먹는 게 최고야.
3: 맛있다.
2: 해적 선장의 보물 지도.
4: 옛날 공룡들이 많이 살던 시절에 유명한 해적 공룡이 있었어. 그 공룡의 이름은 이빨 선장이었지. 이빨 선장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신기한 보물들을 모았는데 그 보물들을 어떤 곳에 숨겨놓고 보물지도에 표시를 했단다. 그리고 보물지도는 보물지도는!
5: 할아버지 또 주무시나?
1: 할머니! 제게 가주세요! 보물지도 부분이요!
6: 아이고, 할머니는 잘 못해. 할아버지 일어나시면 다시 읽어달라고 하렴구나. 대신 할머니 보물 상자 보여줄까? 자.
1: 신난다!
5: 할머니 보물은요?
6: 할머니한테는 이 물건들이 제일 소중한 보물들이란다. 이 조개 목걸이는 할아버지가 청혼할 때 준 거야.
5: 아, 시시해. 이게 뭐지? 할머니, 이건 뭐예요?
6: 이게 뭐였더라?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건데.
4: 보물 대전네.
1: 이빨 선장의 보물 지도인가 봐.
0: 해적의 보물 맛있는 게 잔뜩 있으려나?
2: 재밌는 장난감이 가득 될지도 몰라요.
1: 예쁘다 보물.
0: 좋아, 해적의 보물을 찾아서 출발. 아르르르르 탕. 어? 출동 히트 가죠.
1: 야야.
0: 다들 준비됐지?
1: 네.
0: 보물을 찾으러 출발. 자, 다 같이 어디서 많이 보던 곳인데.
5: 여긴 우리 섬이잖아. 뭐지?
0: 보물이 빅풋섬에 숨겨진 거야?
5: 어? 그러고 보니 이거 우리 섬 모양이에요.
0: 에?
5: 이게 화산이고 이 부분이 폭포니까. 우와, 이빨 선장의 보물이 우리 섬에 묻혀있었다니.
1: 이게 보물이야?
5: 정말 여기 숨겨져 있다는 뜻인가? 나무 같은데.
0: 우리 이 나무를 찾아보자.
1: 좋아요.
0: 아르르르 쾅. 빅풋 가족 탐색 시작!
7: 랄랄랄랄랄라. 어? 어? 알집이 어디 갔지?

0: 어? 아빠, 보물나무를 찾았어요.
1: 어? 정말? 어디 어디?
2: 앞에 앞에.
1: 앞에?

0: 보물 어딨지? 우와, 엄청 맛있네.
1: 맛있죠?
0: 첫 번째 보물은 사과였어. 예쁘기도 하고 맛도 있는 보물. 아, 정말 맛있다. 그럼 다음 보물은 뭘까?
1: 여기에 두 번째 보물이 있는 것 같아요. 보물은? 뱅글뱅글 돌면 보물이 나온다는 뜻인가 봐. 아니라.
0: 오, 저거 낚싯대잖아. 뭔가 걸렸다.
1: 아빠. 괜찮아요?
0: 근데 낚싯대가 아주 단단히 걸려 있어.
1: 이번엔 우리 같이 해봐요.
0: 다들 준비됐지?
1: 예.
0: 빅풋 넘기기. 조금만 더. 두 번째 보물, 물고기! 다음 보물은 또 얼마나 맛있을까?
1: 다음 보물은 장난감이면 좋겠다.
2: 예쁜 보물!
0: 그래. 세 번째 보물도 얼른 찾아보자. 여기 뭔가 적혀있는데? 노란 공이 반으로 나눠지면 공룡의 썩은 이빨이 가리키는 곳으로 가나? 그럼 마지막 보물의 길이 열릴 것이다. 무슨 말이지?
1: 노란 공, 썩은 이빨?
0: 잘 모를 땐 일단 찾아보는 게 최고지.
1: 이건 아니고...
0: 이것도 아니야.
2: 여기도 없죠.
1: 썩은 이빨은 어디 있는 거지?
2: 해가 노래 노란색 좋아.
1: 해가 질 땐 원래 노랗게 보이는 거야.
3: 혹시
1: 그래 그거야.
3: 노란 공이 반으로 갈라진다는 건 해가 바다로 지는 모습을 말하는 거였어.
0: 그렇구나. 정말 해가 반으로 갈라져 있네.
2: 정말.
0: 그럼 썩은 이빨은? 그림자에 가려서 썩은 이빨이 된 거야.
1: 여긴 우리 집이잖아.
4: 얘들아. 하루 종일 어딜 갔다 온 거야?
1: 이빨 선장의 보물을 찾고 있었어요.
4: 이빨 선장?
1: 네, 이게 보물 지도예요.
4: 어머, 이건
1: 엄마. 진짜 이빨 선장의 보물은 어디 있을까요?
4: 보물? 정말 보물이 있을까? 쿵쾅 걸음으로 열 걸음. 빙글빙글 세 바퀴. 콩콩 뛰기 다섯 번.

0: 이렇게 숨겨두면 아무도 못 찾겠지? 자. 보물지도 완성! 예쁘다! 예쁜 목걸이!
1: 자.
0: 보물! 이쁜 보물 찾았다!
2: 짜잔! 맛있는 물고기 요리!
0: 와, 맛있겠다!
1: 아, 얘들아, 이빨 선장의 보물을 못 찾아서 실망했지.
3: 아니에요. 제 보물은 신나는 오징어 하나였어요.
0: 핏보도 피리보물 뿌!
1: 그렇구나.
3: 엄마 보물은 뭐예요?
1: 어? 내 보물?
3: 네! 나중에 엄마 보물도 찾으러 가요!
0: 같이 찾자!
1: 괜찮아. 난 이미 찾았거든. 내 보물은 바로 너희야.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밥 먹는 시간도 내 보물이고.
2: 그럼 다 같이 맛있는 밥 먹자.
4: 예! 맛있는 밥! 아르르르르
2: 퐁! 퐁! 맛있어!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길길
5: 눈물엔
6: 덤덤한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9: 핏핏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0: 매일매일 락토핏
8: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1: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0: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금!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식물엔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1, 2, 3, 잠옷.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새콤달콤 너도 나도 피타젤리. 탱글탱글 영양가득 피타젤리.
1: 하루하나 골라먹는 피타젤리. 우리 모두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진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중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 매일매일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선생님, 어떡하죠?
1: 이럴 수가. 시간의 문이 그려지지 않아.
2: 에이, 걱정 마세요. 학교에서 다른 분필 가져올게요.
1: 온다라. 이건 용의 송곳니로 만든 마법의 분필이야. 오직 이 분필로만 시간의 문을 그릴 수 있단다.
0: 그럼 고구려로 돌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1: 혹시 그분이라면 해결책을 가지고 계실지도.

0: 설 박사님, 이게 얼마 만입니까?
1: 장 박사님, 그동안 무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0: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평강공주님.
2: 처음 뵙겠습니다.
0: 네가 삼조고의 계시를 받은 아이로구나.
2: 네.
1: 장 박사님은 예전에 시간여행을 하다가 만난 훌륭한 과학자시란다.
3: 우와, 그럼 여기 이것들 다 박사님이 발명하신 거예요? 우와.
0: 그건 내가 최근에 막 발명한 건데. 그건 만지면 안 돼.
3: 네? 죄송해요.
0: 괜찮아. 뭐 다치지 않았으면 됐다. 설 박사님, 전화로 말씀 주셨던 그 용건은? 이런 일이 생길 것을 대비해 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잠시만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3: 죄송해요.
1: 온다라, 넌 장차 평원왕의 부마이자 고구려의 위대한 영웅이 될 사람이다. 행동을 조심해야 한단다.
3: 네? 혹시 지금 영웅이라고 하셨어요? 정말 제가 영웅이 된다고요?
4: 그래, 영웅도 되고 부마도 되고.
5: 아니, 미안하지만 넌 사양할게. 영웅이 될 사람이 누군가의 부하가 된다는 건.
4: 그리고 부하가 아니라 부마라고.
5: 영웅이면 멋진 아이템이 필요하지. 장 박사님, 아이템 만들어주세요.
6: 전혀 듣고 있질 않네.
0: 이제 됐어. 어서 설 박사님을 모셔와야겠군.
5: 장 박사님, 여기 계세요.
3: 안 계시네.
4: 저게 뭐지? 우와, 진짜 멋있다. 또 있네.
1: 그럼 분필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거죠?
0: 제가 누굽니까? 안 돼!
7: 사용자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0: 이런...
1: 장 박사님, 왜 그러십니까?
0: 지금 온달이 차고 있는 타임워치는 분필의 부족한 에너지를 증폭시켜주는 장치입니다. 악용되지 않게 하려고 처음 등록된 사람만 사용할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저걸 설 박사님이 찾아야 하는데.
4: 그럼 선생님이 작동시킬 수 없는 거잖아요.
3: 죄송해요. 이게 왜 안 벗겨지는 거지?
1: 어차피 시간여행은 온달과 함께 할 테니 괜찮지 않을까요?
0: 글쎄요.
1: 그럼 일단 시간의 문을 열어봐야 알 수 있겠군요.
8: 머리엔 지식을, 가슴엔 의식을, 열려라 시간의 문!

0: 문이 안 열리는데요.
1: 이럴 리가 없는데.
0: 목걸이가. 시간의 문이 열렸다.
2: 그래요. 유아 부인의 목걸이는 물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3: 온달의 시계와 공주님의 목걸이가 분필의 모자란 힘을 채워준 것 같습니다.
4: 앞으로 시간 여행은 꼭 셋이서 해야겠네요.
0: 야후! 어서 가요. 난 이제 진짜 영웅이라고요.
2: 그럼 진정한 영웅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곳으로 떠나볼까?
0: 진짜요? 좋아요.

0: 네가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진짜 영웅이 계신 곳이지.
1: 와, 진짜요?
2: 꼼짝마! 조선인인가?
1: 선생님! 어? 총? 진짜 총이잖아!
0: 외군이다!
2: 아, 아깝네. 어디, 이번에도 피해봐라. 예? 뭐지?
3: 뭐야? 너 누구야? 어서 나와!
4: 괜찮느냐? 다친 곳은 없고?
1: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4: 이곳 사람 같지는 않고 어디에서 왔느냐?
5: 아, 영웅을 만나러 대한민국에서...
0: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4: 조선말을 쓰는 걸 보니 왜군은 아닌 것 같군. 이곳은 언제 왜군들이 나타날지 모르니 우선 나와 함께 안전한 곳으로 가세.
0: 네? 아,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0: 잘 도착했군.
1: 여기가 진짜 임진왜란중인 조선시대라고요?
2: 다 들리겠어. 그런데 선생님, 대체 저분은 누구세요?
3: 장군님, 어서 오십시오. 그동안 백의종군 아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4: 백의종군?
5: 잠시 여기서 기다리시게.
4: 아, 설마 저분이... 저분이 바로 이순신 장군님이시다.
1: 진짜요? 저분이 진짜 이순신 장군님이시라고요? 어?
2: 이순신 장군님인 줄 몰라 배워서 죄송해요.
5: 나를 아느냐?
1: 당연하죠. 장군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4: 꼭 뵙고 싶었습니다, 장군님. 혹시 저희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1: 맞아요. 제가 도울게요. 제가 이름에도 한 힘 쓰거든요.
0: 아니, 저 녀석들. 지난번에 나를 방해한 녀석들이잖아.
1: 도와달라고 하셔서 전투에 함께 나가는 건 줄 알았는데 장군님이 무슨 이런 힘든 일을 하세요?
5: 조선바다를 지키는 배를 수리하는데 장군과 병사가 따로 있겠느냐?
6: 어명이요! 임금님의 명령입니다.
3: 장군, 임금님의 명령에 따라 바다를 버리고 육군과 합류하셔야 합니다.
6: 무슨 소리요? 여기서 우리가 물러서면 바다는 누가 지킨단 말이오?
3: 그럼 고작 열두 척의 배로 수백 척과 싸우자는 말이오?
5: 어허, 모두 물러가게 하시오.
3: 네.
5: 전하, 신에게는 아직 열두 척의 배가 남아있고 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1: 장군님, 오늘 아무것도 못 드신 것 같아서 좀 가져왔어요.
5: 온다라, 너도 우리가 질 것 같으냐?
1: 글쎄요, 장군님이 영웅이긴 하지만...
5: 영웅?
1: 그럼요, 영웅 이순신 장군님!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유명한데요!
5: 온다라,

0: 넌 영웅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1: 에이, 그것도 모르세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든지 다 이기는 천하무적인 영웅이잖아요.
0: 그럼 난 영웅이 아니겠구나.
1: 네?
0: 내가 두려운 것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병사들을 잃을까 두렵고,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할까 두렵고, 나라를 빼앗길까 봐 두렵다. 이렇게 두려운 게 많은 내가 어떻게 영웅일 수 있겠느냐? 난 단지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평범한 사람일 뿐이란다.
2: 자, 이제 역사의 길이 남을 명량해전이 펼쳐질 거다. 역사적인 순간이니까 잘 지켜보자.
1: 네.
3: 그럼 잘 지켜봐야지. 내가 어떻게 영웅이 되는지 잘 지켜보거라.
1: 저 녀석은 세종대왕님 서책을 훔친 그 도둑.
4: 저 녀석이 또 무슨 짓을 하려나 봐요.
1: 빨리 이순신 장군님께 알려야 해요.
2: 하지만 대장선이 너무 멀어져 버렸어.
1: 아니에요, 제가 가서 알릴게요. 이순신 장군님.

0: 측은증 먹기군.
1: 뭐 하는 놈이냐? 어찌 군의 출정을 막는 것이냐?
0: 그런 건 몰라도 되니까 잠이나 자고 있어!
1: 아니, 이게 무슨...
0: 다 처리했다. 오늘은 내가 이순신을 대신해 역사의 영웅으로 남을 것이다! 어떻게?
2: 이 도둑 녀석! 이게 무슨 짓이야?
0: 뭐? 도둑? 누굴 보고 도둑이라는 거야? 엑스레이저 발사!
2: 못 맞추지? 이제 그만하고 장군님을 다시 살려내!
0: 저 녀석이 이거나 받아라!

0: 뭐야!
1: 우와! 날 지켜줬어! 멋지다! 이제 그만해!
0: 무슨 꼬마가 이렇게 힘이 세? 아, 이거 봐! 너무란 말이야!
1: 지난번엔 세종대왕님이더니 이번엔 이순신 장군님을 괴롭히는 거야!
2: 내가 잠시 기절을 했었나 보구나. 곤달아, 괜찮으냐?
1: 네, 장군님! 전 괜찮아요!
2: 모두 듣거라! 요상한 묘수를 쓰는 자다! 두려워 말고 정신 차리거라!
0: 네? 어떻게 다들 깨어난 거지? 분명 기절시켰는데? 엑스론까지 부서지고... 아쉽지만 영웅놀이는 여기까지인가 보군. 반달인지 온달인지 나 기억해두겠어.
1: 거기서? 사라져버렸어요.
2: 아주 요상한 녀석이구나. 모두 듣거라. 작은 소동이 있었지만 동요하지 말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라.
3: 예!
0: 장군! 외선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림잡아 수백 척은 돼 보입니다!
2: 겁먹지 마라! 전군, 진격하라!
0: 부대장 선들이 겁을 먹어서인지 오지 않고 있습니다!
2: 뭐라고?
4: 장군, 부대장 선들 없이는 버틸 수 없습니다.
2: 우리가 이곳을 막는다! 화포를 준비하라!
3: 예!
4: 장군, 어찌하시려는 겁니까? 지금이라도 후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아니, 계획대로 싸운다.
4: 이제 외선들이 바로 코앞입니다. 장군, 어서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2: 지금이다! 좌연으로 돌고 발포하라!

0: 예! 더 이상 포탈이 없습니다! 포탈이 다 떨어졌습니다!
1: 두려워할 것 없다! 모두 백병전에 대비하라!
2: 어? 장군님! 오고 있어요!
1: 겁먹지 말거라! 너는 내가 지켜주마!
2: 아니요! 저기! 부대장 선들이 오고 있다고요! 어?
3: 장군님!
2: 온다라!
1: 모두 전열을 정비하라!
2: 장군님! 부대장 선들도 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죠?
1: 죽을 각오로 두려움을 이겨낸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2: 저도 도울게요.
1: 온다라, 넌 이제 그만 돌아가거나.
2: 네? 싫어요. 장군님 도와드리고 멋진 영웅이 될 거예요.
1: 넌 이미 진정한 영웅이란다.
2: 아니에요. 저도 남아서 왜곡 물리칠래요.
3: 온다라, 우선 피하자.
1: 전군 듣거라. 필사 즉생, 필생 즉사.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다들 죽을 각오로 전쟁에 임하라!

0: 자, 운달아, 이제 돌아갈 시간이다.
1: 우리 이길 수 있겠죠?
0: 걱정하지 마라.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

0: 이순신 장군님도 저랑 똑같은 사람이었네요. 저처럼 두려운 게 많은 평범한 사람.
1: 평범한 사람?
0: 하지만 평범한 사람도 두려움을 이겨낸다면 진정한 영웅이 될 수 있어요.

0: 오늘의 MC 이순신.
1: 우와, 이순신 장군님이시다.
2: 너 이순신 장군님이 누군지 알아?
1: 당연하지.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살고자 하면
2: 아 뭐였더라.
3: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순신 장군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더 자세히 알려줄게요. 충무공 이순신은 현재 서울 인현동 자리 건천동에서 태어났고 53세에 노량대첩에서 전사하셨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3대 대첩은 하객진의 한산대첩, 10여 척으로 수백 척을 물리친 명량대첩, 그리고

0: 특히 유명하답니다.
1: 우와, 어떻게 그럴 수 있죠?
0: 이순신 장군은 명량의 좁은 해역과 가파른 물살을 잘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판옥선 뒤에 수백 척의 고기잡이 배를 늘어세워 조선함대가 많은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일본군은 이에 속아 함부로 적극적인 공격을 할 수 없었답니다. 임진왜란 당시 왕이었던 선조는 한양을 버리고 피난을 갔지만 이순신 장군은 일본군과 끝까지 맞서 싸웠습니다. 어때요? 이제 잘 알겠죠?
2: 네!
0: 그럼 위인 카드를 위인첩에 넣어볼까요?
2: 야호! 이순신 카드 수집 성공!
3: 도대체 정체가 뭐지?
1: 나와라 슈퍼파워!
4: 저분이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이시다.
5: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성.
6: 얼굴엔
7: 순한 길길.
6: 진물엔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0: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2: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3: 뽀르르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4: 어서 오세요 공주님.
3: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르 동안아라 키스.
5: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한 킬킬.
7: 눈물엔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0: 엄마 모기의 사냥법.
11: 누나!
10: 어? 호떡아, 너 바지 젖었어. 너 혹시 오줌 쌌어?
11: 아니, 오줌 싼 게 아니고. 야호. 밖에서 첨벙첨벙 물놀이 좀 했지.
10: 뭐야? 엄마 호떡이 밖에서 물놀이
11: 하고. 쉬, 엄마한테는 비밀이야.
10: 알았어. 감기 걸릴지 모르니까 옷부터 갈아입어.
11: 알았어 누나.
12: 모기.
10: 어? 모기 딱지다. 모기 딱지가 왜 갑자기 깜빡이 있는 거지? 혹시 호떡이도 모기 물렸어?
11: 응? 아니?
10: 어, 그럼 모기가 들어왔나? 없는데.
11: 그러게. 이상하네. 왜 갑자기 모기 딱지가 깜빡이는 거지? 왜 갑자기 모기 딱지가 깜빡이는 거냐고. 왜?
13: 어지러워. 아니, 호떡이 머리에 숨어 있었는데

0: 이렇게 머리를 흔드는 거야?
1: 무기딱지가 저절로 움직인다.
2: 저절로? 호떡이가 사라졌다. 어디로 간 거지?
1: 여기가 어디지?
3: 어디긴 어디야?
0: 우리 엄마 모기 뱃속이지.
1: 뭐? 내가 엄마 모기 뱃속에 들어왔다고? 내가?
3: 왜긴 나도 얘도 너도 쟤들도 다 모기 알이니까.
0: 우린 곧 엄마 모기 뱃속에서 나가서 엄마처럼 날쌘 모기가 될 거야.
1: 헛! 내가 모기가 된다고?
4: 이상하다. 분명 호떡이 머리에 숨어 있었는데 갑자기 호떡이가 어디로 사라진 거지?
2: 야호! 신난다!
4: 아까 호떡이가 정원에서 놀 때 저기가 좋겠군. 안전한 줄 알고 호떡이 머리에 숨었는데 안 되겠어. 여기 숨어있다간 호빵이한테 들키겠어. 난 무사히 알을 낳아야 해. 숨어야 해. 저기가 좋겠군.
2: 무슨 소리지?
4: 꼬르륵 소리 때문에 들킬 뻔했네. 알들아, 많이 배고프지?
5: 엄마!
3: 엄마가 빨리 밥 먹었으면 좋겠다.
1: 밥? 엄마 모기는 뭘 좋아하는데?
3: 그거야.
0: 당연히.
3: 신선하고.
0: 영양분이.
3: 풍부한. 피지.
1: 뭐? 피.
3: 뭘 그렇게 놀라냐? 엄마 모기가 피를 먹는 건 우리를 쑥쑥 키우려고 먹는 거잖아.
1: 그렇구나. 그럼 아빠 모기도 피를?
0: 아니. 아빠 모기는 피 안 먹어.
6: 꿀 맛있어. 쭉 상큼해. 수에
0: 꿀이나 풀잎에서 나오는 즙이나 나무에서 나오는 수액을 좋아해.
3: 엄마 모기처럼 알을 키우지 않아도 되거든.
1: 그럼 그동안 호떡이를 물었던 모기들은 전부 엄마 모기였던 거야?
5: 엄마, 배고파요! 배고파요!
4: 그래, 아이들아, 엄마가 얼른 밥 줄게. 얼른 피 먹자. 좋아, 호빵이한테 간다.
2: 모기다!
4: 죽을 뻔했지만 알들을 위해 피를 포기할 순 없지. 좋아, 다시 간다.
7: 야호, 피다.
0: 엄마가 피사냥에 성공했나 봐.
1: 누나가 엄마 모기한테 당했나 봐.
2: 모기잖아. 모기가 어디서 들어온 거지? 가려워. 가려워. 모기한테 물리면 왜 이렇게 가려운 거야?
1: 그러게. 왜 모기한테 물리면 가려운 걸까?
3: 그게 다 우리 엄마의 피 사냥 기술 때문이잖아.
0: 맞아. 지난번에 우리 엄마가 피 사냥하는 걸 봤는데 말이야.
4: 지금부터 내 아이들을 위해 호빵이 몸에서 피를 사냥할 것이다. 나와라, 히로딘!
8: 히로딘! 부르셨습니까, 모기 여왕님?
4: 그래, 히로딘. 내가 호빵이 볼에 침을 꽂으면
8: 피를 굳게 만들어 가져가지 못하게 방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혈소판을 막겠습니다.
4: 좋다, 히로딘. 너만 믿는다.

0: 피사총사!
1: 어이! 피사총사! 안녕! 오늘도 피부마을은 이상 없으니 안심해도 좋네!
0: 네, 비만세포님!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 우와! 우와!
1: 비상! 침입자다! 침입자가 나타났다!
2: 침입자라뇨!
3: 오늘은 이상 없으니
2: 안심하라면서요!
4: 어떻게 된 거예요?
1: 침입자가 미리 말하고 나타나는 거 봤어? 피사총사! 위험할지 모르니까 이 기둥에서 당장 떨어져!
0: 네?
2: 네!
0: 네.
2: 떨어져!
1: 피부마을을 뚫고 핏줄까지 들어오다니. 아, 대체 이게 뭐지? 아...
5: 히로딩! 무기 여왕님의 침이시다! 히로딩!
0: 우와! 살려주겠다!
1: 하! 이게 목이 침이라고? 피사총사를 데려가려고 왔구나! 혈소판!
4: 네!
1: 피사총사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딱지를 만들어서 입구를 막아!
4: 네! 비만세포님!
6: 이야! 혈소판! 저리 가!
2: 야, 소판 괜찮아! 안 다쳤어!
5: 누구냐는! 난 모기 여왕님의 충직한 신하 히로딩이다. 피사총사, 너희들은 모기 여왕님의 뱃속으로 들어가 모기 알들의 영양분이 될 것이 있다!
0: 어? 뭐라고?
5: 모기 여왕님! 혈소판은 제가 막을 테니까 어서 피를 쭉쭉 말아드리십시오!
0: 우와! 어떻게 해보세요!
5: 비만세포. 뚱뚱해서 비만세포인가?
1: 뭐라고? 뚱뚱해서 비만세포가 아니라 뭐든지 많아서 비만세포다!
5: 오, 뭐든 많아? 아니 뭐 침입자를 한 방에 쓸어버릴 뭐 비밀병기라도 갖고 있다면 모를까.
1: 비밀병기 있지.
5: 있다고?
4: 어?
7: 설마 그분을
0: 출동시키는 건가?
1: 전쟁의 신 히스타민이여 나가라! 으아!
7: 부르셨습니까? 전쟁의 신 히스타민입니다. 싹 다 쓸어버리겠습니다. 핏줄을 넓혀라!
4: 핏줄이 돌려졌어!
0: 넌 이제 큰일 났다!
7: 침입자를 쓸어버린다! 폭탄을 퍼둬라!
5: 모기 언니, 어서 침을 빼세요!
8: 모기 여왕님! 저는요, 그냥 두고 가면 어떡해요?
7: 어떡하긴 내가 처리해주마. 폭탄을 받아라! 아우! 아! 여긴 끝장날 거야.
3: 폐허가 될 거라고!
4: 비만세포님, 어쩌자고 히스타민님은!
1: 히로딘이 날 무시했잖아! 침입자는 응징해야 한다고! 히스타민! 계속해! 그럼 비만세포는 이만!
7: 계속 거라! 폭탄 봐라!
2: 핏줄이 부풀고 있어! 호빵이 뺨도 빨갛게 부을 거야!
5: 그만! 나 이렇게 과하게 폭탄을 퍼부어낼 정도로 대단한 악당 아니라고요. 그만.
7: 멈추지 않는다. 폭탄을 받아라!
4: 간지럽다! 아우 간지럽도다!
9: 네네, 참지 마시고

0: 당장 긁으라고 하십시오. 그럼 이 도파민이 쾌감을 선사하겠습니다.
1: 아, 쾌감? 시원한 느낌 말이냐? 어이, 그럼 당장 긁어라.
2: 네님, 긁다가 상처라도 나면.
1: 어이, 그럼 안 되지.
0: 아, 쾌감을 선사한다니까요.
2: 상처나고 피나면 큰일이 벌어질 것이 옵니다.
1: 모르겠다. 난 쾌감이 좋다. 마구마구 긁어라.
3: 아우, 가려워. 긁을까? 긁으면 안 될 것 같은 이 느낌적인 느낌은 뭐지?
4: 엄마 모기한테 물린 데를 긁으면 어떻게 되는데?
5: 어떻게 되긴?
6: 큰일이 벌어지지.
4: 뭐? 큰일이 벌어진다고? 엄마 모기가 피를 빨아먹을 때 피가 굳는 걸 막기 위해 히루딘을 내보내고 히루딘을 잡기 위해 히스타민이 출동해서 핏줄이 붓고 가려운 것도 큰일인데 그것보다 더 큰일이 벌어진다고?
7: 그래!
4: 내가 더 이상 큰일이 벌어지지 않게 막을 거야! 어? 모기 최고 딱지다!
7: 오! 그거 뭐야? 뭐야? 뭐야?
4: 모기 박사 호떡이!
6: 모기 물린데 가려워!
8: 배 아파!
3: 가려운데 긁을까?
4: 아니야, 아니야! 긁을까? 안 돼!
8: 아우, 배가 너무 아파. 알들이 나오려고 일어나.
4: 이게 다 모기 때문이야. 모기, 너.
8: 어? 모기? 나? 혹시, 나 숨고 들켰나?
4: 잡히면 가만 안 될 거야.
3: 가려워. 참아야 돼.
8: 호빵이한테 들켰다간 큰일 나겠는데? 아직 알을 낳을 때가 아닌데 왜 이러지?
4: 그러니까 엄마 모기한테 물린 데를 긁으면 어떻게 되냐고. 왜 대답을 안 해? 왜 대답을 안 하냐고. 왱왱왱왱왱왱왱왱왱. 오!
9: 아이고, 배가 요란하게 흔들리는 걸 보니 알을 낳을 때가 된 모양이구만.
7: 할머니, 그게 아니라요.
9: 아니, 많이 답답하다고. 그래, 엄마 뱃속에서 밖으로 나갈 때가 되면 답답할만하지. 그럼 이 할미가 시원하게 내보내주마.
7: 벌써요? 아직 나갈 때가 아닌 것 같은데.
5: 너 때문이잖아. 네가 요란하게 흔드는 바람에 엄마가 우리를 따오려고 하잖아.
4: 그러니까 엄마 모기한테 물린 데를 긁으면 어떻게 되냐고.
9: 아유, 그건 엄마 모기가 너희들을 무사히 낳으면 그때 엄마 모기한테 직접 한번 물어보렴. 자, 그럼 민다. 나가!
3: 잘못 들었나?
8: 알들이 금방이라도 나올 것 같아. 어서 알 낳을 곳을 찾아야 해. 알을 키우려면 물이 필요해. 어디가 좋으려나? 마침 비가 와서 물웅덩이가 많잖아. 좋아, 여기서 골라보자.
9: 나! 삼파먹이 기절!
8: 임조!
5: 순풍!
8: 아이들아, 무사히 나왔구나.
7: 엄마!
4: 어? 여긴 또 어디지?
5: 야호, 물이다. 엄마, 우리가 물 좋아하는 거 딱 알고.

0: 딱 좋은 물웅덩이에 넣어주셨나요?
1: 아, 저는 저기 물웅덩이가 더 좋은데.
2: 알아. 여긴 화분 받침대야.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거야.
1: 그럼 여기 있으면 들킬 일도 없겠네요.
2: 그럼 당연하지. 알에서 나올 때까지 여기 숨어있자.
3: 네, 엄마.
4: 넌 대답 안 해?
5: 응? 네. 엄마 모기는 물웅덩이에 알을 낳는구나. 돌아가면 화분 받침대 물부터 없애야겠어. 반드시.
2: 반드시 뭐라고 했니, 알아?
5: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모기한테 물린 데를 긁으면 어떻게 돼요?
2: 긁으면 저렇게 되겠지?
5: 가려워. 긁을까? 아니야. 안 돼.
2: 긁을까 말까? 긁을까 말까?
6: 네네. 어서 시원하게 긁으라고 하십시오. 그럼 이 도파민이 최고의 쾌감을 선사드리겠습니다.
7: 아니, 되옵니다. 긁었다간 큰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6: 쾌감을 놓치는 것보다 더 큰일이 어디 있습니까요? 어서 시원하게 팍팍 긁으라고 하십시오.
7: 아니, 되옵니다.
5: 나 더 이상은 못 참아. 긁어라, 시원하게 긁어라.
6: 결정 잘하셨습니다요, 내님.
7: 네? 네, 모기 물려 가려운데 긁으라고 하십니다.

0: 어떠십니까?
1: 가슴이 빵 뚫리는 것처럼 시원하구나. 그래 이 맛이야.
0: 자 그럼 더 팍팍 긁으라고 하십시오.
1: 그래 더 팍팍 긁어라.
2: 네. 자 더 팍팍 긁으라고 하십니다.
1: 가려워. 더 시원하게 팍팍 긁을 거야.
3: 오 상처다. 호빵이 손톱 밑에 숨어있기 답답했는데 잘됐다. 상처 속으로 들어가 볼까.
4: 히루딘 전쟁의 신 히스타민의 폭탄을 받아라.
3: 그만 그만. 나 그렇게 대단한 악당 아니라고요. 모기 여왕님이 피를 쭉쭉 빨아먹는 동안 피를 굳지 않게 하려고 왔을 뿐이라고요.
5: 저렇게 구구절절 말이 많으면 꼭 죽던데.
6: 그러게.
7: 설마.
4: 말이 너무 많아. 히스타민의 폭탄을 받아라.
6: 히루딘이 죽었어.
8: 이 전쟁의 신 히스타민님도 좀 잠잠해지시려나?
1: 아마 아닐걸. 히스타민님은 전쟁의 신이시잖아.
4: 난 멈추지 않는다. 싹 다 쓸어버려라.
7: 차갑고 간지럽고 너무 아프아.
9: 핏줄도 더 부풀어 오르고 있어.
3: 오, 모기가 뚫어놓은 곳으로 침투하니까 쉽네.
10: 염증 발생! 염증 발생!
7: 염증! 침입자다! 침입자가 나타났다! 히스타민!
4: 침입자가 또 나타났다고? 폭탄을 더 퍼부어라!
9: 히스타민님이 폭탄을 더 터뜨리고 있어!
11: 히스타민님! 이러다 우리도 다 죽어요!
4: 전쟁의 신 히스타민, 나의 임무는 침입자를 제거하는 것이다. 침입자를 제거할 수만 있다면 이 정도 피해는 감수해야 한다.
7: 아, 제발 그만하세요. 저를 더 이상 자극하지 마시라고요. 그럼 더 가볍고 그럼 호빵이

0: 그럼 세균도 쉽게 들어오지롱.
1: 세균, 이 녀석, 널 제거할 때까지 우리는 폭탄을 펴둬라.
2: 레니, 괴로워서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3: 괴로워요
4: 라고 피부 신경세포가 전해왔습니다.
5: 레이야? 괴로워? 도파민,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긁으면 시원하고 하면서 쾌감을 느낄 거라면서.
6: 이 도파민의 쾌감은 아주 짧습니다. 그럼 이만.
5: 레이야, 어디 도망가는 것이냐? 이리 오너라.
4: 레님, 그러니까 긁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목이 물린 데가 난리가 났습니다. 호빵이 손에 숨어있던 세균까지 침투해서.
5: 세균까지? 호빵이 손 안 씻었대?
4: 그랬다네요.
5: 아우, 이런, 아우. 혹시 말이다, 모기한테 물렸을 때 바이러스나 말라리아 원충 같은 건 안 들어왔다지?
4: 확인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신경세포 피부마을 백혈구, 나와라 오바.
7: 네? 뭐라고요? 모기한테 물렸을 때 바이러스나 말라리아 원충이 들어왔냐고요? 전 못 봤는데, 잠시만.
8: 조혈구, 너 봤어?
9: 난 못 봤는데? 나도 못 봤는데?
10: 나도 못 봤는데? 너도 못 봤지? 말라리아!
11: 말라리아! 나 말이야?
12: 말라리아 원충이다!
11: 말라리아 원충은 적혈구 영양분이 좋아! 뺏어먹을 거야! 적혈구야! 이리 와!
13: 싫어, 싫어, 싫어!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7: 말라리아 원충! 적혈구 괴롭히지 마!
1: 뭐야? 침입자가 또 있었어? 아, 세균이냐, 말라리아 원충이냐. 누굴 먼저 잡는다? 뭘 망설이는가? 전쟁의 신 히스타민은 둘 다 잡는다! 폭탄을 퍼둬라!
14: 지금쯤 내 침에 들어있던 말라리아 원충까지 들어가서 호빵이의 피부 마을은 난리도 아닐걸?
15: 안 돼! 누나한테 빨리 가서 알려줘야 해!
14: 알드라,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건 호빵이 호떡이도 모를 테니까 안심하고 어서 놀아, 놀아!
16: 네, 엄마! 우리 놀자, 놀아! 놀자.
15: 아니! 내가 돌아가면 엄마 모기가 알을 낳을지 모르니까 물 웅덩이는 찾아서 다 없앨 거야!
16: 뭐?
15: 그리고 호빵이 누나한테도 모기 물린 데 절대 긁지 말라고 알려줄 거라고!
16: 아! 누구죠? 모기박사? 모기박사가 여긴 뭐야? 어? 사라졌다!
14: 설마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들키는 건 아니겠지?
10: 모기 물린 데 너무 가려워!
15: 어? 누나 긁지 마!
10: 어?
15: 엄마 모기가 누나 피를 쭉 빨아먹으려고 피를 굳지 않게 히로딘을 내보낸 거야. 그래서 전쟁의 신 히스타민이 나타난 거지.
10: 뭐라고? 그럼 지금 내 뺨에서 히스타민이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간지러웠던 거야?
15: 그런데 긁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리고 누나, 손 씻었어?
10: 손 안 씻었다.
15: 이렇게 더러운 손으로 모기 물린 데를 긁으면
10: 설마 세균이?
15: 어!
10: 아! 어떡해! 얼른 손부터 씻어야겠다. 근데 그러고 보니 호떡이도 모기 박사네.
15: 모기 박사? 이제부터 나를 모기 박사 호떡이로 불러주세요. 누나 얼른 손 씻어.
10: 오!
15: 나는 물 웅덩이를 찾아 없애겠어.
17: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8: 매일매일 락토핏,
17: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2: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5: 순하게,
4: 주물엔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8: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9: 매일매일 락토핏.
7: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진동.
0: 얼굴엔
1: 순한 길길.
0: 눈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우리 여행 가자.
4: 환영합니다.
3: 그럼 여기 출발.
4: 뽀로로떴다 비행기 뽀로로 비행기
5: 기내식입니다.
4: 아, 맛있겠다.
6: 하늘 높이 날아라. 신나는 여행
5: 뽀로로떴다 비행기.
7: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엑스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엑스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동화 속 세상을 구하라.
4: 아차차차차. 여기가 동화 속 세상이야.
5: 동화 속 세상. 근데 여기 왜 온 거야?
4: 아이들이 동화를 보면서 꿈과 희망을 키우잖아. 근데 동화 속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면? 동화책은 사라지고 아이들의 꿈과 희망도 사라지겠지?
5: 아, 됐고! 어쨌든 엉망으로 만든다는 거잖아. 어떡해.
4: 그거? 짠! 이 가시딱지로? 그럼 불러볼까? 피터팬!
5: 홍길동!
6: 안녕! 난 아이들의 동심을 지키는 피터팬. 갈싸움을 잘하지. 얍얍얍얍얍얍얍얍얍.
7: 우와. 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홍길동. 무술이 뛰어나지. 예. 예.

0: 와, 너 이제 진짜 대단하다.
1: 오, 멋있어.
0: 아, 맞다 맞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줄 선물 가져왔는데.
2: 어? 그게 뭐야?
1: 이걸 붙이면 힘이 아주 세지지.
2: 아, 그래?
1: 그럼?
2: 그걸 붙이면 후크 선장보다 힘이 세지는 거야?
3: 아이, 나쁜 사또들도 멋지게 혼내줄 수 있는 거?
0: 당연하지.
2: 그럼 어서 붙여줘. 붙여줘.
1: 빨리 붙여줘.
0: 그래?
3: 좋아.
0: 좋아. 자, 간다. 얍! 자, 가. 얍!

0: 홍길동 피터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동화 속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라. 출동!
1: 출동!
2: 어둠의 기운으로 새롭게 태어난 동화 속 주인공!

0: 좋았어. 그럼 이제 동화 속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러 가볼까?
1: 좋아. 어서 가자.
2: 가자.
0: 가자.
1: 가자.
3: 와, 와, 멋지다, 멋지다. 그렇지. 얘들아, 우리 여기서 동화책 읽으면서 놀자.
4: 좋아.
3: 뭐 하고 놀지?
5: 핀토펜도
6: 아기돼지 사명제도 와 동화책이 모두 사라졌어.
3: 아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될 거야? 어떻게? 안 되겠어. 친구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번개맨을 부르자.
7: 번개맨.

0: 얘들아, 큰일이야. 동화 속 세상이 무너지고 있어.
1: 어떡해.
0: 아, 그래서 동화책이 다 사라진 거예요? 동화 속 세상이 무너지면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사라지게 돼. 어서 빨리 동화 속 세상으로 가자.
1: 알겠어요. 동기배.
0: 자, 모두 준비. 준비. 동화 속 세상으로. 함께 이동.
2: 우와. 우와. 여기가 동화 속 세상이구나.
0: 저기 얘들아. 근데 또 동화책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둡고 무섭지?
3: 웅일동이다.
1: 웅일동.
3: 우와, 웅일동, 웅일동. 그 쌀가마니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러 가는 중이에요?
4: 아, 가난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뺏었지.
0: 나한테?
5: 이제 나는 동심을 파괴하는 동심 파괴자.
4: 동화 속 세상도 다 파괴할 거야.
1: 해답빈이랑 홍일동이 이상해요.
0: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5: 어떻게 되긴, 우리가 붙인 가시떼치 때문이지.
6: 맞아.
0: 아차차차, 너희들 또.
6: 치, 홍길동, 피터팬, 번개맨을 공격해.
5: 공격해.
4: 자, 번개맨.
0: 얘들아, 진정해. 너희들은 아이들의 영웅이야.
7: 영웅은 무슨?
5: 해야!

0: 길동 길동 상포
1: 자 피터팬의 마무리 피터 피터 광터
2: 홍길동, 아, 정신 차려. 넌 내 영웅이란 말이야.
3: 그래.
0: 홍길동. 우린 아이들의 영웅. 더 이상 이래서는
1: 안 되긴 뭐가 돼.
4: 저들 다 같이 공개맨에게 응원하세요. 공개맨.
5: 공개맨. 공개맨.
6: 친구들의 문의 힘을 모아 번개 총차!
7: 일어났어!
4: 번개맨이 일어났어!
8: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지켜야 해. 가시딱지는 떨어져라! 번개!
9: 가시딱지가 떨어졌어.
4: 다행이다! 너희들 우리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1: 아니, 몰라. 아, 진짜 번개맨 동화 속 세상까지 따라와서 우리 방해하다니.
10: 두고 보자.
4: 두고 보긴 뭘 두고 봐. 어? 우리 나 두고 보자고. 어?
10: 아니야. 잘못했어요.
4: 아니, 와.
1: 아유.
4: 미안해 얘들아. 우리한테 실망했지.
11: 아니야. 가시딱지 때문에 그런 거잖아.
1: 맞아.
8: 피터팬, 홍길동, 너희들은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주는 아주 소중하고 멋진 존재라는 거 꼭 기억해.
12: 네,
4: 알겠어요, 번개맨.
8: 동화 속에는 재미난 이야기도 있고 또 그 안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아주 좋은 메시지들도 많죠. 우리 친구들, 평소에 동화책 많이 읽고 꿈과 희망을 키우기로 해요, 알았죠? 좋아요. 동화책 많이 많이 읽는 우리 친구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씩씩하게 파워체조 함께해요.

0: 책을 많이 읽은 친구는 쉽게 알 수 있는 퀴즈를 낼 거예요.
1: 좋아요. 첫 번째 퀴즈는 피터팬이 내준대요.
0: 우와, 박수.
2: 친구들, 우리 친구들 신데렐라 동화 읽어봤나요?
0: 네.
2: 와, 모두 다 읽었구나. 그렇다면 문제. 신데렐라가 왕자님의 파티를 갈 때 타고 간 마차는?
0: 자, 책을 많이 읽은 친구는 금방 알 수 있겠죠. 정답하는 친구는 힘차게 번개배를 불러줘요.
1: 번개배는
3: 어떤 마차인지 정답을 하는 친구 손 들어주세요.
0: 저요, 저요, 저요, 저요.
3: 자, 어느 친구가 더 씩씩하게 손을 대고 있죠? 누구죠? 좋아요.

0: 우리 친구 이쪽으로 나오세요. 자, 우리 친구 신데렐라가 타고 간 마차는 어떤 마차였죠?
1: 호박마차.
0: 호박마차? 호박마차 정답입니다. 우와! 맞아요. 신데렐라는 호박마차를 타고 무도회장에 갔죠. 아주 잘했어요. 번개맨이 선물을 드립니다. 우와! 잘했어요.
2: 다음 문제는요?
3: 이번엔 내가 낼게. 이 동화의 주인공 이름은 잭이에요. 잭이 커다란 나무를 타고 올라가 거인을 만나는 이 동화 제목은?
2: 자, 책을 많이 본 친구는 금방 알 수가 있죠. 정답하는 친구는 힘차게 번개맨을 외쳐줘요. 번개맨!
0: 자, 이 책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하는 친구 손 들어주세요.
2: 저요.
0: 뚝딱이가 제일 힘차게 손을 들고 있는데 저요, 우리 친구들 저요. 더? 좋아요. 자, 우리 친구 이쪽으로 나오세요. 자, 우리 친구 정답을 알고 있나요?
1: 네.
0: 정답은?
1: 잭과 콩나무.
0: 다시 한번.
1: 잭과 콩나무.
0: 잭과 콩나무 정답입니다. 우와! 맞아요. 잭은 콩나무를 타고 올라갔죠. 잘했어요. 번개맨이 선물을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아주 잘했어요. 그럼 번개맨은 이만 안녕.
2: 안녕.
4: 그럼 우리는 더 재밌는 퀴즈로 다시 돌아온다.
2: 피터팬과 홍길동이 함께한
5: 알쏭 달쏭 퀴즈 끝.
6: 번개맨과 함께 재밌는 이야기 나눠.
3: 알라딘과 요술램프.
7: 우와, 금은보화가 엄청 많네요. 이 동굴에는 마음씨가 착한 사람 딱 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고 해요. 과연 누가 들어올지 우리 함께 지켜볼까요?
8: 드디어 문이 열렸구나. 자, 알라딘, 이 동굴에 들어가서 낡은 램프 하나만 들고 나오면 돼. 절대로 다른 물건은 만지면 안 돼. 알았어?
9: 네.
8: 쉬운 일이니까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넌 착한 아이니까.
9: 네, 들어갈게요.
8: 그래, 자, 어서 낡은 램프를 내게 나오.
9: 예.
10: 우와, 여기 진짜 엄청나다. 마법사님이 말한 램프가 바로 이거구나.
8: 그래, 맞아. 어서 가져와.
10: 근데 이렇게 낡은 램프를 왜 가지려고 하시지? 응? 우와, 이렇게 응? 귀한 것들이 많은데 말이야.
8: 아무것도 만지면 안 돼.
10: 이거
8: 절대
10: 우리 엄마면 진짜 좋아하시겠다.
8: 자, 알라딘, 어서 낡은 램프를 내게 던져.
10: 얼른 램프요. 저 여기가 잠깐만요.
8: 그래, 얼른.
10: 근데 그럼 저는요?
8: 빨리 던져. 문이 닫힌다. 이 멍청한 알라딘. 야, 안돼.
10: 어떻게 동굴에 갇히고 말았잖아. 어떡해. 아니, 이 낡은 램프가 뭐라고. 이게 뭐야. 먼지는 또 왜 이렇게 많아.
11: 램프의 주인?
10: 램프의 주인이요?
11: 이거 얼마만이야. 램프의 주인이시오. 소원을 말해주세요.
10: 아니, 램프의 주인 제가요?
11: 예? 램프를 문질러 저를 부른 분이 제 주인이죠. 어서 소원을 말해주세요.
10: 소원다.
11: 말해봐요.
10: 전 그럼요. 집에 가고 싶어요.
3: 그건 아주 쉽죠. 그러면 자, 알라딘을 집으로 뿅.
10: 내가 갑자기 집에 왔잖아.
12: 아유, 어머나. 어머, 알라딘.
10: 엄마야.
12: 또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거야.
10: 엄마, 놀라지 마세요. 제가 요술 램프를 얻었어요.
12: 뭐? 요술 램프?
10: 네.

0: 뉴슬램프 덕분에 부자가 된 알라딘은 엄마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1: 램프로 이렇게 좋은 집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니. 내가 램프를 꼭 찾아주마. 어디 있는 거야, 나의 램프?
2: 아유, 조심, 조심. 아이고, 여기, 아이고, 아이고. 아유, 그나저나 일을 어째. 가뭄이 들어서 이웃마을 사람들 그냥 다들 쫄쫄 굶고 있다는데 일을 어째. 아이고, 그럼 되겠네. 아, 이 램프의 요정을 불러서 소원을 빌면 되겠네. 아이고, 그럼 소원을. 아이고, 배가 왜 갑자기 이렇게 아프지? 아유, 아유, 아유, 소원, 아유, 갔다 와서 빌어야겠다. 아유, 아, 어머, 어머, 어머나!
1: 찾았다, 나의 여슬 램프!
3: 마법사!
0: 램프를 이리네?
1: 그럴 리가 없지 않냐. 나와라. 램프의 여자.
3: 안 돼, 안 돼. 자, 램프의 주인이셔 소원을. 주인이 바뀌었네?
1: 이제부턴 내가 주인이다. 자, 이 램프로 얻은 금은보화와 이 집. 모두 내가 가져야겠다. 자, 금은보화 집과 나를 저 사막의 오아시스로 보내줘.
0: 자, 그럼 그렇게 하지요. 자,
2: 저게 왜? 저... 아이고, 다 없어졌네.
3: 뭐야?
2: 아이고, 도대체 이게
3: 다 없어졌어요.
2: 아이고, 아이고, 알라딘아 미안하다. 내가 이 램프를 간수를 잘했어야 됐는데 나 때문에 모든 걸 잃었구나.
3: 아니에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램프를 꼭 찾아올게요.
2: 아, 아니다, 아니야. 아, 내가 실수한 거니까 나도 같이 가마. 가자.
3: 아니요, 너무 위험해요. 엄만 집에 계세요. 아셨죠? 아유, 저 혼자 다녀올게요, 엄마.
2: 알라딘!
3: 다녀올게요!
2: 알라딘! 알라딘! 아유, 이를 어쩌나, 나 때문에. 아니지, 나도 이러고 있을 수 없지. 따라가 봐야지. 알라딘!
0: 알라딘은 사막을 헤맨 끝에 마법사가 숨어있는 궁전을 찾았어요. 그리고 몰래 들어갔어요.
3: 아, 오, 내가 못 찾을 줄 알았지? 여기 있다. 아, 요술 램프야, 여기 있었구나. 아, 다행이다.
1: 나의 램프를 당장 내놔.
3: 안 돼.
1: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내가 얼른 문질러야지.
3: 어, 안 돼, 안 돼. 아니, 내가 먼저 문지를 거야.
1: 아니, 내가 먼저 문질 거야.
3: 아니, 내가 먼저. 자, 그럼 램프의 주인이셔 소원을. 이건 또 무슨 상황이야.
1: 램프의 요정이여, 내가 먼저 문질렀어. 당장 이 녀석을 동굴에 가져버려.
3: 예, 그러면 알라딘.
0: 아니, 내가 먼저 문질렀어. 그러니까 마법사를 동굴에 가둬버려.
3: 예, 그럼 마법사를.
1: 아니, 내가 먼저 문질렀다니까.
0: 솔직히 내가 먼저 문질렀잖아.
4: 네가 비디오 판독해.
3: 야, 잠깐만. 아니, 아닌 거예요. 자, 친구들, 자, 여기 있는 알라딘이 절 불렀어요? 아니면은 여기 있는 마법사가 절 불렀어요? 누가 불렀나요, 저를? 누가? 마법사? 알라딘?

0: 하는 거야? 아, 이거 헷갈려서 안 되겠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어. 자, 동굴에 가더라! 둘 다!
1: 안 돼!
0: 역시, 난 똑똑해. 그럼 나도 이만, 휘리리!
2: 이런, 알라딘까지 동굴에 갇혀버리고, 요술램프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네요. 이를 어쩌지?

0: 알레프만 있으면 뭐해? 우리 아들 알라딘이 없는... 아니지? 아, 요술램프의 소원을 빌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요? 아유, 난 역시 정말 또... 근데 이걸 어떻게 불러야 되지? 램프의 요정! 나와라! 아유, 친구들! 이거 어떻게 하면 램프의 요정이 나오는 거예요? 문질르라고요? 아, 엉덩이로 문지르면 되는 거구나. 뭘로요? 손으로요? 아유, 알았어요. 고마워요. 자, 그럼 한번 문질러 볼까? 나와라. 나와라. 램프의 요정아, 좀 나와라.
1: 오셨나요? 램프의 주인이시요?
0: 램프의 요정 맞군요.
1: 네, 램프의 요정이에요.
0: 아유, 정말. 아유, 고마워요, 친구들. 예, 예, 예. 그나저나, 우리 아들, 우리 알라딘 어딨어요?
1: 아, 그 알라딘? 아니, 알라딘과 마법사가 저를 동시에 불러서 막 서로를 막 동굴에 가둬달라고 하지 뭐예요?
0: 네, 그래서요?
1: 그래서 제가 둘 다 동굴에 가둬버렸어요.
0: 어머나, 둘 다 동굴에 가둬버려 주게요! 우리 아들을 가두면 어떡해요?
1: 제가 뭐 잘못했나요?
0: 많이 잘못했지요. 아우, 이를 어째. 아유, 우리 알라딘을 보고. 어머나! 램프의 요정.
1: 네, 램프의 요정이죠.
0: 제가 지금 문질러서 나온 거 맞죠?
1: 아, 그럼요.
0: 그럼 내 소원 들어줘야 되는 거 맞죠?
1: 램프의 주인이시니까.
0: 아, 그렇다면 우리 아들 알라딘 당장 데리고 와요.
1: 네, 그럼,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알라딘은 집으로, 뿅!
2: 어, 뭐야? 다시 집으로 돌아왔네?
0: 알라딘!
2: 엄마!
0: 아유, 우리 알라딘이야!
3: 와! 이렇게 알라딘과 엄마는 램프를 가지고 그 후로도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친구들, 오늘의 이야기 재밌었나요? 알라딘처럼 착한 사람에게는 큰 복이 온다는 사실 우리 모두 잘 알겠죠? 좋아요. 자, 아름다운 동강이 흐르는 영원에서 모에라 딩동댕이 함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모두모두 안녕.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6: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7: 우리 모두
8: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9: 얼리면 더 맛있어.
10: 또래또래 키가 작다면
11: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2: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3: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1: 지당하신 말씀.
13: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5: 지동.
14: 얼굴엔
15: 순한 길길.
14: 진물엔
15: 덥덥한
16: 순하게 지켜줄게.
1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7: 아빠, 저게 뭐야?
18: 글쎄.
19: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17: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EBS IN 포키젤?
17: 네.
9: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핏,
7: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4: 칠동.
2: 얼굴엔
4: 순한 킹킹.
2: 주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빛을 다 차단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4: 전해질 영역을 섞어가지고 그 중간에 생기는 마찰 때문에
3: 액체질소가 온도가 진짜 낮거든요.
5: 안녕하세요, 이국구 태영입니다.

0: 안녕.
1: 안녕하세요.
2: 대박.
3: 우리가 100만 뷰를 찍어야 되잖아.
2: 그렇죠.
3: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
2: 신선한 주제가 있어야
3: 그렇지?
2: 돼요.
3: 그렇지. 좀 새롭고 신기한 걸 많이 만들어야 돼.
2: 화이팅.
3: 화이팅. 그러면은 오늘의 퀘스트는 뭔가요?
1: 쌍무지개를 만들어라.
2: 쌍무지개?
3: 쌍무지개를 만들어라?
2: 쌍무지개.
3: 이렇게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아니고 쌍무지개를 만들라고.
2: 저희가 이제는 거의 이제 퀘스트가 무슨 기상을 바꾸는 그런 퀘스트까지 나왔네요.
3: 그러니까요. 이거는 거의 신의 경지에 다다르는 그 정도인 것 같은데.
2: 이거 유튜브에 원래 좀 많이 보겠다. 이번 퀘스트 좀 신선했다. 뻔하지가 않았다.
3: 아니, 원래 무지개가 좀

0: 비 오고 다음 날에, 아니, 비 온 다음에 좀 이렇게 그렇죠. 생기지 않나?
1: 그 무지개는 하늘에, 그러니까 태양빛이 하늘에 있는 그 물방울에서 굴절, 반사, 분산이 돼서 생기는 것이에요.

0: 좀 쉽게 풀어주세요.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1: 봐봐.
0: 저 어려워요. 지금 못 들었어요.
1: 봐봐. 전화 형이 진짜 쉽게 알려줄게. 봐봐. 분산은.
2: 분산
3: 맞죠?
2: 그래, 분산.
0: 분산이 될 것 같아.
1: 봐봐, 봐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분산이야. 모여있다가 터지는 게. 맞지? 그리고 굴절은 봐봐.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꺾이지? 이게 굴절이야.
0: 굴절은 저도 알아요. 저 분산만 몰랐을 거예요.
1: 그리고 반산은 뭔지 알아?
0: 반산이요?
1: 형한테 메롱해봐. 아, 반사.
0: 아, 뭔지 알아요.
1: 이게 반사야.
0: 초등학생 때 많이
1: 얼마나 쉬워.
0: 장난이잖아요.
1: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굴절, 분산, 반사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뭔가 네. 그런 영상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잘 나오나?
0: 아니요.
1: 잘 나오는데? 잘 됐어.
0: 근데 이게 좀 뽀샷이 면서 나오는 것 같아.
1: 뽀샷이 아니야. 자, 우리 해보자. 자, 둘, 셋.
4: 센사 큐! 센사 큐!
1: 네, 큐. 오늘의 퀘스트는요?
0: 쌍무지개를 만들어라입니다.
1: 쌍무지개. 무지개를 어떻게 만들죠?
5: 무지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1: 그렇죠.
5: 무지개가 어떻게 생기는지 원리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말보다 직접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희가 굴절, 반사, 분산 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 원리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실험을 영상으로 찍을 예정입니다.
1: 좋습니다. 그럼 바로 갈까요?
0: 갑시다.
1: 네, 갑시다.
0: 갑시다.

0: 자, 이제 실험실로.
1: 이거면 다 됐죠?
0: 하나, 둘. 이거 근데 물 갖다 와야 돼.
1: 받아 볼게요.
0: 어, 진짜?
1: 네.
0: 오케이. 오시는데, 권이. 갔다 와.
1: 오. 아직 안 넘치겠죠? 그쵸? 오! 오! 이게 아닌디? 오! 헐. 난 이거 가지고 가볼게요.
0: 결국 내가 움직이게 만드는 것만.
2: 제가 말했잖아요, 안 된다고.
0: 머리를 써야지. 아니 코나. 아. 머리를 써야 돼. 사람 머리를 써야 돼. 괜찮지? 오. 이제 예, 친구들한테
3: 이제 설명해야죠.
0: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보여드릴 그런 실험 뭔가요?
3: 굴절하는 빛의 경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실험을 해볼 텐데요. 빛이 지금 경로가 안 보이잖아요.
0: 네.
3: 그래서 경로를 보이게 해주기 위해서는 뭔가 연기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드라이아이스를 물에 넣으면 연기가 막 흘러내리니까 그걸 이용해서 저희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기가 막 나는데.
0: 우와.
1: 라면 끓는 것 같아. 시원해요.
0: 어, 보이는 것 같아.
3: 그죠? 근데 좀 더 잘 보여야 되니까 불을 좀 꺼주시겠어요?
0: 오, 보인다, 보인다. 우와, 신기해.
1: 이거요? 우와, 신기하다.
0: 보인다.
1: 그거 같아요. 미션 임파서블.
3: 보이시는 것처럼 빛은 원래 이렇게 직진하는 성질이 있어요. 이제 굴절이 되는지도 한번 확인해봅시다.
1: 네.

0: 발코니 불 켜주세요. 짠. 짠. 그러면은 이번엔 여기다 해봐야겠네요.
1: 수족관. 네.
2: 그냥 이렇게 쏘게 됐을 경우는 아까처럼
0: 아무것도 없는데요?
2: 경로가 안 보이죠?
0: 네.
2: 그래서 이렇게 뭔가 뿌옇게 만들어줄 게 필요해요. 그래서 아. 물에는 우유를 좀 타줘야 되는데. 어?
1: 근데
0: 오 신기해. 야.
1: 진짜 신기해.
3: 약간 수영한 것처럼.
2: 오, 우유를 너무 많이 타면은 아예 안 보일 수가 있어요.
0: 아. 지금 많이 탄 거 아니죠?
4: 한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2: 한번 확인해볼까?
4: 어, 근데 안 보여요.
2: 안 보여요.
4: 이게 너무 밝아서 그런가?
3: 불 끌게요.
0: 오, 보인다!
4: 오, 오, 오
0: 보인다!
2: 보인다.
0: 오,
2: 보이죠?
0: 오, 보여요.
4: 근데, 네. 물은 보이는데,
2: 공기가 안
4: 보여요. 물은 보이는데, 위에가 안 보이는데.
3: 그러면 이거 향초를 피울게요.
0: 아, 이것처럼. 아까 이 원리로.
3: 그렇죠.
0: 네.
2: 막을 뚜껑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 오, 오, 오. 오! 최대한
0: 오! 됐다!
4: 되지 않을까요?
2: 됐다, 진짜?
4: 그 정도면 될 것 같아.
3: 저한테 보여, 불 꺼볼게요.
0: 우와!
3: 우와!
0: 우와!
3: 우와!
4: 됐다, 우와, 신기하다. 우와! 우와, 우와, 우와!
3: 제일 잘 돼.
4: 그래, 이 원리야, 이 원리.
2: 공기 중이랑 물이랑 둘 다 잘 보여요.
0: 짠!
4: 우와!
3: 그렇죠.
4: 어, 이거 그거 같아요. 꼭 무대의 그거 같아요.
3: 어, 진짜로.
4: 빰빰빰빰빰빰빰. 이야,
2: 아, 진짜 잘 보인다.
4: 네.

0: 자, 이번에는 빛이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현상인 반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1: 그렇죠.
0: 반사 실험을 하기 위해서 여기
1: 짜잔
0: 거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아까와 마찬가지로 빛의 경로를 살펴보는 식으로 할 건데요. 거울을 놓고
1: 아까처럼 그러면은 트레이를 또 하나요?
0: 네.
1: 자, 넣어주세요.
0: 3, 2, 1, 고! 샥! 네.
1: 자, 불!
0: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빛이 직진을 하다가 네. 거울 경계면에서 네. 그대로 그 각도로 돌아나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0: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 뭐죠?
1: 네, 마지막은 분산 실험입니다.
0: 분산.
1: 분산이라는 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백색광이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이 하얀색 빛이 지금 한 줄기로 나오는 게 아니라 퍼져나오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퍼져나오는 것을 한 줄기로 모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틈이나 있는 슬릿이라는 것을 이용을 할 예정입니다.
2: 슬릿.
1: 그래서 슬릿을 놓고 백색광을 쏴주면은
0: 어? 그러네요. 희미하게 한 줄이 이렇게 딱 있어요.
2: 햇빛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집에 있을 때.
1: 네, 그래서 이제 경로상에 태호 형이 네. 백색광의 경로상에 프리즘을 가까이 놔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이가 스케치북을 왼쪽에 스크린으로 이렇게 딱 놔주세요.
2: 이렇게요? 네. 됐나요?
1: 그 프리즘을 계속 돌려보다 보면은 저기 오른쪽에 하나 나오나?
0: 보이는 것 같아요. 보이는.
1: 이번에도 한번 불을 꺼볼까요?
3: 하나, 둘, 셋.
0: 오!
1: 자.
0: 우와.
1: 아, 보인다,
0: 보인다.
3: 빨주노초 어초 파란 뭐 이렇게 보여요.
0: 되게 얇지만 빨주노초 파란 보여요.
3: 선명해요.
1: 이 모양은.
0: 네. 와. 근데 진짜 신기하다.
1: 네, 이게 그 색깔마다 그 꺾이는 정도가 달라서 유리 안에서 각자 다른 각도로 꺾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0: 오.

0: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세 가지 실험을 다 완성했습니다.
1: 맞습니다.
2: 성공.
3: 자, 그러면은 네. 무지개를 어떻게 만들지 이제 회의를 해봅시다. 일단 하늘에 물방울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0: 그렇죠.
2: 그 소방차를 소방차를 섭외합시다.
3: 이런 용도로 저 쓸 수 있나?
4: 교육 그거 잘 모르겠고.
0: 아, 그것도 있다.
3: 뭐야?
0: 운동장에 덮지 말라고.
2: 아, 뭐지? 저희 비닐하우스에 있어요. 저희 할아버지 비닐하우스에.
0: 그거.
2: 네. 근데 그걸 무지개가 돼요?
3: 물이 공기 중에 이렇게 촥 퍼져 있기만 하면 되는데.
0: 그때 있네. 입에다 물 먹고.
3: 망나니처럼요?
2: 아, 그래도 우리. 어, 두 개라.

0: 쌍무지잖아요?
1: 잠시만요.
2: 아, 그럼 쌍무지한테?
0: 문득이 만들어 어디로 가죠?
3: 지금 몇 시죠?
2: 어? 10시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3: 어, 그럼 10시, 지금 딱 10시. 괜찮을 것 같은데.
2: 지금?
3: 네, 그럼 한번 해보러 갈까요?
1: 그래? 바로?
3: 가자!
1: 가자! 갑시다!
2: 해가 이거 하니까 빨리 가야 돼.
1: 빨리 해야 돼, 빨리.
2: 자, 과연 이게 오늘 만들어질 수 있을지?
4: 형, 정수게
2: 정수게. SNS 영상부터 나.
5: 우리는 사연사 큐! 네,
2: 오늘의 게스트는?
6: 쌍무지개를 만들어라입니다.
2: 네. 자,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죠.
6: 바로 분무기입니다.
2: 이걸로 이제 어떻게 저희가 만들어야 되죠?
6: 무지개를 만들려면 일단은 해를 등지고 서야 되거든요.
2: 아.
6: 지금 해가 저기잖아요.
2: 그죠, 그죠.
6: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쪽을 보고 서서
2: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6: 이쪽
2: 이렇게.
6: 방향으로
2: 네.
6: 뿌리면서 이제 찍어주시면 됩니다.
2: 아. 네. 그럼 하나만 일단 뿌려볼까요, 네. 그럼?

0: 보이는 건가?
1: 되나요? 아니요, 안 나왔어요.
0: 보이는 건가?
1: 무지개가 원래 하늘에 떠야 되는데.
2: 무지개 어딨죠?
1: 보일 듯 말 듯.
2: 여기 있다.
1: 어디요?
2: 보여, 여기 보여, 보여 여기.
1: 아, 안 보이는. 여기서 보여.
0: 어디?
2: 여기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 봐봐.
0: 허나, 여기서. 이거 안 보이니까 이게 뒤에 뭐가 이렇게 쳐져야 되는데.
2: 저희 매니저 형.
0: 저희 매니저 형이십니다.
1: 자, 그럼 이제 다시 뿌릴게요.
2: 자, 좀만 더.
3: 아직도 안 지켜?
2: 좀만 더. 형, 이쪽으로, 여기, 이쪽으로 혹시 조금만. 좀만 더.
1: 아, 힘들어.
3: 보인다.
1: 보여요?
2: 보여. 나만 안 보이지?
1: 보여, 여기. 오, 잘 보여요.
2: 보여요?
1: 카메라에도 담겨요.
2: 카메라에 담겨. 보인다. 우와, 신기해. 여기.
1: 우와.
2: 무지개 하나는 성공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쌍무지개를 만들어야 되잖아.
1: 그쵸, 그러니까 그게 관건이죠.
2: 두 명이서 같이 뿌리면 쌍무지개가 되는 거 아니야?
0: 근데 너무 쉬운데?
1: 맞아요. 그러면 저하고 영종이 형이 양쪽에서 뿌려볼게요.
3: 과연 될까요?
2: 내가 찍어줄게.
3: 그럼 일단 한번 해보죠.
2: 하나, 둘, 셋.
3: 무지개 보였다.
1: 자?
3: 보였어요, 저한테는.
2: 안 보였는데, 전혀?
1: 여기서 보여요. 여기.
3: 나도 좀 보인다.
1: 보여. 여기서 봐야 돼요.
2: 내 눈앞에, 나만 보인다.
1: 여기. 보이죠?
2: 여기 보이죠?
1: 보이죠?
2: 여기 있는데,
1: 네.
2: 아까보다
1: 카메라로 더, 찍으세요.
2: 더 선명해. 여기 보이시나요?
1: 이렇게?
2: 근데,
3: 하나밖에 없어요.
2: 쌍무지개 아닌데?
3: 나도 하나밖에 안 보여.
2: 왜 하나밖에, 두 명이서 같이 보였는데 왜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안 보여. 그러면 우리가 이게 쌍무지개를 만들 수 있는 뭔가 방안을 좀 찾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3: 할 방법이 없어요.
0: 어떻게 하지?
3: 사실 이게 눈으로도 잘 안 보이잖아요, 자연에서도. 그걸 어떻게 만들라는 거지?
2: 어떻게 해야 돼?
1: 알려주세요.
2: 진짜 이거 못해요. 한번 해보세요.
0: 힌트, 어떻게 만듭니까?
4: 쌍무지개를 만들 선생님 번호입니다.
2: 진짜요?
1: 우리나라에 쌍무지개 전문가도 있나 봐요.
3: 만들어 보신 분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도 되긴 하나 봐요. 네.
2: 과학 선생님이셔. 일로 전화해 보자.
3: 지금 바로 전화해요?
2: 전화해 봅시다.
5: 여보세요.
2: 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그 EBS 사이언스타 큐 팀이라고 하는데요.
5: 네, 그 쌍무지개는 네. 바로 쌍무지개는 네. 바로 소금물을 이용하는 거예요.
2: 소금물이요?
5: 네. 무지개는 물방울 속에서 빛이 꺾이면서 만들어지는데요. 그런데 소금물은 물보다 굴절률, 그러니까 빛이 꺾이는 정도가 더 커서 무지개가 만들어지는 위치가 달라요.
2: 소금물이 필요했던 거군요.
5: 그래서 그 물과 소금물을 동시에 뿌리면 그러니까 쌍무지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3: 그러면은 혹시 바다에 가서 바닷물 같은 걸로 해봐도 혹시 만들어질까요?
6: 바닷물이요? 글쎄요. 그런데 우리나라 바닷물의 평균 염분 농도가 3.2에서 4% 정도 되거든요. 좀 낮긴 한데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네요.
2: 아,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5: 네.
2: 네.
3: 준비할 게 많은데. 빨리 준비하고 갑시다.

0: 둘, 셋, 다이언사 큐! 네, 저희가 드디어 진짜로 화를 봤습니다. 짠!
1: 뭐예요?
0: 함께 떠나자. 너 이 노래 모르는구나.
2: 알죠, 알죠.
0: 왜 나만
1: 저 모르는데요?
0: 이 노래 모르면 안 되는데. 이 노래 모르면 나 혼자 또 삼촌 됐다고 또
3: 저희가 노래.
2: 전 사실 야이야이야 그 부분부터 따라하려고 그랬는데.
0: 야이야이야이야.
2: 그래서 저희가 지금 네 드디어 무지개를 직접 만들러 바닷가로 왔습니다.
0: 그렇습니다. 아니 저희가 진짜로 바닷가에 올 줄은 몰랐는데 한다면 하네요. 우리
2: 사이언스 학교의 이런 그 실력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0: 네, 저희가 이제 쌍무지개를 만들기 위해서 또 저희가 섭외한 게 있잖아요. 이제 들어오겠습니다. 짜잔! 빰빠밤!
1: 폭죽이죠. 쳐줘야 돼요.
0: 멋있는데요?
1: 땅!
2: 와, 되게 거대하네요.
0: 와우!
2: 드디어 다 들어왔다.
1: 그래요.
0: 안녕하세요.
1: 네. 신기하다.
0: 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물이 들어있네요, 지금. 아, 이 차가 물 들어있는 차구나.
2: 지하차가 비어있는 차죠.
0: 네. 아, 그러면은 저 비어있는 차에다가 바닷물을 저희가 넣으면 될 것 같고.
1: 네. 오, 잠겼다. 이제 그 무지개를 빨리 만들어야 돼요.
2: 저희 빨리 해볼까요?
1: 이 무게가 장난 아닙니다.
0: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저쪽으로 하면? 짠! 네, 이제 드디어 결전의 시간이 왔습니다.
2: 드디어 태양이 네.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0: 보이세요? 저 태양이 지는 것만 저희가 목 빠지게 기다렸는데
1: 맞습니다.
0: 이제 저희가 한번 과연 될지
1: 준비하시고
0: 자, 준비! 5, 4, 3, 2,
2: 1! 오, 뭔가 느껴지고 있어, 느껴지고 있어.
0: 온다!
1: 됐다, 자, 됐다.
0: 보여.
1: 벌써 보여요?
0: 보여. 이렇게 이쪽으로 해봐. 좀만 더 위로 해봐.
1: 아.
0: 오! 완전 크게 생겼어. 저, 산 위로.
2: 네, 지금.
0: 보이시죠, 여기? 와. 이렇게.
2: 네, 지금 저 정면 언덕 위로.
0: 맞아.
2: 와, 진짜 오,
0: 엄청 커, 엄청 커. 진짜 네. 하늘에.
2: 난 거야. 뭔가 딱 이쁘게 생겼어요.
0: 근데 무지개 화상으로도 보여요. 근데. 하나가 더 필요해. 자, 영준이 발사! 과연!
1: 오, 나온다.
0: 아, 좀만 더 들려. 좀만 더 줘.
2: 됐다. 이렇게.
0: 자,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게 되는 걸까? 나와 주세요!
2: 제발, 무지개님 나와주세요. 제발.
0: 간절하다.
2: 저희가 한번 찢어져 봅시다.
1: 네.
2: 그래도 지금 저 언덕이 무지개는 여전히 있는데 하나밖에 그치. 없어요. 한번 봐봐요. 건이 것만 틀으면은? 건이 것만 틀었을 때 나오죠?
0: 살짝 보이고
2: 그럼 건이가 한번 내려봐. 내가 내 것만 해볼게. 해도?
0: 그거 보여.
2: 비슷한 위치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론은 아까처럼 겹친다는 거예요, 두 개가. 그러면은 굴절률이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0: 그러네. 이게 지금 바닷물에 뭔가 네. 그 소금의 농도가 너무 낮은 거 아닐까?
2: 맞아요. 서해 바다가 염도가 좀 낮다고 하더라고요.
0: 아, 진짜?
2: 그러면 저희가 일단 좀 물을 끄고 다시 그래.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0: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자. 확실히 큰 무지개가 만들어져서 네. 뭔가 되게 멋있던데
2: 진짜 멋있네.
1: 맞아요.
0: 쌍무지개가 안 만들어지네.
2: 아무래도 농도를 높여야 될 것 같은데 그치? 문제가 저 물탱크에 있는 물의 농도를 높이려면은 소금이 엄청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0: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게 있잖아요.
2: 그걸 꺼낼 때가 됐네요.
0: 그치, 그걸 준비해야 돼.

0: 엄마. 아이고, 미끄러워졌어. 깜짝.
1: 빨리 와, 빨리 와. 아, 무거워. 드디어 저희가 비장의 무기, 펌프를 갖고 왔습니다.
0: 좀. 성공해요. 제가 100% 장담합니다.
1: 그래, 우리 성공할 거야. 성공해야 돼. 자,
0: 그러면은.
1: 해볼까? 바로? 위로, 위로. 아, 멀리 가!
2: 위로, 위로, 위로.
1: 멀리 가!
0: 어, 보인다!
1: 보여, 보여, 보여,
2: 오,
1: 보여!
2: 오, 쌍무지개!
1: 보여, 보여, 보여,
2: 오,
1: 보여!
2: 오, 쌍무지개!
1: 보여!
2: 오, 쌍무지개!
1: 보여!
0: 오, 됐어요!
1: 됐다! 네,
0: 보였어! 보였어!
2: 신기하다.
0: 와, 됐어. 오, 보였어. 보였어, 보였어, 보였어. 방금 보였어, 보였어. 와.
1: 보이지?
0: 네.
1: 너무 잘 보이는데? 우와, 보여, 보여. 완성! 오늘의 퀘스트, 쌍무지개를 만들어라. 대 성공!
3: 이거 하면서 제일 완전 뿌듯해요.
4: 진짜 지금까지 퀘스트 중에 제일.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저희가 6시간 반 만에 성공을 한 거잖아요.
4: 그것도 저렇게 좀 하늘에다가 크게.
3: 그러니까요.
1: 와, 저희가 진짜 쌍무지개를 만들 수 있나 사실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맞아요. 이렇게 만드니까 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4: 편안하네요.
1: 네, 저희의 도전이 궁금하신 분들은
4: 네, 여기 있는 아래 주소로 들어와서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1: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4: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1: 많이 많이 봐주세요. 네, 지금까지 임팩트 태호,
4: 용종,
2: 허니였습니다.
1: 사이언스타 Q!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안녕.
1: 안녕.
0: 진짜 안녕.
1: 가자. 어, 이제 들어오겠습니다. 짜잔. 빰빠밤. 채워주세요.
2: 뭐지, 나온다.
1: 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0: 과연, 오!
1: 물론, 만드는 1차 무지개는 성공.
0: 네.
1: 이제 그러면은 2차 무지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대망의 시간이죠. 쌍 무지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성공할지.
0: 맞아요.
1: 기대되시죠? 바로 보여드릴게요. 아, 멀리 가!
2: 위로, 위로, 위로.
1: 보여, 보여, 보여, 보여!
2: 우와, 쌍무지개!
1: 보여!
2: 우와, 쌍무지개!
1: 보여! 우와, 보여, 보여!
0: 보였어요?
1: 야!
0: 지금 사진을 보여요?
1: 아, 잠깐. 완성!
5: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7: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8: 우리 모두
9: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지성
9: 얼굴엔
10: 순한 킹킹
9: 주물엔
10: 덥덥한
11: 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2: 다들 뭐 먹는 거지?
13: 이게 뭐예요?
1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3: 콩콩. 진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자, 오늘의 퀘스트 뭔가요?
4: 오늘의 퀘스트 바로 계란으로 사회객입니다.
3: 네, 와우.
5: 네, 네.
3: 우와! 우와! 빡!
4: 잠깐만!
3: 어, 좋아!
4: 파이팅!
3: 와!
4: 와!
3: 되게
4: 대박.
3: 어, 깨질 수 있었을 텐데.

0: 그말 있잖아, 속담에. 달걀로 바위치기.
1: 알죠?
0: 이란 격석이란. 똑똑한 거.
1: 사자성어.
0: 이란 격석이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어요. 뭔 말인지 모르지?
1: 알아요. 그 어떤 한자를 쓰죠?
0: 어? 이란 할 때 이란. 아무튼.
1: 일단 잘 깨지는 돌. 돌도 좀 잘 깨지는 돌로 하고, 계란도 좀 최대한 딱딱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럴 텐데.
0: 계란 얼어?
1: 얼면 얼어나? 그러니까 안에는 얼 거 아니에요. 안에가 액체니까.
0: 근데 돌 중에 좀 약한 바위가 뭐가 있을까?
1: 그 현무암 아세요? 현무암? 현무암 구멍 성성 뚫린 현무암이 아무래도 좀 밀도도 낮고 좀 잘 깨지지 않을까요?
0: 현무암을 어디?
2: 안 딱딱한 돌이라 쳐볼게요.
0: 아니면 얇은 그런 판 있잖아. 아... 현무암으로 만드는 그 석재 타일들이 있단 말이지.
3: 형, 사실 형, 사실 아버지가 이거 하시거든.
1: 진짜요? 진짜로요?
3: 그러면은 근데 뭐 지금 일하시고 계셔가지고 받으시나 모르겠는데.
4: 여보세요?
0: 아빠. 그 싫어하는 것 중에 현무 타일 있잖아.
4: 현무암 타일. 화단석이라고 그래, 화단석.
0: 맞아. 그거를 조금 구해야 되는데.
4: 구해놓게.
1: 와, 바로.

0: 과연 하냐. 자, 운동합시다. 와, 도착했다. 너무 힘들다.
1: 와. 한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2: 네.
3: 네네.
1: 우리가 그 여기 위에다가 비닐을 비닐이요?
3: 정장팩.
1: 왜냐면 그게
3: 그지.
1: 아, 또 지저분해지면은
2: 출근하잖아요. 저희가 치우는 건데.
3: 그러면은 이제 뭐 다 왔나 한번 확인해볼까요?
1: 그리고 야 우리 그때 저번에 얼려놓은 거네.
2: 그러니까요.
4: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저희가 이거를 좀 얼려야 되거든요.
3: 네. 와우. 이 정도면 그럼 15개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1: 그니까? 그것도 있지 않나? 계란으로 머리치기.
3: 아, 지금 이게 사이버레이저. 건이 머리 끊으려고.
2: 건 아니에요?
1: 계란으로 머리치기 될 것 같아.
2: 아, 이거, 이거 짜야 돼요.
1: 아, 아 쪘네. 가연의 착.
3: 우와!
1: 가연의 착.
3: 우와! 우와!
1: 이런!
3: 건아, 뭐 했어?
1: 우와!
2: 아니, 이렇게 살짝 잡았는데 어떡해요?
3: 닦아야 돼.
1: 좀 닦고.
2: 저 닦고. 닦고,
1: 닦고. 닦고. 저는 네. 오늘 건이가 이렇게 일을 낼 줄 알았습니다.
3: 오, 이렇게 생겼다.
1: 오, 우와, 구멍이 되게 많아.
3: 이 구멍이 왜 생기는지 아세요?
1: 왜 생기는 거야?
3: 이게 용암이 굳으면서 생긴 거잖아요. 근데 굳으면서 그 화산 가스들이 이렇게 막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구멍이 생기는 거거든요.
1: 아, 산화가. 이거. 손으로도 부셔질 것 같은데.
3: 아, 진짜요? 오! 오!
1: 되네.
3: 어. 이, 와.
1: 와, 이 정도로 되는 건데? 어, 이 정도로 깰 수 있으면은 달걀을 깰 수 있을 것 같은데?
2: 어? 못 갈아입고 왔어요. 아,
1: 빨리 왔네.
3: 권아 형 이거 깰 수 있을 것 같아. 봐봐.
2: 원래 뜯어져 있는 거, 깜짝이야. 원래 뜯어져 있었네.
1: 이제 여기서 한번 던져볼까?
2: 거기서 던져요?
1: 충분히 될 것 같아. 아, 이 정도면. 자, 오늘의 퀘스트 뭔가요?
3: 오늘의 퀘스트 바로 계란으로 과일 깨기입니다.
1: 네, 와, 오늘 드디어 저희가 계란으로 과일을 네. 깨는데 과연 이게 성공할 수 있을지. 그러면 우리 바로 시작해볼까요?
3: 합시다. 네, 바로 해봅시다.
1: 네, 갑시다.

0: 아이고 안 되네. 좀 비껴 맞았나 보다. 가운데 정 가운데를. 빵! 빵! 잠깐만. 아니 이게 더 어려울 것 같아.
1: 맞추는 게
0: 맞추는 게 더 어려워 이거.
2: 아니면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던지지 말고 여기서 이렇게 하나 둘 셋 팡 하면 되지 않아요? 그쵸? 해볼게요.
0: No, no. 엄마. No, no, no, no. 아니, 저기요.
1: 아, 나 다시 한번 던져.
0: 저기요.
1: 다시 한번 던져볼게 나.
0: 오! 오! 오, 잘 던졌는데.
1: 잘 맞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0: 아니, 세게.
1: 진짜 세게. 그거죠.
0: 이렇게 된다. 안
1: 그거죠. 조금만 더 정확하게. 엄청 세게.
2: 자, 카운트다운 드릴게요. 3, 2, 1, 고! 고!
0: 어, 좋아! 어, 좋아!

0: 그러면은 우리가 또 있지.
1: 어 이거.
0: 아 원래 처음부터 이걸로
2: 할 거야. 언다에게 할래.
1: 저부터 할게요.
3: 이거는 진짜 될 것 같아. 이건 돼.
1: 이거 그냥 이렇게. 오 됐어 됐어.
0: 오 됐다 됐다.
1: 나이스.
0: 오 됐어 됐어. 이야.
1: 와 갑분이 성공했네.
0: 계란으로 발찌개가 성공하네. 네. 충분히 가능한 일이야. 자, 그러면은
3: 두 번째 판을 가지러 갑시다.
1: 그 두 번째 판 어딨어요?
0: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2: 이거는 진짜 안 깨짐. 와,
0: 그러면 어떻게 깨지? 참... 이거 아예 구멍이 없는데 이거?
2: 그니까
3: 이거는 맞추기로 쉽겠다.
1: 네? 던져 보세요.
3: 아, 저 던지는데 좀 소질이 있는 거 같아요.
1: 이것도 이것도 이것도

0: 그런 생각을?
1: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2: 오, 뭐야?
3: 자, 우리가 망갈로는 드디어 이게 몇 개가 들어갔지? 우리가 15개 들어갔잖아.
2: 네, 반절. 그럼 바로 해볼까요?
3: 바로. 아니면 잠시만요. 이렇게 다니는 것도 괜찮을까요?
2: 제발.
3: 오케이.
2: 지금 길을 한 번 알아보세요.
3: 자, 됐어.
2: 됐어요, 됐어요.
3: 준비! 하나,
2: 둘, 셋! 둘, 셋! 둘, 셋! 셋!
3: 와! 깨졌다!
2: 와!
3: 깨졌다!
2: 깨졌어!
3: 와! 깨졌다! 바로 깨졌어!
2: 지배한다! 지배한다!
3: 우와, 이렇게 쉽게 깨질 수가!
2: 아, 이거 별거 아니네.
3: 성공한 거네요.
2: 그 속담은 없애주세요.
3: 성공.
2: 근데 이거 솔직히 근데, 제가 좀 잘 던진 탓도 있는 것 같아요.
3: 아, 역시. 아, 형제이가 명중률이 좋네. 근데 돌판으로 했잖아. 근데 우리는 바위였잖아, 바위. 바위를 깰 수 있을 것 같아. 깰 수 있지? 한번 해보자.
2: 해봐요.
3: 할 수 있을 것 같아.
2: 네.
3: 그러면은 우리가 큰 돌을 구하러 가자. 우리 이왕 박수를 한번 치고.
2: 오케이, 그럼 이왕 해본 김에 네. 진짜 바위까지 깨보는 걸로 박수.
3: 아, 여기.
2: 오, 되게 뭔가 많은데?
3: 그러니까. 어, 여기 있는 것 같아. 어, 여기 괜찮은 것 같아. 여기 전화입니까? 자. 어, 돌을 좀 구하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거든요. 혹시 그 현무암 같은 그런 돌이 있을까요?
4: 아, 있죠.
3: 아, 그래요? 아. 혹시 그러면은 현무암보다 조금 더 약한 돌이 있을까요?
4: 예, 현무암은 그 화산 암석으로서 구멍이 이렇게 많이 뚫리고 검은색 계통을 나타내는데
3: 네.
4: 잘 안 깨지는 돌이에요.
3: 아, 그래요?
4: 예, 잘 깨지는 돌은
5: 그래서 돌이라는 건 좀 간단해야 되나요? 네, 우리가 흔히 타극이라고 하는 교합은 연성암의 일종인데
4: 높은 압력과 열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축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아, 축이라기보다는 이렇게 그 미세한 크레인이 있는 거죠, 틈.
3: 아, 그러면은 규함을 하면 되겠구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
3: 그러면은 우리가 계란을 얼려서 깨는 것까지는 했어.
2: 네.
3: 근데 저... 이제는 조금 더 이게 깨기가 어려울 거란 말이지. 돌이니까. 그러면 이거보다 더 센 뭔가 계란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 같기도 해.
2: 맞아요, 맞아요. 저희 예전에 막 와이드나이 때도 액체지수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 액체지수가 온도가 진짜 낮거든요.
6: 그 어는 점이 마이너스 196도거든요. 그래서
3: 196도?
6: 마이너스 196도.
7: 하면은
3: 큰일

0: 육도부터 액체로 존재하니까 그 여기다가 얼리면은 아주 급속냉각이 되니까 어제보다 훨씬 딱딱해질 것 같은데.
1: 지금 당장 해봐요.
0: 그럼 액체 질소 바로 고고.
1: 고고.
2: 네, 저희가 계란으로
3: 불판을 깼잖아요.
2: 네, 맞아요. 네,
3: 성공했어요.
2: 맞습니다.
3: 근데 사실 네. 좀 뭔가 아쉬운 게 우리는 네.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게 목표였는데 그러니까요. 바위를 깨려면 계란이 더 단단해야 되잖아요.
2: 그렇죠.
3: 그래서 맞죠? 저희가 액체 질소를 이용해서 계란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지고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너무 더워. 우리 좀 그늘에서 우리 더 타면 안 돼, 이제. 너무 탔어. 자. 이 돌이 뭐죠?
0: 이 돌이 규암이고요. 이렇게 노르스름한 돔이 규암이고 여기 이렇게 구멍 뚫려있고 검정색 돌이 현무암이고 하얀색 무늬 위에 검은색 이렇게 점들이 있는 것처럼 생긴 이 돌이 화강암입니다.
2: 조심!
0: 네, 지금 그릇에 담기고 있습니다. 이게 증발해버리니까 빨리 해야 돼요. 좀.
1: 계란 한번 요 안에다 넣어볼까요? 요 안에가 차갑잖아요.
0: 대박이다.
2: 오, 직방이겠는데?
1: 너무 크네요.
4: 저도 하고 있는 다음에.
2: 됐어. 빨리빨리. 하나, 둘, 셋. 아차가라. 아차가라.
3: 야. 야. 권아.
1: 근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3: 권이는 명중률이 빵이야, 빵.
1: 아. 보여드릴까요?
4: 이렇게.
1: 와.
4: 돌처럼 돼서 딱딱해졌어.
0: 진짜 잘 어울렸다.
3: 그니까.
1: 대박.
4: 신기하죠?
3: 하나만 더 넣어보자, 그럼.
0: 인내심의 일격을 날려버렸어.
3: 하나, 둘, 셋. 와.
1: 그리고.
3: 아.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안 되겠다. 저희가 이렇게 액체 질소를 이용해서 계란을 얼려가지고 던져봤는데 실패했어요. 이런 방법은 너무 힘들 것 같고 우리가 좀 더 좋은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권이 어떤 방법이 필요하죠?
1: 제가 야구부를 섭외하겠습니다. 선수들을.
3: 아, 그래요?
1: 네.
3: 아, 그럼 그 야구부 선수들한테 정말 빠른 속도로
5: 네.
3: 네, 이걸 깨달라고 하면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5: 맞아요. 속력이 그쵸? 빠르면은 충격력이 커지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네, 그러면 바로 가볼까요? 이제 야구부가 있는 고등학교에 왔는데
1: 그러니까요.
3: 지금 마침 그 야구부
1: 있어요.
3: 학생들이
5: 연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3: 아유
0: 스타일인가?
5: 네, 얼마나 맞지?
3: 아까 한 6회 말 정도 된다 그랬는데.
5: 아, 그래요?
1: 지금 야구장 온 것 같아요.
5: 좀 걸리는 거죠? 좀 구경 좀 해볼까요? 구경이라도 하고 있어야 안심해.
3: 잠깐만. 여기 돌이.
5: 돌.
3: 뭐야?
1: 원래 학교에
3: 여기 다 있었네, 돌이.
1: 원래 학교에 다 있어요.
5: 와, 뭐야? 완전.
3: 이거 돌, 무슨 돌이야?
5: 돌 박물관인데? 안암. 우와, 여기는 화학 식도 나와 있어. 규암.
3: 규암?
5: 우리도 가지고 온 규암.
3: 오.
5: 쉐일.
3: 이게 뭐야?
5: 쉐일이라고.
3: 쉐일. 쉐일은
5: 얘는 최저감이에요.
1: 저 알아요. 최저감.

0: 있어?
1: 예! 자, 됐습니다! 자!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3: 연락드렸던
0: 아, 예. 전화 받았습니다. 네.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아,
3: 저희가 네. 그 계란으로 바위 깨기라는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0: 계란으로 바위 깨기요?
4: 저희가 좀 엉뚱한 과학 실험에 도전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0: 계란으로 바위가 깨질까요?
3: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시험을 네. 부탁드리고 싶어서 여기까지.
0: 아, 그러면 저희가 네. 팀에서 좀 그래도 속력이 있고 잘 던지는 선수들을 몇 명 추려서 네네. 한번 아, 실험을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3: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자, 그런 걸로 먼저
1: 알겠습니다.
2: 자, 우리 파이팅 해야지. 하나, 둘, 셋. 파이팅!

0: 것 같아요. 다 감탐하셨어. 오! 오! 오! 우와! 우와! 오! 오! 오!
1: 깨질 수 없을 텐데.
2: 우리가 중간 점검으로 한번 네, 돌 상태를 체크해 볼게요.
0: 잘 보면은 금이 가실 수도 있어. 일단은 우리가 전반전은 못했어요. 못 깼는데 왠지 가능할 것 같아서
3: 될 것 같아요.
0: 아쉬우니까 우리가 후반전으로 한 번 더 해봅시다.
4: 좀만 더 해볼게요.
0: 좀만 힘내주세요. 저희... 파이팅 파이팅. 와우! 감을 잡으셨어. 오! 오! 우와, 오! 이거 엄청 셌어. 오! 와우!

Alaska. Alaska. Alaska.

0: 짠! 네, 계란으로 바위 깨기는 아쉽지만 실패! 네. 아, 정말 사실 저희는 이게 성공할 줄 알았잖아요.
1: 그러게요.
0: 아, 근데 너무 아쉽네요. 네. 그래도 돌파는 깼잖아요.
2: 그러니까 저희 성공한 거예요.
1: 네. 그것만 해도 성공했다고는 할 수 있는데 그죠. 저희가 욕심을 내서 했는데 안 됐을 뿐이지. 네.
0: 저희가 항상 하는 도전이 다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기 없어요. 때문에 하지만 저희의 앞으로도 도전이 계속될 거 아닙니까?
1: 네. 저희의 끝없는 도전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에 있는 주소로 들어오셔서 구독 버튼도 많이 눌러주시고
0: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2: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아, 그리고 궁금한 실험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0: 네, 그리고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너무 고생하신
2: 맞아요, 제일 고생하셨어요.
0: 네, 일곱 고등학교 야구부 선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0: 그럼 저희 다 같이 사연스타 Q 외치면서 마지막으로 인사할까요?
1: 하나, 둘, 셋.
0: 사연스타 Q!
1: 안녕.
0: 안녕.
1: 잘 가.
2: 오! 오!
3: 네.
0: 1, 고!
3: 계란으로 가위를 쳐라.
0: 어쩌라!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스트레이트 직동. 얼굴엔
1: 순한 길길.
0: 식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0: 난방구는 붙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진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와우.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가득 비타젤리.
1: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우리 모두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4: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얼굴엔 순한 길길. 진물엔
5: 덥덥한 말.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팽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 팽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관광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 펜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뱅뱅!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동!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중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can't see Mr. Handy. Where is he?
1: Hi, Silu. Hi, COVID.

0: Are you ready?
1: Yes!
0: High five! Next!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11: 순한 킬킬.
10: 눈물엔
11: 순하게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팥빙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파괴! 띠용띠용 어제 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음악이 멈추면 얼음. 그럼 시작한다.
1: 나비처럼 훨훨, 나비처럼 훨훨, 모두 얼음 멈춰.

0: 이번엔 내 차례.
1: 나도 술래.
2: 캥거루처럼 쿵쿵쿵, 캥거루처럼 쿵쿵쿵, 모두 얼음.
0: 멈춰. 네 차례야, 레미.
2: 함께 춤추자.
1: 나도 같이 할래.
0: 좋아, 아씨가 술래해.

0: 움직이고
1: 라시가 움직였어.
2: 함께 춤추자.
0: 왜 그래 도도? 나도 술래하고 싶어.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 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1: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 경보입니다.
0: 민방공 경보요? 그게 뭔데요? 민방공 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민방공 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타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급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0: 이걸로 더 재밌는 거 없나?
1: 가위로 싹둑싹둑 잘라볼까?
0: 가위로 싹둑싹둑! 알았어, 가위 가지라.

0: 아, 이걸로 뭐 할 건데?
1: 아, 이렇게 자르라는 게 아니었는데.
0: 땡! 그럼 나 망한 거야?
1: 괜찮아, 괜찮아. 이걸로 다시 하면 되지. 자, 가위 한쪽을 이렇게 넣어서.
0: 넣으셔?
1: 이렇게, 이렇게. 자른 다음에.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구부려서.
0: 완성! 어? 근데 이걸로 뭐하지? 오호! 이거 꽃처럼 생겼는데?
1: 자, 그럼 여기 한번 찍어봐. 쭈쭈쭈쭈쭈.
0: 그럴까? 자, 이렇게 해서.
1: 잘라놓은 걸로 이렇게 붙이면 짜잔! 민들레 완성!
0: 와, 이쁘다 이쁘다! 나 또 해볼래 또!
1: 그렇다!
0: 재밌다! 그럼 물감을 많이 많이 짜서 골고루
1: 와!
0: 예쁘다!

0: 넌 어떤 색깔을 좋아해?
1: 노래 한번 듣는 동안 생각해 볼게요.

0: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1: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2: 어? 여긴 어디지?
0: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2: 어? 토끼다.
1: 길을 잃었어.
2: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0: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3: 집에 데려다 줄게.
2: 누구세요?
0: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2: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0: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길길,
2: 진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길길,
2: 진물엔
3: 더더운 날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2: 요즘에 AI가 거의 뭐 제 삶의 동반자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소비 같은 거 할 때라든가 아니면 정보를 뭐 물어볼 때 아 이럴 때 AI를 엄청 사용합니다.
3: 맞아요. 사실 네. AI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신데 굳이 AI에 감정이입하는 사람들 아 고마워 사랑해 이렇게 막 요즘 사랑하고
2: 아, 안 돼. 아 고마워 그래 사랑해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3: 굳이
2: 욕을 해야 돼요.
3: 욕도
2: 아니요 근데요 애가 좀 더 사과를 빨리 하고 더 많이 가져오더라고.
3: 아 근데
2: 그건 있어요.
3: 굳이 안 해도 되는 말들은 네. 굳이 안 하면은 좋겠다. 왜냐면은 AI가 사실 전기 먹는 하마거든요.
2: 아 그래요?
3: 엄청나게 전기를 많이 먹어요.
4: 이 데이터 센터 하나가 웬만한 도시 하나가 소모할 정도의 전기를 쓴다라고 하고요.
2: 아, 데이터 센터 하나가요?
4: 네. 와. 그리고 이제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5년 정도 지나면 지금 전 세계에서 인구 제일 많은 게 인도잖아요.
2: 그렇죠.
4: 인도가 쓸 정도의 전기가 필요할 거다.
2: 그 정도로요?
4: 네.
2: 이거 앞으로 감당이 좀 가능할까요? 뭐 해결책이 좀 없나? 해결책 좀 주세요.
5: 저요?
2: 예.
5: 해결책 좀 주세요.
2: 해결책 좀 주세요.
5: 저요?
2: 예.
5: 해결책 좀 주세요.
2: 예예.
5: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2: 아니, 미생물 에너지 있잖아요.
5: 아 근데 예. 아, 그 정도로 될까? 예. 뭔가 좀 정말 획기적인 전력 생산 방법이 물리나 화학 쪽에서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4: 사실 획기적인 게 나오기 전에는 옛날 PC통신처럼 쓰는 양에 따라서 우리가 돈을 많이 냈잖아요. 예. 그리고 약간 자급제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5: 자전거로 자기 쓸 만큼 만들어서
4: 그러면 뭐 많이 쓰고 싶은
2: 그렇게 되면은 저도 사람들은 이제 고마워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고마워 네, 네. 자급제 네. 네.
3: 사실 획기적인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2: 있죠.
3: 바로 지구에다가 작은 미니 태양을 만드는 거죠.
2: 태양을 지구에
3: 만드는 거예요.
2: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네. 어떻게 지구에다가 태양을 만들어?
3: 그게 바로 핵융합입니다. 지구에 태양 같은 에너지를 생성하는 것을 하나 놓고 거기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2: 아 그래요?
5: 사실 되게 오래 전부터 과학자들, 기술자들, 공학자들 힘을 모아서 진짜 그거를 실현시키려고 노력해왔고 그 가운데서 한국이 지금 매우 선도적인
2: 진짜요?
5: 위치에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게
2: 그렇습니까? 우리 한국 기술력이 네. 또 핵융합 기술에 어떻게 보면 이제 선봉장이 있습니까?
3: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인공태양 만들기에 도전하고 계시는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0: 예, 예. 아, 반갑습니다.
1: 달처럼 둥근 분이세요. 자, 인공태양을 만드는 분이라는 소개를 받았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2: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행정합에너지연구원에서 K-STAR 연구본부장을 맡고 있는 남용훈이라고 합니다.
1: 아,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네. 잠깐만요. 근데 K-STAR요?
2: 예, 예.
1: K-STAR가 어떤 곳이죠?
2: K-STAR는 네. 한국의 언젠가는 떠오를 인공태양을 만들기 위해서 네. 핵융합 실험을 하는 장치고요. 네. 저는 그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1: 그러면은 지금 인공태양의 주인분이 나오신 겁니까? 네. 이 건물주를 넘어서
3: 그렇죠.
1: 태양주?
2: 주인이 아니라 그냥 관리인입니다. 관리인.
1: 아니 그래서 말인데 인공태양을 만들면은 AI가 쓸 그 전기 이게 좀 감당할 수가 있는 건가요? AI가 전기를 하도 많이 잡아먹는다 그래가지고.
2: 저는 되기만 하면은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핵융합이 뭐 청정한 에너지 또 안전한 에너지 이런 장점도 있지만 그 AI의 공급을 전력을 공급하는데 또 가장 좋은 방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핵융합이라는 거는 뭐 입지의 영향도 받지 않고,
1: 그렇죠.
2: 뭐 도시 근처에 지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장치 하나만 지어놓으면 엄청난 에너지가 좁은 면적에서 나오고 그렇거든요. 그럼 AI가 부족하네? 데이터 하나, 센터 하나 더 짓고. 전기가 부족하네? 그럼 핵융합로 하나 더 짓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게 이제 핵융합의 첫 번째 미래가 될 것 같다.
4: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밀어주는 네, 국책 사업으로서 추진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1: 국책 사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얘기만 들었을 때.
3: 그러니까요.
1: 예, 이걸 이제 세계에다가 빨리 개발해서 팔아먹어야죠.
2: 그렇죠. 예, 맞습니다.
1: 그죠? 예, 예. 그럼 우리나라, 와, 대박 나는 거죠. 그러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태양 언제쯤 될 것 같으세요?
3: 바로
1: 야, 2300년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네, 우리 눈앞에 보여야 됩니다. 언제가 가능할까요?
2: 사실은 뭐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네. 제일 두려워하는 질문이기도 한데
1: 빨리 말씀하세요.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네.
2: 제 생각에는
1: 대략
2: 한 2030년대 정도 되면은 우리가 핵융합으로 만든 전기를 실생활에서 한번 쓰는 것까지.
1: 안 나왔네요.
5: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2: 그게 일단은 목표고요. 일단은 한번 써보는 거.
1: 2040년 안에는 그래도 뭔가 윤곽은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이잖아요.
2: 그 실제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를 한번 샘플로 지어보는 게 한 2030년대에서 40년대 그 정도까지는 하겠다라는
1: 거죠.
6: 괜찮은 게 의약품 할 때도 항상 10년, 20년씩 걸려야지 개발 하나 된대는데 그런 거랑 비교해보면은 진짜 가시권에 와 있는 게 체감이 되네요.
1: 그렇죠. 아, 그런 발전이 있기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여기 계신 우리 연구자분들의 피땀 눈물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2: 예, 뭐 참 우여곡절이 참 많았고요. 저보다는 이제 저희 선배님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셨죠.
1: 그렇죠.
7: 우리나라가 핵융합 이 기술에서는 사실은 엄청나게 후발주자였거든요.
1: 아, 원래는 좀 이렇게 뒤늦게 출발했는데
7: 많이 뒤늦게 출발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거의 세계 탑 클래스 원초원에 드는 이 정도의 기술을 갖고 계십니다.
1: 역시 빨리빨리 컨트리. 역시 빨리빨리 네이션. 빨라요 우리가.
7: 우리나라가 되게 중요한 기술이다. 이게 앞으로 딱 이 성장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건 되게 잘 봐요.
1: 오늘 좀 이렇게 짜릿한 대서사시가 펼쳐질 것 같은 좋은 예감이 듭니다. 자, 핵융합이라는 말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뭔지는 몰라요. 예, 네, 그렇죠. 오늘 알자 이거예요. 자, 부부장님, 핵융합 과연 이게 뭡니까?
2: 일단 뭐 핵융합이라고 하면은 뭐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7: 네.
2: 근데 이제 원자라고 하면은 다들 알고 계시죠.
1: 100번 들었죠. Richard Feynman, brother. 네. 이 세상은 모두 원자로 이어져 있다. 네. 아, 이게 야할 건 아니지.
6: 너무 정확하게.
1: 진짜 너무 놀랐는데?
2: 오늘 아주 이야기가 빨리 잘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원자를 보면은 원자는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죠.
1: 네, 핵과 전자.
2: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자만 싹 걷어내면 바로 이제 핵이 되는 거죠.
1: 네.
2: 이 핵을 융합을 시켰을 때 거기서 에너지가 나온다. 이게 바로 그냥 핵융합의 핵융합.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1: 핵을 합쳤을 때 나오는 에너지.
2: 그렇죠.
1: 그것이 핵융합이다.
2: 맞습니다.
4: 근데 에너지라고 하는 게 원래 우리가 보존된다고 그렇죠. 물리학 네, 공부할 때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저희가 여러 번 다뤘던 것 같은데 네. 핵과 핵을 합치는데 네. 갑자기 어디서 에너지가 짠 하고 나오는 건가요?
2: 그 과정에서 당연히 어디서 아무데도 없던 에너지가 뿅 하고 나오는 건 아니고
1: 그렇죠.
2: 그 과정에서 질량이 조금 사라집니다.
1: 질량이 사라진다.
2: 네. 이는 MC 제곱 있잖아요.
6: 아인슈타인 베이비. 이는 MC 제곱.
2: 그러니까 E가 에너지고 M이 질량이니까 네. 서로 이제 바뀔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량이 사라지는 만큼 그만큼 에너지가 생긴다. 그 MC 제곱 뒤에 광속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광속이라는 숫자도 엄청나게 큰데 거의 제곱까지 했으니까 질량이 아주 조금만 있어도 엄청난 에너지가 나온다는 것이고 석탄의 화학 반응 한 번이 일어날 때 나오는 에너지하고 네. 핵융합 반응 한 번이 일어날 때 나오는 에너지를 비교하면 한 100만 배 정도 차이가 난다.
3: 100만 배요?
2: 예.
3: 근데 합치는 게 에너지가 나와요? 왜냐면 우리가 분열을 얘기를 해가지고
2: 예, 예, 맞습니다.
3: 뜯길 때 이제 빡 아시죠?
2: 예, 맞습니다.
3: 야, 이게.

0: 그러니까 뭐 합칠 때도 나오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분열될 때도 나오는데요. 근데 이제 보통 그 기준이 되는 게 이제 철, 이거 아마 제일 잘 아시겠지만 철이거든요. 철보다 가벼운 애들은 합쳐질 때 에너지가 나오고 철보다 무거운 우라늄 이런 애들은 쪼개질 때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1: 그러니까 결국엔 핵이니까 얘네들이 합쳐지든 쪼개지든 가장 안정하고 좋은 상태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른 때가 이 절벽 위에면 철이라는 것 중에 특정한 핵은 절벽 맨 바닥인 거예요. 그러니까 핵이 융합되는 것은 그것보다 더 가벼운 쪽에서 돌을 굴려가지고 절벽으로 떨어뜨린 셈이고, 핵 분열은 반대쪽 절벽이랑 같아서 결과적으로는 철로 가는 쪽으로 모든 게 흘러갈 수밖에
2: 기준은 철이네. 철이죠? 철보다 가볍냐, 무겁냐? 그러면 철보다 작은 애들은 무조건 핵 융합 가능한 거죠.
0: 그렇죠. 철보다 가볍기만 하면 핵융합으로 원리적으로는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근데 이 핵융합이라는 건핵 분열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반응입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그나마 가장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을 찾은 게이 수소와 수소화가 결합하는 반응.
2: 수소와 수소가 결합했을 때 수소가 핵융합하기에 좀 좋은 재료입니까?
0: 예. 특히 이제 수소 중에서도 이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결합했을 때 나오는 그 반응이 가장 우리가 그나마 일으키기도 쉽고 에너지도 잘 더.
2: 중수소가 뭐예요? 중수소가?
0: 이 핵을 또 쪼개 보면은 그 속에 양성자와 중성자라는 두 개를
2: 예.
0: 이루고 있어요. 근데 이 보통 양성자에 의해서 그 원소의 종류가 결정되죠. 그러니까 이제 수소라고 하면은 양성자가 하나만 있는 애가 수소인데, 여기 중성자가 하나 붙으면 중수소, 두개 붙으면 삼중수소,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2: 삼중수소. 아, 그거를 실험을 해봤더니 이제
0: 예.
2: 거기에서 에너지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0: 맞아요. 그렇습니다. 또한 가지는 이 수소라는 그 연료 자체를 우리가 구하기 쉬운 것도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수소, 삼중수소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수소라는 거는 바닷물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2: 바닷물이요?
0: 예.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 있는 중수소의 양을 우리가 계산하면 40조 톤이다.
2: 40조 톤이요?
0: 바닷물이 워낙 많으니까 그거는. 그거를 우리가 쓸수 있는 양으로 계산을 하면은 뭐한 수천만 년 정도가 나와요.
2: 수천만 년이요?
0: 수천만 년.
2: 잠깐만. 그럼 바닷물을 퍼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거네요?
0: 그렇죠.
2: 네.
0: 그래서 중수소는 그렇게 이제 구하면 되고, 근데 삼중수소는 조금 구하기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핵융합로 내부에서 이 삼중수소를 만듭니다. 중수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 그리고 삼중수소는 양성자 하나, 중성자 두 개. 합치면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두 개가 합쳐져서 헬륨이 되고, 나머지 하나는 그냥 중성자로 남아요. 이 중성자가 밖으로 나가서 리튬을 때려서 삼중수소로 바뀔 수가 있어요.
2: 그렇게 된게 인간이 만들어내고.
0: 그렇죠. 얘를 다시 투입해 주는 거예요. 다시 넣어주는 거예요.
3: 중수소와 삼중수소의 융합 과정에서
0: 자체적으로.
3: 부산물로 나오니까
0: 나오니까.
3: 얘를 이용하면 리튬에서 계속해서 삼중수소를 만들 수
2: 그렇죠.
3: 있네요.
2: 무한 반응을 만들 수
3: 순환
2: 있는
3: 경제가 만들어지네요.
2: 그러면 혼자라면 중성자가 큰 역할을 해야 되네요. 걔 땡땡이잖아요, 땡땡이.
3: 그 중수소랑 중수소랑 융합해서 그냥 헬륨 하나 만들면 될 텐데 왜 삼중수소가 있지 했는데 또이 시스템에 그런 장점이 있네요.
2: 근데 이제 원자력 발전은 사실 사용한 지가 좀 됐습니다.
0: 그렇죠.
2: 근데 핵융합은 아직도 개발 중인 이유가 궁금해요. 왜냐면 핵융합이 좀더 늦게 발견이 된 건지.
0: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은 핵분열이나 핵융합이다 다 1930년대에 그 원리나 뭐 실험이나 이런 것도 다 돼서 우리가
2: 그래요?
0: 예, 이걸 하면은 에너지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거는 다 됐는데, 두 가지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핵분열 반응이 핵융합 반응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핵 분열 반응 같은 경우에는 중성자가 우라늄 핵을 때리면은 이 우라늄이 쪼개지면서 그냥 반응이 돼요. 그런데 핵 융합 반응에는 전자기력이라는 애가 결정적으로 방해를.
2: 전자기력이요?
0: 아까 이제 핵과 전자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핵은 그 플러스의 전기적인 성질을 띠고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의 전기적인 성질을 띠고 있죠. 그러니까 이 겉을 전자가 싸고 있으니까 얘를 합치려고 하는데 이 마이너스끼리 밀어내는 그 전자기력이
2: 때문에.
0: 이걸 방해하는 거죠.
2: 그럼 아예 그냥 전자를, 야, 너 나가! 해서 이렇게 치워버릴 수는 없어요, 전자를?
0: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사실은.
4: 오, 모르는 사이에 원리를?
2: 아니, 원리가 아니라. 전자가 방해를 한다면 방해꾼을 치워야 될거 아니에요.
0: 혹시 그 물질의 네 가지 상태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2: 고체, 액체, 기체.
0: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2: 플라즈마.
0: 야, 오늘 얘기가 정말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플라즈마라는 게 별게 아니고, 그냥 핵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간 상태를 플라즈마라고 해요. 일단 그래서 플라즈마 상태를 만들면은 일단 전자라는 방해물은 제거가 된 거죠. 그런데 핵과 핵을 합치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또 핵도 플러스잖아요. 얘도 플러스고.

0: 이게 안 되는 거예요.
1: 또 이거지. 네. 그러면 이번에 뭘 치워야 돼요?
0: 이번에는 치울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네. 그냥 얘네들을 충돌시키려고 하면 서로 밀어내니까 이렇게 자꾸 엇나가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엇나갈 틈 없이 더 세게 그냥.
1: 아, 눌러, 일부러 눌러버린다고요? 아.
0: 네, 그렇죠.
1: 플러스 플러스인데 강제로 압착시켜버린다. 그게 융합입니까?
0: 예, 그렇게.
1: 그건 진정한 융합은 아니죠.
2: 강압 아니에요, 강압.
1: 강압 아니에요, 강압. 강압이죠, 융합은 아니죠, 강압이죠, 그거는.
2: 생각지도 못한 용어의 문제가 있었네요.
1: 강압. 그럼 힘을 그렇게 세게 꽉 강압해가지고 눌리면 어떻게 됩니까?
0: 그러면은 네. 전자기력이 만드는 그 장벽이 있는데 이 벽을 넘는 그런 에너지로 얘를 눌러주면은 아. 장벽은 넘어서
1: 장벽을 넘어서
0: 서로 결합하기만 하면은 네. 질량이 살짝 사라지면서 네. 엄청난 에너지가 우리가 얘를 눌러서 붙일 때 투입했던 에너지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1: 아, 이게 신기하네 이거.
3: 이게 너무 다 신기한 게 우리 태양편에서 김수진 박사님 나오셨을 때 한번 다룬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현상이 태양에서 매일매일 매초 매 순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1: 아, 그래요?
3: 왜냐하면 태양의 중심은 온도도 엄청나게 높고 압력과 그다음에 중력이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 핵과 핵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 꽉 이렇게 서로 눌려버리는 거예요. 이 압력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핵융합이라는 게 방금 말씀하신 이 과정들이 일어나는 거죠.
1: 그래서 이제 핵융합을 인공태양 만들기라고 하나 봅니다.
3: 네.
1: 막상 또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간단한 원리구나라는 네. 생각도 좀 드네요. 근데 핵융합 원리는 간단한데 왜 이걸 아직 못하는 걸까요?
0: 이거를 지구에서 하기가 너무 어렵죠.
1: 지구에서?
0: 예, 태양은 이 중력을 이용해서 엄청난 압력으로 얘를 서로 이제
1: 중력
0: 강압적으로 누르고 있는 건데 지구에서 그거를 하려고 하니까 지구에서는 그 중력을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3: 네.
0: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구에서 중력을 활용하려고 하면은 이 지각을 뚫고 들어가서 멘틀 뚫고 들어가서 핵에서 막 핵융합을 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지표면에서 핵융합을 하고 싶은 거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이 핵을 강압적으로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주기 위한 다른 방법이 또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결국에는 이 입자들의 에너지를 높여서 서로 충돌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에너지가 다른 말로 하면 온도거든요.
4: 온도.
0: 이 온도라는 게 결국 입자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냐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1: 그러면 지구에서 핵융합을 하려면은 온도를 좀 높여야 된다라는 건가요?
0: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산을 해봤죠. 이 장벽이 온도로 따지면 몇 도쯤 될까? 계산을 해봤더니 한 30억 도 정도가 나와요.
3: 30억 도요?
1: 30억 도요? 30억 도요? 30억 도면 용광로 몇 개야? 30억 도면 지구에서 태양을 만들다가 지구 태워먹어요. 네. 안 하는 게 낫지 않아요?
0: 네, 실제로 예. 이제 1930년대 그때 사람들이 핵융합 처음 이 원리를 발견하면서 이 계산을 하고 굉장히 많이 좌절을 했어요. 아~ 30억 도는 못 만들겠다.
1: 아, 이거는 절대 만들 수가 없는 온도죠, 그죠?
0: 근데 그 당시에 또 발전한 하나의 과학 분야가 양자역학이 있죠.
1: 양자역학이요? 네.
0: 예. 근데 양자역학이라는 게 뭐 여기서 길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약간 확률적인 거지 않습니까? 아~ 이게 양자역학적으로 계산해 봤더니 얘가 여기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미 벽을 넘어서 여기 있을 확률도
1: 있다.
0: 살짝 존재하는 거예요. 그 효과를 계산해봤더니 우리가 30억 도가 아니라 1억 도 정도까지만 올려도 그걸 양자 터널 효과라고 하는데 이 산을 넘는 게 아니라 중간에 터널을 딱 지나서 서로 만날 수 있는 길이 존재한다.
1: 다 갈 수는 없지만
0: 그렇죠.
1: 그래도 1억 도만 올리면 어느 정도 이미 갈 수 있는 애들은
0: 그렇죠.
1: 있게 마련이다.
3: 1억 도까지만 올라가면은 그 터널 뚫고 반대편으로 갈 수 있다.
5: 아, 근데 지금 1억 도까지만 1억 도 정도만이라고 얘기하시는데
1: 1억 도가 어느 정도?
5: 뭐 1억 도가 뭐 동네 온도계 이름도 아니고
1: 그럼 태양이 몇 도죠?
5: 태양이 1억 도도 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 태양이 1억 도도 안 되는데 우리가 인가 어떻게 1억을 만들지 1억 도를?
0: 네, 사실은 1억 도를 말씀을 드리면 다들 이렇게 약간 비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1억 도라는 장벽은 이미 우리가 다 해결을 했습니다.
1: 이야
6: 한국의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K-스타가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 가운데 세계 최초로 플라스마 온도 1억 도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3: 야, 얼마 전이었죠? 2024년이었나요?
0: 예, 24년에 저희가 48초 동안 유지를 했고요. 그게 지금 세계 기록입니다.
1: 1억 도짜리 플라즈마를 48초 동안?
0: 예, 예. 1억 도짜리 플라즈마를 만든 데는 사실은 그전에도 많이 있었는데.
1: 있었는데.
0: 이렇게 이걸 길게 유지한 거는 우리가 처음인 거죠.
1: 잠깐, 1억 도 할 수는 있는데, 1억 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한국이 세계 최초다. 라는 네, 그런 얘기잖아요.
0: 예, 예, 맞습니다.
1: 그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 저기 우리 본부장님부터 시작해 모든 직원분들이 네. 계속 폭탄을 이렇게 밀려.

0: 릴레이로 계속 해가지고 1억 돈을 만든 건지. 야, 이게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1: 만들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2: 태양보다 뜨거운 거잖아요.
0: 근데 어떻게 1억 돈까지 올렸습니까? 뭘로요?
3: 그 1억 돈을 올리는 방법은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석탄을 퍼넣는 방법하고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0: 아이고, 아, 다르지 않아요? 그냥 얘기하는 다르지 않습니까? 계속? 에너지를?
3: 예, 결국에는 에너지를 계속 넣어주는 거거든요.
0: 그러니까요.
3: 그 넣어주는 방법이 네. 이제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그냥 전기장판 생각하시면 네네네. 됩니다. 전기장판 보면은 전류를 흘려주면은
0: 그렇죠.
3: 거기는 저항 때문에 열이 막 발생하잖아요. 네. 근데 이 플라즈마도 아까 이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분리된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전기적인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플라즈마를 돌려주기만 하면은 전류가 흐르고 저항도 있는 것처럼 돼서 마치 전기장판에서 열이 나듯이 스스로 열을 막 만들어냅니다.
0: 아, 돌리면 계속.
3: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 네. 이렇게 해서 올릴 수 있는 온도는 한 1000만도 정도까지.
0: 1000만도. 그게 1000만도고. 네. 1000만도는 택도 없죠. 1억도가 돼야 되는데.
3: 더 올리려면 이제 밖에서 에너지를 어떻게든 더 우겨 넣어줘야 되는데 네.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전자레인지 방법.
0: 전자레인지. 그러니까
3: 전자레인지 보면은 전자기파를 쏴가지고 음식을 데피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3: 엄청나게 높은 에너지의 전자기파를 플라즈마 안으로 막 밀어 넣어가지고.
0: 밀어 넣어가지고.
3: 얘가 에너지를 그 밖에 만드는 거예요. 아.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 방법은 그냥 직접 때려주는 거예요, 얘를. 뭐, 당구 우리가 칠 때, 네. 저기는 당구가 움직이고 싶으면은,
0: 쳐야죠.
3: 가서 맞추면 되죠. 네. 그거랑 마찬가지로, 밖에서 더 빠른 입자를 넣어줘가지고, 네. 플라즈마를 때려요? 그냥 때려주는 겁니다, 계속. 아, 계속 때려주는 겁니다.
0: 때리면 이제 얘가, 아, 하면서 이제 열이 나니까.
3: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죠.
0: 아, 그렇게 해서. 근데 이 세 가지 방법을 다 써요?
3: 다 쓰죠.
4: 근데 그 온도, 재는 건 어떻게 재요? 1억도 됐다라는 거를?
3: 아, 온도를 재는 거는 사실은 상청님이 굉장히 잘하실 텐데 별의 온도를 재는 거하고 똑같은 네. 방법을 씁니다.
1: 오. 스펙트럼.
3: 네, 맞습니다.
4: 아, 빛으로 네. 온도를 재는 네. 거예요.
3: 어. 그러니까 멀리 있는 별에서 이제 빛이 오면은 이 별이 얼마나 뜨겁냐에 따라서 이 빛의 파장이 약간 달라지고요.
1: 그렇죠.
3: 이게 얼마나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온도를 잴 수 있는데 플라즈마도 똑같아요. 플라즈마에서 나오는 빛이 있거든요. 그래서
0: 그 빛으로.
3: 얘가 얼마나 많이 파장이 달라져 있냐를 보면은 온도를 알 수가 있어요.
5: 아, 진짜 인공 태양을 만드는 건 똑같네요. 네. 우리가 별을 관찰한 그렇죠. 것처럼 네. 온도도 같은 방식으로 관찰하는군요.
0: 근데 플라즈마를 어디에다가 만드나요? 왜냐면 1억도를 견디는 물질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여기 무슨 머그컵에다 담아놓을 거예요? 아니면 뭐 어디 뭐 유리병에다가 못 담잖아요.
3: 그렇죠.
0: 그러니까 이걸 어디다가 만들어야 되는데 1억도를 견딜 만한 그런 물질이 있나는 거죠.
3: 그게 더 큰 문제죠. 그러니까 1억도를 올리는 것도 그렇지만 올리는 것도 그렇지만
0: 그러니까 이게 무슨 특별히 뭐 티타늄? 아니 뭐 무슨 케이스? 어디 안에서 안 될 텐데.
3: 그러니까 어디다가 이제 담을 수는 없고요. 네. 결국은 얘를 공중에 띄워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0: 아, 공중에 띄웁니까?
3: 예. 아까 이 플라즈마라는 게 전기적인 성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전기적인 성질이 있는 애한테 자기장을 이렇게 딱 걸어주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전기적인 성질, 뭐 핵이나 전자 같은 애들은 자기장이 딱 걸려있으면은 이 주변을 그냥 빙빙 돌게 돼 있어요.
0: 아, 그러니까 그렇게
3: 도망가는 게 아니라. 아,
0: 그렇게 해서 공중에 띄우는 거예요? 자기장으로?
3: 그렇죠. 네. 원통형으로 자기장을 걸어주면은 그 주변을 마치 이제 꼬치에 뭐가 끼워져 있는 것처럼.
0: 그렇지가 않아 돌아요.
3: 예, 그 주변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은 얘가 꼬치에 끼워져는 있는데 얘 꼬치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수는 있잖아요. 네. 그래서 꼬치 끝까지 가면은 톡 빠져버릴 수가 있잖아요. 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꼬치를 이렇게 돌아가지고 여기 있는 이 도넛처럼 이런 도넛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0: 아유,
3: 꼬치가 이렇게 도넛이.
1: 아예 끝이 없어버리게. 네.
0: 돌게.
3: 그렇죠. 그럼 이 주변을 계속해서 빙글빙글 돌게 되겠죠.
0: 아예 그렇게 이 안에서만 그냥 계속 돌면서.
3: 그렇죠.
0: 그렇죠. 빠져나가는 데가 없이. 그럼 못 도망가게.
3: 예.
5: 그래서 제작진이 도넛을 간식으로 준비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막 플라즈마 상태의 입자들이 여기저기 벽면을 때려버리면 천상에 그렇죠. 갈 수 있으니까 자기장을 걸어주는 순간 무수히 많은 꼬치들이 쫙 생겨서 플라즈마를 이루고 있는 입자들이 그 꼬치 중 하나에 걸려서 뱅글뱅글 돌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네요.
3: 예.
0: 근데 아무리 공중에 띄웠어도 1억도면은 열기가 어마어마할 텐데 이거 위험하지 않습니까?
3: 1억도, 뭐 엄청난 에너지 이런 말을 하면은 그 질문 많이 하세요. 핵융합로 폭발하는 거 아니에요?
0: 말씀 많이 하세요. 1억도니까요.
3: 사실은 뭐 이렇게 플라즈마를 공중에 띄워놓는다고 해도 네. 뜨겁죠.
1: 네.
3: 뜨거운데 그걸 어떻게 버티냐, 1억도 어떻게 버티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뜨거움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온도와 열전달의 개념이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70도짜리 물에 손을 넣으면 바로 화상을 입죠.
0: 아, 뜨겁죠.
3: 근데 그 뭐 사우나 70도짜리 들어가서 좀 버틸 수 있잖아요.
0: 그 증기로는 또 괜찮죠.
3: 그렇죠. 예. 그리고 건식으로 들어가면 더 높은 온도도 그렇죠, 버틸 수 그렇죠. 있죠.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0: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입자가 몇 개냐. 그러니까 입자의 개수가 굉장히 많으면은 70도짜리를 계속 때려 맞으니까 금방 뜨거워지는데 그 에너지를 전달할 입자의 개수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우리가 뜨거움을 느끼는 정도가 덜해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핵융합로 케이스타 같은 실험을 할 때는 일단은 이 케이스타 자체를 진공 상태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연료를 넣어줘요. 근데 넣어주는 연료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대기의 압력이 있잖아요. 이 대기의 압력에 뭐 한 입자의 개수를 따졌을 때 한 만분의 1 정도 만분의 정도만 1?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뜨겁게 느껴지지도 않는 거고 그리고 또 만약에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핵융합로가 깨질 수도 있고.
1: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0: 그러면은 진공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공기가 쫙 빨려 들어가면서 네. 플라즈마가 바로 꺼지게 됩니다.
1: 아~ 그냥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 하고 폭발하는 게 아니라요?
0: 빵 하면서 갈라지면은 바로 쫙 들어가면서 팍 꺼지는 그런.
2: 그러니까 물 속에서 불을 피우는 거랑 비슷한 거겠네요. 물 속에다가 방을 만들어서 혹은 박스를 만들어서 불을 피운다고 하더라도 박스가 깨지면 바로 물이 들어와서 불이 그렇죠. 꺼지는 거랑 비슷한 그 상황이겠네요.
1: 일반적인 그 배터리라든가 에너지원 폭발하는 거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네요.
0: 그렇죠.
1: 그런 애들은 이제 흠집이 나거나 어디가 뭐 충격을 받으면 그냥 터져버리잖아요.
3: 맞아요.
0: 그렇게 위험할 수 있는 반응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네. 상온에서 다 반응을 잘 한다는 거예요.
1: 상온에서. 네.
0: 우리가 지금 원자력 발전소에서 쓰는 핵 분열 같은 경우에도 네. 이 중성자가 우라늄을 때려서 쪼개지는 반응이 다 상온에서 다 일어나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일단 이 반응이 너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거를 통제할 방법이 사실은 되게 난감해지는 거예요. 근데 핵융합은 말씀드렸듯이 1억 도가 돼야만 겨우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바로 온도가 떨어져 버리고 반응도 끝나고 플라즈마는 꺼지고 있어요. 아...
1: 자, 그러면은 1억도를 만드는 법도 알았고 1억도를 어디에 어떻게 만들지도 알았습니다. 근데 왜 방법을 다 알고도 48초밖에 못했죠?
0: 사실은 과제가 좀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 도너츠만 가지고 우리가 플라즈마를 가질 수 있었으면은 아마 이미 발전소를 지었을 텐데 이렇게 만들어놔도 자꾸 플라즈마가 도망가서.
1: 도망가요? 네. 어디로요? 그러니까
0: 이 아까처럼 이렇게 원통형으로 만들어놨을 때는 네. 축을 중심으로는 다 대칭이잖아요. 네. 균일한데 이렇게 도너츠처럼 말아놓는 순간 안쪽과 바깥쪽에 차이가 생깁니다.
1: 아, 그렇겠네요. 바깥으로 도는 애들하고 안쪽으로 도는 애들하고 다르다.
0: 안쪽은 자기장이 굉장히 조밀하고 바깥쪽은 좀 듬성듬성하고. 아.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트랙을 중간에 한번 이렇게 꼬아주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렇죠. 그게 바로 이런 모양입니다. 도넛의 모양을 이렇게 나선형으로 만들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자기장이 꼬여있는 모양이 되니까 입자들이 안으로 들어갔다 밖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좀 섞이면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1: 잠깐만. 이거는 국가기밀이에요. 이거는 우리나라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거 기밀 공개 아닙니까 이게?
0: 네, 사실 이 정도 원리까지는 1950년대, 60년대에 다 이미 알려진 거고요.
4: 50년대래요.
2: 70년대.
1: 50년대?
2: 거의 80년대네요. 네.
0: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그런 원리를 토카막이라고.
4: 토카막? 네.
0: 그러니까 이 토카막이라는 게 사실은 정확하게는 1960년대에 소련에서 처음 개발된 그런 아이디어인데 이런 도너츠 모양의 자기 가중 장치 그런 뜻이에요. 그런 거를 이제 그 러시아어로 약자를 만들어서 토카막이라고 불렀는데 사실은 그 전까지 이런 도너츠 모양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플라즈마를 가둔 방식을 다 연구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 소련에서 이 토카막이라는 방식을 딱 발표하고 나서 이게 효율이 너무 좋으니까 전 세계가 다 이 토카막이 답이다. 그리고 연구를 시작한 거죠.
1: 근데 왜 남들은 못했을까요?
0: 사실은 다 했고요.
1: 했어요?
0: 예. 가장 결정적으로 이제 벽이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쨌든 우리는 발전소를 지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뭐 1초, 2초가 아니라 24시간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24시간 돌리려면은 자기장을 그렇게 강한 자기장을 계속 걸어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강한 자기장을 전자석으로 만들어주는데 이 전자석도 결국에는 전류를 흘려줘가지고 자기장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저항이 있어서 열이 또 발생해요, 자석에서. 그래서 자석이 녹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나중에 발전소까지 가려면은 반드시 초전도 자석이라는 게 있어야 되겠다.
1: 초전도가 네. 붙어야 되는군요.
0: 그렇죠.
1: 열에도 그렇게 지장을 안 받는.
0: 그렇죠.
5: 근데 이게 토카막 구조면 안쪽은 1억 도고 초전도 자석이라면은 뭐 적어도 영하 250도보다 낮아야 네, 되잖아요. 그럼 가장 뜨거운 곳이랑 가장 차가운 게 같이 있는 환경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이 핵융합로를 짓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기술이 필요한데요. 그 중에서 또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열 차폐제라는 기술이 있어요.
1: 열 차폐요?
0: 그러니까 안쪽은 1억도고요. 이 초전도가 있는 곳은 사실은 말씀하셨듯이

0: 거의 영하 279도까지 낮춰줘야 되거든요.
1: 여긴 낮아야 되고 여기는 1억도가 돼요.
0: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이를 열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기술이 거. 열차 폐제라는 기술인데 예. 이것도 또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입니다.
1: 야, 우리가 1억도와 마이너스 200몇도 그 가운데를 정확히 얘네들이 정확히 침범하지 않게 딱 차폐하는 그 기술력도 대한민국이
2: 그렇죠. 나와 그렇죠. 지구에서 제일 뜨거운 곳이랑 제일 차가운 곳이 붙어 있는 거네요. 그럼
0: 맞습니다.
2: 되게 멋있네.
3: 토카막을 이용해서 이렇게 핵융합에 쓸 수 있다는 아이디어 자체는 정말 옛날에 나왔지만 기술적으로 뭐 초전도 자석이라든지 열 차폐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기 때문에 개발이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지 못했던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0: 예, 맞습니다. 지금 K-스타는 초전도라는 자석으로 지어진 장치인데 네. 다른 이렇게 초전도로 지어진 핵융합 장치가 세계에 많이 없어요.
4: 아,
0: 그래서 그렇지 않은 장치의 경우에는 플라즈마를 아무리 잘 만들어봐야 한 수초밖에 유지를 못합니다.
1: 아, 이 자신감. 아, 난 안 돼요. 우리는 초전도 자석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핵융합 그 후발주자였다가 탑클래스가 됐다고 우리가 또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이제 그 스토리 좀 얘기 좀 해주세요.
0: 아, 예.
1: 예. 전문용어로 국뽕이라고 그러죠? 예, 예, 좀 차올라야죠.
0: 아, 네, 차올라. 예, 예. 사실은 그 얘기의 핵심에도 그 초전도가 있는데요. 네,
1: 초전도?
0: 예. 예.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핵융합 연구에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가 후발주자였죠. 네. 근데 이제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웠냐면은 네. 세계 최초로 초전도 토카막을 한번 지어보자.
1: 아, 초전도 토카막을.
4: 아, 그러면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초전도 네. 토카막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하나도 없었어요?
0: 없었어요? 그 K-스타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한 게 1990년대인데, 네. 그때는 전 세계에 초전도 토카막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1: 아오. 아예.
0: 예.
1: 아예 근데 우리는 그냥 들어갈 거, 오케이. 초전도 토카막을 만들어 보자라고 딱 그냥 방향을 이렇게 정해버린 거죠.
0: 한 방에 가기로 한 거죠.
1: 한 방에 그냥 앞질러 버려야겠다.
3: 야. 이게 90년대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시절에 과학 잡지 같은 거 보면서 K-스타 막 프로젝트 시작한다 이런 게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어린 저도 이게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봤던 기억이 나요.
0: 그 여러분만 그렇게 생각하신 게 아니고 뭐 정부에서 이렇게 예산을 주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1: 되겠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죠.
0: 전 세계 생융합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네. 뭐 한국을 잘 못 들어봤을 거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0: 갑자기 초전도 토카막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토카막 제대로 된 거 먼저 한번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초전도를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들을 사실은 많이 하기도 했어요. 사실은 토카막 하나를 짓는 것도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4: 네.
0: 근데 하나를 짓고 정부한테 또 돈을 받아서 초전도 하고 또 짓는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좀 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 거고.
1: 이 다음은 없다.
0: 그렇죠. 한 번에 초전도 토카막을 지어서 이 기술 격차를 따라잡지 않으면은 따라잡기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고 도전을 한 거죠.
3: 근데 정부에서 우리 그 연구자들이 우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라고 한다고 덜컥 돈을 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0: 당연히
3: 너희를 어떻게 믿고 돈을 줘라고
1: 담보. 자, 어떤 게 담보가 있나 이러면서. 예.
0: 그러니까 사실 당시에 이 정부에서 이런 우리 프로젝트 설명을 들으면서 전 세계 핵융합 석학들한테 추천서를 받아와라.
1: 아~
0: 이 사람들이 초전도 토카막을 지을 기술력이 있다라는 추천서를 받아와라.
1: 네.
0: 이렇게 했는데 이 석학들도 안 써주겠죠.
1: 그렇죠.
0: 자기의 어떤 권위와 네. 뭐 만약에 우리가 못 지으면 거짓말한 거 되니까.
1: 네.
0: 그래서 막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프리츠 바그너라고 엄청난 분인데 이분이 추천서를 써주셨죠.
1: 아~ 그분이 이제 추천서 써준 거는 저 같으면 안 써줘요.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해본 적도 없고 만들어 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추천서 달라고 그러면
2: 세계에 괜찮아요. 나온 적도 없는 기술을
1: 그러니까
2: 동양에서 갑자기 하겠다고
1: 되게 착한
2: 하니까.
1: 분이에요.
0: 뭐 나중에 이렇게 뭐 얘기를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들어보니까 그분이 이제 독일 분이신데 네. 독일 미넨에 계신 분이거든요. 근데 미넨에 BMW 본사가 있대요.
1: 네.
0: 독일 자동차의 그 본산이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거기에 한국 자동차가 막 돌아다니고 있었다라는
1: 거예요. 그것 때문에
0: 독일의 본진에 자동차를 굴릴 수 있는 나라라면 초전도 토카막도 지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1: 그분도 대단한 분이네요.
3: 이거 국뽕 연쇄 반응이네. 국뽕 연쇄 반응.
1: 우리 본진에 한국차가 보이니까 이 정도면 뭐 당신들도 뭘 해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약간 믿음.
0: 그렇죠.
2: 한국 자동차 회사가 사실상 핵융합을 이끌었다고도 볼 수 있네요.
3: 근데 그런 서러운 일들이 처음에 사업 시작하셨을 때 많았을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이게 뭐 이거는 이제 좋은 예였고 네. 뭐 사실은 안 좋은 쪽이 더 많았겠죠.
1: 무시 많이 당했겠죠. 그죠?
0: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만들고 싶어 했던 초전도 토카막이

0: 그 니오비움이라는 원소하고 네. 주석을 합금으로 만드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게 가장 어려운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초전도 토크막도 아니고 이걸 가지고 만든다고 하니까 뭐 어떤 분들은 너네 그 선재 본 적이 있기나 하냐 물어봤는데 사실은 본 적이 없었던 거죠. 얼마나 야속했겠어요. 그 질문이.
1: 그래서,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가진 거는 기세밖에 없었네요. 기세랑 깡깡. 기세랑 미네네 돌아다니던 우리 한국 자동차. 의욕, 의욕.
0: 근데 이거를 약간 이렇게 재미있게 일화로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사실은 그 자동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산업 기술력을 믿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우리가 초전도 선제로 코일을 만들어 본 적은 없지만 뭐 예를 들어 고려제강이라는 회사는 코일을 만드는 기술력 자체는 또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선제만 바뀌는 거니까 뭐 왜 안 되겠어? 해보지 뭐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현대중공업이라는 데서는 네. 얘네들은 토카막을 만들어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배는 많이 만들어 봤잖아요.
2: 그렇죠.
0: 그거 뭐 철판 구부려서 만드는 거. 대단하네.
3: 이 모든 기업들이 토카막을 잘 몰라서 가능했던 일이에요. 이게 알았으면은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그랬는데 배도 만들었는데 이거 못 만들겠어.
1: 그냥 내가 그림 하나 그려가지고 물레동 가가지고 로봇 만드는 거랑 똑같습니다. 물레동 가서 사장님 요거 용접 좀 해주세요. 사장님 요거 될까요? 다 그분들은 다 해주시지.
2: 네.
1: 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럼 요거 구부리면 되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라는 건데 그걸 성공을 했다라는 거예요.
0: 그렇죠. 사실은 이 초전도 자석이라는 걸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1: 너무 신기하네요.
0: 그래서 사장님들이 많이 걱정을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지금 스위스에 있는 세계 최고의 가속기 LHD 네. 같은 것도 초전도 자석에서 문제가 생겨서 네. 운영 연기가 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너네 그거 되게 힘들어. 그거 말렸던 거예요. 근데 K스타는 이 모든 걸 뚫고 단 한 번에 고장도 없이 한 번에 짓고
1: 한 번에요?
0: 예,
1: 한 번에 성공했습니까?
0: 한 번에 성공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플라즈마 켜고
1: 그 다음에 플라즈마 바로 켜고 이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기본적인 어떤 그런 그 기술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 깡과 그리고 노력이 이제 결실을 맺었다.
0: 그렇습니다.
1: 어쨌거나 작전은 성공했고 전 세계에 크게 핵융합 기술의 어떤 어퍼컷을 날렸다.
2: 네.
1: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뭐 이 많은 분들이 사실 궁금해 하시는 게 그럼 언제쯤 핵융합이 일정하게 오랜 시간 동안 좀 이루어질까?
0: 사실은 거기에도 넘어야 될 벽이 굉장히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플라즈마를 잘 제어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보통 유체역학이 복잡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유체역학은 그래도 전자기력은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플라즈마는 유체역학 플러스 전자기력으로 서로 이게 있으니까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희망이 뭐냐면은 최근에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굉장히 잘 풀어주는 기술이 또 나왔어요. 바로 인공지능.
1: 생각보다 빨리 될 수 있겠네요.
0: 그렇죠. 그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나왔어요?
0: 그 연구를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플라즈마의 어떤 위치 같은 걸 제어하는 거는 뭐 네이처 논문 같은 것도 이미 나온 적이 있어요.
4: 공진화적인 관계네요. 이게 인공지능이랑 그렇죠. 핵융합 발전이라고 하는 게 AI는 에너지를 필요하니까
0: 그렇죠.
4: 핵융합 발전이 있으면 AI가 더 발전할 수 있고 AI가 발전하면 핵융합에 필요한 이 플라즈마들을 제어하는 기술 같은 게 또 발전하고
0: 예.
4: 점점 가속화되겠네요.
1: 그래서 이게. AI가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서 협조를 더 열심히 하나 봐요.
5: 자기가 먹고 살려고.
1: 그러니까 자기는 전원이 없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3: 언젠간 자립하려고.
1: 그렇지. 누군가가 끌지도 모르니까 아예 핵융합 이거 기술을 해가지고 나는 그냥 계속 굴러갈 수 있게 만. 그러니까 얘도 살라고.
0: 그렇죠.
1: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기술이 이제 소형화될 수도 있겠다.
0: 소형화되는 게
4: 벌써요? 거기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2: 아크 원자로 갔죠.
1: 네, 그렇죠.
6: 많이 비싸겠는데.
1: 그런 것도 좀 미래에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0: 뭐 저는 미래에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소형화하는 게 아마 핵융합에서 가장 어려운, 가장 나중에 완성될 기술 중에 하나일 거예요.
1: 가장 나중이다. 네.
0: 이 핵융합 플라즈마를 가두려면은 일단은 장치를 크게 짓는 게 답이다. 제일 좋다. 그러니까 장치 크기의 제곱에 비례해서 얘가 잘 가둬지는 성질을 우리가 발견을 했거든요. K스타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한 폭 20m, 높이

0: 길이가 10m 정도 돼요.
1: 10m, 10m.
0: 네. 근데 요거 가지고는 약간 부족하고 프랑스에 저희가 이터라고 하는 국제공동 행유암로를 짓고 있습니다. 요거는 폭이 30m, 높이가 30m 정도 돼요. 요 정도 사이즈가 되면은 우리가 플라즈마를 가두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가 없겠다. 근데 얘를 잘 가둬둬가지고 그렇죠.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어쨌든 우리는 발전소를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2: 그렇죠.
0: 그러니까 에너지를 투입했을 때 이 투입한 에너지 이상이 나오느냐.
2: 그렇죠.
0: 이거를 한번 보고 싶거든요. 얘가 완공이 되면 목표가 투입한 에너지 대비 10배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예요.
1: 그래야 또 이게 약간 그 효율이 나오니까요.
0: 그렇죠.
1: 그 한국도 이터랑 같이 뭐 콜라보를 좀 하고 있습니까?
0: 아, 이터의 참여국으로 당연히 참여를 하고 있죠.
3: 아. 네.
0: 그 참여를 한 것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K스타를 가지고 우리 능력을 이제 증명을 했기 때문에.
3: 아, 놀래죠, 다들?
0: 그렇죠.
4: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규모의 이제 공동 실험, 공동 연구 중에 하나거든요. 건설하고 그 이후에 운영비로만 약 220억 유로가
3: 돈이?
4: 네, 220억 유로가 그 중에 아까 이제 EU가 50% 반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총 한 3조 정도를 여기에 분담해서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1: 아, 이쪽에서 헌금합니까? 3조를? 아, 그러니까 이게 참여비예요, 뭐예요?
0: 지분, 지분 아니요, 지분. 지분이고요.
1: 지분이에요.
0: 지분인데 이제 그거를 돈으로만 다 내는 건 아니고 네. 우리가 이터에 필요한 부품이나 장치 같은 걸 만들어서 납품하는 것도 있고.
3: 초전도 자석.
1: 그럼 3조 정도를 이터에 쓰고 있으면 손해 보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0: 그 3조라는 돈이 사실은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1: 큰 돈이죠. 그러니까,
0: 근데 사실은 이걸 따져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터에 현금으로 납부한 게 한 1조 정도 되는데요. 네. 근데 품도 내고 이렇게 다 납품을 하거든요.
4: 네.
0: 근데 이거를 자기들이 다 만드는 나라도 있지만 자기들이 만들기 어려우면 다른 나라한테 이거를 수주를 맡기기도 해요.
3: 아.
0: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수주해온 금액이 또 한 1조 정도 됩니다.
3: 아.
1: 반대로 이제 우리가 또 일을 맡아가지고
0: 그렇죠.
1: 해준 게
0: 그러니까 1조를 냈지만 벌어온 돈도 1조예요.
1: 아. 본전이네요.
0: 그렇죠.
1: 그 대신에 이제 완성이 되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렇죠. 거고. 근데 그런 생각 하지 않으세요? 이터 제끼고. 아니, 우리나라 되는데. 야, 우리나라 되지 않냐. 솔직히. 우리끼리 그냥 한번 하자. 다 해먹자. 이렇게 그런 생각 좀 들지 않아요?
4: 한 방에 K스타까지 갔는데. 네,
1: 한 방 K스타 갖고 48초 됐는데. 아니, 48초도 못한 애들하고 우리 같이 어울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0: 그게 사실은 지금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예요.
3: 잘 들었네. 네.
0: 왜냐면은 이터까지는 우리가 다 공동으로 전 세계가 공동으로 하거든요.
1: 하긴 하는데.
0: 근데 나중에 발전소를 짓게 되면 이게 산업이잖아요.
1: 그렇죠.
0: 이게 돈이란 말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이터 다음 단계는 지금 모든 나라가 다 따로 하려고.
1: 그렇죠. 그렇겠죠.
0: 그런데 사실은 이 핵융합로 전체를 혼자 다 지을 수 있는 나라는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도 많은 기술이 필요하기까지. 이 중에서 정말 핵심적인 부품 몇 개를 우리나라가 전 세계 탑으로 만들 수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충분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5: 아, 원전 생태계 얘기하는 것처럼 네. 핵융합 발전 생태계가 그렇죠. 생겨났을 때 그렇죠. 거기에서 사실은 많은 부가가치를 네. 올릴 수 있는 것들을 선점하려고 하겠네요.
4: 그러면 지금 이터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들은 그 이터가 만들어지고 있는 전 과정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0: 참여국은 다 당연히 공유를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민간 기업들도 지금 핵융합에 많이 뛰어들고 있잖아요.
1: 네, 그렇게요.
0: 뭐 스타트업 같은데. 이제 이터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배의 에너지를 생산해보는 10배? 프로젝트거든요.
1: 네.
0: 근데 이거를 전기로 바꿔보는 거는 이터엔 없어요.
1: 그래요? 그럼 민간으로 가야겠네?
0: 예, 그러니까 민간에서는 이거를 전기로 바꾸는 기술 같은 걸 우리가 좀 선점을 해보자.
1: 민간은 그쪽으로 가는구나.
0: 야, 요게 좀 병행되고 있어요.
1: 민간이 약간 훨씬 더 약간 산업에 밀접하게 가네요.
0: 그렇죠.
1: 그렇구나.
0: 이런 데들은 당연히 자기 기술을 다 공개를 안 하겠죠.
1: 공개 안 하겠죠.
0: 그러니까 이런 경쟁이 이미 시작되고 있어요. 여기서 다 박차를 치고 나가야지 계속 선도적으로 유지하면서
1: 그렇죠.
0: 핵융합으로 우리가 나중에 국가 경제의 어떤 큰 어떤 기반이 될 수가 있다.
1: 나라들이 지금 이터를 하는 것도 어쨌건 안 하면 안 돼요.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상용화될 수 있는 이런 진짜 제대로 된 발전소가 완성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진짜 우리 본부장님 말씀처럼 장애들 나라들이 이제 따로따로 다 개발을 좀 하게 될 것 같다. 아니, 처음에는 그 인공태양 만든다고 하셔가지고, 야, 이게 과연 될까 싶었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조만간 가능할 것 같다라는 그런 희망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은 나중에 진짜 이게 핵융합으로 에너지를 펑펑 쓸 수 있다 하면은 어떤 것들을 좀

0: 금값이 올라갈까요?
1: 뭐 근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발전소 짓고 하는 게.
2: 사실은 문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또 우리가 에너지를 끌어쓰는 과정에서 자연을 많이 파괴했잖아요. 정 파괴된 밀림 같은데 복원하고 하는데도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서 사실 못할 텐데 에너지가 남으면 그렇게 해서 기후 위기 같은 문제도 좀 해결하고 하는데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3: 아, 저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4: 너무 되게 이미지 걸다가
3: 이미지가
1: 아니 아니요 세 명 다 이미지 비슷해요. 누가 더 착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어쨌건 저희가 이렇게 그냥 무한의 에너지만 딱 생겨도 뭐 할 수 있다, 재밌을 것 같다는 게 너무 많거든요. 우리 과학자분들이랑 제가 소원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 저희 본부장님이 힘을 좀 더 내주시고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5: 오늘 정말 재밌는 얘기 많이 드릴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 선배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온 만큼 저희도 또 열심히 해서 또 우리나라가 핵융합 선진국이 되는 날까지 열심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예, 이것 또 스타는 역시나 또 K가 붙어야 제맛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한국의 인공태양이 뜨는 날까지, 그날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최근에 아주 그냥 난리입니다.
1: 뭐가요?
0: 주식이요.
2: 마이너스 96%도 있어요.
0: 어디에다 넣길래 그래요? 그렇죠. 어디에다 넣길래 그래요?
3: 주식시장에서 제일 핫한 부분이 반도체 시장 아니겠습니까?
0: 아는데요. 아는데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요.
6: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는 전 세계 세 회사인데 천조까지 한번 가보자는 게 제 인생의 목표예요.
0: 천조? 순이익이요? 그게 될까요, 근데?
6: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0: 네? 우리나라에요?
6: 예.
3: 이거 공개가 돼도 되는 건가요?
6: 요즘. 아, 못 들어보셨어요? 네. 그러면 주식 투자하지 마세요.
3: 네, 늦지 않았습니다.
0: AI가 지금 거품이 좀 많이 껴있다. 언젠가 버블이 붕괴될 수도 있다. 반도체 시장.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6: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저도 궁금했던 게 오늘 이거 밤새도 되는 거죠?
0: 결과 너무 늦게 만났습니다.
6: 10년쯤 지나면 지금이 또 2만 원 같이 느껴질 수도 있는 거고.
0: 교수님 왜 그러세요? 많은 분들 흔들리세요.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이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G-I-A-N-T Pink. Whoa, Giant Pink TV. Whoa, Giant Pink TV. 난 하나뿐인 210 Giant Pink의 크리에이터 Pink Pink. Yo, Giant Pink TV. Let's go. Do.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3: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법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길길,
1: 중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살을 내는 듯한 바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펭귄들은 물가로 나갑니다. 오직 엠페러 펭귄만이 빙벽 위에서 한겨울.
1: 이 정도면은 충분하게 먹겠지? 금방 간다, 밥 먹자, 얘들아.

사장님 밥 주려고 저 멀리까지 갔다 왔다. 우리 토끼들 잘 있었어? 배고팠지? 자. 어허, 싸우지 말고. 얘들아, 너네는 어서 내려와. 밥 먹으라니까. 뭐. 미안해. 자. 좀만 힘을 내, 도로야! 나는 이 돼지를 들어간다. 삼형제 일로 와봐. 어디 보자. 오늘은 밥 먹을 수 있는지 한번 보자. 토끼라, 너 살 언제 뺄래? 또 빚어서 들어간다. 그래, 너도 얼마나 배고프겠니? 진짜 이것만 먹는 거야. 또 어디서 날 쳐다보나 했다. 양수마 먹어라. 말이 어딨어, 말. 어허! 야, 야, 그거는 먹으면 안 돼. 야! 너 누구야? 아치. 너는 왜 맨날 그거 참지 못하고 그거 종이를 먹어? 아이고, 이따 또 똥 치우면은 또 큰 거 하나 나오겠네. 선생님, 그만 먹어. 아유. 똥 반, 밥 반이니, 이거. 이거 어떻게 먹으려고 그랬니? 좀 내가 구석에다가 싸라고 했잖아. 아유, 옛날에 나보는 것 같아가지고, 참, 이거.

0: 그래, 건강하네. 응. 응.
1: 평소 일찍 출근했네요.
0: 아이고, 아, 오셨습니까? 네. 그, 제가 이게 청소를 다 못해가지고, 사수님께서 다른 데 좀 해주세요.
1: 아이, 펭수가 해야죠, 이런 거는. 하!
0: 얘들아, 가, 이거 치우게.
1: 저는 톱밥 가지고 올게요. 여기 마무리 좀 해주세요.
0: 자, 저리로 가. 아우, 다 치웠다. 뭐야, 이거? 아, 진짜 맞았다니, 이거. 먹고 싸고, 먹고 싸고, 그게 건강한 거니까.

0: 펭수 오늘도 모자 쓰고 왔네요.
1: 왜냐면 제가 아무래도 남부지방 동물이다기 때문에 얘들이 좀 낯설 수 있어요. 아직도 이거를 써야지 얘들이 편해요.
0: 아, 그러시구나.
1: 얘야, 맘만 먹고

0: 지금 뭐 이거 시위하는 건가? 지금 생일이야. 사춘기예요. 이런 거 안 먹겠다 이거예요. 너 이거 안 먹으면 내가 먹는다. 아, 한입 해봐요.
1: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0: 들어주니까 잘 먹네. 너무 귀여워. 옳지.
2: 아이고, 잘 먹어.
0: 옳지. 다 먹었다. 이야. 잘 먹었어. 원샷.

0: 저희 집이 배가 불렀구나. 배가 불렀어. 야, 펑이 맛있어? 펑이 당근 당근. 오우 예. 오우 예. 너네 약간 야무지게 먹는다 이렇게. 안 먹은 펑이.
1: 저는 아니죠.
0: 조금만 있으면 이제 앞이 잘 안 보실 것 같아요. 가려가지고 이 친구 이제 머리를 좀 깎아야 되는데요.
1: 네, 머리 한번 잘라볼까요?
0: 어휴, 어디서 이빨을 내밀어? 어? 자, 이거 당근 아니에요. 빛이에요, 빛. 저랑 밀당하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아니라고. 너네 큰일 나, 이거. 자, 뭐, 다르죠? 이거 빛이고, 뭐 드실래요? 이거, 아, 그거 먹는 거 아니라니까요. 너 오늘 머리 자르자. 자, 이게 유니콘 컷이 요즘에 포니 사이에서 그 핫한 머리 스타일이거든요. 유니콘. 이 친구는 머리가 깎은 지 오래 안 됐는데, 지금 머리 스타일이 좀 마음에 안 드신데요. 제가 오늘 앞머리 올려드릴게요. 앞머리 올려드릴게요. 손님! 뭘 원하시는 거예요? 뭐 스케일링? 치과가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커트하는 데예요. 포니예요, 포니. 포니. 그 이 친구들은 당근 좋아하니까 당근 주시면 돼요. 당근은 저 안에 들어가서 사시면 되세요. 주위를 둘러보다마다 눈을 떠보니 옷 같던 발자국이 내 것.

0: 네가 빨리 출발하니까 벌 받는 거 아니야.
1: 재밌어요. 재밌어.
0: 야, 근데 이거 올라가는 게 일인데?
1: 자, 하나, 둘, 셋 하면 내려가는 거야.
2: 좋아, 좋아.
1: 하나.

0: 겨울이다. 어, 따뜻해.
1: 어.
0: 아. 이야.
1: 좋다. 아, 좋다.
0: 아, 좋네요.
1: 혜수야, 너 볼이 왜 이렇게 빨개졌어? 추워? 에? 새빨개졌나, 저?
0: 야, 볼 빨개?
1: 어. 기다려봐, 핫팩 좀 꺼내자. 근데 너 한국의 겨울에서 막 이렇게 볼 빨개지고. 남극에서 뭐?
2: 남극 출신인데.
1: 그니까.
0: 이건 추운 게 아니야.
1: 사춘기라서?
0: 아니.
2: 그럼.
0: 좋아서 그래.
2: 아, 좋아서.
1: 아, 그래?
0: 따뜻해. 그것이 언제나 열로.

퇴근합니다, 여러분. 열레이 어디? 아, 오늘도 잘 놀고 일도 열심히 잘했다. 아, 졸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여긴 어떤 일로?
0: 냉동 참치 먹으러 왔습니다.
1: 뭘 좀 아시네. 요즘 비싼 대방어 먹을 바에 참치 먹거든요.
0: 당연하죠.
1: 어떤 놈으로 드릴까요?
0: 제일 큰 놈으로 드시죠.
1: 큰 놈으로 한 250만 원 정도.
0: 예?
1: 너까지 드리는 겁니다.
0: 아, 너무 크구나.
1: 네.
0: 그러면 좀 더 작은 걸로.
1: 그러면 통참치 말고 그 블럭참치로.

0: 근데 그걸로 대체해드릴까요?
1: 그럼 일단 보고 얘기할까요, 우리?
0: 네, 가시죠.
1: 야, 여기가 청취공장이구나. 그 여기 다니면요, 직원 혜택 있어요?
0: 이제 임직원가로 참치를 구매할 수 있는 거랑 점심시간에 야채 뺀 해독밥 제공해드릴 수 있죠.
1: 그럼 해독밥에 야채가 없으면 전부 다 참치란 말씀이십니까?
0: 그렇죠. 밥도 빼드릴 수 있어요. 와!
1: 와! 제가 드디어 방송 직장을 찍는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계약서입니다.
0: 이제 무거운 거 내려야 되는데
1: 아! 조금 위험하다는 말씀이시군요.
0: 네. 자, 이제 참치 들어오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들어와주세요.
1: 자, 여러분, 신랑 신부 입장 이래로 가장 설레는 입장입니다. 참치 입장! 자, 냉동 참치가 점점 공장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 주시죠. 자, 열어주세요.

0: 드디어 청취를 받았습니다.
1: 아, 일단 이게 다 구독자 여러분 덕이고요.
0: 와우, unbelievable. 저게 다 몇 마리야? 히어! 와, 마치 금왕을 발견한 것 같군요.
2: 빨리 내려야지 먹을 수 있어요.
0: 어, 빨리 어떻게 내려요?
2: 이 아이템을 드릴 테니까.
0: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걸로? 네. 야! 야!
2: 조심해야 돼요, 이거.
0: 예. 오차! 오차! 한 마리에 보통 몇 킬로 해요, 저거?
2: 지금 100에서 한 150킬로 나오는데.
0: 아! 아! 어머!
2: 15번 한번 보여줄게요.
0: 보여주세요. 네. 어, 야, 청취자 뭐.
3: 너무 쉽게 하시는데.
0: 나도 이걸로 했으면 됐지. 저도 해보겠습니다. 일로 와.

0: 꼬리입니다, 꼬리. 창패? 창패? 아니, 선배님. 네. 이제 뭐 해야 돼요?
1: 내린 거, 무게 재러 왔어요.
0: 아, 무게십니까?
1: 네.
0: 어? 그럼 우리 그거예요. 참치들 무게 재갖고 가장 가까운 쪽 맞추는 쪽이 참치 오마카세 사는 겁니다. 제가 만약 지면은
1: 팔굽혀펴기 100개 이런 거.
0: 몇 킬로 같으세요? 지금 뭐 딱 보면 나오잖아요.
1: 일단 철통이 200킬로니까
0: 네.
1: 그거 포함해가지고 850킬로 하겠습니다.
0: 850킬로? 아... 잠시만요. 100, 120, 140, 115, 110 해갖고 849kg입니다.
1: 오.
0: 자, 그러면 무게 재보시죠.
1: 네, 가시죠.
0: 우와! 과연 850kg 대 849kg. 승자는?
1: 어? 940.
0: 뭐야? 뭐야?
2: 50이라 하지, 그냥.
0: 아,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니, 이거. 근데 아직 게임은 끝난 게 아닙니다. 1대0.
1: 그러면 뭘로 하나요, 이제?
0: 그거는 제가 차차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무게도 쟀고, 그 다음은 뭐 하면 됩니까?
1: 이제 저희 창고 들어가서 저희가 작업한 거를 보관을 해야죠.
0: 알겠습니다. 그럼 보관하러 가시죠. 여긴 몇 도예요?
1: 여기는 이제 50도로 보관하고 있어요, 여기.
0: 50, 영하 50도?
1: 네.
0: 오랜만에 고양이의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렇게 들어가도 괜찮아요?
0: 이렇게가 뭐예요?
1: 방안 준비가 없이 이렇게 들어가도
0: 돼요. 방안 준비? 방안 준비? 저는 태초부터 벗고 있었습니다.
1: 네.
0: 남극은 영하 55도예요. 여기는 거의 저한테보다 사우나다.
1: 좋네요.
0: 제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1: 네네.
0: 참치는 도대체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1: 키우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 몇 년씩 걸려요.
0: 몇 년이나 걸려요?
1: 네. 그리고 잡자마자 마이너스 60도에서 급속 냉동을 하기 때문에 펭귄처럼 이제 얼려버리는 거죠.
0: 근데 원래 생선은 바로 끌어올리는 게 신선하고 더 맛있는데 왜 참치는 얼리는 거예요?
1: 참치는 이제 잡자마자 죽기 때문에 몸에 열이 받아요.
0: 그러면 상하는구나.
1: 피랑 살이랑 섞여갖고 비린 맛이 엄청 강해지죠.
0: 아, 그럼 잡자마자 바로 얼음 하는 거예요?
1: 이제 펭귄도 얼리면 그렇게 작업이 될 거예요.
0: 자꾸 저 얼리냐고요.
1: 자, 이제 고향으로 가시죠.
0: 좋습니다.
1: 네.

0: 고양이 얼굴 또 어때요?
1: 와우.
0: 네?
1: 저도 모르게 펭귄으로 가금만. 추워? 추워? 추워? 근데 왜 다 얼었어요?
0: 네?
1: 급속 노화다, 급속 노화.
0: 고양이 여기가 아니라서.
1: 어머! 뭐 괜찮아요? 어머! 하우지 아버지! 괜찮으세요?
2: 괜찮아.
1: 오, 근데 잘 어울리기도? 염색을 해보는 거 어떠세요? 네, 오, 잘 어울리시는데요? 어머, 저기 서린이다, 서린! 어? 서린이다, 서린!
0: 참치를 보관하러 갈 거예요.
1: 예!
0: 따라오시죠.
1: 예!
0: 여기 박스에 올려주시면 돼요.
1: 예!

0: 우리 그거 하자. 여기서 누가 제일 오래오래 있냐. 시작. 왜? 나약한 인간. 나약한 인간. 와와 와와 와 와와. 이곳에서는 뭐 하는 겁니까?
1: 이제 아까 내렸던 참치를 네. 이제 가공을 할 시간이에요.
0: 가공?
1: 바로 먹을 수 있게끔.
0: 예, 그럼 참치 자르는 겁니까?
1: 네.
0: 좋습니다. 가시죠.
1: 저는 요거를 먼저 잘라볼 건데요.
0: 네.
1: 시범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0: 오, 알겠습니다. 오, 참, 토이다, 토이다. 와!

0: 야, 안에 살이 꽉 차 있어.
1: 여기 이제 첨다랑어 가마라는 부위인데.
0: 가마?
1: 여기에서 가마 도로가 나와요.
0: 그게 뭐예요?
1: 소고기처럼 마블링이 많고 기름지고 비싼 부위.
0: 좀 희귀한 부위군요.
1: 그렇죠. 이제 한 마리 잘랐을 때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0: 오!
1: 이게 다 마블링이에요.
0: 오, 마블링! 오, 진짜로 여기, 오! 오, 내가 먹고 싶다, 이거. 참치 다 팔면 얼마나 벌어요, 연 매출?
1: 한 500억 정도?
0: 얼마요?
1: 한 500억 정도?
0: 500억? 참치로 500억을 버세요?
1: 아니, 버는 게 아니고 매출이죠.
0: 판다고?
1: 네.
0: 근데요, 요즘에 방어가 엄청 비싸잖아요.
1: 맞아요.
0: 가끔 가다 보면 참치보다 훨씬 비싸더라고요.
1: 네.
0: 그거 왜 그런 거예요?
1: 방어는 생물이다 보니까.
0: 네.
1: 단가가 변동될 경우가 좀 많고.
0: 아, 시가?
1: 네, 그쵸. 수요는 많은데.
0: 어.
1: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 오니까.
0: 아, 이거 약간 그거네. 조총프네. 그래갖고 지금 하나에 8,000원, 9,000원 하잖아요. 이만한 게.
1: 맞아요.
0: 잘 부탁드립니다, 선배님.
2: 예.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천천히 자르시는 게.
0: 알겠습니다. 선배님은 여기 이거 몇 년 동안 자르셨어요?
2: 경력은 한 30년 돼요.
0: 30년? 와, 그럼 눈 감고도 자르시겠네요.
2: 아, 눈 감고 위험하죠.
0: 아, 그쵸? 네, 이렇게...

0: bolsa del puesto. ¡Oh! 이거 약간 재밌니, 이거?
1: 이제 부위별로 나눠진 거를 슬라이스를 칠 거예요.
0: 와!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 이 천천히 스무.

0: 어떻습니까?
1: 많이 불안해요.
0: 왜요? 전문가 선배님. 예. 제 솜씨가 어떻습니까?
2: 처음이라 좀 어수선하죠?
0: 역시 솔직하시군요.
2: 처음부터 잘 못 잘라가지고 여기 두껍고 작고 이렇게 해.
0: 오, 그러네.
2: 그러니까 어설프니까.
3: 실제로 이제 소비자들한테 갈 수 있게 박스 포장 한번 해볼게요.
0: 아, 여기가 마물입니까?
3: 마물입니다. 오! 넘겨주세요.
0: 자, 와주세요.
3: 금속이 있나 없나 판별해주는 거거든요.
0: 오, 나왔습니다.
3: 이제 박스에다가 올려놓고.
0: 아, 여기가 있는 거구나. 오! 이야!
3: 넣어주세요.
0: 자, 여기서 잠깐! 두 번째 게임이 시작됩니다.
3: 네.
0: 과연 이 무게는 몇 킬로일까요?
3: 한 8.5kg.
0: 8.6kg 갑니다.
3: 오.
0: 과연 정답은! 정답은! 오라이! 자, 이 게임은 2점이어서요. 최종 우승자는 접니다!
3: 그러면 진짜 마지막 3점짜리도 있어야 돼요.
0: 오! 3점짜리?
3: 네.
0: 그러면 이거 하나를 빼겠습니다.
3: 네.
0: 몇 킬로?
3: 9.4?
0: 9.3 갑니다.
3: 어? 빗장 빼기인데?
0: 오케이! 이겼다! 오마카세! 깔끔하게 패배를 인정하시죠.
3: 좋습니다.
0: 좋은 승부였습니다.
3: 네.
0: 오마카세! 오마카세! 이야, 이거 진짜 먹는 겁니까? 오, 처음 뵙겠습니다. 누구시죠?
4: 네, 이성입니다.
0: 두 분의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4: 직원입니다, 같이.
0: 그럼 셰프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5: 약 5년 됐습니다.
0: 오! 자, 그러면 오마카세를 준비해 주셨는데
5: 네.
0: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이쪽은 대뱃살.
0: 대뱃살.
5: 오도로라고 합니다.
0: 응?
5: 중남뱃살에서 약간 이쪽 앞쪽에.
0: 어, 앞쪽으로?
5: 예. 그리고 이쪽에 제일 비싼 부위는
0: 오, 어디예요?
5: 이쪽에. 백곡살이라고 합니다.
0: 뭔가 맛있어 보였어.
5: 예, 하단 쪽에.
0: 아.
5: 하단 쪽에 위치에 있고 몇 점 안 나옵니다.
0: 오.
5: 네. 볼살.
0: 볼살.
5: 볼살. 이쪽에 볼살이 있습니다.
0: 아.
5: 볼살도 아주 귀한 부위.
0: 그러면 지금 찬다한 거 부위 중에 제일 비싼 거는 볼살인가요?
5: 볼살보다 배꼽살보다 더 비싼 부위가 있어요.
0: 어, 뭐예요?
5: 맞춰보세요.
0: 그 가마도로.
5: 가마도로 맞습니다.
0: 어, 가마도로는 어디 있어요?
5: 가마도로는 몇 점 안 나와서 뺐습니다, 제가. 뭐죠?
0: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5: 아, 개인기 한번 보여주시면 가마도로 드릴게요.
0: 너무 뻔뻔해.
5: 비싸니까. 네 점 나와요, 네 점.
0: 예?
5: 진짜예요.
0: 내가 아까 그 큰 거 봤는데?
5: 네, 네 점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정말 귀한 부위예요.
0: 저에게 가마도로를 제공해 주신다면
5: 네.
0: 제가 오늘 밤낮 없이 일하겠습니다.
5: 개인기 보여주세요.
0: 아니, 불침번 선다고.
5: 아니, 불침번 필요 없어요.
0: 그러면!
5: 아, 됐고요. 참치 이행시 해주세요.
0: 참치.
5: 참.
0: 참치 혼자 먹어?
5: 치.
0: 치사하게.
5: 오. 이게 야. 가마도로입니다.
0: 우와!
3: 딱 4점 나왔네.
0: 야, 근데 진짜 달라도 다르다. 약간 차돌박이 느낌이야.
3: 이렇게 한 입 드셔보실래요?
0: 언니! 가마도로는 어떻게 먹어야 제일 맛있습니까?
3: 진짜 고수들은 소금에만 찍어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0: 와.
3: 와사비를 많이 해서 간장에 찍어 먹는 게
0: 와간으로?
3: 네, 와간으로.
0: 이사님은 이 가마도로 드실 때 어떻게 드세요?
4: 똑같아요.
0: 아, 똑같습니까? 역시 똑같아요. 자, 와사비를 많이 해가지고

0: 제 지금 불이 아닌 방앗간이에요. 와, 그냥 기름을 짜버리네요.
1: 맛있긴 해요.
0: 와, 이거 진짜 맛있네, 이거. 이 바깥에서 먹는 참치라. 아, 정말 유유자적. 너무 행복합니다. 셰프님. 셰프님, 제가 고생하시니까 하나 드릴게요.
1: 감사합니다.
0: 배꼽살. 아하. 아이고, 맛있어.
2: 여기 회사 무슨 회사예요? 이사님도 너무.

0: 웃겨 진짜로. 여기서 먹는 거 차원이 다르네요. 왜 이렇게 다른 겁니까?
1: 좋은 셰프를 데려온 겁니다. 예~
0: 셰프님 인정하는 부분입니까?
2: 인정입니다.
0: 그 마트에서 참치 같은 거 살게요. 네. 아, 좀 좋은 참치다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나요?
2: 참치도 똑같습니다. 아까 가마도로 보셨다시피 마블링을 예. 보시면 돼요.
0: 아, 마블링 보면 돼요?
2: 네.
0: 가끔 가다가 아 조금 이제 참치가 기름지잖아요. 네. 그래서 아 기름진 건 조금 싫은데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 제가 생각했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0: 오, 뭡니까?
1: 첫 번째는 감태를 싸먹는 겁니다.
0: 우와, 감태 진짜 맛있는데.
1: 두 번째는 이제 소주랑 먹죠.
0: 네. 몰라 몰라, 나는 몰라, 어떻게 먹는지 몰라. 이사님, 참치 조금 이렇게 새롭게 먹는 방법이 있을까요?
3: 일반적인 게 좋은 거예요. 새롭게 먹는 게 특별한 거 없어요.
0: 기본이 최고다. 기본이 그냥 제일 맛있는 거다.
3: 네, 맞습니다.
1: 어때요? 배에 기름침 좀 했어요?
0: 지금 배가 완전 미끌미끌해요. 너무 기름기름이야.
1: 그럼 이제 불침번 좀 쓸어 가야겠는데요?
0: 지금 아직 해가 중천인데요? 여기가 바로 천국이다. 천국이 따로 없어요. 참치가 하나 둘 셋 다섯 100마리 엄청 엄청 많아요. 근데 나는 지금 누구로부터 불침번을 쓰는 거지? 아니 아니야, 이거 지금 이거 엄청 귀한 거니까 잘 지켜야 해. 와, 근데 이거는 먹었는데 또 먹고 싶네. 일단 아무도 안 오겠지 그러면? 그럼 자야지.

0: 어? 뭐야, 뭐야? 뭐야? 일어나세요! 오!
1: 오늘은 뭐 좋은 물건 없나? 어? 이거 뭐야? 경찰과 도둑이다. 이거 요즘 유행인데, 이거? 어, 이거 바로 지원해야겠어, 이거. 저 지원합니다. 제가 바로 경찰과 도둑입니다. 오, 재밌겠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경도 지원한 분 맞으신가요?
1: 예, 맞습니다. 지금 오디션 보는 거예요?
0: 이번 달에만 10번 했어요, 10번. 지금 경찰과 도둑 완전 몰입했어요, 지금.
1: 혹시 지금 그 일이 없으세요?
0: 경찰과 도둑이 지금 제 직업이에요.
2: 모르는 사람들이랑 영화도의 경도한 썰그만의 전력 질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한 10초 뛰었나? 심장이
0: 형. 네, 근데 적어주신 내용이랑 좀 많이 좀 다르신 것 같은데? 횡단보도 불이 깜빡일 때 이미 반대편에 도착해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진짜 맞나요?
1: 깜빡이기 전에 저는 이미 반대편 가 있습니다.
0: 아, 달리기를 잘할 체형이 아니신 것 같아요.
1: 제가 이겼어요, 타조를.
0: 오, 오, 점프 자체는 괜찮다. 사람이랑만 경도를 해본 적이 있었고 펭귄이랑은 해본 적이 없어서 숨으실 수가 없으실 것 같아요.
1: 전 숨지 않습니다. 떳떳하게 훔치고 떳떳하게 도망가겠습니다.
0: 이게 저희 나이 제한이 있어요. 나이 제한.
1: 왜요? 이거 다 어릴 때 하는 거였잖아.
0: 10살이랑 해본 적이 없어요.
1: 저는 사람 나이로 치면 50이에요.
0: 50? 신도 안 돼요, 신도.
1: 아, 왜 이렇게 까다로워?
0: 고민을 좀 해볼게요.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1: 어디서 해요?
0: 아직 제가 장소를 못 구했어요, 장소를.
1: 제 집을 빌려드리죠. 여기 가서도 주세요. 천하제 1 경도대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면접자들 들어와! 들어오세요! 어떻습니까, 회장님?
0: 아니, 경찰사를 뽑는데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1: 저는 간단하게 안 뽑아주셨잖아요.
0: 그렇긴 한데 이렇게 호화로운 면접은 또 처음이에요.
1: 자, 저도 어렵게 뚫은 면접인 만큼 저도 면접을 봐야겠습니다.
3: 그때요! 천하제1 경도 대회 조혜원이 면접을 보러 왔겠다.
0: 헐, 뭐야?
3: 안녕하세요. 저는 도둑으로 오늘 활약하고 싶어서 이렇게

0: 경도 대회에 출연이 아니라 면접을 보러 온 조혜원 만 26살입니다.
1: 도둑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0: 제가 조그만 해서 잘 피해 다녀요.
1: 그럼 저는 커가지고 잘 못 도망갈 것 같습니까? 자, 그러면 예원 씨에게 도둑이란?
0: 내 어릴 적?
2: 뭘 훔쳐보셨죠?
0: 동생이 예쁜 틴트 쓰고 있길래 슬쩍.
1: 합격!
3: 현재 런닝 코치로 잘 뛰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4: 잘 뛰겠다.
2: 재미없을 것 같지 않아요?
1: 탈락입니다.
4: 얼마나 빠른지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돌아주시겠어요? 한번 몇 바퀴? 그것이 아니고! 자, 이렇게 대려서
2: 이렇게. 별로 안 빠른데?
5: 생각보다 쉬운데?
6: 안 빠른데.
1: 같이 놀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거 소품들 한번 활용해서 도둑이 한번 돼보겠습니다.
3: 돈 내놔! 돈 내놔라!
7: 돈 내놔! 중성!
1: 뭐야! 중성!
7: 네. 저는 실제로 의정부 경찰서 신국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태환 순경입니다.
1: 예?
2: 뭐야?
1: 예?
6: 깜짝이야, 너.
2: 뭐야? 아까 경찰차 발로 찼는데, 아까?
7: 죄송합니다. 벼르고 있습니다.
1: 경찰과 도둑해도 되는 겁니까?
7: 아, 네. 경찰서에서 이게 나가겠다고 했더니 요즘 보이스피싱 이거 캠페인으로 홍보하면 내보내준다 해가지고.
1: 아, 조건이 있었군요.
8: 그냥 직장인이었어.
7: 목소리에도 약간 지문이 남듯이 녹음 파일을 제보해주시면 수사할 수 있는 단서가 되거든요.
2: 도둑을 시키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1: 경찰 많이 해봤으니까. 도둑이 되셔도 자신 있습니까?
7: 전 뭐 훔쳐본 적이 없는데.
3: 오오오 7대 총.
7: 경찰차 차면 어떡해.
3: 다시 만들어볼게요.
9: 경도의 미친 남자 김민수라고 합니다. 브랜드를 하다 보면 패션 평가를 좀 할 줄 압니다. 오.
1: 패션 평가가 경도랑 무슨 상관이냐?
6: 그게 좀 뭔 상관.
2: 이거 특기긴 하다.
1: 경찰 패션 보여주세요.
8: 경찰 패션이 없는데.
9: 어떻게 해야 되나.
1: 그니까요.
9: 이거 보이스피싱을. 오늘 경찰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10: 제가 어렸을 때 도둑질을 조금 많이 했어가지고.
1: 예?
10: 엄마 지갑에서 이제 10,000원짜리 이렇게.
2: 재질이 나쁜데?
1: 자, 둘 중에 뭘 좀 더 하고 싶으십니까?
10: 어렸을 때 또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좀 참회하는 마음으로 경찰을 해보고 싶습니다.
1: 자,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분. 나가주세요!
6: 아니, 원래.
1: 저분은 제가 잘 아는 분이거든요.
2: 아, 진짜요?
1: 근데 아까 나이가 몇 살이라고 하셨죠?
11: 제가 최연소일 거예요. 19살이거든요.
2: 네.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생 어떻게 아는 사이?
1: 정확히 93년생이고요.
7: 아, 고3. 고3이 아니라.
11: 근데 누가. 네, 13년생일걸요, 아마?
1: 아마? 거짓말 그만하시고요. 본인의 장점 무엇입니까?
11: 왜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지리를 되게 잘 알아요.
2: 고등학생 어떻게 알지?
1: 경찰 2인칭 하겠습니다. 경!
6: 경찰이다!
1: 찰!
6: 차닥! 망했어!
1: 이번 천하제일 경도대회 합격자는?

0: 우리 경도 제대로 시작하기 전에 팀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아, 우리가 맞아. 8명이니까 경찰 셋에 도둑 다섯 어때요?
1: 좋아요.
0: 우리 하기 전에 파이팅 한번 할까요?
2: 오케이, 오케이. 아, 우리도 해요.
0: 우리 경찰끼리, 경찰끼리.
3: 우린 잡히지 않는다.
2: 아, 잡히지 않는다.
3: 하나, 둘, 셋. 파이팅!
4: 도둑, 도둑, 바보! 도둑, 바보!
2: 다시, 우리
5: 경찰, 바보! 경찰, 바보!
6: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0: 경찰, 바보. 경찰, 바보.
2: 여러분, 이제 자기 얼굴을 찍어주세요.
6: 아, 얼굴 찍는 거구나.
7: 아, 무서워.
2: 다들 어떻게, 어떤 전략으로 하실 거예요?
6: 보이면 바로 구해주기.
3: 과세!
2: 왜? 한국팀이 구해주기!
3: 난 팀이 아니야.
2: 아니, 그런 게 없어. 도둑팀인데.
3: 원래 도둑은 도둑끼리 의지 안 해.
2: 뭐해?
3: 자기밖에 몰라야 돼.
6: 맞네. 펜수를 미끼로 주고.
8: 아, 그래야겠다.
2: 그럼 알아서 살아.
3: 알아서 살아.
2: 알아서 하고, 오케이. 만나.
0: 내가 봤을 때는 너 제일 만만한 사람부터 잡는 게 맞긴 해. 몰아서 펜수 잡아버리고.
3: 경찰! 경찰! 그 시작하기 전에 그 눈 감고 시작하세요.
0: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거짓말 쳐 그냥. 봐버려. 어디 가는지 봐버려.
9: 눈 감을 필요.

0: 어차피 우리 좀 이따 도둑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약식 안 지켜. 우리 지금 바로 초세버리자. 시작.
1: 3, 10, 29, 28.
2: 뭐야? 아니 어떻게 벌써? 눈 감아!
1: 22,
2: 감아!
1: 25, 아, 눈 감아! 눈 감아!
0: 24, 23, 23 22, 21. 16, 15, 19, 8, 7, 6, 2, 1. 가자, 가자, 가자. 3, 2, 1. 가자, 가자, 가자. 다 보인다. 벌써 보인다. 벌써.
1: 어디부터 가?
3: 2층에 보면 있을 것 같은데.
0: 나오세요. 다 봤습니다.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죄송한데. 아싸, 경찰 좀 잡았다.
4: 아, 범죄자 속내 이제 알 수가 없네.
5: 야, 벌써 누구지?
0: 들어가 보세요, 빨리.
4: 들어가면 이제 잘리는데.
0: 골 좋다, 골 좋다.
4: 안녕하세요.
2: 도둑 잡아라, 도둑!
0: 아니, 여섯 분 잡는다면서 왜 안 잡아요,
3: 아니,
0: 빨리?
3: 여섯 분이 안 보이네.
0: 들어와, 들어와!
4: 아, 이거 어쩔 수 없다. 살려줘.
3: 아니,
0: 펭수,
3: 우리 살려주러 와야지.
0: 펭수,
2: 펭수. 50초, 50초.
0: 펭 잡아. 야, 진짜 빠르다. 야, 뭐야, 진짜. 야, 뭐야, 진짜 빠르다.
4: 왜 이렇게 잘 뛰어?
0: 야! 일로 와. 이럴 수가. 야, 감옥을 아무도 안 지키니까 다 나가.
2: 시간 얼마나 남았지? 20초, 20초.
0: 뭘 잘못했는지 얘기해.
2: 난 잘못한 게 없다.
0: 맞아, 잘못한 거.
2: 아이고, 우리가 이길 것이다.
4: 오케이. 야! 와, 팬 4DK 됐죠?
2: 가자!
0: 나오세요! 피디님 빼고 갑니다. 아니, 아까 저희 잡는데?
3: 이제 어디서 잡은 거야? 아니, 어떻게 됐어요? 다 잡혔어요?
0: 아니, 저희가 다 잡아 넣었는데 다 풀어졌어.
4: 펭수가, 아, 펭수가 완전.
2: 다들 금전미치 어둡더군요.
3: 아, 너무 잘했다. 우리 완전 팀워크가 좋네.
0: 다음 판은 4대4 어떠세요? 4대4.
2: 4대4! 공평하게! 4대4.

0: 4명 다 그냥 2층.
1: 4명 다?
2: 여러분 다 같이 올라가시죠. 다 같이. 다 같이.
3: 네, 갑니다.
2: 찰관님 선조하에.
3: 전략이 확실해. 아, 지금 졸고 있는 거 다 느껴져.
2: 자, 우리 진짜 미란다 원칙 고지하러 갑니다.
3: 여기 있을 땐 여기에 뭔가 지금 냄새가 난다.
0: 아, 2층에 아무도 안 왔다고?
2: 2층 아무도 안 왔어. 아무도 안 왔어.
0: 아, 여기에 없네. 팀 올라가면 진짜.
3: 아니 이러면 1층으로 가.
0: 어차피 다 1층에 있다는 거네.
1: 도둑.
0: 절로 한 번만 가세요.

0: 엉덩이.
1: 아, 뭐예요? 뭐예요? 뭐예요? 펜수 어딨어?
0: 펜수 저기.
1: 거짓말도. 야, 펜수 여기 있다! 펜수 여기, 여기!
0: 뭐야, 여기세요! 뭐야! 뭐야, 막아주세요! 구한요원님, 구한요원님 막아주세요!
1: 잡아, 거기 잡아!
0: 자, 여기는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자, 구한요원님, 날 지켜야지! 날 지켜야지!
1: 연애, 연애 시켜! 연애 시켜! 경찰님, 연애!
0: 어떻게 내가 저기 있는 줄 알았지?
2: 밑에 어디 갔어?
1: 진짜 한 방 남았어.
0: 뭐야, 벌써 다섯 분이야?
2: 걸리면 어떡해!
0: 아, 이제 어떡해!
1: 도망가!
3: 지금 딜을 하고 있는 건가?
4: 아니, 내기 한 번만, 제발. 내기 한 번만.
5: 가위바위보 이기면? 아니, 두 명 얘기해야 돼. 가위바위보 두 명 얘기해야 돼.
4: 지금 저한테 두 명이나 몰리는 게 크게 좋진 않을 수도 있어요.
2: 너무 말이 많아.
4: 아, 잠깐만.
5: 아니, 둘 다 얘기해야 된다니까요.
4: 오케이, 오케이. 둘 다 이길게요.
5: 둘 다. 가위. 아, 네 명. 가위바위보 네 명 이기면 봐주는 걸로.
1: 오케이, 오케이.
5: 자, 여기서.
4: 제가 마지막 할게요.
5: 오케이. 자. 여기서부터.
2: 가위바위보.
1: 한번 이겼어.
0: 저기요, 경찰님! 저기요, 경찰님! 배가 아프!
1: 펭수 배 아프네, 펭수!
3: 배 아프세요?
0: 일부 측정이에요! 아!
1: 적지 마!
4: 도둑말 왜 믿어 그러니까?
0: 조심!
3: 아! 진짜 경찰이다!
4: 뭐야? 아, 뭐야? 살려줬는데. 그거 살려줬는데.
3: 이 두 분이 너무 잘 뛰어.
4: 아니, 진짜 잘 뛰는 사람입니다. 경찰분들이 잘해서 이겼다기보다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0: 경찰이 너무 많아요.
5: 그렇죠?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줄일까요?
4: 이번엔 진짜 우리가 이겼다.
2: 도둑 파일이긴 해요.
4: 질 수가 없다.
3: 아, 이거 실적 세트 아니에요? 선물 세트? 네, 실적인데?
4: 나 오늘 심할서술 준비하세요. 심할서 같기도 해요. 근데 숨을 데가 없어. 어디 숨어야 도대체? 어디 숨어야 돼요?
1: 저기 뒤에 숨어 있었는데 저 마지막 판에서 숨을 데 하나 제가 아까 찾은 날려서
3: 대박. 빠른데?
0: 비포 비포 비포.
1: 귀여워.
0: 내가 감옥이랑 이쪽 바운더리에서 개미 귀신 작전을 펼치니까.
6: 아싸, 아싸. 아싸.
0: 저는 짐승입니다.
6: 나이야! 17, 16, 19, 8, 3, 2, 1.
0: 제발! 제발!

0: 아니 진짜. 아니 경조에 진짜 경조해야 될 거 어떡해.
1: 아니 진짜 도둑은 아니니까 다행이네.
0: 어. 어 뭐야?
2: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기가 막혀.
1: 판소리 한번 보여주세요.
2: 아리 아리가.
1: 마음에 안 드는데?

0: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습니다.
1: 왜요, 왜요?
0: 제만입니다. 알았어! 아. 자, 도망갈 생각 하지 마세요.
2: 잡혔어요, 잡혔어요, 진짜.
0: 잡혔어요. 잘 오세요. 자, 이분 김꽁이가 있습니다.
2: 아니에요, 아니에요. 살려줘, 아.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0: 살려줘, 빨리! 살려줘, 빨리! 빨리 살려줘! 빨리 살려줘! 빨리 살려줘! 뭐야!
3: 바로 그 뒤쪽에 서랍판 있어요. 거기에 똥 아저씨처럼 몸을 붙여.
4: 대박! 6, 5, 4, 6, 3, 7, 6, 5, 4, 3!
0: 살려줘, 빨리!
2: 살려줘!
0: 살려줘! 살려줘, 빨리! 빨리 살려줘!

0: 물고기로 시켜야 돼.
1: 다 잡았다.
2: 한 명 남았어.
3: 30초만 버텨, 30초만.
0: 여기 있네.
1: 가자 빨리
3: 30초.
1: 오른쪽 7초 남았다.
3: 파이팅 고해고.
1: 하나 둘 셋. 아
0: 이겼다.
1: 하나 둘 셋. 잡았어.
3: 와, 좋았다.

0: 영수야,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1: 이럴 수가.
0: 잘했어, 잘했어.
2: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3: 눈물 나고 잘했어.
4: 아름다운 성공했다.
1: 이렇게 다들 진심으로 할 줄 몰랐어요.
5: 뛰어올 때 무서웠어.
4: 완전 운동돼.
1: 이거 두팡이 터지고 살도 터지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또 기회 되면 같이 합시다.
5: 저희가 사장 찍고 사장 찍고.
1: 즐거웠다, 즐거웠다.
6: 고생했어요.
4: 나 왜 찍었지? 나 지갑이 없어졌는데?
6: 나 공무원증이 없어졌는데?
1: 다들 뭐 없어졌어요?
6: 네. 아니요, 불신 검문 좀 할게요.
1: 자, 동작 그만! 지금 이 안에 실제로 도둑이 있습니다.
4: 어?
1: 자!
4: 누구?
1: 설마? 지금부터! 진짜 경고가 시작됩니다!
4: 어?
1: 도둑 잡아!
7: 잡아!

0: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1: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0: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1: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0: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1: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0: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이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1: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0: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0: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뭐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1: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0: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키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숙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강연을 하려고 하는데요. 왜 이혼이면 이혼이지, 결혼이면 결혼이지, 왜 결혼과 이혼을 같이 생각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죠. 왜냐하면 결혼을 하면 대박이 날까, 쪽박이 날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대부분은 아주 불행하다, 또는 나는 이 정도는 성공했다, 이게 두 가지를 가지고 생각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성공하는 결혼하고 내가 실패했을 때 이혼하는 게 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종이 한 장 차이도 되지 않는 말실수, 어떠한 사건, 이런 거로 행복한 결혼과 쪽박, 이혼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결혼을 하는 순간 매일같이 이혼을 할 수 있다라는, 이혼이 가능하다라는, 또는 이혼을 생각하는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그럼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무엇을 가리고 조심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연을 하고자 합니다. 아, 왜 제가 하냐고요? 저의 하루의 일과가 대부분 결혼하셔서 이혼을 하겠다고 고민하시는 분들을 만나는 일입니다. 보통 한 달에 한 300분에서 400분 정도 제가 상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한 20년 가까이 됐으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뵀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이혼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의 한정에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 거지만 공통점이 꽤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공통점에 대해서 누구나 힘들어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알아본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피하시면 결혼은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역설적으로. 그래서 오늘 그와 관련해서 강연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왜 결혼할까 질문한다면, 글쎄요, 고차원적으로 나의 인생 간의 가치를 뭐 완성하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니죠. 그냥 좋으니까 멋모르고 했죠. 그거 아니면 손들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남들이 하니까 하라 그래서, 부모님이 원해서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시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결혼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결혼할 때 고민해야 되는 게 꼭 있습니다. 일단 결혼은 연애가 아니에요. 연애는 그때는 우리가 뜨거운 감정, 호르몬이 펄펄 끓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과 살아도 굶어도 살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조건이 필요하고 마음가짐도 필요 없고 준비할 것도 없어요. 근데 결혼은 생활입니다. 나의 생활이고 내 배우자의 생활이고 앞으로 탄생할 그 자녀의 생활이고, 또 연로에 가신 부모님을 부양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양쪽 가족의 행복과 불행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얽혀 있는 종합체에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잘한다라고 하면 냉혹하지만 몇 가지를 좀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건을 보면 순수하지 않다, 제발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순수하다 순수하지 않다를 뭐 어떤 조건을 따진다 이런 걸 본다로 따지지 마시고 내가 책임질 수 있는가 없는가로 따지셔야 되는 거죠. 이게 종합적으로 얽혀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내가 기여해야 되는 거, 책임져야 되는 거, 부담져야 되는 거, 이런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조건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만약에 내가 그 도시에 살고 싶다라고 하면 직업을 도시에서 얻을 수 있는 사람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최소한 차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주말에 가끔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해외여행도 1년에 몇 번 가야 되고, 그러면 소득이 얼마인지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냥 결혼하면 두 사람이 결혼하는 날로부터 신이 무언가를 떡 갖다 선물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최소한 학교는 어디까지 나왔는지, 그럼 사람이 어디에 취직을 할 수 있는지, 현재 어디에 다니는지, 그 현재 소득이 얼마인지, 그럼 이 사람이 3년 뒤에, 5년 뒤에는 어느 정도 급여가 늘어날 건지, 그 다음에 나는 내 수익값 했을 때 서울에, 그러니까 도시에 집을 얻을 수 있는지, 내가 원하는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기본이 돼 있는지 꼭 보셔야 됩니다. 꼭. 이걸 꼭 보셔야 돼요. 이거 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순수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오히려 책임 있는 사람.

상황이죠. 그리고 좀 떠오르는 사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 생각 못 하시는 거, 빚이 있는지 꼭 보셔야 됩니다. 이 빚이라는 게 우리가 빚이 있는지 봐라 그럼 몇억 원짜리 빚 이런 거 아닙니다. 불과 5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이혼을 하고 있어요. 요즘 젊은 그 세대가 나 모르게 가지고 있는 빚, 결혼해서 가져오는 빚에 대해 대단히 예민해요. 그래서 이게 극복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런 부분에 민감하다면 빚 갖고 오지 마. 난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어. 정확히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오해가 없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행복해지려고 하는 결혼은 일정 부분의 조건이 좀 필요하더라. 단 조건만 보라는 게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는 게 먼저죠.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영원히 사는 삶에 있어 준비는 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결혼해 볼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예식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이혼을 고민하세요. 아니, 아, 이혼하고 싶다. 이게 결혼해서 이런 생각을 하세요. 예식장 들어서면서부터. 그다음에 신혼여행 다녀와서 인천공항에서 헤어지는 경우 진짜 많습니다. 그렇게 매번 이제 이혼을 고민하는데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신혼여행을 이제 결혼정보업체에서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몇번안 만나보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신혼여행 갔는데 남편분이 볼일을 보고 물을 안 내리더라는 거예요. 한 번은 봐줬는데 두번안 내린 거 보고는 정말 심각히 고민했대요. 못 살겠다. 귀국해서 인천공항에서 헤어졌는데 문제는 결혼식 하기 전에 혼인신고를 먼저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혼 소송이 진행된 경우가 있는데 물을 안 내려도 고민이 되고요. 치약을 위에서 짜도 이혼할까 말까 고민이 되고요. 남자분들이 서서 볼일 보고 이거 안 올려놔도 이혼을 고민하게 되고요. 수건을 쓰고요. 이렇게 안 펼쳐놔도 이혼을 고민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아 이혼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어찌 보면 이혼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은 정말 잘해야 되는데 이혼은 더 잘해야 됩니다. 정말 잘해야 됩니다. 왜요? 이혼하고 난다면은 다시는 볼 일이 없어야 돼요. 다시는 볼 일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혼은 다섯 가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혼한다. 그다음에 친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 분할 다섯 가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다섯 가지가 완벽하게 끝나야만 다시 볼 일이 없어요. 아, 물론 자녀 때문에 면접기사 가는 거 빼고. 만약에 이게 합의가 안 되면 소송이 반드시 이어지고요. 제가 경험한 거로는 두 사람이 정말 미우니까 어떻게 저쪽에 협의위원을 대충해서 끝냈어요. 그 이후로 5년 동안 7개의 소송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인생이 정말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이혼은 다시 볼 일이 없게 깔끔하게 된다라는 면에서 이 다섯 가지를 꼭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합의가 잘안 되는 부분이 친권양육권입니다. 아이를 누가 친권자로 지정이 되고 누가 데리고 살수 있냐는 되느냐가 합의가 잘안 됩니다. 저희가 이혼소송을 수임해서도 친권양육권이 합의가 안 되는 경우는 2년은 각오를 합니다. 소송이 한 2년 정도 갑니다. 왜냐하면 양육권을 결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거든요. 아이 양육권자로 누가 적당한지를 보기 위해서 아동 심리 검사를 하게 됩니다. 어느 쪽에 친밀도가 있고 아이가 어느 쪽에 거부감이 있는지 이거 하는데도 몇 달이 걸리게 되고 또그 집에도 각각 방문해서 환경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1년 반에서 2년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두 분이 무슨 수로 합의를 하겠어요? 법원에서는 이 다섯 가지를 완벽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가 원만하지 않거나 깔끔하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면 재판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은 누가 뭘 갖고 있는 부분을 누가 어떻게 준다. 여기서 잊어먹으시면 안 되는 게 언제까지 준다를 반드시 정하셔야 돼. 그 협의했을 때 이거를 못하세요. 언제까지를. 이걸 해야만 그 이후에 안 주면은 집행만 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 정리를 하셔야 되고, 대부분 위자료는 합의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적으니까, 사실 위자료는 빼셔도 돼요. 마지막 이제 양육비입니다. 양육비에 대해서 합의가 잘안 되는 게, 공통적으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재산 분할을 주장할 때 하고 기여도 주장할 때 하고 양육비 주장할 때 태도 확 달라집니다. 일단 재산 분할을 막 논의할 때 뭐라고 하느냐? 이거 제가 다 벌었고요. 특히 남자분들이 이런 얘기 잘하세요. 전업주부 아니냐 해서 아무것도 한게 없어요. 기여한 게 제로예요. 그다음에요, 이 아내가 결혼해서 사치가 심해갖고요. 내 자산이요, 10억이었는데 5억으로 줄었다니까 못 줘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재산 분할을 어찌저찌 조정을 한다면 이제 양육비로 들어가면 제가 요즘 코로나가 와서야 돈도 못 벌고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럼 제가 아니 아까 다 보셨다며 그러니까 그건 코로나 전이고요 지금은 못 벌어요 적자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합의가 되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 양육권에 대해서

그러면 결정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서 발표한 게 있어요. 양육비 산정 기준표라고 인터넷 포털에 한번 찾아보시면 가정법원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애 나이에 따라서, 근데 소득에 따라서 한 명도 얼마씩 판결을 하겠다. 이렇게 정해놓은 기준이 있어요. 이거는 남편이 소득이 있다라고 하면 또는 아내가 소득이 있다라고 하면 원천징수. 작년에 세금 신고할 때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아야만 정확히 논의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뭘 정리하셔야 되냐면 아이를 반반 양육할 수는 없어요. 한쪽이 양육을 하게 되고 면접교섭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보통은 한 달에 두 번을 지정해서 주말에 1박 2일 두번 이렇게 하게 되고 여름방학 때 이제 5박 6일 하기도 하고 명절 때 또는 뭐두 분이 합의하신다 그러면 크리스마스 때, 생일 때, 어린이날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합의를 하게 되는데 만약 협의를 하고 나서도 이렇게 면접교섭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면 면접교섭과 관련해서 이행명령 신청해서 소송이 다시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법원의 원칙은 한 달에 두번 격주로 1박 2일입니다. 반드시 보여주셔야 되고 이 면접교섭을 불이행하게 되면 양육권자 지정에 불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걸 떠나서 아이들에 대해서 두 분이 이혼을 하시면서 미처 생각을 못 하시는 게 있어요. 가운데 있는 애를 미처 배려를 하지 못합니다. 두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애가 힘들 거라는 생각을 미처 못해요. 이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반성하면서 하게 되는데 미처 이 아이에 대해서 못해요. 근데 이 아이 입장에서는 돌만 돼도 합니다. 돌이 뭐야 100일만 돼도 합니다. 이 지나가는 바람으로 이 집안에 뭔 일이 있다는 걸 애들이 직감적으로 알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이 아이가 진정으로 행복하려고 하면 엄마 아빠를 다 자유롭게 봐야 돼요. 이런 부분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이제 완벽하게 보지 않아도 되는 사이로 이혼하게 되는 거겠죠. 제가 첫 강의부터 뭐 결혼한다, 이혼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혼을 전제로 산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굉장히 언짢은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꼭 생각을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혼하시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저희가 사연을 들어보면 정말 이혼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권해드려야 되는 건 깔끔하게 깨끗하게 잘하는 이혼을 권해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현실적인 거니까. 이런 부분 잘 참고하셔서 내가 내 지금의 결혼 생활을 성공하기 위해서 집중하시고 노력하시되 만약에 이혼을 해야 된다면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완벽하고 깨끗한 이혼하신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돌아서 나의 미래가 있죠. 그래서 전원이 정리가 안 되면 나의 미래도 없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컬럼니스트 박상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평생을 매일같이 먹었던 음식에 관해서 얘기 드릴까 합니다. 바로 쌀입니다. 자, 이 쌀은 사실 우리 한반도에서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그 모든 국가,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모든 국가들의 운명을 좌우했던 아주 귀중한 작물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이전까지의 한반도에 있었던 모든 나라는 농업이 국가 운영의 근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쌀을 얻기 위한 벼농사였기 때문에 한반도에 있었던 모든 국가들의 운명을 좌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또한 쌀은 우리가 평생을 매일같이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매우 잘 알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쌀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점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지만 아주 강렬하게 쌀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가 전해드릴까 하는데 이 사진을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구한말에 그러니까 1800년대에 선비가 식사하는 사진인데 많은 분들이 이 사진을 보고 놀라셨어요. 뭐 때문에 놀라셨나? 밥그릇과 국그릇의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한 가지 오해하지 않으셔야 될 것은 지금은 우리가 3끼를 드시죠. 근데 조선시대 때에는 아침과 저녁 두 끼가 기본입니다. 이런 밥그릇으로 하루에 두 번을 드셨죠. 그러면 얼마나 많은 밥을 드셨겠습니까? 근데도 이렇게 체형적으로 보면 되게 깡마르게 보이죠. 그만큼 사실 노동량도 많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고 사실 조선은 대표적으로 대식가들의 나라였습니다. 굉장히 많이 드셨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실 가리지 않고 많이 먹었는데 근데 우리는 보통 지금 알기로는 조선시대 때 우리 선조들은 많이 굶주리셨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먹을 것이 절대적으로 없어서 굶주렸다기보다는 많이 드셨어요. 생산하는 양보다 소비하는 양이 많았고

소비하는 양 중에서도 특히나 이 곡물에 대한 애착이 각별하셔가지고 밥을 많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우리 선조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것은 하얀 쌀밥. 왜냐하면 쌀이 그렇게 많이 날 수는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잡곡밥을 드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드러운 하얀 쌀밥을 원 없이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던 거죠. 근데 이것이 소원이라고 그래서 굶주리셨냐? 절대 그건 아닙니다. 이 많이 먹는 습관은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나서도 계속 많이 먹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결국 국가가 국민들의 밥그릇의 크기를 조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1940년대와 50년대는 보통 그 선비가 드셨던 밥그릇만큼입니다. 680에서 670ml 정도. 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크기냐는 지금 여러분들이 드시는 밥공기하고 비교하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드시는 밥공기는 보통 180에서 200ml입니다. 그러니까, 1940-50년대의 밥그릇의 크기는 지금보다 3배 혹은 3.5배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밥한 그릇을 담는 게 점점점 근데 줄어들죠. 줄어들어가지고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지금 오늘날 우리가 먹는 밥그릇의 사이즈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70년대까지는, 60년대, 70년대까지는 이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는 두 가지 목표를 세우게 돼요. 첫 번째는 생산량을 늘려야 됩니다. 근데 생산량을 아무리 늘리더라도 소비량이 줄지 않으면 이게 한계가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적절하게 쌀 소비량도 줄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목표로 국민들로 하여금 쌀 소비량을 줄이도록 캠페인을 벌이게 됩니다. 이 캠페인의 대표적인 것이 아마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텐데 홈분식 장려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펼쳐지면서 오늘날 이 운동의 흔적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설렁탕이나 곰탕을 드시러 가시면 국수사리가 이렇게 따라오는 경우도 있고 미리 말아서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이 국수사리가 언제 들어갔느냐? 1969년 1월에 우리 농림부 장관과 보사부 장관이 합의하에 아주 강력한 행정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 명령 가운데 몇 가지가 쌀밥을 먹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수요일과 토요일은 쌀밥을 먹지 못합니다, 국민들이. 그리고 음식점에서도 쌀밥을 팔지 못하게 합니다. 분식류만 팔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뭐냐면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이런 국밥류를 판매하는 곳에서는 25% 정도의 국수로 만든 면을 말도록 국가가 강제합니다. 이때부터 설렁탕이나 곰탕에 국수를 말아먹는 사리 문화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1969년에 발효된 이 행정명령이 5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사실 우리 설렁탕이나 곰탕에는 그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줄이면서 이제 조금 조금씩 쌀 소비량이 줄어들기도 시작했는데 하지만 국가의 입장에서 느려야죠. 생산량을 늘리는 게 지상과제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정말 획기적인 쌀을 하나 개발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통일벼입니다. 오죽했으면 이렇게 민족의 염원인 통일이라는 말을 붙일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통일벼가 만들어진 것은 1971년입니다. 이때 우리나라는 벼를 육종할 수 있는 기술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놀랍게도 필리핀에 있는 국제 미작 연구소에 가가지고 우리 농촌진흥청 직원들이 전부 그쪽에 가가지고 그걸 이제 개발을 하게 됩니다. 자포니카라는 품종과 그리고 우리가 흔히들 월남미라고 하는 동남아시아에서 먹는 인디카라는 품종 두 개를 이렇게 교잡을 시킵니다. 인디카가 가지고 있는 강인한 생명력과 수확량, 그리고 자포니카가 가지고 있는 찰기와 맛두 가지를 합쳤는데 이걸 합쳐보니까 무려 생산량이 이전의 볍씨에 비해서 40%나 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벼를 똑같은 면적에 심었더니 이전보다 무려 40%나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과히 기적에 가까웠고 그래서 이 벼를 기적의 벽시라고 불렀습니다. 기적의 벽시라고 불렀고 이 통일벼가 보급되면서 사실 우리나라는 절대적인 배고픔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이것이 얼마나 기념할 만한 일이었는지 1971년에 통일벼가 개발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지금 쓰시는 50원짜리 동전이 처음 나온 것이 1972년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 동전에 새기는 것이 가장 좋을까? 바로 국민들을 굶주림에서 해결해준 통일벼를 새기자. 그래서 50원짜리 동전에 새겨져 있는 이 벼는
바로 통일벼가 그려져 있는 겁니다. 1970년대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는 쌀의 절대 부족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러면서부터 우리나라는 점점 이제 쌀을 좀 풍족하게 먹는 이런 나라로 변모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지난 5000년의 한반도 역사상 최초로 쌀이 부족하지 않은 유일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히려 우리는 지금 쌀이 남아돌고 있어요. 왜냐하면 생산량은 늘어났는데 소비량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나라 한국인이 쌀을 많이 먹을 때 1970년대에는 1인당 연간 한 130kg 정도를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가지고 지금은 평균적으로 1인당, 국민 1인당 56kg? 이것도 한 55kg에서 56kg 정도를 먹어요.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죠. 56kg 정도를 일수로 나눠보면, 365일을 일수로 나눠보면 우리가 보통 하루에 쌀 150g 정도를 먹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건 어떤 양이냐면 밥 한 공기 정도를 드신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쌀은 이제 지을 때 물을 사용하니까 부피가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밥 한 공기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 가만히 이렇게 뒤돌아보시면, 생각을 해보시면 하루에 먹는 게 우리가 보통 세 끼를 다 챙겨 먹는 경우도 드물고, 두 끼 정도 드신다 하시더라도 그 중에 한끼 정도는 뭐 분식을 드시기도 하고 다른 음식들로 때우기 때문에, 정작 밥을 먹는 것은 우리가 평균적으로 한 그릇 정도, 공깃밥 한 공기 정도 드시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쌀에 있어서는 지난 5000년 역사상 가장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양적으로만 풍족하냐? 그것 아닙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1971년에 통일벼를 개발할 때만 하더라도 필리핀에 가가지고 이렇게 연구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의 벼 품종 개량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70, 80년대 양을 많이 생산하는 그벼 품종 개발에서 벗어나가지고 점점점 기능적으로 다양한 기능을 가지거나, 그리고 품질이 아주 높은 품질을 가진 그 쌀을 개발하는 쪽으로 이제 변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밥맛이 뛰어나고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벼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아마 이거 생각하신 분들 많이 없으실 텐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국가에 등록된 벼 품종은 밥을 지어 먹는 용도로 개발된 것만 약 400종이 넘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개발한 품종들이 따로 있고, 그리고 민간 종자회사에서 개발한 것도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벼 품종에 대한 관심을 조금만 기울이시면 아주 맛있는 밥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쌀들을 선택할 수 있느냐? 이 시도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얼마나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도에 보면 그 위치와 지형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색깔이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지형적으로, 기후적으로, 그다음에 고도, 이런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10개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국가에서 벼를 개발을 하면 이 벼를 그 10개 구역에 다 심어 봅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 이 벽씨는 어느 지역에서 가장 잘 적응하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그 벽씨는 그 지역에 특화된 벽씨로 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지 품질이 우수한 쌀뿐만 아니라 이제는 지역에 가장 특화된 쌀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쌀이 유명할까? 각 지역별로 이렇게 이름난 품종들, 이런 품종들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지난 5000년 역사상 쌀이 부족하지 않은 유일한 시대를 살고 있으며, 그리고 가장 맛있는 쌀을 개발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쌀이 얼마나 다양하고, 그리고 얼마나 품질이 우수한 품종을 가지고 있는지를 소비자 스스로가 아시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품종의 쌀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런 쌀들을 한번 선택해 보시는 것이 어떨지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맛칼럼니스트 박상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도예 강사 홍선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8번에 걸쳐 저와 함께 생활 도자기 그릇을 만들어 보실 텐데요. 평소 도자를 취미로 배우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손재주가 없어서 내가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제일 많이 하시죠. 그러나 도자기를 만드는 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꼭 영화 고스트처럼 물레를 돌리지 않아도 핸드빌딩이라는 손작업만으로도 다양한 기물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작업 테이블을 한 켠에 마련하시고 나만의 작은 도자기 공방을 만들어 즐거운 취미 생활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자기가 완성되는 전체 과정을 간단히 소개하고 작업할 때 꼭 필요한 도구들도 함께 보여드릴게요. 그럼 기본 준비물을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도자기 재료를 구입하는 곳을 도제상이라고 합니다. 도제상은 온라인에서 검색하셔서 필요한 도구를 구입하실 수 있고요. 또는 이천이나 여주에 가시면 오프라인 샵에서도 직접 구매 가능하십니다. 먼저 저랑 8강의 동안 함께할 삼백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삼백토는 흙의 입자가 커서 손 성형하기 아주 쉬운 흙입니다. 초보자들이 다루기에도 편한 흙이어서 손 성형할 때, 핸드빌딩 할 때는 삼백토를 많이 씁니다. 갈라짐 현상이 적어서 다루기도 쉽고 큰 기물을 만들 때도 쓰시면 아주 편리합니다. 소성 후에는 회색이나 회갈색 흙이 되고 표면에는 까만 점들이 있어서 약간 거친 느낌을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흙이 점성이 좋아서 다루기가 아주 편하고 작업을 하실 때도 흙에서 수분감이 촉촉하게 느껴지는 흙이어서 작업하시기에 아주 편하고 초보자들이 다루시기에도 편한 흙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정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뾰족한 칼날은 흙을 자르시거나 재단하실 때 쓰시기 좋으시고, 뒤에 있는 톱니바퀴 모양은 흙을 스크래치 내거나 붙이는 작업을 할때 쓰시면 좋습니다. 작업을 할때 가장 많이 쓰이는 도구이고, 8강의 동안도 저랑 같이 제일 많이 쓰시는 흙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줄은 흙을 자르실 때 사용하시는 건데, 기본 도구 세트에도 흙줄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요거는 쇠철사로 되어 있는데 사용하시다 보면 쇠철사가 일어나서 손을 다치실 수 있는 경우도 많아서 주변에서 흔히 구매하실 수 있는 낚싯줄 사용을 권합니다. 낚싯줄은 흙은 칼로 자르는 것보다는 줄로 이렇게 땡겨서 잘라주시면 쉽게 깔끔하게 잘 잘리고요. 먼저 정칼을 어떻게 쓰시는지 제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젓칼은 칼끝으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잘라주시기 편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물레 위에서 돌려서 원을 그리시면서 포인트를 잘라주실 때도 편하세요. 칼 뒤에 보이는 톱니바퀴 모양은 흙을 붙이는 부분을 이렇게 긁어서 사용하실 때 편하고요. 정칼은 꼭 이렇게 자르는 부분과 긁는 부분이 같이 있고 도구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도구예요. 그 다음에 기본 도구 세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 도구 세트는 이렇게 묶음으로 도제상에서 팔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세트 정도는 도제상에서 구매하셔서 구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기본 도구 세트 안에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많습니다. 이런 나무 칼들은 뭐 넓은 면적을 다듬을 때나 사용하시는 거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앞에 이렇게 세철로 홈이 있는 이런 것들은 폭파기, 흙을 파내시거나 다듬으실 때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림을 그리시거나 표시해 주실 때 필요하신 것들이고, 그리고 다양한 나무 칼들이 있습니다. 도자기 도구는 나무로 된 것들이 많은데요. 흙을 달라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나무 도구를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본 도구 세트 안에는 이렇게 낚싯줄 대신에 세철로 된 끈도 들어있습니다. 이 끈을 근데 아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쓰다 보면은 작은 철들이 일어나서 흙을 닦아줄 때 손에 비어서 피가 나는 경우도 많고 다치는 경우가 많아서 낚싯줄을 권장하고요. 낚싯줄이 없으신 분들은 쇠줄로 똑같이 흙을 앞에서 뒤로 당기듯이 잘라주시면 편하세요. 다음으로는 물바가지와 스펀지가 있습니다. 물바가지와 스펀지는 꼭 항상 준비를 해주셔야 하고요. 작업을 할 때 성형 과정에서 촉촉한 흙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물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스펀지는 물을 적시고 꽉 짜서 사용해야 하며, 작업할 때 물을 너무 많이 과도하게 쓰시면 흙이 흐물거리거나 금이 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적당한 물을 사용하여야 작업하기에 좋습니다. 성형 마무리 단계에서는 항상 스펀지로 다듬고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작업천과 나무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작업천은 이렇게 광목천 같은 천을 추천드리며, 나무판도 도제상에서 쉽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즈별로 다양하게 나무판이 준비되어 있고요. 필요하신 사이즈를 선택하셔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작업천과 나무판이 필요한 이유는 코팅된 바닥에다가 작업을 하게 되면 흙이 달라붙어서 나중에 작업하고 나서 완성된 다음에 흙을 띄실 때 기물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흙이 달라붙지 않게 작업천과 나무판이 필요하시고요. 다음으로는 쫄대와 밀대를 준비했습니다. 이 쫄대와 밀대는 도제상에서 똑같이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쫄대 같은 경우는 사이즈별로 두께별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필요하신 사이즈를 고르셔서 구매하시면 되시고요. 쫄대와 밀대는 흙판을 일정한 두께로 밀어서 사용하실 때 필요하고요. 바닥면을 만들 때나 판 작업을 할 때 사용하기 아주 편합니다. 밀대는 나무 밀대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플라스틱 밀대나 다른 밀대는 코팅이 돼 있어서 흙을 밀으셨을 때 흙이 달라붙으실 수가 있어서 나무 밀대 사용을 추천드려요. 쫄대와 쫄대 사이에 흙을 두시고 밀대로 밀어주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편하고, 힘을 끝까지 다 가해도 쫄대보다 밑으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쭉쭉 편하게 밀어주시면 작업하실 때 편하세요. 흙이 다 밀리면 더 이상 흙이 밀리지 않는 상태가 되고, 그러면 쫄대와 똑같은 두께의 흙판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작업을 하실 때 쫄대가 없이 그냥 흙판을 밀다 보면 한쪽은 얇고 한쪽은 두꺼워질 수도 있어서 항상 쫄대 사이에 흙을 올려두시고 나무 밀대로 밀어주시면 편하게 미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흙풀. 흙풀은 같은 소지에 마른 흙을 뜨거운 물에 부어서 풀어놓는 건데,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점성이 느껴지고 쉽게 생각하시면 진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종이랑 종이를 붙일 때도 풀을 붙여야지 딱 잘 붙는 것처럼, 흙과 흙을 붙일 때도 흙풀을 사용하시는 게 좀 더 안정적으로 깨짐 없이 잘 갈라짐 없이 나오실 수 있고요. 흙풀이 없으실 때에는 그냥 물을 바르셔도 되는데, 사실상 물을 바르는 것보다는 흙풀을 좀 만들어서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집에서 작업하실 때 주의사항과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작업은 테이블이나 식탁 같은 평평한 곳에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주 환기를 시켜주시고 작업 후에 생긴 흙가루는 바로바로 청소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남은 흙은 굳기 전에 뭉쳐서 모아두시고 물을 뿌려 촉촉한 상태를 유지시켜주시고 또는 분무기로 흙 위에 물을 뿌리신 다음 비닐에 덮어서 밀봉해주시고 밀폐되는 통에다가 보관해주시는 게 다음에도 쓰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흙을 다시 뭉쳐서 쓰실 때에는 흙 안에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잘 반죽을 하셔서 써주셔야 하고 혹시 기포가 들어갔을 경우 가마에서 금이 가거나 파손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건 만들기는 다 만들었는데 이걸 어디에서 구워야 할까가 가장 걱정이시죠? 건조 과정까지는 집에서 작업이 가능하나 초벌, 유약, 재벌 이 세 가지 과정은 도자기 공방을 찾아가서 소성하셔야 합니다. 가마 소성비는 공방마다 차이가 있으니 잘 알아보고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난생 처음 도자기 만들기에 도전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오늘 첫 수업 어떠셨어요? 오늘은 도자기 만들기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알려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릇이나 컵들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퍼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시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를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0: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1: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0: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1: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0: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1: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신우수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강은 제가 이혼 소송을 이제 진행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이혼을 결정하시고 제일 먼저 고민하셔야 될 거는 두 사람 간에 협의를 해서 협의 이혼을 끝낼 것인지, 협의가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면 재판상 이혼을 제기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조정 이혼을 신청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협의 이혼을 하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미성년 자녀가 없다라고 하면 한 달 내에,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의 숙려 기간이 지나면 이혼할 수 있고, 짧게 이혼할 수 있고, 무엇보다 변호사 비용이 안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 강의에서 1강에서 설명드린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협의 이혼하시면 그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갈등이 적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에게 남는 상처도 적고요.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데, 미래가 꼭 다른 사람 다른 여자와가 아니고 사실은 부부가 이혼했다가 다시 재결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재결합이 다시 성공하려고 하면 이혼할 때 갈등이 최소화돼야 돼요. 상처가 적고 아픔이 없어야만 재결합이 쉽거든요. 재결합을 권하느냐고요? 자녀가 있다라면 전 재결합을 권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혼을 한다라고 하면 갈등을 최소한으로 해서 상처를 적게 해서 이혼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일단은 뭐 협의는 안 됐고 재판상 이혼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변호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기고 지니는 싸움이지 사실은 윈윈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이혼이라는 현실에서. 이겨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가끔 상담 오시는 분들이 그래요. 이길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역으로 여쭤봅니다. 뭐가 이기는 거예요? 제가 1강에서 이혼은 5가지를 결정한다 그랬어요. 이혼, 친권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 5가지 중에서 뭘 가져다 드리면 성공하는 건가? 이기는 건가? 이렇게 제가 역으로 질문하면 다 다릅니다. 놀랍게도. 이긴다는 조건이. 어린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권을 가져오는 거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절대 다수는 돈을 많이 가져와야죠. 그게 위자료나 재산분할이든 돈을 많이 가져와야 돼요. 그다음 조금 뺏겨야 돼요. 이거를 이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조건에 맞춰서 이제 일을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이혼에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말하는 내 기준에서 이긴다고 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이기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으로 이걸 하지 않으면 된다가 더 많아요. 이걸 했을 때 망한다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소송 중에 이건 정말 하면 안 돼요를 이렇게 먼저 정리하시면 되겠죠. 일단 이혼 소송을 시작할 때는 그 소송을 제기하기까지의 유책사유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누가 이혼에 책임이 있는가. 그래야만 강제적으로 저쪽이 원하지 않아도 이혼이라는 판결이 나고, 그것뿐만 아니고 원칙적으로 위자료를 판단하는, 유책사유를 가지고 위자료 액수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산분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게 원칙인데, 이거 교과서에 있는 얘기고요. 실제 재판에서는 부정행위와 같은 강력한 그 유책사유는 재산분할 기여도와 나누는 방법에 있어서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 과거에 소송할 때 남편분이 그 댄스 학원에 다니시다가 이제 외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혼 소송을 당하셨죠. 여자분한테. 근데 그분들이 재산이 뭐가 있었냐면 서울 강남에 아파트가 한 채 있었고요. 근교에 그 상가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아파트는 사는 거고 이 상가에서 그 당시에 월 임차료가 40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서로 상가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상가를 갖겠다. 집은 저쪽 줘라. 두 개가 공동명의였거든요. 그러니까 저쪽 줘라 이렇게 싸웠는데 댄스 학원에 가서 바람난 아버님이 아파트. 이제 돈이 월세가 나오는 걸 어머님이 이렇게 결정이 났어요. 재판부가. 그래서 유책사유가 이렇게 무엇을 갖는가 나눈 방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이혼소송 후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하지 말아야 될 나한테 불리하게 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돈 빼들.

우리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3년치를 입력해서 전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금융권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조회를 합니다. 3년치를. 그리고 나서 소송이 시작되고 나서 3년치 이전 것도 볼 필요가 있으면 그걸 또 추가로 신청을 하게 돼서 전부 조회가 됩니다. 했던 것까지. 근데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하고 이유는 물론이고 그 직전에 갑자기 통장에 있던 1억 원이 뚝 인출이 돼버려요.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조회가 되고 계산에 들어오고 1억 원을 쑥 빼셨네. 판사님이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통장에서 돈 치우기 의미도 없다. 아 근데 예금되어 있는 거 치우는 건 괜찮아요. 손해가 없으니까. 정말 해약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해약하신다니까요. 종신보험 이런 거 다시 못 듭니다. 연세 들어가지고. 실비보험 이런 거 옛날에는 100% 보장해줬잖아요. 지금 70%도 안 해주고 70% 해주고 들어주지도 않아요. 보험금도 비싸고. 이런 거 해약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저기 나 늙어서 저기 연금처럼 받으려고 한 거 그런 거 깨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깨도 계산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냥 두세요. 제발. 제발 그거 두세요.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불리해집니다. 왜 돈을 빼돌리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송한다고 오라도 했지만 이렇게 돈 빼돌리고 이렇게 계산적이면 아 남편분한테 잘했을까? 이런 생각을 반드시 하신다는 거죠. 이런 거 하시면 굉장히 불리해. 돈 빼돌리게 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아이 양육권을 뺏길까 봐 아이를 안 보여주신다니까요. 사돈에 8천 이런 데다 부탁해갖고 돈 줘갖고 애를 거기다 감춰놓습니다. 정말 안 됩니다 이거. 그렇게 한 분이 양육권자를 지정받은 예를 제가 못 봤어요. 재판부의 제재가 가장 강력한 게 이거예요. 아이 감추는 거, 아이 안 보여주는 거. 그래서 이혼소송이 제기되면 소송 전에는 이런 탈취에 대해서 법원이 관여할 수 없지만 소송이 제기되면 엄중하게 경고하세요. 여기서 딱 이 현상을 다 유지한 상태에서 재판 진행합니다. 아이 탈취하지 마세요. 아이 탈취하는 순간 불리하게 될 겁니다. 저희 변호사들도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게 법원에서도 가장 집중하고 있는데 아이에 대한 복리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이혼할 때 제가 일강에서 말씀드렸죠. 아이가 가장 불행합니다. 그리고 너무 불안해요. 영원히 잊지 못한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경우도 법원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절대 아이 탈취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자, 정리했죠? 돈 문제, 아이 문제. 그 다음에 소송이 이제 진행되면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게 두 분 사이의 합의예요. 그거는 이제 소송 제기하기 전도 마찬가지인데 일단은 두 사람이 작성한 그 합의서가 소송이 제기가 되면 무효입니다. 그게 효력이 없어요. 가장 효력이 없는 게 뭐냐면 남편분들이 맨날 술 먹고 매박하고 들어오면 아내분들이 잔소리 하다 하다 안 되면 이제 어떻게 돼? 각서 써! 다시 안 막는다고. 그리고 다시 술 먹고 들어오면은 알몸으로 나간다고 써. 특히 바람피우 걸리면 다시 바람피가 걸리면은 알몸으로 나간다고 써. 그럼 쓰죠. 남자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쓰냐 하면 한 시간 뽑기다가 아 이거 쓰려면 이제 끝이구나. 그냥 쓰는 대로 써요. 아내분들이 그거를 소중하게 장롱 속에 보관을 합니다. 이혼할 때 넌 알몸으로 나가야 돼. 그건 무효입니다. 무효인데 이런 건 무효인데 어떤 합의서가 문제가 되고 있냐면은 수시로 이혼한다 만다 이제 싸워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재산을 놓고 이제 구체적으로 합의해요. 이제 남편 입장에서 식당 운영하고 계신데 이 식당은 나밖에 못하니까 당신 못하니까 식당은 내가 갖고 아파트는 당신이 갖기로 해. 그러고 보험은 누가 갖고 이렇게 갖기로 합시다. 이렇게 합의를 해요. 그때 이혼은 안 했지만 나중에 3년 뒤에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아내분이 이걸 딱 내밀어요. 그럼 재판부가 고민을 해요. 이 사람들이 이혼한다고 했을 때 물론 이 효력은 없지만 본인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이렇게 합의했겠지? 이 생각을 꼭 하세요. 그래서 합의는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합의 작성할 때는 죄송한 얘기지만 비싸게 안 받거든요. 저 상담료. 그거 내고서라도 그 합의서 검토를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이 합의서가 제대로 된 건지 뭐가 빠졌는지 이런 거 받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합의할 때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게 연금이에요.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내가 판결받고 조정할 때 국민연금 준다는 거 안 쓰면 되겠지. 아이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국민연금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면 조항에서 뺍니다. 줘야 되는 입장이 꼭 넣습니다. 포기한다고. 왜냐하면 이혼에서 가정법원에서 정리하는 게 아니고요. 국민연금공단에서 그 법에 따라서 별도로 진행이 돼요. 국민연금. 그래갖고 이혼을 하고 나서 수급연령이 되면 어느 날 국민연금공단에서 우편물이 하나 띄겁니다. 분할 수급권이 있는데 포기하시겠습니까? 받으시겠습니까? 당연히 받으러 가야지. 그죠? 그러니까 받아야 되는 쪽은 국민연금을 합의조항에 빼셔도 돼요. 당연히 받게 됩니다. 근데 줘야 되는 쪽은 날벼락이죠. 난 이게 다 그때 이혼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어머?

저희 당사자한테 엄청난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갖고 밤에 저한테 딱 전달을 하셨어요. 왜 이런 일을 하셨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을 정말 하셔가지고 이건 뭐 소송이 완전히 이쪽으로 길어질 수밖에 없는 불리한 내용을 담겨서 문자를 턱 보내주셨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혼 소송은 아무리 짧아야 합의가 안 되면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립니다. 1심이. 이 기간 중에 발생한 일이 소송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저쪽이 이쪽을 욕설하는데요. 자기의 잘못을 자기는 잘한다고 쏟아붓지만 그걸 인정하는 욕설, 문자, 대화 전부 녹음되거든요.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혼 소송이 제기가 돼도 이혼을 안 하겠다는 아내분 또는 남편분이 따라가면 생활비 잘 지급하셔야 돼요. 돈을 확 끊어버린다든가 양육비를 끊는다든가 이거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후발적으로 발생하는 유착사유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판부가 엄중하게 보고 있어서 일정한 생활이 유지되게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셔야 된다. 이게 본인에게 소송에 유리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소송 중에는 갈등이 정말 하늘을 찌르거든요. 근데 마음속에 어떤 게 있냐면요. 이혼 소송 중에 아내든 남편이든 상대방한테 원하는 게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한 번만 사과를 했으면, 한 번만 잘못했다고, 미안했다고, 내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는데 정말 미안했다고 이 말 한마디만 들었으면 하는 게 이분들의 소원입니다. 그 당시 그런 감정에 대해서 변호사들도 일부 이해는 해요. 가운데다 금을 딱 꽂고 반대로 딱 돌아서서 누가 더 멀리 가나 이게 내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고무줄을 꽂고. 근데 이혼 소송이 딱 끝나면요. 그때서야 돌아섭니다. 그래서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기 시작하세요. 이혼하고 난 다음에 회한이 들어요. 사실은 내가 그때 몰랐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남편이 힘들어했을 것 같아. 내가 좀 참을걸. 내가 그때는 몰랐는데 왜 아내가 그 부분에 이렇게 예민해했는지 몰랐는데 살아보니까 아 내가 잘한 건 아닌 것 같아. 이혼하고 나선 돌아서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이혼하고 나면 애들 갖고 그렇게 치열하게 다투시지만 돌아서고 나면 후회하고 미안한 부분이 있으세요.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바닥까지 보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건 저 사람에게 나의 마지막 바닥 모습을 안 보여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지를 좀 주시자고요. 조금만 해주고 필요한 부분만 해주고 이런 거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혼 과정에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건 엄청 사랑해서 결혼하셨잖아요. 그 사랑을 스스로가 사랑이 아니야 이렇게 부정하지 마세요. 사랑했던 거 맞거든요. 그리고 발단은 애정에서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다시 볼 일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볼 수 있는 여지를 꼭 남기자. 제가 이게 이혼을 전문을 하는 변호사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맛칼럼니스트 박상현입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 음식이 지난 500년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되는 고추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고추 많이들 좋아하시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고추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데요. 우리 밥상이나 그리고 시장에 있는 반찬 가게들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면 굉장히 붉어요. 너무 붉어가지고 도대체 한국 음식에는 고추가 없으면 과연 한국 음식은 가능할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고추의 사용량이 매우 많은데요. 과연 얼마나 한국인은 고추를 많이 먹을까? 우리나라는 인구수가 그렇게 많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고추 소비량 자체는 한 4위, 5위 정도 합니다. 하지만 이걸 1인당 소비량으로 나눠보면 한국인은 1년에 1인당 약 4kg의 고추를 먹음으로써 전 세계에서 1인당 소비량에서는 단연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과연 언제부터 이렇게 고추를 좋아했으며 그리고 과연 이 고추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국인들에게 뿌리 있게 한국 음식에 이렇게 깊이 영향을 미치게 됐는지 오늘은 그 연역과 유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추가 과연 어떻게 한국으로 유입되게 됐는지 이에 대해서 먼저 고추가 세계 역사에 처음 이제 공식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바로 이탈리아 출신의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때문입니다. 원래 이 대항해 시대가 시작된 것은 인도나 동남아시아에서 나는 향신료를 찾기 위해서였는데 먼저 이 탐험을 시작한 것은

포르투갈 사람들이었습니다. 포르투갈 사람들은 1400년대 초부터 100여 년에 걸쳐 가지고 대서양을 남쪽으로 내려가 가지고 아프리카 최남단인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로 가는 이 항로를 약 100년에 걸쳐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 여왕의 후원을 받은 이탈리아 사람인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늦게 출발하죠. 콜럼버스가 출발한 시기는 1492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포르투갈 사람들이 한 90년 전에 이미 출발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급했던 거예요. 가장 짧은 노선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그냥 대서양을 가로질러서 서쪽으로 가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지를 만났죠. 육지를 만나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이곳이 바로 인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곳이 지금 어디냐?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사이에 있는 카리브해에 있는 여러 섬들, 지금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아이티 같은 이런 섬들이 있는 제도였는데 이 제도를 인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 이곳을 서쪽에 있는 인도다라는 의미로 서인도 제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때 콜럼버스가 유럽으로 가져온 것은 향신료가 아니었고 붉은 고추였습니다. 즉, 남미가 원산지인 고추가 콜럼버스에 의해서 유럽에 전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콜럼버스는 이 고추가 붉은색의 후추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조차도 레드페퍼라고 지었고,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 이것이 붉은 후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는 일종의 확신범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에 살던 누구도 콜럼버스가 가져온 고추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고추는 100여 년쯤 지나가지고 16세기에 접어들어서 포르투갈과 네덜란드 상인에 의해서 아시아로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 각지로 고추가 퍼지게 되는데 이 고추가 1540년대쯤 되면서 일본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고추가 이제 아시아로까지 퍼지게 되는데, 자, 그럼 과연 고추는 한국에는, 우리 한반도에는 언제 유입이 됐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학계에서는 고추의 전래에 관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콜럼버스에 의해서 남미로부터 유럽으로, 유럽에서 다시 아시아로, 그리고 한반도로 전해진 남방 전래설이, 있는 반면에 또는 중국으로부터 전해진 북방 전래설, 그리고 고추는 이미 오래전부터 한반도에 자생하고 있었다는 자생설, 이세 가지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학계의 의견은 이렇게 앞으로 좀더 두고 볼 일이고, 대부분이 지금 이제 대중적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것은 주로 남방 전래설입니다. 그리고 이 남방 전래설에 의하면 임진왜란을 전후해서 일본으로부터 우리 한반도 남쪽에 고추가 전해졌고 이 고추가 이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음식의 유입에 관해서 생각할 때는 도입된 시기와 이것이 확산된 시기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처럼 이렇게 모든 물류와 정보가 빠르게 퍼져나가는 세상이 아니고 교통도 발달해 있지 않고 정보도 그렇게 빠르게 전달되는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음식이 유입됐다 그래서 그 음식이 갑자기 이렇게 퍼져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고추는 우리 한국인의 밥상에 언제부터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입되었느냐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 비밀방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가지는 의미는 이 책은 여성이 최초로 한글로 쓴 조리서입니다. 저술하신 분은 장계양 선생으로 원래 본가는 안동입니다. 안동 출신이신데 이제 시집을 가셔가지고 오늘날의 경북 영양군에서 살면서 연세가 70세쯤 되셨을 때이 음식 디미방을 집필을 하셨어요. 이 음식 디미방에는 약 146종의 음식이 있는데 그중에 어디에도 고추가 사용된 흔적은 없습니다. 심지어 음식 김이방에는 아주 흥미로운 재료들도 많은데요. 곰 발바닥으로 만든 요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추는 전혀 쓰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음식 김이방이 저술된 1670년대까지 고추는 경북 지역으로까지 전파되지 않았거나
그렇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식재료는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이 고추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에피소드를 가진 임금님은 27명의 조선의 임금님들 가운데서 가장 오래 재위했고 가장 오래 사셨던 영조 임금입니다. 고추장을 매우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술화에는 반드시 고추장을 올리도록 하셨고 영조 임금님의 연세 74세쯤 됐을 때는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송이, 생전복, 새끼꽁, 고추장은 네 가지 별미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들 덕분에 진지를 잘 드시고 이런 것들을 아직 맛볼 수 있는 미각이 남아 있는 걸로 봐서는 내가 아직 그렇게 늙지는 않았나 보다라고 신하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승정원 일기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거슬러서 유추를 해보죠. 1670년에 쓰여진 음식 디미방에는 고추를 사용한 흔적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데 1768년에 무려 왕의 말씀을 기록한 승정원 일기에는 고추 그 자체가 아니라 고추로 만든 발효 음식인 고추장이 등장하죠. 그러면 이 사이, 그러니까 약 100년 사이에 고추는 매우 급속하게 조선 사회에 퍼졌다고 우리가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추가 본격적으로 한국인의 밥상에 개입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정도로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생각하면 고추가 이렇게 한국 사회에 급속하게 퍼진 것은 200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볼수 있죠. 이 고추는 과연 이 매운 음식을 왜 한국인들은 이렇게 좋아할까? 뭐 남녀를 불문하고 뭔가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다. 그러면 우리 오늘 매운 음식 먹자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럼 왜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들 때왜 고추를 먹을까? 왜 매운맛을 찾을까? 우리 인간의 몸에는 TRPV라는 온도를 감응하는 말단신경이 있습니다. TRPV가 하는 역할이 온도를 감지하는 건데, 그러면 매운맛을 어떤 식으로 온도를 감지하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미라고 할 때는 단맛, 신맛, 짠맛, 쓴맛, 그리고 감칠맛을 얘기합니다. 매운맛은 다섯 가지 맛을 포함하지 않고 이것은 혀가 느끼는 통증, 통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운맛을 먹으면 이 매운맛의 정체는 캡사이신인데 캡사이신이 우리 혀에 닿으면 혀가 아파요. 근데 아프면 우리가 어떡합니까? 열이 나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 매운맛을 드실 때 어떡합니까? 땀이 나고 그리고 매우면 이렇게 손부채질을 하죠. 이렇게 온도가 올라갈 때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 역시도 이 높은 온도를 감지하면 어떻게 하냐면 아, 아프구나 지금. 아파서 열이 나는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뇌에서는 자연스럽게 진통제 역할을 하는 엔돌핀을 분비합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운 음식을 먹으면 온도 센스가 반응을 하고 온도 센스가 반응을 하면 엔돌핀이 분비되는 거예요. 매운 음식을 먹고 땀을 한번 흘리고 나면 개운한 느낌이 들어요. 뭔가 시원한 느낌이 들고 이 느낌이 드는 것은 바로 온도 센서의 활성화에 의한 엔돌핀의 분비 때문에 생기는 거고, 매운 것을 먹고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고 매우 논리적인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언제부터 한국인이 즐겼느냐? 사실은 1960년대, 그리고 70년대에 접어들면서 우리가 산업화 시절에 접어들면서 급속하게 이제 모든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주 강도 높은 노동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에는 사실 매운맛을 먹고 땀을 흘리고 이러는 것이 단지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아니라 오랜 노동에 지친 몸을 깨워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현대사회 음식에서 이렇게 매운맛이 많이 들어가기 시작한 것은 바로 산업화와 도시화가 고도로 진행되던 1970년대부터. 그러니까 한 50년 정도밖에 안된 거죠. 그리고 사실 요즘도 한국인은 매우 노동 강도가 높은 편이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아마 이 매운맛을 즐기는 한국인의 어떤 기호는 앞으로도 좀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인들이 왜 이렇게 고추를 사랑하고 언제부터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우리의 일상적인 음식에 관한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손쉽게 집에서 만들어 보실 수 있는 접시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자기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특별한 도구 없이 손으로 작업하실 수 있는 코일링 기법으로 첫 번째 시간은 접시 만들기를 해볼 텐데요. 코일링 기법은 학교 다니실 때 많이 한 번씩은 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코일링 기법은 점토를 가래떡처럼 길게 밀어서 한 줄 한 줄 쌓아 올리는 기법으로 타래를 연결하여서 형태를 완성하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타래 쌓기 기법이라고도 합니다. 특징은 기계적이지 않고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만들 수 있고요. 자유롭고 비정형적인 작업을 할 때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대신 물레 작업에 비해 경제적이지 않고 무거운 편이며 일률적인 작업물을 만들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매번 만들 때마다 약간씩은 다른 느낌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런 다른 느낌이 손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의할 점은 흙 가래를 미실 때 기포가 들어갈 수도 있어서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밀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흙 가래를 미실 때 손에 살짝 압을 주시면서 밀어주셔야지 흙 안에 기포가 들어가지 않고요. 기포가 들어갔을 때는 가마 안에서 터지거나 갈라짐이 있을 수 있어서 기포가 없이 밀어주시는 게 중요하세요. 일정한 두께로 밀어주시는 게 흙 두께의 일정함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미시다가 한쪽 부분이 얇아지시면 다시 바깥쪽에서 흙을 모아서 일정한 두께로 맞춰주시면 작업하실 때 훨씬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으세요. 다시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줄로 흙을 덩어리째 잘라주시고요. 가운데서부터 바깥쪽으로 흙을 살살 당기면서 두께를 봐가면서 이렇게 밀어주시면 되십니다. 코일을 미리 여러 줄을 밀어 놓으시면 작업하실 때 시간도 단축되고 조금 더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어요. 코일을 밀어 놓으셨는데 공기 중에 그냥 두시면 흙이 말라서 작업하실 때 불편하시니까 비닐을 미리 준비하셔서 비닐 안에 흙을 넣어서 잘 밀봉하셔서 보관하시면 작업을 하실 때마다 비닐에서 코일을 하나씩 꺼내셔서 붙이시면 작업하실 때 좀 더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으세요. 흙 바닥을 미실 때는 흙 덩어리를 먼저 손으로 이렇게 두들겨서 기포를 좀 빼주시고 난 다음에 쫄대와 밀대를 이용해서 바닥을 만드실 거예요. 쫄대와 밀대 그리고 천 위에 흙을 올려주시고 밀대로 앞뒤로 쭉쭉 밀어주세요. 근데 한쪽 방향으로 쭉쭉 밀다 보면 길쭉한 타원이 되니까 원형 작업을 하시고 싶으시면 흙을 조금 돌려가면서 최대한 원형에 맞게끔 흙판을 솜물리에 올리고 동그란 작업을 하실 때는 이렇게 원을 체크해서 그릴 수 있지만 나는 하트 접시를 만들고 싶다 하신 분은 하트 모양으로 바닥을 재단해 주실 거고요. 난 세모 접시면 세모나게, 네모 접시면 네모나게 바닥 사이즈와 바닥 모양에 따라서 접시의 형태가 달라지니까 그 부분도 생각하셔서 작업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원형으로 작업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나무판 위에 올려서 작업을 해야 된다고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흙을 밀은 바닥 쪽은 깨끗한데 위쪽은 약간 찌글찌글한 부분도 있고 불규칙한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은 스펀지와 물을 이용해서, 스펀지는 항상 물을 이렇게 꽉 짜서 쓰셔야 돼요. 닦아주시면 매끄럽게 표면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 전칼로 앞쪽으로 재단을 했으면 뒤에 톱니바퀴 모양으로 우리가 흙을 붙이는 부분을 긁어주실 건데요. 테두리 부분에 흙띠를 하나 붙이실 거예요.

편하게 긁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긁어주셨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미리 준비해놨던 흙띠를 붙여주실 거예요. 흙풀. 우리가 종이랑 종이를 붙일 때도 풀을 붙여야 딱잘 붙는 것처럼 이렇게 준비된 흙풀을 붙여주실 텐데 흙풀을 만들지 못하고 흙풀이 없으신 분은 그냥 물을 여기다 이렇게 발라주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흙풀을

준비된 띠를 붙여주실 텐데요. 띠는 시작하는 부분은 약간 비스듬하게 자르고 시작하시는 게 좋으세요. 시작하는 부분은 위에서 아래로 흙을 눌러주실 건데 옆으로만 누르시면 흙이 얇아지기만 하니까 위에서 아래, 위에서 아래 이렇게 붙여주실 거예요. 대신에 이렇게 두 손으로 붙이시면 좀 얇아지고 안에서 엄지손가락이 미는 힘 때문에 바깥쪽으로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바깥에는 약간 세 손가락 정도, 네 손가락 정도 이렇게 받쳐주시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작업하시기 편하세요. 이렇게 한 줄이 다 되면 아까 이쪽 부분에서 비스듬하게 잘랐기 때문에 시작점을 위에서는 그냥 편하게 일자로 맞춰서 끝을 내주시면 돼요. 이쪽 방향으로 돌리셨으면 다시 확인할 때 내가 잘 붙었나 안 붙은 부분 있나 반대 방향으로도 이렇게 눌러주시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붙인 부분에 기포 들어가거나 떠 있으면 감아해서 100% 갈라지세요. 이렇게 해서 한 줄 정도 붙이시고 혹시 나는 요거보다 조금 더 높은 접시를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두 줄까지 한번 붙여볼게요. 같은 방법으로 항상 긁고 흙풀 바르고 띠를 붙여주시면 되세요. 우리가 붙였던 부분을 찾아서 붙였던 부분 말고 그 부분을 피해서 붙이실게요. 위에서 아래, 위에서 아래 겹치듯이 붙여주세요. 반대 방향으로 잘 붙었나? 이렇게 해서 붙여주셨으면 지금 보시면 이제 이쪽 부분에 다 붙인 부분에 흠이 있죠? 이 틈을 다 메꿔주실 건데 나무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무칼은 한쪽 부분이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꺾인 부분이 있어요. 이 뒷부분으로 벽에 있는 흙을 안쪽은 바깥에서 안쪽으로 밀어주실 거예요. 바깥에는 바닥에 있는 흙을 위로 올려서 붙여주실게요. 안쪽은 벽에 있는 흙을 바닥으로, 바깥쪽은 바닥에 있는 흙을 벽 쪽으로 밑에서 위로 올려서 붙여주실게요. 전체적으로 밑에 있는 바닥에 있는 흙을 다 위로 올려서 붙여주셨으면 이제 한 번씩 손으로 흙 면을 깨끗하게 한번 다듬어 주실게요. 바깥에도 밑에서부터 이음새 부분을 잘 메꿔주실게요. 이렇게 붙이고 나셨으면 첫 번째 줄에서 아까 다듬으신 다음에 혹시 내 접시가 너무 다듬다가 파인 것 같다 싶으신 분들은 흙띠를 다시 얇게 미으셔서 흙풀을 살짝 한 번만 발라주시고 이 사이에 흙을 덧대서 연결해 주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붙이셨으면 흙을 반은 바닥에 반은 옆면에 연결해 주세요. 또 다시 한번 잘 메꿔서 한번 손으로 이렇게 다듬어 주시고 그 다음에 스폰지 물을 꽉 짜서 표면 정리를 한번 또 들어갑니다. 바깥쪽 부분도 한 번씩 쭉 다듬어 주시고 그 다음에 안쪽과 바깥쪽에 물을 살짝 촉촉하게 적셔주세요. 그 다음에 두 손을 흙벽을 맞잡고 돌리시면서 일정한 두께로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돌리시다 보면은 아 여기가 두꺼웠네 여기가 얇았네 다 느껴지시거든요. 두꺼운 부분을 조금 더 펴주시고 얇은 부분을 흙을 좀 채워주신다는 느낌으로 돌려주시고 손에 물을 묻히시고 자연스럽게 돌리면서 두께를 맞춰주시고 벌려주시고 싶으시면 안쪽에서 이렇게 힘을 주시면 벌어지기도 하고 나는 세우고 싶으면 이 바깥쪽에서 바깥쪽 손으로 살짝 안으로 힘을 주시면 다시 세워지기도 하세요. 흙은 굳기 전까지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자연스럽게 변형하실 수 있으니까 만드시면서 자연스럽게 손이 가는 대로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모양을 유지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스펀지로 물을 꽉 짜서 남아있는 흙 위에 물들을 제거해주세요. 가운데 좀 자연스러운 모양을 주고 싶으시면 살짝 손가락 끝에 힘을 주시고 이렇게 돌려주시면서 모양을 연출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리고 그릇에서 전부분을 잘라주고 싶으시면 칼끝으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잘라주셔도 되세요. 반듯하게 일자로 자르시고 싶으면 아까 바닥을 자른 것처럼 이렇게 칼날을 대어주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형태를 원하시면 조금씩 칼을 이렇게 대고 나면 금이 갈 수도 있어서 스펀지로 다시 한번 전부분을 깨끗하게 닦아주시면서 마무리해 주실 거예요. 중간중간에 내가 좀 넣어주시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이렇게 모양을 잡으면서 만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코일링 기법으로 기본 접시 만들기를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주의할 점 하나 알려드릴게요. 도자기는 건조, 초벌, 재벌을 하면서 전체적인 크기가 줄어들게 돼요. 이유는 건조 과정에서도 수분이 한번 날아가고 초재벌 가마를 굽는 과정에서도 수분이 날아가면서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15%에서 20%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처음 성형 과정 시보다 원하는 크기, 바닥 사이즈도 1, 2cm 정도 크게, 높이도 한 줄 정도 더 높게 만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에는 접시보다 조금 더 높은 화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0: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1: 영어.
0: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1: 17점, 수학.
0: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1: 책. 책을 안 읽어가지고.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러브짱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아,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그러니까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0: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라고. 네.
1: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0: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1: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0: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아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선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런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1: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0: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1: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0: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0: 딱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스팟을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아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1: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사실은 어떤 분들은 10년 향후 10년이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신유숙 변호사입니다. 오늘 3강은 우리가 이혼을 왜 할까? 어떤 사유로 이혼을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연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약 OECD 국가 1위, 아시아 국가 1위, 전 세계 3위 뭐 이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IMF 직후에. 그러니까 어찌 보면 경제적인 문제가 가정의 파탄으로도 이어진다. 이렇게 뭐 역설적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어찌 보면 부부가 돈 때문에 가장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어떤 사유로 이혼할까를 이렇게 면밀히 들어가 보면 다양하지 않지만 몇 가지 사유가 꼭 대두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대 따라 또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젊은 부부가 이혼할 때, 중년 이후에 이렇게 노년에 이혼할 때가 이혼 사유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결혼 연령을 봤을 때 그게 이제 신혼 이혼과 황혼 이혼이 있습니다. 구분을 하면 물론 이제 그 중간에는 일반적인 이혼이 있는데 신혼 이혼이라고 하는 건 4년 차 이하의 이혼을 신혼 이혼이라고 그래요. 황혼 이혼은 이제 이 결혼 20년 차 이상인데 보통은 이제 50대 60대 이후에 하시는 분들이죠. 이걸 황혼 이혼이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비율을 보면 황혼 이혼이 가장 많습니다. 전 연령대에서 황혼 이혼이 가장 많은데 그 이유는 황혼 고 연세에 드신 분 노년층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100세 세대라고 해서. 그래서 황혼 이혼이 많고 지금은 4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비해서 또 신혼 이혼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증가가 되고 있는데 그 이혼 사유와 관련해서 보면은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게 돈 문제하고 그다음에 외도입니다. 부정행위. 요건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신혼차 이혼에서 1위는 돈 문제입니다. 황혼 이혼에서 저 1위가 부정이 외도입니다. 이런 걸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신혼 이혼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면 돈 문제가 가장 이혼 사유로 대두된다고 하는데 돈을 못 버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빚이에요, 빚, 채무. 결혼할 때 나 모르게 가져온 빚 또는 혼수를 저기 카드 할부로 사갖고 와가지고 그걸 결혼한 이후에 받은 월급으로 돈을 번다고 하죠. 그 할부를 1, 2년씩 갚아가는 거. 이런 게 이혼 사유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본인은 이만큼 벌어졌는데 이만큼도 저축이 안 됐더라. 이런 갈등. 그다음에 돈을 누가 관리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젊은 친구들을 이혼 선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조정에 가서 설득하고 이런 건 극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도 그렇게들 표현하세요. 저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하고 미래를 기약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표현하면서 물러서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신혼차 이혼에서 가장 주의할 거, 또 결혼할 때 주의할 거, 그 부모님들에게 결혼 당사자한테 당부드리는 건 빚을 반드시 정리하고 열어내라. 빚을 정리를 하고 부모님께서도 혼수 바리바리 예단 바리바리 해줄 생각하지 마시고 빚을 갚아주시라. 딸아이가 그 혼수를 준비할 돈이 없으면 어머님이 돈을 빌려서라도 좀 해주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해요. 결혼할 때 냉장고 세탁기 뭐 이런 거 해도 그게 많아야 1,500에서 2,000만 원 사이입니다. 잘해가도. 가구처럼 이렇게 많이 안 들어요. 가전제품이 상대적으로 많이 싸졌어요. 그리고 많이 안 해가요. 옛날처럼. 이거를 할부로 사갖고 가서 이혼의 원인이 된다니까. 어머님 제발 핀내서라도 좀 해주세요. 이거는. 그래야 이 아이들이 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신혼차 이혼에는 돈에 예민한데 특히 빚에, 채무에 굉장히 예민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돈 관리 문제예요. 우리 때는 돈 관리 문제가 왜 나와요? 남편 벌으면 다 갖고 와. 봉투째 가져오고 딱 입금 들어오면 그대로 주잖아요. 생활비. 여자가 관리한다가 어떻게 문화처럼 당연히 생각했지만 요즘 아닙니다. 그런 거 오히려 숫자적으로 적고 제가 돈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꼭 질문을 해보면 아 생활비 통장을 만들어갖고요. 얼마씩 눕기로 해서 이렇게 살기로 했어요. 이렇게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 갈등이 왜 생기냐면은 생활비 통장에 돈을 넣는데 예를 들면 두 사람이 300만 원을 이렇게 딱 모으기로 하고 너 150만 원, 나 150만 원 이렇게 넣자고 해요. 그러면은 월급이 똑같아야죠. 근데 우리나라 현실이 아내분들이 소득이 적잖아요. 그러면은 3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남편이 400만 원 벌고 아내가 200만 원 월급 받는다 그러면은 200만 원 두고 100만 원 넣어야지. 150 넣으면 이거는, 그죠? 시간이 갈수록 남편분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너는 월급 받아서 어디다 다 쓰니? 어디다 다 쓰긴 여기다 다 놓지. 50만 원 갖고 뭐가 남아요? 이거 거기는 다 여기만 쓰나? 나도 개인적으로 쓸 일이 있고 하죠. 어느 날 친정도 갈 때 있고 시어머님한테 배우면 용돈도 드리고 해야 되는 거지. 그런 다음에 아내분 입장에서는 남편한테 여보 어디에 뭐 투자했어? 그러면 당신이 알아서 뭐해? 말하지 마라? 나 의심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갈등이 돼서

수준으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4년 차를 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돈 문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특히 요즘 젊은 세대가 굉장히 예민하다.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야 되고 잘 소통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혼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 20년 차 이상의 이혼을 황혼 이혼이라고 하고 갓 뭐 재혼하셨어도 사실은 50대 이후에 이혼을 황혼 이혼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연세가 많다라는 부분이 있지만 이혼 사유에 있어서도 젊은 부부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이혼 사유는 뭐 젊은 세대와 다르지는 않습니다. 부정행위, 그다음에 돈 문제, 이런 문제, 관계 갈등, 이런 게 이혼 사유가 되고 있지만 관계 갈등은 뭐 연세 드셔서 시어머니하고 장모님하고 관계 웬만 극복이 됩니다. 근데 문제로 세 번째로 대두되고 있는 게 폭언, 폭행, 그다음에 경제적인 뭐 횡포, 이런 게 이혼 사유로 대두되고 있어서 가장 빈도수가 많은 것은 부정행위예요. 그 연세의 부정행위가 젊은 분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하지만 그 연세에도 뜨겁게 사랑하시고요. 질투 감정도 줄지를 않아요. 그리고 소유욕도 강하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젊은 세대하고 달리.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당신 빚보증 잘못 써갖고 그때 빚졌을 때 전셋집 빼주고 월세에서 내 애워고 고생하면서 내가 여기저기 빨래해주면서 아르바이트에서 돈 벌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한이 묻혀 있습니다. 이런 한이 묻혀 있는 게 이제 젊은 사람들하고 차이가 있어서 이혼 과정 자체를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시고 많이 우시고 이제 뭐 대한민국에만 있던 화병 절대적으로 많은 숫자가 이제 아내분들한테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곡차곡 모가지까지 쌓인 한이 있다. 이런 부분이 이제 폭발한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포공폭행이 이혼 사유로 대두된다는 게 놀라우시죠? 근데요, 우리나라 이혼 사유의 변천사를 이렇게 보면 88 올림픽 이전에 1위가 남편의 폭력이었어요. 1위가. 안타깝죠. 우리나라가 확 바뀐 전환기까지도 남편한테 매맞고 사는 여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혼 사유 1위가 남편의 폭력이었다라는 거죠. 그때는 너무 맞고 남편이 욕하고, 그래도 나가지 못한 게 돈을 못 벌고, 그땐 양육권도 남자한테 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자한테 재산 분할이 인정된 것도 90년대 이후입니다.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근대화된 게뭐 그닥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매를 맞아도 왜못 나가요? 돈을 못 버니까. 그렇게 참고 자랐던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황혼이혼에서도 폭력, 폭행이 이혼 사회 중에 젊은 사람들보다 많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의 수성을 버리지 못한 남성분들이 쭉이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고, 황혼이혼이라는 그 특징이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특히 아내분들이 정말 많이 참고 살다가 한다라는 의미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황혼이혼 얘기하면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좀 쓸쓸한 단어죠. 그래서 황혼이혼을 이렇게 보면은 대법원 통계자료에 몇살때 이혼을 가장 많이 할까 이렇게 분석해 놓은 거 보면은 45세에서 55세 사이가 이혼율이 가장 높습니다. 전형적인 황혼이혼 나이죠. 이때 이혼 사유 1위는 뭐 압도적으로 부정행위가 1위입니다. 바람들을 참 많이 피세요. 이때 이 얘기하면 또그 남편분들 저한테 뭐라고 하실 건데 남편분들이 더 많이 피세요. 근데 아내분들 외에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왜 이제 부정행위가 높아지냐면 제가 생각하기엔 아내분들이 45세 정도 되면 갱년기가 오게 됩니다. 그럼 급격하게 성욕이 감소되게 되고, 성에 대한 욕구가 감소되는 것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이제 성관계 자체가 이제 무리인 나이가 되다 보니까 아내분들은 40대 중반부터 급격하게 성욕이 감소되는데, 남처분들은 신체적으로 자신이 좀 노화가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자신의 정체성을 찾겠다고 외도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생각하기엔 70세까지 왕성하게 외도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고 막내 아들 결혼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분들이 참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재산 분할이 정말 이렇게 보장이 잘돼 있죠. 황혼이혼은요 그냥 5대5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결혼할 때 누가 가져왔고 내가 벌었고 이런 거 말고 그냥 5대5입니다. 작년에 받은 상속받은 재산 이런 게 있지 않는 한은 투기 재산을 빠질 수 있는 게 있지 않으면 그냥 5대5예요. 그러니까 아내분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욕먹고 맞고 그다음에 저 바람피는 꼴을 내가 왜 봐? 저한테 와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 하루를 살아도 저는 인간답게 살고 싶어요. 이혼할래요. 이러고들 아내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고, 남편분들이 늦게 들어갈 때, 욕할 때, 돈안줄 때, 바람필 때, 무슨 생각으로 저기 60대까지 버티셨을까요? 이를 뿌듯뿌듯 끌면, 너 늙어서 버자, 이씨.
그러고 버티시거든요. 너 즐거워서 보자, 어디. 내가 밥을 해주나 봐라. 황원 의원이 이런 양태로 이제 벌어져서 젊은 사람들하고는 달리 부정행위가 더 높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남편의 폭언 폭행이 정말 많아서 88년 때 젊었던 분들이 쭉 지금까지

40은 70 넘어 노년이시잖아요. 이분들이 그 습성을 못 버리신다니까요. 못 버리셔가지고 아내분을 그렇게 때리시고 욕을 하시고 실전사에서 어떤 거 있었냐면 아내분한테 두 번 70 넘었거든요. 각서를 쓰라고. 그거를 소송을 저희가 제기했더니 남편분이 아내분한테 받은 각서를 제출했어요. 이렇게 썼는데 무슨 재산분할 주냐고 그걸 제출했는데 그 내용에 무엇이 있었냐면 이혼할 때 빚먹으러 나간다. 두 번째, 죽어도 묘비에 이름 안 올려준다. 안 믿기시죠? 아내분한테 너는 죽어도 묘비 안 올려준다라고 그거 쓰게 했어요, 자필로. 그걸 쓰게 하는 남편이 아내분을 존중했을까요? 인격적으로 대우를 했을까요? 폭군이죠, 이거는. 아주 재판부도 그걸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경악을. 에휴, 그때 그 사건 생각하면 지금도 속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이혼을 한다. 그래서 젊은 사람, 나이 먼 사람들이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신 분들, 극단적인 경우만 왜 얘기를 하냐. 근데 그렇게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 사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한번 반성해 보세요. 아, 나는 상대방한테, 내 배우자한테 이렇게 한 적은 없는가? 나는 그냥 무심결 장난으로 한 거가 그 사람한테 상처가 되진 않았을까?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내가 와서 에잇! 손 흔들지만 안 때렸다고. 난 아니야. 이렇게 위안하고 계신 건 아닐까? 여기 이것도 폭력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혼사유에 가서 정리를 하면서 늘 말씀을 드리는 건 사람은 결혼했을 때 행복하려고 결혼을 했고 그리고 됐었으면 이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렇게 표현하세요. 뼈를 깎아내는 노력을 했다. 그 고통을 참으면서 노력을 했다. 이혼 안 하려고. 그래서 웬만한 사유는 다들 참으세요. 뭐 이것뿐이겠어요. 웬만한 사유는 다 참으세요. 그런데도 정말 이것만은 못 참겠다라고 대두되는 사유들이 이 사유들이에요. 이런 행동들만 안 하시면 두 분 백년회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자신을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칼럼니스트 박상현입니다. 오늘은 고구마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릴까 하는데요. 요즘 고구마가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고구마 뭐 10개를 먹은 것 같다. 답답하다라는 뜻으로 많이들 고구마가 좀 은유적으로 표현이 되는데 사실 고구마는 그렇게 답답한 작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18세기를 살았던 우리 조선의 실학자들에게는 그야말로 꿈의 작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어떻게 한반도에 들여오고 그럼으로써 고구마를 통해서 어떻게 백성들을 굶주림에서 구할 수 있는지를 치열하게 고민했던 그런 작물이고 실제로 고구마는 조선 후기 구한말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이르기까지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굶주림에서 구해낸 사례가 아주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고구마에 관한 우리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아주 치열했던 그런 고민의 흔적들을 우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황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구황 작물, 구황 식품 이런 것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때 구황이라는 것은 어떤 흉년이나 기근으로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 이것을 나라가 나서건 혹은 누군가가 나서서 구해주는 것을 구황이라고 하죠. 뭐 쉽게 말해서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을 구황이라고 합니다. 요즘이야 과학기술이 워낙에 발달해서 이제 뭐 이상기후들, 이를테면 가뭄이나 냉해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대비하고 방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지만 사실 조선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날씨가 만약 가물어가지고 땅이 마른다거나 혹은 비가 너무 많이 내린다거나 혹은 겨울에 너무 춥다거나 이럴 때는 사실 대책이 없습니다. 이럴 때 흉년이 들고 그러면 많은 백성들이 기근에 시달리기 때문에 이것을 나라가 구해줄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조선의 임금들은 조선을 건국하자마자 이 백성들이 배고플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구황 작물들을 나열한 일종의 구황 작물 사용 설명서라고 할 수 있는 구황 서적을 임금이 직접 편찬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편찬된 구황서적에서 언급된 구황식품은 과연 몇 가지나 있었을까? 현재까지 조사된 걸로는 약 800여 가지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 800여 가지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들어보셨죠? 초근목피, 그러니까 풀뿌리 그리고 나무껍질을 얘기하는데 배고플 때는 정말 풀뿌리와 나무껍질까지도 먹어야 됐고

구황식품 중에는 흙도 있습니다. 우리가 황토흙을 이렇게 파보면 아주 하얀 부분이 있는데, 요런 하얀 부분도 곡물하고 섞어가지고 떡으로 쪄서 먹기도 하고, 정말 힘겹게 살아왔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힘겹게 살아오는 과정에 조선 후기의 실학자들의 눈에 들어온 작물이 바로 고구마였어요. 그래서 고구마를 처음 책으로 접했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조선 후기 실학자였던 이광녀라는 분이 계셨는데, 아, 이분은 정말 고구마에 대한 애정이 정말 남다르셨어요. 그래서 이참봉집이라는 자신의 어떤 모든 저술을 모은 편찬한 책에 이렇게 있습니다. 고구마를 번저 또는 간저라고 부른다. 이광녀 선생은 중국 책에서 고구마의 실체를 알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중국 양자강 일대와 복건성, 광동성 등지에서 재배되고 있고, 일본에서도 재배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구마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효능으로 봤을 때, 백성들을 기아에서 구할 수 있고, 백성의 어떤 여러 가지 피폐함을 구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작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광녀 선생은 중국으로 사신으로 가는 어떤 일행들이나 혹은 일본 통신사로 가는 일행들에게 고구마 종자를 좀 구해달라고 적극적으로 부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은 김인겸이라는 조선 통신사의 일행으로, 그때 당시에 김인겸 선생의 역할은 서기였습니다. 이때 이제 김인겸 선생이 대마도에서 고구마를 직접 먹게 됩니다. 거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효자토란 심어두고. 그러니까 효자토란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대마도에서는 고구마를 효자토란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배를 굶는 늙은 부모님들을 배부르게 만들어주는 고마운 작물이라는 뜻에서 효자토란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겁니다. 그래서 쌀세 대를 보내서 사다가 쪄서 드셨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달았고, 이걸 우리나라에도 심어두면 가난한 백성들을 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작물이 될것 같다. 근데 취종, 이것을 어떻게 이제 종묘를 어떻게 구할지, 그게 고민이셨던 거죠. 그래서 김인겸 선생은 고구마를 직접 먹어보고, 그리고 고구마가 이렇게 귀한 좋은 작물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제 씨를 구하지? 이걸 이제 고민하셨던 거죠. 같은 조선통신사로 가셨던 분 중에, 이제 보통 조선통신사는 한 500명 정도로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를 통신사라고 하고, 그 밑에 우두머리를 보좌하는 분을 부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사 밑에 여러 직책이 있는데, 김인겸 선생은 그 중에서 이제 기록을 담당하는 서기였는데, 같은 통신사 중에서 제일 높은 통신사였던 조엄 선생은 입장이 좀 달랐습니다. 이 조엄 선생은 조선통신사로 일본을 가기 전인 1757년에 이미 동래부사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동래부가 오늘날의 부산인데, 이쪽에서 부임을 하시면서 일본 상인들을 통해서 직접 고구마를 경험하셨어요. 1763년에 조선통신사의 정사로 우두머리로 이제 가시면서 대마도에 기착을 하셨을 때 고구마의 종묘를 구합니다. 이걸 그리고 바로 인편을 통해 가지고 부산으로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조선통신사가 일본 전역을 한 바퀴 돌고 오기 때문에 약 1년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일본을 한 바퀴 돌고 오시는 길에도 대마도에 기착하셨을 때 고구마 종자를 구해 가지고 직접 가지고 들어오십니다.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고구마 종자를 가져오시고, 이 고구마 종자를 이제 부산의 심죠, 동래부에 심어서 이제 번식을 시키려고 하는데, 어디다 심었을까? 아래쪽에 보이는 것이 대마도고, 대마도와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곳이 바로 부산의 영도라는 곳입니다. 부산의 영도군은 도심 속의 섬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섬이고, 예전부터 전령도로 해가지고 신라시대부터 말목장이 있던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살지 않았죠. 척박한 섬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조음 선생이 가져온 이 고구마 종묘는 아마도 대마도와 가장 비슷한 환경에서 재배될 때 가장 좋은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대마도와 같은 섬이라는 지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영도는 대마도와 직선거리로 약 55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비슷한 기후대를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고구마를 재배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고구마를 처음 재배 성공했고, 그래서 지금도 용도구 청학동에는 고구마 기념관도 있고, 고구마 역사공원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 이제 고구마가 재배됐던 거죠. 재배됐고, 여기서 재배된 고구마를 조엄 선생이 가져온 고구마, 그래서 조자를 붙이고, 고구마는 씨를 뿌리는 게 아니고, 그 고구마 모종을 모내기 하듯이 이렇게 심습니다. 그래서 조자에다가 모내기 할때 내기를 붙여가지고 조내기 고구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최초로 재배된 고구마는 조내기 고구마고 지금도 부산 영도구 청학동 일대에는 이 조내기 고구마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재배된 고구마라고 할수 있죠. 이렇게 조선 후기의 실학자들은 왜 이렇게 고구마에 열광을 했으며 이렇게 고구마를 도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을까? 그것은 바로 고구마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에너지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10아르당 수량을 보면 10아르는 302평 정도 됩니다. 평수로 따졌을 때. 그래서 쌀을 재배했을 때는 약 450kg 정도를 수확할 수 있어요. 근데 고구마는 약 2200kg 정도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무려 5배가 넘죠.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선적으로 이 실학자들을 매료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1헥타르, 그러니까 약 3,000평에 심었을 때 똑같은 작물이지 같은 작물이라도 쌀을 재배했을 때는 먹여 살릴 수 있는 인구가 약 17명에서 18명 정도 된다 그러면 고구마는 그보다 10명이 많은 27명에서 28명 정도를 먹여 살릴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였습니다. 그다음에 고구마가 가지고 있는 또 아주 큰 특징은 고구마는 땅 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땅 밑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는 전부 다 고구마 줄기와 고구마 잎이 다 덮고 있죠. 그러니까 고구마는 아무리 가물어도 뿌리는 마르지 않습니다. 땅이 항상 젖어 있어요. 가뭄데도. 그렇기 때문에 가뭄에도 강하고, 벼를 재배한다 그러면 우리가 벼를 보통 모내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수확할 때까지는, 최소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하지만 고구마는 심어서 40에서 50일 정도면 수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쌀보다 한 5배나 많이 수확되고, 그리고 쌀보다 한 5분의 1 기간이면 바로 수확할 수 있으니까 이때 당시에는 정말 지금의 뭐 반도체에 버금가지 않는 그런 그 획기적인 농작물이었던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이제 고구마를 들여오기 위해서 정말로 그렇게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졌던 겁니다. 그리고 18세기 말에 고구마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후로 실제로 구한 말에 많은 조선 백성들을 굶주림에서 구했고,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의한 가혹한 수탈의 시대에도 사실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고구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기특한 작물인 고구마가 답답한 사람을 표현할 때 혹은 말을 어눌하게 하는 사람을 얘기할 때 은유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속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고구마가 가지고 있는 이 기특함, 이것이 제대로 평가받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마칼럼니스트 박상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도예 강사 홍선희입니다. 오늘은 기물을 만들기 전에 도자기가 완성되는 전체적인 설명을 먼저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먼저 흙 소지로 다양한 기법과 도구로 만들고 싶은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드는 과정을 성형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접시를 함께 만들었었죠.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기물을 건조해야 합니다. 기물을 건조하는 과정에 있어서 소지에 수분을 말려야 하는데 천천히 그늘에서 건조시켜야 합니다. 햇빛을 직접 받거나 통풍이 잘 되지 않는 곳에서 빨리 말리면 갈라지실 수도 있고 파손의 위험이 있습니다. 건조를 다 시킨 후에 1차 소성 초벌에 들어갑니다. 초벌은 800도에서 900도 온도에 구워내며 흙 상태일 때보다 강도가 세집니다. 초벌이 된 상태는 이렇게 색깔도 핑크빛이 도는 상태로 변하게 되며 흙이일 때는 가속성이 있어서 흔들리지만 초벌을 굽고 나면 이렇게 단단한 상태가 됩니다. 이 초벌이 된 상태에서 초벌이 끝나면 가마에서 꺼내어서 장식과 시우를 합니다. 장식을 할 때는 흙에다가는 장식을 하면 물감이 번질 수도 있고 잘 먹지 않고 발색도 잘 안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흡수할 수 있는 초벌 상태가 된 다음에 그 위에 내가

요약이 유리질화됩니다. 초벌일 때보다 조금 더 강도가 세지고 이렇게 반짝반짝한 광택이 있는 기물로 완성이 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코일링 기법을 이용해서 화분 만들기를 해보실 텐데요. 저번 시간에는 한두 줄 정도만 올리는 정말 가장 쉬운 접시 만들기를 해보셨고요. 이번 코일링 기법에서는 단수를 조금 더 높여서 높이감이 있는 화분을 만들어 보실 텐데요. 화분은 어차피 약간 울퉁불퉁하고 예쁘지 않아도 그 나름대로 멋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작업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코일링 기법으로 화분 만들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바닥을 만들 수 있는 흙을 준비해 주시고요. 앞선에 쓰셨던 쫄대와 밀대로 바닥을 밀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흙을 뭉쳐서 쓰실 때 기포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이 쫄대로 이렇게 면을 한 번씩 꾹꾹 눌러줘 보시면 이렇게 울퉁불퉁한 부분이 보이시는데요. 그런 부분은 칼로 한 번씩 꾹 눌러서 기포를 빼주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밀어서 기포가 들어간 부분이 있나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이 완성이 되면 원하시는 모양으로 저번에는 동그란 형태로 했으니까 이번에는 살짝 네모난 형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네모나다고 해서 이 부분을 각지게 표현하실 거면 이거는 코일링 기법과는 약간 맞지 않고 살짝 라운드로 돌리셔서 작업을 하시는 게더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으세요. 그 다음 준비된 나무판을 물레 위에 올려주시는데 이 상태에서 나무판이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나무판을 물레에 보시면 이렇게 중심선이 다 그려져 있거든요. 이 중심선 위에서 한쪽으로 쏠리면 뒤뚱뒤뚱거려서 작업하기가 힘드시니까 가운데 올수 있도록 중심선에 맞춰서 올려주시고 그 다음 아까 자르고 남은 흙 이런 찌꺼기들로 새 귀퉁이에 흙을 붙여주실 거예요. 이렇게 새 귀퉁이에 흙을 붙여주시고, 그러면 이제 흔들리지 않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재단해 놓은 화분에 바닥을 가운데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코일링에서는 코일을 잘 말아야겠죠? 가운데서부터 바깥쪽으로. 이렇게 두꺼운 부분은 한번더 밀어주시고. 코일을 다 밀고 나시면 이렇게 비닐을 준비하셔서 비닐 안에다 넣고 잘 보관해주세요. 자, 이제 전칼로 전칼 뒷부분에 있는 톱니바퀴 모양으로 우리가 흙을 붙일 부분을 긁어주실 거예요. 전 시간에서도 했던 거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 흙풀을 긁어준 부분 위에 편하게 발라주시고, 그 다음 코일을 붙이기 시작하는 부분을 비스듬하게 잘라서 이렇게 모서리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가운데서 시작하시는 게 나중에 금이 덜 가실 수 있어요. 바닥 안쪽으로 코일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서 잘라서 마무리를 하고 또 2층, 3층, 4층을 계속 자르면서 올리셔도 되고, 그냥 전체적으로 이어서 작업하셔도 저는 상관없다고 말씀드려요. 마지막에 높이는 정칼로 맞춰서 자르시면 되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대신에 긁고 흙풀 바르는 거는 까먹지 말고 잘 기억해 두셨다가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위에서 아래, 위에서 아래 촘촘하게.

반대쪽으로도 다시 한번 잘 붙였나 확인해 보시고 힘을 위해서 너무 많이 가면 밑에가 꼭 눌러서 처질 수도 있으니까 신교조도 신경 써서 붙여주세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높이를 붙여주셨으면 다듬는 과정에 들어가실 텐데요. 안쪽은 벽에서 바닥으로 밀어서 이음새를 연결해 주시고요. 바깥쪽은 바닥에 있는 흙을 위로 올리셔서 붙여주실게요. 그 다음 전체적으로 안쪽이랑 바깥쪽에 선을 다 없애주실 건데 보통 이렇게 코일링 작업을 하시고 이 무늬를 그대로 살리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이제 바깥쪽에 이 무늬를 살리실 거면 안쪽은 확실하게 다듬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마에서 금이 갈 수도 있으니까 바깥쪽은 무늬를 살리되 안쪽은 다 깔끔하게 밀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옆으로 작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앞쪽에서 보면서 면 정리를 해주는 게 더 편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작업을 하시면서 나한테 맞는 스타일을 찾으시면 되세요. 바깥쪽도 다듬어 볼게요. 이렇게 나무 칼보다 조금 더 넓은 둥근 칼도 있어요. 둥근 칼로 편하게 미셔도 되세요. 아까 기본 도구 세트에 하나씩은 꼭 들어있으니까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면을 크게 다듬어 주셔도 좋아요. 맨 위쪽 부분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시는 게 조금 더 다듬기가 편하실 수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선을 다 없애주셨으면 제일 밑에 부분은 약간 눕혀서 이렇게 한 번씩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 스폰지로 물을 꽉 짜서 안쪽 바깥쪽 부분 표면 부분을 깨끗하게 다듬어 줄게요. 그 다음 위쪽 부분도 아까 코일을 한 줄 한 줄씩 쌓지 않았기 때문에 울퉁불퉁한 부분이 조금 많으실 수도 있어요. 칼 끝부분으로 그렇다고 반듯하게 일자로 자르는 것보다는 저는 약간 자연스럽게 자르는 걸 추천드릴게요. 코일링은 손으로 하는 작업이어서 반듯한 느낌보다는 약간 자연스럽고 러프한 느낌이 더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제일 낮은 부분에서부터 잘라주는 거를 연습하시는 게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추는 데 좋으세요. 그 다음 잘라서 이 상태로 스폰지를 닦아주면 이렇게 두께감 있는 느낌의 화분이 되지만 약간 우리가 송편 빚듯이 점토를 이렇게 주물주물하면서 자연스럽게 흙을 조금 펴주는 것도 도자기에서 핀칭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형태를 다시 한번 좀 맞춰 나가시는 것도 자연스러운 형태를 만드실 수 있는 방법이죠. 좀 두꺼운 부분이 있다면 흙을 약간 끌어올리듯이 올려주셔도 괜찮으세요. 하지만 손은 항상 모아서 촘촘하게. 전부분도 다시 한번 손으로 다듬어 주시고 전부분이 금이 가장 많이 가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렇게 다듬어 주시고 난 다음에 스폰지로 또 다시 한번 마무리로 부드럽게 마무리해 주세요. 흙은 항상 이렇게 굳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져준 형태가 완성된 형태이기 때문에 굳기 전에 어디에 뭐가 이상한 부분이 있나 없나 내 생각대로 내 스케치한 대로 작품이 완성이 됐나 확인하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좋으세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바디가 완성이 되셨으면은 이렇게 주변에서 흔히 보실 수 있는 빨대 있죠. 큰 구멍 빨대도 있고 작은 구멍 빨대도 있는데 이거보다 더 작은 요구르트 빨대 같은 거는 나중에 유약을 바르실 때 너무 작아서 다 막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너무 작은 빨대보다는 이제 저희가 평소에 쓰는 요런 빨대들로 구멍을 뚫어 볼 텐데 그냥 가운데에서부터 아니면 이제 원하시는 구멍을 뚫어야 되는 부분에 흙을 꾹 눌러서 이렇게 한 번씩 돌려주세요. 그리고 쏙 빼면 이 안에 이렇게 흙이 끼거든요. 그럼 요거 다시 빼고 다른 부분에도 구멍을 이렇게 뚫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서 구멍까지 뚫어주시면 기본적인 형태는 완성이 되셨고요.
화분 밑에다가 굽을 붙이셔야 되는데 지금은 얘가 굳지 않아서 흐물흐물거리거든요. 그래서 하루 정도 반건조 시키신 다음에 그 다음날 화분에다가 바닥에 굽을 붙여주실 거예요. 오늘은 코일링 기법으로 작은 미니 화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개인 취향에 따라 더 높은 화분, 더 넓은 화분으로 응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1차 선형을 한 기물은 서늘한 곳에서 건조해 주시고요. 잘 말리셔서 가까운 근처에 공방을 찾아서 초벌구이와 재벌구이까지 해서 나만의 화분을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그릇을 만들어 볼 텐데요. 석고 몰드를 이용해서 그릇에 굽을 붙이는 과정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숙 변호사입니다. 오늘 4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어렵죠. 그러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까? 이건 몇 가지 꼭꼭 이렇게 집을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안 되겠지. 그것은 너무 막연하고요. 항상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좀.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조심하셔야 되는지 제가 정리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이 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 그래서 제가 부부가 이혼하기 위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걸 하나로 딱 모아라 그러면 말입니다. 말. 그래서 속담에도 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지만 이게 말이 아다르고 어달라서 말을 잘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여기에 그 아내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남편분들이 커피 먹고 컵 그 저기 싱크대에다가 계속 놓아주면 좋은데 식탁 구탱이나 소파 구탱이 딱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아내분들이 그렇게 자기 내가 이거 놓지 말라 그랬지 이거 당신은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이걸 쳐줘야 돼? 이러면 이제 싸우자는 얘기죠.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감정을 상하게 되는데 우리가 결혼해서 솔직히 한 1년? 1년까지는 괜찮죠. 뭐 두남은 한 2년? 그리고 살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안 좋을 때가 더 많거든요, 사실. 언짢을 때가 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러 상대가 어떤 말을 하면 아플지 아니까 그 말만 골라세요. 그 말만. 그리고 들어올 때, 퇴근할 때 기다려서 싸워야 되는데 피곤하다고 자버려. 그럼 깨워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깨워? 제일 싫어하는 말을 하면 돼. 예를 들면 남자들이 싫어하는 게 당신 어머님 말이야? 그럼 벌떡 일어나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싫어하는 말만 일부러 골라가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깊이 상처 줄까? 짧은 말로 상처를 줄까? 시간이 없어 길게 못 싸우니까. 요것만 연구하시면서 자극적인 단어를 막 쏟아내는데 상대방은 비수죠, 비수. 그리고 그런 말들 중에 정말 평생 머릿속에 내리에 남아서 잊지 못하는 말들이 있어서 30년, 40년 전을 살아놓으시고도 40년 전에 한 말, 그 말을 가슴에 담고 오신다니까. 40년 전에 이런 말을 했다 꼭 얘기하시는 게 그 말이야, 말. 오히려 돈 같은 거는 나중에 돈이 벌어지고 갚아지면 잊으세요. 근데 이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항상 마음속에 담고 있고 상대방에서 꽁 하고 있는 마음이 있어서 말을 잘해야 되는데 어떤 말들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냐면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말들이죠. 애가 성적이 안 나왔어. 저녁에 들어오는 일하고 들어온 남편한테 애가 당신 닮아갖고 공부를 못하잖아. 당신 닮아가지고 집안 씨가 어쩌고 이런 말 아주 싫어합니다. 남편들이 특히 씨가 어쩌고 이런 말 굉장히 싫어하는데 아내분들이 꼭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 제발 그 얘기하지 마세요. 아 그래도 애가 공부 못하는 게 반반 책임이지만 남편 책임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싫어하고 왜냐하면 애가 머리가 나쁜 게 당신 닮았다는 얘기는 나뿐만 아니라 내 부모 할아버지 다 모욕하는 거 아니에요. 내 집안 전체를 굉장히 언짢아한다라는 이런 말들 싫어하고 내 손에서 끝나지 않고 나의 가족들을 모욕하는 말들 이런 말들 굉장히 싫어해서 나의 근본을 다 모욕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말이 정말 깊이 상처를 주고 있다. 회복이 안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상대가 그럴 수도 있어요. 좋아. 그럴 수 있어요. 백반 양반 그럴 수 있어. 있어요. 그럼 그렇게 말하는 그 이분 인격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죠. 그런 말을 닦는 사람이 더 비난을 받죠.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부분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정말 이건 하지 말아야 될 게 횡포를 부리면 안 돼요. 권력으로 삼으면 안 돼요. 뭐를? 돈을. 아, 물론 주먹을 가지고 하는 건 당연한 거고 돈을 권력으로 부리신다니까요. 그래서 돈을 권력으로 어떻게 부리시냐면 아내분들이 와서 고통스럽다고 얘기하는 사유 중에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이 화가 나기만 하면요. 생활비 쓰라고 좀 카드 정지시켜버려요. 이러고 그다음에 자동이체하는 통장 막아버려요. 이런 거예요. 화만 나면 카드를 뺐는데 화만 나면. 그러고 자기가 사과하고 틀리면 주고. 치사해서 돈 안 써요. 카드 안 써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돈을 주긴 주는데 매번 타다 쓰래요. 그래서 5천 원, 만 원 이렇게 타다 쓰래요. 그럼 언제든지 타다 쓰라고 말은 하는데 아니 제가 마트 가서 물건 사러 간다 그러면은 10만 원 달라고 그러면 뭐 때문에 10만 원 달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아니 쌀 있겠다. 물은 정수기 있겠다. 뭐 때문에 10만 원씩 써?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럼 아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자고요. 10만 원, 아이고 10만 원 가지고 몇 개 넣지도 못해요. 그죠? 물건값이 너무 비싸갖고 10만 원 갖고 마트 가서

몇개못 눕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을 못하고 오로지 돈만 쓴다라고 보는 이걸 관리를 하는 남편이 이건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남편한테 어떻게 해요? 어느 날뭐 오실에도 동창회 나가려고 비싼 것도 아니고 뭐사 입으려고 하면 솔직히 남편분들 10만 원짜리 옷사 입어야 나가서 그 고급지단 얘기 못 들어요. 근데 10만 원짜리 옷을 하나 사별로 여보 나 다음 달에 동창회 가야 되는데 10만 원만 주면 안 될까? 내가 지금 있는 옷 있잖아. 30년 전이고 유행지 나가지고 창피해서 못 가겠어. 얘기하면 집에 있는 여자가 뭐 때문에 10만 원짜리를 봐. 저 앞에 지나가 보니까 땡처리 한다고 만 원짜리 많구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그것도 이쁘더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만 원이라도 탈려면 얼마나 비굴하게 빌어야 되는지 그것도 안 되면 애식하고야. 아빠한테 10만 원만 줘 달라고 네가 해봐. 너 이뻐하니까 네가 하면 줄 거야. 이게 사는 겁니까 이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아내분이 선택할 수 있는 건 그래? 나 그냥 반 가져가서 살래. 이게 30평짜리 아파트 못 살아도 나 10평짜리 오피스텔 하나 얻어갖고 살래 나. 당신한테 그지게 돈 받아서 안 살래. 이렇게 선택하게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돈을 타서 이렇게 남편이 권력을 부리는 사람, 돈 가지고 권력을 부리는 남편하고 살면 너무너무 비굴하고 비참하고요. 애들 보기 창피하대. 애들 보기 창피하다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 애들 입장에서는 아들이 혹시나 결혼해서도 여자는 저렇게 하면 돼. 이거 배울까 봐. 딸 입장에서 여자란 삶이 저런 건가? 결혼에 대한 환상이 깨질까 봐. 그래서 극단적인 방법을 쓰신다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뭔지 아세요? 당신 그렇게 돈 아껴? 돈이 이렇게 좋아? 그래, 그돈 내가 재판에서 뺏어갈게. 그게 가장 아플 거지. 이래서 선택을 하신다니까. 그래서 아내분들 하여금 그렇게 당하는 남편분들 하여금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이제 몰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권력으로 부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말하고 제발 이 돈동거린다 얘기하지 마시고요. 돈 없으면 우리 하루도 못 살아요. 이 공기만 빼고요. 물도 사 먹어야죠. 쌀사 먹어야죠. 에어컨 틀어야죠. 난방 틀어야죠. 옷사 입어야죠. 지하철 공짜로 탑니까? 교통비 들어야죠. 이렇게 하루에 한순간도 돈 없이 살 수가 없는데 그 매순간 구박받아가면서 돈 써보세요. 그다음에 생활비지라고 카드 줬는데 문자 띵동 갈 때마다 전화 온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집에 커피 있는데 당신 커피숍에서 왜 5천 원을 긁어? 커피를 왜 나가서 사 먹는 거야? 어? 그렇게 할 일이 없어? 거기다 한마디 꼬고 온다니까 나가서 돈 벌어봐! 한 푼도 못 버는 주제에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돈이 권력이죠. 그럼 횡포죠.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하면 사는 거 아니고요. 인간한테 한 인간한테 그런 짓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오래 살다 보면 타성에 젖어가가지고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거죠. 남편분들이 뭐라고 변명하시냐면 우리 때는요 뭐 어렵고 배운 게 없어가지고요 돈만 잘 벌어서요 처자식 굶기지 않으면은 남자 역할 다 했다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돈만 벌어다 주면은 나머지는 다 용서받고 그런 시대로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바꾸라는 거예요? 요렇게 변명을 하신다니까요. 요렇게 변명하시는데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아내분들 생각이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그 원인 기본에는 아내분들이 경제력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표현이 좀 그런데 어디 식당 가서 설거지를 해도 사람 구하기 힘들어요, 요즘. 월급 꽤 많이 받으세요. 근데 어디 가서 청소를 해도 남편한테 구박받고 타내는 것보다 더 많이 받는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아내분들이 이걸 참지 않아. 용서를 하지 않아. 그러니까 아내분들은 빠른 인식이 변화하고 소득이 올라가는데 남편분들은 크 사고는 여기에 멈춰버리니까 이 간극이 점점 커지면서 이혼을 선택하고 있고 이혼한 후에 삶이 보장이 되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하는 아내분들, 남편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이런 분들이 이혼한다 그러면 어떤 징조를 보일까? 이 사람이 아무리 욕하고 구박해도 참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이혼을 선택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변할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가장 그거는 뭐 남편분들 표현에 의하면 말대꾸란대요. 어느 날부터 안 해보니 뭐라고 하면 말대꾸자고 한대요. 그리고 어느 날 친구들에도 만나고 영희는 있잖아. 남편이 집 공동명의를 해줬대.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이런 얘기를 하면은 남편분들이 아이고 뭐 잘못한 거 있나 보지? 이렇게 치부할 일이 아니에요. 아내분이 어느 날 구체적으로 꼭 집어갖고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 이런 부분이 불편하더라, 이런 얘기가 전과 다르게 요구가 온다라고 하면 만약에 내가 이거 안 해주면 이혼을 선택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 고민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분 입장에서 남편을 참 구박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진짜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남편이 맨날 고분고분 이리 가면 저리 가고 저리 가면 저러 가던 사람이 어느 날 여보, 나도 이건 좀 해주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제안이 온다라고 하면 이혼을 고민할지도 모른다.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0: 이런 횡포를 부리지 말고 권력을 부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사람이 이혼을 어느 때 선택할까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셔서 그 사람이 행복한가를 꼭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하고 사실 경제적인 부분에 왜 제가 이런 부분을 얘기 말씀드리냐면 부부가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남편이 100만 원도 못 벌어오면 이혼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 없어요. 왜냐하면 돈은 있잖아요, 부부는. 돈이 없으면 아끼고 줄여서 쿵 반쪽도 나눠 갖자. 보통은 이렇게 단결을 하게 돼요. 외부에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이렇게 오면 부부는 희한하게 두 분이 화합을 하고 단결을 합니다. 외부적인 공격에 대해서는. 이 위협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수입이 줄다되면 생활을 줄이고 다른 방법을 생각하지 그 사람을 버리진 않아요. 그게 사실은 부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천만 원을 벌든 이천만 원을 벌든 생활비로 백만 원만 준다면 이혼합니다. 백만 원밖에 못 벌어서 백만 원을 주면 이혼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 나한테 전부를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능력에 있는 한, 그게 체력이든 경제적인 전부를 준다는 걸 중요시하는 거지. 이만큼 있는데 이만큼 주는 게 살만하다 이런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을 전부 공유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한테 이렇게 열어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혼을 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말과 돈에 있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건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잘 배려하신다라고 하면, 아유, 저희 같은 이혼 전문의 아무리 매달려서 이혼하시라고 해도 안 하십니다. 이런 부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세요. 마칼럼니스트 박상현입니다. 오늘은 우리 인류에게 아주 큰 축복이기도 했고, 그리고 큰 재앙을 가져다 주기도 했던, 그리고 요즘 우리가 너무나 흔히 먹는 감자에 관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남아메리카가 원산지였습니다. 그랬던 것이 이제 대항해 시대에 스페인과 포르투갈 사람들에 의해서 유럽으로 전해지게 되죠. 전해지게 됐는데, 처음 유럽 사람들은 이 감자를 굉장히 꺼려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감자는 고구마처럼 이렇게 땅 속에서 자라는 작물이었던 거죠. 작물이었는데 이걸 캐서 보면 약간 구멍이 이렇게 뽕뽕뽕 뚫려 있습니다. 뚫려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천연두나 한센병을 앓았던 사람의 모습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너무 음침하고 음습하고 이런 느낌의 작물이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먹는 작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때 당시 유럽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땅 속에서 나는 작물들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걸 먹었냐면 감자에서 나는 줄기나 싹을 먹었는데 이 감자에서 나는 줄기나 싹에는 약간의 독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탈이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먹는 음식이 아니고 악마의 작물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유럽의 중세 유럽에 마녀 사냥을 할 때 마녀로 몰린 사람을 화형을 시켰죠. 마찬가지로 감자도 죄다 땅에서 파내가지고 화형을 시켰습니다. 태워버렸죠. 그래서 그닥 이렇게 이제 유럽에서는 인정받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 감자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16세기, 17세기 유럽은 종교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 종교적인 이유들 때문에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전쟁이 일어날 때 후퇴를 하거나 이럴 때는 상대방이 내 땅에서 아무것도 쓸모 있는 것들을 취할 수 없도록 전부 불을 질러버립니다.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전부 불을 질러버리는 전술을 청야 전술, 청야 계획, 이렇게 부릅니다. 땅을 전부 그냥 모조리 그냥 불태워버리는. 그런데 이 혹독한 전쟁 기간에도 땅을 분명히 전부 불살라버렸는데, 살아있는 모든 것은 전부 불살라버렸는데, 감자는 어떻습니까? 땅 속에서 자라는 것이다 보니까 위에 있는 잎이나 줄기는 다 타버렸는데도 땅 속에 감자는 그 속에 살아남아 버린 거죠. 이때부터 이제 유럽 사람들이 아 감자가 굉장히 귀중하고 좋은 작물이구나. 그래서 그때 당시 유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전쟁이 일어날 기미가 보인다. 그럼 감자부터 심는 거예요. 감자부터 심으면 전쟁의 폐허 속에도 살아남는 유일한 것이 감자였던 겁니다. 근데 이러기까지는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렸죠. 그리고 누군가가 이 감자를 사람들이 친숙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감자가 아주 좋은 작물이라는 것을 알려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프로이센의 왕이었던 프리드리히 2세가 있는데, 지금도 프리드리히 2세의 무덤 앞에 가면 이렇게 꽃과 함께 감자가 놓여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프리드리히 2세는 유럽에서는 감자 대왕으로 불립니다. 프리드리히 2세는 이 감자의 효용에 대해서 일찌감치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감자를 적극적으로 재배하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왕이 직접 나서가지고 권장하고 이랬는데, 그래도 여전히 악마의 작물이라는 인상이 남아가지고 쉽사리 접근을 못합니다. 누구도 이렇게 용감하게 나서서 감자를 심겠다라고 덤비지를 않죠. 그러다 보니까 프리드리히 2세는 이것을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사람들의 심리를 역으로 이용합니다. 감자를 왕실에서 직접 심어가지고, 그리고 울타리를 딱 치고 근위병들을 앞에 세워두고 보초를 세워두고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이것은 귀족들이나 먹는 음식들이기 때문에 평민들은 절대 접근하지 마. 이러니까 저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평민들도 너도 나도 감자를 심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프리드리히 2세에 의해서 이 감자가 유럽 전역에 퍼지는 계기가 되죠. 이렇게 퍼지면서 이제 많은 유럽 사람들을 굶주림에서 구하고, 감자가 유럽 음식의 대명사처럼 되어가던 이때 아일랜드에서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1945년에 아일랜드에 대기근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1800년대만 하더라도 이렇게 품종 개량 기술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 가지 품종만 심기 시작하는 겁니다. 종 다양성이 사라지면 어떤 외부 자극에 대해서 저항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일랜드 감자에 입마름병이라는 이 병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감자의 잎이 처음에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르기 시작하면서 잎을 말리던 것이 줄기를 따라서 땅 속에 있는 감자에까지 전염돼가지고 감자를 썩게 만들어요. 이게 또 굉장히 희한했던 게, 감자는 보통 수확을 하면 아주 좋은 것들은 따로 빼둡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감자라고 해가지고 공기가 서늘한 창고에다가 잘 보관해줍니다. 이 아일랜드 대기근 때는 입마름병이 감자까지 썩혔을 뿐만 아니라 이듬해에 심어야 되는 시감자에게까지 전염이 됩니다. 그러면서 시감자까지 다 썩어버리는 결과를 가지고 아일랜드 대기근에는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정치적인 이유들이 있기는 하지만, 입마름병에서부터 이 대기근이 시작이 됐죠. 근데 아일랜드 대기근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1845년 아일랜드 대기근이 시작될 당시에 아일랜드의 인구가 약 800만이었습니다. 근데 그 800만 중에서 200만 명 정도가 굶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한 150만에서 200만 정도 되는 인구는 자기가 살던 땅을 버리고 새로운 기회의 땅을 찾아가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아일랜드계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미국의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도 사실은 이때 아일랜드 대기근 때 미국으로 이민 온 아일랜드계의 후손입니다. 직계 후손입니다. 그만큼 아일랜드 대기근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고, 800만이던 인구가 약 400만으로 줄어들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지금도 아일랜드는 아일랜드 대기근이 일어날 당시의 인구를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약 150년이 흘렀는데도 그 상처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기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럽은 감자를 주식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1700년대 혹은 1800년대를 배경으로 한 유럽 영화들을 보시면, 식사할 때 보면 이렇게 냄비에 든 뭔가를 이렇게 떠서 접시에 담아서 먹는데 그게 대부분이 감자입니다. 삶은 감자에 우유나 생크림이나 버터 같은 걸 섞고, 양배추나 뭐 베이컨 같은 걸 조금씩 섞어가지고 이것을 먹는 그런 유럽인들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바로 빈센트 반 고흐의 감자 먹는 사람들. 당시 19세기 유럽 민중들의 삶을 아주 사실적으로 그려냈고, 빈센트 반 고흐를 기억할 때, 그리고 19세기 유럽인들의 삶을 기억할 때 반드시 떠올리는 그림이 바로 이 감자 먹는 사람들, 이 그림을 떠올리고 있죠. 그리고 이 즈음에 오늘날 우리가 아주 즐겨 먹는 음식 한 가지가 탄생했는데, 그게 바로 프렌치 프라이입니다. 삶아서 먹던 감자를 이제 이렇게 막대기처럼 토막 내 가지고 요걸 이제 기름에 튀겨 먹는데, 보통 이 프렌치 프라이가 원래 만들어진 나라는 이름은 프렌치, 즉
프랑스 음식이라는 뜻에서 프랑스식 튀김이라는 뜻으로 프렌치 프라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실제로 감자튀김이 만들어진 나라는 벨기에였습니다. 벨기에에서 만들어진 감자튀김이 어떻게 해서 프랑스식 튀김이라는 프렌치 프라이라는 이름이 붙었느냐? 여기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지금은 벨기에 땅이지만 프렌치 프라이가 만들어질 당시에 그 땅은 프랑스령이었다라는 설이 하나가 있고, 또한 가지는 2차 대전, 1차 대전 때 유럽에 파견 갔던 미군들이 이렇게 이제 유럽에서 만들어주는 것을 먹고 프랑스로부터 처음 먹었다라는 뜻으로. 그래서 이건 프랑스식 튀김이구나, 이러면서 프렌치 프라이라는 이름이 붙게 됐죠. 아무튼 지금도 벨기에와 프랑스 사이에서는 이 프렌치 프라이의 원조를 놓고 아주 심각한 논쟁들이 벌어지고, 서로 내가 원조다라고 이렇게 우기고 있죠. 자, 과연 그럼 이 감자가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감자는 중국으로부터 도입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북쪽 에서부터 이렇게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감자가 가지고 있는 작물의 특성상 척박한 땅에도 잘 자라게 되죠. 혹시 화전농업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산 등성이를 불을 태워가지고 이 재가 이제 거름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산 등성이에 작물을 심게 되는데, 이렇게 산 등성이를 태워서 작물을 심는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논농사나 밭농사를 할수 있는 평야가 적은 이런 산지, 이런 지역에서는 화전농업을 하나의 대안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화전농업에 가장 알맞은 작물이 바로 감자 그리고 옥수수였던 거예요. 감자와 옥수수가 유명한 지역이 바로 우리나라에서도 강원도죠. 예전에는 강원도도 화전농업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보다 더 척박한 땅이 어디였냐면 지금의 함경 남북도 지역. 대부분이 산지입니다. 그리고 바다였고, 이러다 보니까 함경도에서는 예전부터 화전농업을 많이 했고, 특히 감자와 옥수수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 감자와 옥수수를 통해서 얻는 것이 뭐죠? 바로 녹말입니다. 이 녹말은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데, 북한의 함경도 지역에서는 감자와 옥수수에서 얻은 전분, 즉 녹말을 가지고 면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면에다가 명태나 가자미 등등으로 만든 식혜를 꾸미로 올리고, 이렇게 만든 것을 함경도식 국수라고 불렀는데, 함경도에서는 녹말을 함경도 사투리로 녹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녹마국수가 바로 함경도식 국수인데, 이 녹마국수가 한국전쟁 이후에 함경도 피난민들이 속초로, 서울로, 특히 서울에서도 서울 오장동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모여 살면서 이들이 만든 것이 바로 녹마국수를 가지고 남한에 내려와서 만든 게 오늘날 우리가 함흥냉면이라고 부르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더 멀리 간 피난민들도 있죠. 저기 부산까지 내려간 피난민들은 그 당시 한국전쟁 때 미국의 구호물자로 보내준 밀가루를 가지고 전분 대신 만들기로 시작했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밀면입니다. 그래서 감자 전분으로 만든 함경도의 녹마국수는 한국전쟁 이후에 속초와 서울에 와서는 함흥냉면으로 탈바꿈하게 되고, 그리고 부산에서는 밀면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감자가 아주 적잖은 우리 한국인의 어떤 식생활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수 있고, 이처럼 남미가 원산지였던 감자는 대항해 시대에 유럽으로 전해지게 되고, 처음에는 악마의 작물이라는 오해도 받았지만 이후에 유럽인들에게는 아주 귀중한 작물이 되었고, 우리 전 인류로 봐서도 매우 축복인 작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먹는 함흥냉면 그리고 밀면의 아주 시작이 되었던 게 감자였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칼럼니스트 박상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도예 강사 홍선희입니다. 벌써 네 번째 시간이네요. 이번 강의는 석고틀을 이용한 오목한 볼을 만들어 볼까 해요. 틀을 이용해서 작업하면 조금 더 정돈되고 가벼운 그릇을 만들어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필요한 도구 중에 석고틀은 도제상에서도 쉽게 구매가 가능한 도구예요. 석고는 수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해서 흙을 붙여 작업해도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잘 떨어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도자기 그릇을 만들고 싶으실 때도 많이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그릇을 만드는 도자기 공방에서도 흔히 많이 사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이고요. 간편하게 도자기 그릇을 만들고 싶을 때 많이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그럼 준비물을 먼저 볼게요. 솜물레는 계속 작업할 때 많이 쓰셨죠? 솜물레랑 전칼, 나무칼, 그다음에 물바가지와 스폰지, 그리고 판을 밀어줄 밀대와 쫄대 꼭 필요하죠? 그 다음에 작업을 할때 필요한 광목천도 준비해 주세요. 그 다음,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석고틀이 나왔습니다. 이 석고 몰드 같은 경우는 석고가루를 물에 개어서 틀에다가 부어서 굳혀서 사용하십니다. 틀 같은 경우는 도제상에서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럼 이제 작업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지금 석고틀이 약간 사이즈가 있는 편이어서 석고 몰드 위에 흙을 붙이시려면 흙을 조금 더 넓게 밀어주셔야 되는데요. 준비한 흙을 쫄대와 쫄대 사이에 놔주시고 밀대로 밀어주실 거예요. 이렇게 흙판을 다 밀어주시면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쫄대를 살짝 구부려서 한 번씩 이렇게 면을 다듬어 주시는 것도 기포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 면 정리도 돼서 일석이조의 역할을 합니다. 솜물레를 먼저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석고 몰드를 물레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 다 밀어놓은 흙판을 밀은 쪽이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붙여주세요. 석고 몰드 위에 흙판을 올려서 가운데로 잘 오게끔 올려주시고, 가운데서부터 콩콩콩 두들겨서, 이렇게 콩콩콩 두들려서 고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쪽 방향으로 돌리시면서 천천히 조금씩 내려가면서 붙여주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꾹꾹 눌러서 붙여주셨으면, 지금은 이제 천 위에서 작업을 해서 크게 요철은 없는데, 뭐, 흙이 약간 내가 너무 오래 밀어서 금이 간다거나 흙이 좀 터져 있다. 이러신 분들은 이런 나무칼을 이용해서 이렇게 면 정리를 쑥쑥 밀어서 한 번씩 정리해 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또는 이렇게 면 정리를 하지 않고 어느 정도 나는 깨끗하게 잘 붙은 것 같다 싶으신 분들은 바로 스폰지를 꽉 짜서 물로 스펀지로 한 번씩 이렇게 닦아주시면 면 정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석고틀에 붙여서 작업을 하실 때는 끝까지 이대로 흙을 두시는 게 아니라 나중에 떼이실 때 손이 들어가야 돼서 손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좀 남겨두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석고 제일 끝에 있는 부분을 칼로 넣어서 끝선을 맞춰 주실게요. 바닥이 어딘지 표시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끝부분이. 석고의 바닥이 이쯤이면 이렇게 돌려서 제일 끝에다가 우선 끝선을 맞춰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작업할 부분을 체크해 주실 건데, 혹시 전 부분을 일자로 자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물레 위에서 손으로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칼로 잘라 주셔도 되시고요. 나는 위에 그릇의 전 부분을 약간 자연스러운 웨이브가 있게 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일정선을 맞춰 놓으시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모양대로 잘라 주셔도 되세요. 이렇게 밑선을 그리고 난 다음에 칼끝으로, 칼은 항상 이렇게 깊게 옆면으로 자르시는 게 아니라 칼날을 세워서 뾰족한 칼끝 부분으로 잘라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흙을 잘라주시고 나면 이렇게 석고가 보이죠? 석고가 보여야지 나중에 손을 넣어서 떼실 수가 있으세요. 항상 작업할 때 전칼로 칼을 도려내주신 부분은 스폰지로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 작업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전 부분에 칼 닿았던 부분에 칼자국대로 금이 갈 수도 있어서 항상 이렇게 칼이 닿았던 부분은 스폰지로 마무리하고 다음 작업에 넘어갑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가 되셨으면 이제 굽을 붙여 보실 텐데요. 항상 그릇에는 굽이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려요. 굽이 없으면 그릇이 뒤뚱뒤뚱거려서 약간 기우뚱할 수도 있고 음식을 담았을 때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굽을 붙이는데 우리가 그 전에 했던 코일링은 바닥 부분에 굽을 붙일 수가 없는 작업이고 몰드 위에다가 작업을 하시는 건 굽을 붙일 수 있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굽을 붙이는 부분은 너무 그릇 안쪽에다가 작게 붙이시면 옆에 날개 부분이 처지기 때문에 약간 저는 사람으로 비유하면 어깨 정도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바깥쪽도 잡아주고 안쪽도 잡아줄 수 있는 부분에 체크합니다. 칼 뒤에 톱니바퀴 모양 있으시죠? 그 부분으로 내가 굽을 붙일 부분을 긁어서 표시해 줍니다. 지금은 원형 그릇이어서 제가 바닥을 동그랗게 긁었는데 혹시 네모난 몰드에다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굽 붙이는 부분을 네모나게 바닥 모양대로 긁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흙풀. 흙풀 없으면 물 묻히셔서 우리가 긁어내준 부분에 흙풀을 발라줍니다. 그 다음, 흙띠를 위에서 아래로 촘촘하게 돌리면서 붙여주세요. 다시 이렇게 붙이셨으면 반대 방향으로 빈틈없이 잘 붙었나 위에서 아래로 눌러서 약간 삼각형 모양을 만들어주신다고 생각하면 편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되셨으면 이제 다듬어야겠죠? 우리 코일링 할 때도 첫 번째 줄은 벽에서 바닥 쪽으로, 바깥쪽은 바닥에서 위로 올렸는데, 오늘은 벽에 있는 흙을 바닥 안쪽으로 밀어주시고, 바깥에는 벽에 있는 흙을 바디 쪽으로 이렇게 붙여주실게요. 너무 파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듯이. 전체적으로 안쪽 바깥쪽을 다 밀어서 선 정리를 해주셨으면 손으로 한 번씩 흙을 옆으로 밀면서 1차적으로 면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요. 이렇게 밀어주실게요. 그 다음 스폰지에 물을 묻히셔서 물을 살짝 발라주실게요. 이렇게 물을 촉촉하게 한번 발라주시고 손에도 물을 묻히시고 손가락 사이에서 흙띠 두께를 일정하게 좀 펴주실게요. 그 다음에 스폰지 물꽉 짜서 남은 물기랑 울퉁불퉁한 부분들 정리 한번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울퉁불퉁하잖아요. 이러면 그릇을 뒤집어서 세웠을 때도 울퉁불퉁해지거든요. 그럼 이쪽 부분을 잘라내셔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내가 자르려고 하면 아무래도 반듯하게 잘리진 않아요. 그래서 이건 조금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긴 한데 계속 연습해 보시면 언젠가는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물레를 돌리고 바닥을 자르거나 옆면을 자르는 것처럼 일정한 두께로 높이를 맞춰서 체크해 주시면
이렇게 반듯하게 뿌띠가 잘려나갑니다. 그 다음 스폰지로 물꽉 짜서 여기가 굽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부위로 손을 하셔서 스폰지를 끼시고 이렇게 닦아주시는 게 편하세요. 이렇게. 자, 뿌띠를 잡고 이렇게.

0: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평소에 우리가 집에서 쓰시는 그릇 뒤집어 보시면 국 달려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오늘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국 부치는 작업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나무판을 준비해 주시고요. 나무판 위에 얘를 그냥 훅 뒤집다가 그릇이 붙어있던 그릇이 훅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항상 손으로 이렇게 받쳐주세요. 받쳐주시고 이렇게 잡고 뒤집어주세요. 또 이렇게 확 내려놓으시면 굽이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아직 굳지 않은 굽이기 때문에 살살 살포시 내려주세요. 다음에 석고는 위쪽으로 들고 우리가 만든 그릇은 밑에 쪽으로 내릴 건데 이걸 너무 세게 잡아 당기시면 가만히 구웠을 때 흙은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다시 다 찌그러져서 나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살짝 들썩들썩하는 느낌으로 한번 살짝 여기 한번 했으면 이렇게 넘어와서 반대쪽 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이건 선생님마다 차이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알려드려요. 그다음에 또 이쪽 한번, 이쪽 한번. 이런 식으로 했을 때잘 떨어지면 순간 툭 하고 떨어진 느낌이 들거든요. 그럼 그때 석고 몰드만 위로 이렇게 들어서 빼주시면 이렇게 자연스럽고 깨끗한 그릇이 완성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말리시고 작업을 해주셔도 되고, 지금 상태에서 바로 하시면 흙이 완전히 굳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긴 하거든요. 조금 반건조를 시키시고, 그 다음에 이 전부분 같은 경우를 글깨칼로 면정리를 긁으셔도 되고, 그냥 스펀지로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닦아주시면 자연스럽게 모서리 부분이 굴려져서 가마를 굽고 났을 때도 이 부분이 날카롭거나 아프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무판 위에 올리셔서 기물을 잘 서늘한 곳에서 건조하시고 잘 말리셔서 근처 공방에서 또 가마를 구워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태까지 그릇을 만드는 과정을 했다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 장식 기법으로 넘어가실 건데요. 뭔가 나만의 무언가 특색을 표현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 문양이라든지 무언가를 만들어서 붙이는 장식도 하시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장식 기법을 준비해 올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1: (목소리) 국내 등록된 전기차 약 50만 대. 매년 전기차 화재도 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발생 시단 3초 만에 대형 화재로 번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차 사고 발생 시 창문을 내려 탈출구를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자동차 전원을 차단합니다. 전원이 차단돼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비상 탈출용 도구나 목 받침대 지지봉을 이용해 창문을 파괴한 후 신속히 탈출합니다. 사고 시 충격으로 배터리 화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속히 대피한 후 다른 사람의 접근을 막도록 합니다. 119 신고 시 전기차 화재임을 꼭 알려야 합니다. 전기차용 화재 진압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화재 시 행동 요령을 꼭 기억하세요.
2: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3: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2: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3: 자전거.
2: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3: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2: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3: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2: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3: 책 읽어. 그리고 좀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 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2: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3: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2: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3: 지금에는

0: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1: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0: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0: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0: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 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0: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1: Yes.
0: 목요일입니다.
1: 관계 영어를 배우는 목요일이에요.
0: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 관계. 그거는 오. 솔직히 뭐 어떤 가게를 가든 레스토랑을 가든 카페를 가든 거기서 일하는 사람과 손님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1: 그렇죠.
0: 네. 우리가 보통 그런 데에서 말싸움이 나올 수가 있어요.
1: 아.
0: 저도 실제로 많이 봤고요.
1: 어머어머.
0: 손님과 뭐 일하는 사람, 뭐 사장님 뭐 사이에. 근데 그거를 어떻게 좀 정리하느냐, 잘 하느냐, 이게 좀 관계랑 연관이 깊을 것 같아요.
1: 네. 그런 관계도 중요하죠.
0: 네. 예. 그래서 오늘은요,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데, 제가 미리 살짝만 드리면,
1: 네.
0: 어떤 가게에 갔는데 손님이 너무 무례하게 군 거예요.
1: 아.
0: 약간 손님은 왕이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1: 오.
0: 네. 그래서 그거를 좀, 푸시한 것 같습니다.
1: 오케이, 오케이.
0: 네, 그래서 오늘 그거에 관련해서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 혹은 뭐 사장님인지 그분이랑 뭔가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내용 보시게 될 겁니다. 약간
1: 네.
0: 드라마 같을 거예요.
1: 예.
0: 오케이. 자, 그러면은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0: Alright, 첫 번째 미션입니다. 가게에서 나가 주셔야겠습니다, 손님.
1: 세네요,
0: 오, 강력해요,
1: 문장이.
0: 강력해요. 네네.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직원에게 무례하게 구셨잖아요. 오, 멋있습니다,
1: 약간
0: 뭔가.
1: 팩폭 아닌가, 이런 게?
0: 약간 그런 느낌. 네, 그래서 무조건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팩트로 뭔가 대화하는 느낌입니다. 자, 이두 문장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요. 오케이. 자, 어떻게 공상시 보내볼까요?
1: 가볼게요.
0: 네.
1: 시작. 영어합시다.
0: 도전합시다.
1: 저기 가게에서 나가 주셔야겠습니다, 손님.
2: Sorry?
1: Please go out my 가게. My boundary, my boundary.
2: Your boundary. I'm not in your boundary.
1: No, sir. Get out.
2: Get out.
1: Sorry, please get out.
2: Please.
1: To out, out.
2: No, you should fire your guy.
1: My guy?
2: You should fire your guy.
1: No. 직원에게 무례하게 구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you first you are rude to him.
2: Rude?
1: Rude.
2: How dare you? I'm a customer here. Customer.
1: 소비자, customer. I'm owner. I'm CEO.
2: He's
1: He is my
2: employee.
1: employee.
2: Fire him.
1: No. He's a good guy. You are so rude.
2: Me?
1: Yeah.
2: How dare you? I'm not coming back here ever.
1: Say goodbye.
0: 네. 아니, 아니 굳이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어떤 회사의
1: I'm CEO.
0: 아세요.
1: 그러니까 내가 여기
0: 네.
1: 관리하는 사람이다. 내가 여기 오너인데
0: 네.
1: 너 나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0: 굉장히 약간 좀 이렇게 막 흥분한 느낌이었나 봐요.
1: 좀 멋있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약간 저런
0: 아,
1: 또
0: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1: 사장님이 또 저렇게 좀 한번 해줘야 되는데 또
0: 아하.
1: 너무 싸우면
0: 저도
1: 또
0: 어떤 느낌인지 정확히
1: 안
0: 알죠.
1: 되니까.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 뭐라 그럴까. 그런 권리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해보려고 했으나, 조금 많이 갔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뭐 표현들이 나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아까 가게를 그냥 한국어로도 하셨던 것 같기도
1: 기억이
0: 하던데.
1: 안 났어요. 가게.
0: 아, 갑자기.
1: 예. 갑자기 가게라 그래서 컨비니언스도 뭐 이런 게 생각이 나서 그런 건 편의점 그런 거잖아요.
0: 차라리 그걸 안 하길 다행이네요.
1: 그쵸?
0: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뭐 떠나라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영어 여러 가지가 나온 것 같은데 우리 정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즐겨주시고요. 목소리 키워주십시오.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You have to leave the store, sir. No, you should fire your guy. You were being rude to him. How dare you? I'm a customer here.
0: All right, you guys. 오늘의 다이얼로그 첫 번째 문장입니다. 미션 문장부터 출발할게요. 가게에서 나가 주셔야겠습니다, 손님. 이 정도면 이미 사건이 크게 좀 벌어진 거였죠.
1: 그러니까요. 아까 썼던 뭐 get out 이런 건좀 나쁜 거예요, 표현
0: Well,
1: 혹시나?
0: get out 한다는 거 사실 명령어로 하면 leave 이거나 뭐 get out 하거나
1: 근데
0: 뭐 get...
1: please라고 썼는데 please get out 했는데요.
0: Please get out.
1: 그래도 안 돼요?
0: 좀 낮긴 한데 여전히
1: 죄송한데
0: 기분
1: 나가라
0: 좋지는 않을 것
1: 이거예요?
0: 같아요.
1: 그렇죠.
0: 네, 맞아요.
1: 근데 이렇게 좀 뭔가 조금 더 멋있는 표현이 있을 텐데. 당신은
0: 네.
1: 떠나야만 합니다. 떠나 주셔야겠습니다.
0: 네.
1: 어디에서? 나의 가게에서 sir까지 해주셨네. 아, 이거 가게 이제 알았어요. 스토어네요, 스토어. 그냥
0: 그렇죠. 근데 오히려 convenience store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근데 거기가 식당일 수도 있잖아요.
1: 식당이었어요.
0: 아니
1: 근데 가게라니까 슈퍼마켓 아니면 convenience store. 우리는 이제 가게를 그쪽 가게만 생각하니까.
0: 오히려 다행.
1: 예.
0: 네. So, 식당이면은 뭐 store가 될 수도 있고 뭐 restaurant이라고 얘기를 아예 대놓고
1: 맞아요.
0: 했을 수도 있고요.
1: 네.
0: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You have to leave the store, sir. You got it. 가게 상점을 얘기를 하게 되죠. 이거 발음할 때 희한한 게 뭐냐면은 store보다 약간 된소리가 나요. T가.
1: 그게 멋있더라고요. 원래 발음이
0: 네. store 말고 그거 어떻게 해보실래요?
1: 저 한번 비춰주세요. store.
0: 오.
1: store.
0: 오. 미국인인 줄 알았습니다. 네. store. 약간 된소리. ST 뒤에 모음이 오면 보통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star, 아니라 star. 이런 식으로 하는
1: 예요.
0: 것처럼. 자, 여기서 강하게 말했을까요? 아니면 약하게 말한 거예요?
1: 이건 강하게 말했어요.
0: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 Have to를 썼기 때문이에요.
0: That's correct. 물론 더 강하려면 leave the store.
1: 오.
0: 이렇게 명령어로 하면 더 강해지겠죠.
1: 동사 원형부터 그냥.
0: Right. 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have to를 좀 넣었어요. 그렇다고 너무 가벼워지는 것도 아니고 당신은 싫더라도 반드시 나가야만 한다. 이런 식으로 화가 난 느낌을 더 연출을 했습니다.
1: 여기서 뭐 배운 걸 좀 활용하자면 you must leave the store라고 해주면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요?
0: 그렇습니다. 훨씬 더 강력해져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런 것도 좀 있는데요. 이건 굉장히 작은 차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1: 네?
0: must 같은 경우에는 예. 내가 뭔가 꼭 그러고 싶다. 뭔가 그러고 싶다. 그래서 난 꼭 할 것이다. 사명감을 가지고 할 때 조금 더 많이 쓰기는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건 맞아요. have to보다 오히려 must가 더 강력한 의무감을 갖고 있다는 거. Okay, that's great. Okay, so you have to leave the store, sir. 근데 사실은 이 그 뭐라 그럴까? leave를 쓰나 get out을 쓰나
1: 네.
0: 둘 다 여기서 좋은 느낌은 아닌 거예요. 그 단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상황 자체가 내가 여기 손님으로 왔는데 나가라고 하면 누가
1: 그쵸, 그쵸.
0: 좋겠어요. 그쵸? 그 그냥 내용상 별로 좋지는 않겠고요. 만약에 get out을 쓸 거라면 you have to get out the store가 아니라 get out of the store.
1: 아,
0: out of라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1: Get out of the
0: 네,
1: store.
0: 그래서 더 편하게 그냥 leave the store 쓰게 된 거예요. 자, anyway, have to do something. 오케이, 뭐뭐 해야만 한다. 자, have to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만 한다. 정말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라는 느낌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you have to leave the store. 자, 예를 들어서 나 곧 떠나야만 해. 아, 내가 더 있고 싶은데 나 곧 떠나야 돼. 어떨까요?
1: I have to leave soon.
0: Beautiful. I have to leave soon, right? I have to go to work. 이런 느낌.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여기 있어야만 해. 지금 어디 갈 수가 없는 상황인가요? 그럼 어떨까요?
1: She has to
0: 머물러야
1: stay
0: 된다.
1: here.
0: Exactly. She has to stay here. Have to가 아니라 뭐라고 했죠, 두 문제?
1: Has to.
0: Mm-hmm. Why?
1: 3인칭 단수.
0: Yes. 여기 나왔잖아요, 그렇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I have to leave soon.
1: I have to leave soon.
0: She has to stay here.
1: She has to stay here.
0: There you go. 자, 본문도 읽어볼 텐데 연기하듯 갈게요. 이거는 저기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1: 그렇죠, 단호하게. Okay.
0: You have to leave the store, sir.
1: You have to leave the store, sir.
0: Alright,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랬을 때, 강력해요. 우리 또 왕초보 영어는 또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1: 맞아요.
0: 아니,
1: 어머.
0: 당신 직원이나 해고하셔야겠어. 그러면서 이 사람도 기분이 굉장히 나쁘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1: 와, 이렇게 했어요? 못 알아들었던 것 같은데? 홍상 씨가 못 알아들었던 것 같은데?
0: 그냥 나 대표다 얘기만 하고 싶었던 네. 거군요.
1: 이슈, 너는 뭐뭐 하는 게 좋겠어요. 해고하는 걸, 너의 가위를, 너의 직원을. 해고는 이제 fire죠, fire. You should fire your guy.
0: Your guy? Okay.
1: Fire 했었나?
0: 기억이 안
1: 났던 것 같기도 하고.
0: Okay. Fire? 이건 불이란 뜻 아닙니까?
1: 불이란 뜻도 있지만
0: 네.
1: 해고하다라는 네. 그
0: 라는
1: 형
0: 동?
1: 동. 동사. 동사도 되죠.
0: 그렇습니다. 자, no, you should fire your guy. 이 사람도 강하게 나왔어요. 그렇죠? Check it out.
1: 오,
0: 맞습니다.
1: 맞네요.
0: 정말 말 그대로 불이라는 명사도 되지만요, 해고하다라는 동사도 됩니다. should 뒤에 동사 원형 오는 걸로도 이게 동사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해고하는 그 fire 그러면 성우 씨 고용하는 건 뭐예요?
1: 여기 한 글자만 바꾸면 돼요. F를 H로만 바꿔주면
0: yes.
1: hire.
0: Hire, okay? We would like to hire you. 이런 식으로 hire는 고용하다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하나를 더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 영어권에서 또 많이 쓰는 해고하다랑 관련되어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1: 네.
0: 정리해고하거나 일시해고하다라는 거 혹시 아세요?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가볍다라고 하긴 애매하긴 한데 fire보다 조금 덜한? 뭔가, 덜 살벌한?
1: 뭔가 쉬는 건가요? 레스트?
0: 맞아요. 약간 이쪽?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한국어로 쳤을 때
1: 네.
0: 제가 드리겠습니다.
1: 네.
0: 써주세요. Lay off.
1: Lay off,
0: lay 하는 거, L L L.
1: Lay
0: 그리고
1: off.
0: 자, lay off.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Lay가 눕히다거든요.
1: 네.
0: 이렇게 약간 잠깐 눕혀 놓는 거예요. 느낌 자체가. So lay off someone. 이렇게 하게 되면 fire someone은 완전히 해고하는 느낌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경기가 안 좋거나 아. 그렇죠? 회사에 사정이 있거나 이랬을 때 잠시 레이오프를 시켰다가 많은 경우에 경기가 회복이 되고 회사 사정이 좋아지면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실력이 없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었기 때문에 보통 먼저 컨택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쓰는 경우가 그러니까 이거 너무나 강하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Yeah.
0: 네. Lay off someone. 누구를 정리, 뭐 일시 해고하다.
1: 그럼 일시적으로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없나요?
0: Part time?
1: 아 맞네요. Part time.
0: 야, 야.
1: 그렇게 쉬운 게 있었네요. 오,
0: 오케이. 네네. 자, 그래서 이런 단어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여기 보세요. 아, 솔직히 말해서 강하게 더 하기 위해서 you have to 당신이 싫어도 그 사람 해야 돼요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원하면은 그렇지만 여기서는 should를 좀 활용을 해봤습니다. Should 동사 원형. 뭐뭐 해야겠다. 뭐뭐 하는 게 좋겠다. 조금은 부드러운 느낌. 그렇죠? 아무한테나 이 사람이 지금 회사의 무슨 회장님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결정권자가 아니죠.
0: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니기 때문에 아,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아, 뭐 흥분은 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안 그러면은 나 같은 손님을 잃을 수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인가 봐요. 그렇죠? So you should fire your guy. So 뭐뭐 하는 게 좋겠다. 뭐뭐 해야겠다. Have to보다는 조금 조금 더 가벼운 느낌. 오. 오케이?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쉬는 거를 영어로 뭐라 그럴까요? Get으로 시작하는 거.
1: Get a rest.
0: Get some rest. Oh. 아, it's okay. Take a rest랑 너무, take a break랑 많이
1: 헷갈려 take a break, 하세요. Get some
0: 네네.
1: rest.
0: Okay. Get some rest. So, 그러면은, 야, 너 좀 쉬어야겠다.
1: Oh, you should get some rest.
0: That's it, right? You should get some rest. 이런 느낌이고요. 야.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 내 아내에게 전화해야겠어. 연락을 해줘야겠어.
1: I should call my wife.
0: 그렇죠. I should call my wife. 이런 느낌. 근데 이것도 안 하면 큰일 나요.
1: 그러면
0: 큰일 나요. 그러면
1: I have to call my wife. I'm scared.
0: 이게 가능한 yeah. 겁니다. Alright, 자 읽어볼게요. You should get some rest.
1: You should get some rest.
0: Oh, I should call my wife.
1: Oh, I should call my wife. Mm-hmm.
0: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No, you should fire your guy.
1: No, you should fire your guy.
0: 네, 굉장히 뭔가 텐션이 있는 그런 느낌인데 이렇게 두 문장 해봤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할게요.
2: You have to leave the store, sir. You have to leave the store, sir. No, you should fire your guy. No, you should fire your guy.
0: Okay, 다음 문장 볼게요. 직원에게 무례하게 구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1: 이걸 보는 순간 이제 문장 구조가 이해는 됐는데 이거를 쓰기에는 저희가 왕초보들은 조금 어렵네요.
0: 그럼요. 이거 어려워요.
1: 과거 진행인 것 같아요.
0: 그건 맞아요. 구조는 정확합니다.
1: 아, you were being
0: 뭐 하고 있었어요?
1: 너는 뭐뭐 했었잖아요. 무례하게, 루드하게 누구에게? To him, 그에게. 그렇죠.
0: 직역하면 그에게 무례하게 한참 그런 상태였잖아요.
1: 그렇죠. 루드를 쓰면 됩니다. 요거는 알 것 같아요.
0: 그래도 다행인 게 여기서 어떻게 보면 핵심은 또 무례한이라는 형용사거든요. 루드하게 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참 행동을 하고 있었잖아요. 제가 봤다고요. 이런 느낌이에요. 보겠습니다. That's right. R-U-D-E, 무례한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impolite, 예의가 없는 것보다 더 심하게, 더 악의를 가지고 남한테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걸 rude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모양 모아서 R 발음을 제대로 또 발음해 주셔야 돼요. 제가 발음 두 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ude, rude.
1: Rude. Rude.
0: 지금 상훈 씨 들으면 그죠? 한 90% 정도?
1: Yeah. 네. Rude.
0: R 사운드가 살짝 약하게 되는데 pretty good. Pretty yeah. good. 오케이? Okay? 자, 그럼 반대로 상훈 씨. 친절한 건 뭐예요?
1: Kind.
0: 네. 근데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kind는 많이들 아시는데 rude를 잘 모르는 게 또 있잖아, 이상하게.
1: 맞아요. 네. 저도 사실 rude는 잘 네. 몰랐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어렸을 때 그 프로레슬링에 네. 릭 루드라는
0: 아,
1: 정말 무례한 레슬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알아요.
0: 맞아. 어떤
1: 레슬러인지
0: 듣기만 해도 느낌 올 것 같아요. 무례한 레슬러.
1: 진짜 무례해요. 와, 아, 옛날 우리 아, 혹시나 보셨던 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공감하실 거예요.
0: 아, 눈물이 나려고 했는데. 자, 친절한 나왔고요. 자, 뭐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그냥 형용사를 비동사랑 섞어서 쓰면 네. 예를 들어서 Hey, you are rude. 네. 이렇게 하면 당신은 원래 rude한 사람이다 라는 아, 뜻이 될 수도 있어요. 네네. 그렇지만 원래는 안 그럴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당장 이렇게 rude하게 굴고 있다 할 때는요. ing를 걸 수가 있어요. So, 어. you are being rude.
2: You are being,
0: you are
2: rude.
0: being rude. 비동사 ing죠. You are being이니까. Right? Yeah. So, you are being rude하게 굴고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얘를 과거 진행으로 바꾼 것뿐이에요. So, you were rude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당신은 원래 과거에도 rude한 사람이었다. 평소에도.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더 정확하게 하려고 한참 당신이 그 상황에서 rude하게 굴고 있었다. Do you kind of understand?
1: Yeah, yeah.
0: Okay, 이게 좀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단순 형용사를 배우는 것보다 업그레이드된 버전이기 때문에 오늘 틀리셔도 괜찮아요. Okay, so 이렇게 하게 되면 형용사에다가 비동사를 섞어서 ing를 네. 걸어주면 원래 그런 형용사한 사람이다 이런 게 아니라 한참 그렇게 굴고 있다라는 느낌을 더 강조해 준다는.
1: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요 시기만 잠깐 이렇게 했다, 그렇죠. 형용사 했다 이렇게
0: 맞아요.
1: 봐야 되죠.
0: 그냥 단순 현재형으로 써도 네. you are rude 해도 그런 의미가 통할 수 있어요. 아. 있지만 더 강조를 해주는 겁니다. Oh, you are being rude. 당신 이렇게 굴고 있군요.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해볼게요. 방금 한 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당신 무례하게 굴고 있어요. 그러면은
1: you are being rude.
0: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과거 진행형도 해볼까요?
1: Yeah.
0: 못된 게 뭐죠? 못된 거?
1: Oh, mean.
0: Mean, right? 그녀는 못되게 굴고 있었어.
1: Oh, she was being mean.
0: 그렇죠. She was being mean. 물론 she was mean도 가능은 하지만 한참 그때 그렇게 굴고 있었다고 이런 느낌. So, 방금 한 이 명작은요. 정말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용사라고 하는 거는 뭐를 하는지 그리고 원래 진행형 시제는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더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나서 하셔도 괜찮아요.
1: 네, 네. 네.
0: 뭐 우리 왕초보 영화 에피소드는 계속 이것을 반복해서 또 보여드리고 연습하고 하는 것뿐이니까요. 오케이? 자, 바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Oh, you were being rude to him.
1: You were being rude to him. 네.
0: 근데 이거 좀 멋있지 않나요? 그래도
1: 좀 멋있었어요.
0: 네. 그 본인의 사람을 좀 지켜주는 그런 듯한 느낌이. 저도 네. 외국에서 사실은요 레스토랑 가면 이런 싸움이 많아요.
1: 아...
0: 네, 서로 이렇게 물러서지 않고 막 어머머. 싸우는 그런 게 있는데 보통 보면은 조금 자기의 employees들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근데 더 화났어. 어떻게 감히? 그러면서 난 여기 손님이라고 뭐 이렇게 나왔어요.
1: 네, 나 뭐 공상씨도 이거 못 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감히 들었으면 더 화가 났을 텐데 네. 이걸 못 알아들었기
0: 그,
1: 때문에
0: 그나마 다행이네요.
1: 그 다행이었어요.
0: 네.
1: How dare you? 그래서 아니 어떻게 여기 너는 있니? 뭐 이렇게 들었어.
0: 아,
1: 그랬는데 there 이 there이 다른
0: 데요. 아, 거기 there가
1: 네,
0: 아니라.
1: 그래서 무슨 말 하는 거지 했는데 이게 아, 어딜 감히 어떻게 감히 나는 여기에 손님이다.
0: I'm a 손님 here.
1: Yeah, 손님이다. 커스터머. 그렇죠?
0: 진짜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헷갈리는 단어 중에 하나.
1: 아, 이게 너무 헷갈려요. 이게 커.
0: 네. 오케이. 자.
1: 아, 커스터머는 진짜 평생 모를 것 같아요.
0: 상훈 씨가 무슨 뭐 이런 그렇죠. 캐릭터나 이런 거를 또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고 헷갈릴 수 있는데 카스튬이랑 지금 어딘가에서 그쵸? 섞인 것 같아요.
1: 아,
0: 오케이. 보겠습니다. How dare you? I'm a customer here. 그렇죠. 유로
1: 가셔야죠.
0: 네. Right. So customer here, CU입니다. O가 아니라 STOMER.
1: Yeah.
0: 자, 여기서 하나만 짚을게요. 요거 갈게요. 요거.
1: 네. How dare you?
0: 얘는 사실 자르지 마세요.
1: 네.
0: 그냥 여기서 더 붙이지도 마시고 문장을 더 길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How dare you? 어쩌고 저쩌고도 가능은 한데. 얘 자체만으로 오늘 활용해서 거의 감탄사로 쓸 겁니다. 바로 이게 정말 그 유명한 어떻게 감히 네가 어떻게 감히 이런 느낌의 거가 될 수 있는데

0: 영화에서 툭 하면 쓸 수 있습니다. 나올 수가 있어요. You know? How dare you? 이런 느낌. 어. 이거 연기 한번 가능할까요, 성훈 씨?
1: 갑자기 이제 조직에 배신을 당한 거야.
0: 그렇죠.
1: 아, 뭐 형님 이제 나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내가 How dare you? 어,
0: 내가 너보다 세다고.
1: Hey.
0: 이런 식으로 가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거 가볼게요. 어떻게 감히 나가? 이거 한번 해보세요.
1: How dare you? Get out.
0: 어, 완벽한데요?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감히 난 너의 보스라고.
1: How dare you? I'm your boss.
0: I'm your boss. 이런 식으로 이런 영화 많죠.
1: 뭐 맞아요. 네,
0: 느낌이. So 여러분 이거는 연기를 함으로써 흡수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가보겠습니다. How dare you? Get out.
1: How dare you? Get out.
0: How dare you? I am your boss.
1: How dare you? I'm your boss.
0: 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이거를 업그레이드 좀 길게도 만들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네, 네. 이거는 제가 원래 드리려고 했는데 문제를 드릴까 했는데 그냥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How dare you 했잖아요. 예. 그 뒤에 동사부터 연결해주면 돼요.
1: 오,
0: 이렇게 요, 하면
1: 이게 이제 주어가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0: 어, 그렇죠. 그렇죠. 어. 그렇죠. How dare you lie to me? 이러면 어떻게 감히 나한테 거짓말을 하느냐.
1: 아~
0: 이런 식으로도 가능해요. 근데 조금 우리가 생소하기도 하고 솔직히 장난으로 할 때는 친구한테 위트 있게는 하겠죠.
1: 네.
0: 그렇지만 우리 보통 한국어로 대화할 때도 어, 상우 씨 어떻게 감히 뭐 이렇게 어. 할 말은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뭐 집중적으로 연습한다기보다는 가능은 하다라고 하는 거.
1: 그 약간 그러니까 옛날 말일까요?
0: How dare you?
1: 예. 어, 아니면 요즘에도 좀 쓸까요? 아,
0: 요즘에도 써요.
1: 아, 써요.
0: 쓰기는 하는데 아, 영화에서 좀 많이 볼 수 있겠죠. 실제로는 우리가 오히려 불편하기 때문에 어, 잘 안 쓰죠.
1: 그렇죠.
0: 너무 내가 상대방보다 훨씬 높다라는 걸 하는 것 같고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어, 현실적으로는 오케이. Okay. Right, so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How dare you? I'm a customer here.
1: How dare you? I'm a customer here.
0: Alright. 자, 두 문장 했으니까 우리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You were being rude to him. You were being rude to him. How dare you? I'm a customer here. How dare you? I'm a customer here.
0: 네, 정리하는 느낌으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3: 주세요.
4: You have to leave the store, sir. You have to leave the store, sir.
2: No, you should fire your guy. No, you should fire your guy.
4: You are being rude to him. You are being rude to him.
2: How dare you? I'm a customer here. How dare you? I'm a customer here.
0: 자, 뼈대 패턴, frame patterns를 활용해서 이병작 해보겠습니다. Have to do something. 해야만 한다. 강하게 좀 해주세요.
1: Yeah.
0: 가게에서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손님. 자, 이거 당신은 그 가게를 나가야만 합니다. Sir, 해볼게요.
1: You have to leave the store, sir.
0: 그렇죠. You have to leave the store, sir. 이렇게 강하게.
1: You have to leave my store, sir.
0: My store, sir. 오케이. 이런 거 할 때 표정이나 이렇게 억양 살려주시면요. 훨씬 도움됩니다.
1: 네.
0: 자, 나 금방 가야 돼. 어, 안 그러면 나 큰일 난다.
1: 아, 금방 떠나야 돼.
2: I have to leave soon.
0: 그죠. I have to leave soon. 자, how about this? 걔는, 그녀는 oh. 여기 있어야 돼. 있어야만 해.
1: Oh, she has to stay here.
0: 그죠. She has to stay here. 이렇게. 이런 느낌. 뭐 영화 같은 데서 나가면 지금 위험해. 괴물이 돌아다녀. 뭐, yeah. Something like that, right?
1: 문 밖은 위험해.
0: 그렇죠. 자, 이번에는 진행형을 쓰는 건데 단순히 진행형을 쓰는 겁니다. I'm eating, I'm drinking 똑같은 거예요. 근데 다만 그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를 yeah. 활용한 거죠. 비동사랑 섞어서.
1: 예. Yeah.
0: 오케이. 자, 그에게 무례하게 구셨잖아요. 자, 직역으로 드릴게요. 당신은 그에게 무례하게 굴고 있었어요.
1: You were being rude to him.
0: 그렇죠. You were being rude to him. So how about this? 당신 무례하게 굴고 있잖아요. 현재 진행으로.
1: 아, 현재 진행. Uh-huh. You are being rude.
0: 그쵸? You are being rude. 하나 더. 걔는, 그녀는 못되게 굴었어. 과거의 아. 진행형으로.
1: She was being mean.
0: 그쵸. She was being mean. Yes? Okay. 자, 그럼 이병접했던 상훈 씨 달려볼까요?
1: 네. 가게에서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손님. You have to leave the store, sir. 나 금방 가야 돼. I have to leave soon. 걔는 여기에 있어야 돼. 그녀는 여기에 있어야 돼. She has to stay here. 그에게 무례하게 구셨잖아요. You were being rude to him. 당신 무례하게 굴고 있잖아요. You are being rude. 걔는, 그녀는 못되게 굴었어. She was being mean.
0: 자, 다 같이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미션 해결!
1: Oh, I'm sorry. You have to leave the store, sir.
3: No, you should fire your guy.
1: Oh, you were being rude to him.
3: How dare you? I'm a customer here.
1: Ah, sorry. Yeah. Yeah, yeah.
3: Me?
1: Yeah, yeah.
3: Seriously? I'm watching you.
1: Oh? 괜찮아, 괜찮아. Okay.
0: Well done, you guys.
1: 잘하셨어요, 여러분.
0: Did a great job. 자, 그렇다면 우리 어제 드린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그건 저한테 너무 헐렁할 거예요.
1: 아...
0: 자, 헐렁한 게 뭐죠, 우리?
1: 이거 우리 루스핏 하잖아요.
0: 맞아요.
1: 루즈.
0: 근데 루즈가 아니라 루스에 가깝게 루스. 발음하셔야 됩니다. 루스. So, that'll be, that is가 아니라 that'll be to lose
1: for me.
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 have to 동사 원형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주세요. 나 지금 출근해야 돼. 나 지금 출근해야만 돼.
1: 이게 뭔가 연결이 되네요. 저희가 또 출근하다라는 네. 또 그 덩어리 표현을 네. 배웠었잖아요. 예전에.
0: 그럼요, 그럼요. 이거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에 올리시면 될까요?
1: EBS 이왕초보 영어 페이지 올려주세요.
0: 네,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1: tomorrow.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1: Yes.
0: Yes.
1: 드디어 Friday입니다. 여러분 또 여행 영어를 배우신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다리 좀 펴고 비행을 해볼까요?
1: 뭔가 그 네. 비즈니스 클래스나
0: 약간
1: 1등석 이런 것
0: 그렇습니다.
1: First class.
0: 근데 그런 거 말고도 약간의 돈을 더 내면은 조금 더 여유 있는 걸 탈 수도 있는 것도 있거든요.
1: 아, 네. 그런 거 있어요. 비행이 같은 이코노미 좌석 중에서도 맞아요. 좀 넓은 곳?
0: 그렇습니다.
1: 네.
0: 요거 있거든요. 근데 그거 관련되어 있어서 오늘 내용을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1: 네.
0: Alright. 자, 일단은요.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공개.

0: 첫 번째 미션은요. 더 넓은 다리 공간이 있는 자리가 있나요? 그런 자리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더 넓은
1: 넓은 거.
0: 다리 공간?
1: 공간.
0: 그거 가능한가요?
1: 와이드 스페이스 이런 건가?
0: 오케이. 자, 느낌이 약간 불길하긴 한데. 자, 두 번째 미션입니다. 좋아요. 이 창가 자리로 할게요.
1: 아, 창가 자리는 정확하게 알것 같은데요.
0: 느낌이, 자신감 있습니다.
1: 예.
0: 좋습니다. 자, 일단은 꽁상시 보내볼까요?
1: 가볼게요.
0: 네.
1: 시작. 영어 합시다. 도전합시다.

0: Excuse me.
1: Yeah, yes, ma'am.
0: 더 넓은 다리 공간이 있는 자리 있나요?
1: You looking for something?
0: Oh, do you have a wide leg seat?
1: Wide leg?
0: Yeah, wide. Ah,
1: legs are wide.
0: No. Bigger leg seat. Do you have it?
1: Leg?
0: Yeah.
1: Oh, leg room.
0: Leg room. Yeah.
1: Yes. These are premium seats.
0: Premium seat. Oh.
1: I can upgrade your seat for an extra $50.
0: 다시 한 번만. One more.
1: I can upgrade your seat for an extra $50.
0: 아, 50달러만 업그레이드 해준다고? 아, 그래요. 그러면은 좋아요. 이 창가 자리로 할게요. Okay. I will get this window seat.
1: Oh, the window seat?
0: Yeah.
1: Good choice.
0: Oh,
1: I'll just get the credit card.
0: Yeah.
1: One second.
0: Okay.
2: 네,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0: Yeah.
2: 그 넓은 다리는 뭔 다리인가요? Wide.
0: 아, wide한 거 있고.
2: 아, wide. Wide
0: 넓은
2: 다리처럼. 예. 약간 얇고 넓은.
0: 아, 이렇게가 와이드인가요?
2: 그렇죠, 이렇게. 아, 뭐 이것도 와이드긴
0: 한데. 와이드긴 하잖아요. 여기서 이만큼 떨어지면은.
2: 아, 그렇군요. 예. 저도 약간 와이드여가지고.
0: 아, 저도 와이드.
2: 아,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금 어떤 느낌을 말하려는 건 줄 알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공간이 넓은 거랑 내 다리가 넓은 건 또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좀, 물론 뒤에 좀 픽스를 한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0: 네.
2: 그렇지만 여전히 좀 에러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 비행기에 탑승을 했을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은 굉장히 많은데
0: yeah.
2: 그중에 뭔가 공간 관련해가지고 우리 한번 영어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Do you have seats with more leg room?
4: Yes, these are premium seats. I can upgrade your seat for an extra $50.
3: Okay. I'll take this window seat.
2: Okay, 자, 오늘의 다이얼로그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미션 문장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데 문장이 굉장히 길어 보이죠?
0: 네네.
2: 하지만
0: 네.
2: 우리가 또 의미적으로 또 잘라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0: 네.
2: 네.
0: 예.
2: 어?
0: 아, 얘기해.
2: 네. 더 넓은 다리 공간이 있는 자리가 있나요? 요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0: 그러니까, 예. Do you have,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2: 맞네요.
0: 정말 많이 씁니다.
2: 네네.
0: 뭐 있나요? 이거 뭐 좀, 뭐 있어야 하면 다 do you have 쓰시면 됩니다. Do you have seats? 이런 자리들이 있나요?
2: 네.
0: 어떤, 뭐와 함께 있는, 더, 어떻게 보면 넓은,
2: 아.
0: 다리 공간이 있는.
2: 아하.
0: 이거, 레그이기 때문에.
2: 네.
0: 이거 레그룸이라고 할게요.
2: 어? 룸을 썼어요?
0: 예. Yeah. 아니, 물론 뭐, 피터가 얘기하는 걸 저희가 조금은 이제.
2: 네.
0: 네. 얻어서 이제 캐치한 거긴 하지만.
2: 근데.
0: 듣는 순간 알았어요.
2: 그러면 국내에서 레그룸이란 말을 혹시 외래어로
0: 씁니다.
2: 쓸까요?
0: 쓰는데 제가 캐치를 okay. 못한 것 뿐입니다.
2: Alright. 만약에 그게 케이스라면 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단어긴 한데요.
0: 네.
2: Leg room을 더 많이 가진 그런 seats를 가지고 있나요?
0: 네.
2: 맞는 것 같아요, 느낌이. 맞습니다. One word로 쓰시고요. Leg room, 다리 공간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왔습니다. 이 leg라는 단어 잠깐만 볼게요.
0: Yeah.
2: 이거를 너무 세게 lack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일단은 입 모양을 많이 벌려서도 안 되고요.
0: 네.
2: 왜냐하면 얘는 la가 아니라 le고요. 그래서 적당히 벌리고 중요한 거는 탁 하고 끊어버리면 ck 같은 느낌이 나요. 그래서 좀 부드럽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leg 이처럼 살짝 늘려주는 느낌.
0: 오.
2: 오케이, 한번 try 해보겠습니다. Leg.
0: 아하.
2: Uh-huh.
0: Leg.
2: 자, 그 상태에서 room만 붙이는 거죠. So leg room. 나쁘지 않죠, 그렇죠? 하지만 빵 끊어버리는 거는 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오케이, 자 이게 다리 공간이라는 단어인데,
0: 네.
2: 자 이거 아마 많은 분들이 제가 마도 설명을 해서 알고 계실 텐데요.
0: 네.
2: 상훈 씨, 한번 설명 가능할까요? room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셀 수 없는 걸로 하는 room이라는 게 있고 a room, 셀 수 있는 room이 있습니다.
0: 네.
2: What's the difference?
0: 자, 이 room은요. 네. 셀 수 없죠.
2: 네.
0: 말 그대로 공간을, 비어있는 그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2: 개념적인 거군요.
0: 예.
2: 오케이.
0: 그리고 a room은 그 방 같은 거.
2: 맞아요.
0: 예. 딱 보이는 거.
2: 물리적인 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0: 네.
2: 오케이. 이 room은, 이 방은 room이

0: 맞네요. 이렇게 쓸 수도 있는
1: 맞아요.
0: 거거든요. 오케이. 정확하게 잡았습니다. Alright. So 여기서는 만약에 more, 이게 만약에 room이라는 게 방이었다면 more rooms 이렇게 복수로 썼겠죠.
1: 맞아요.
0: 그렇지 않은 거 보니까 아, 얘는 공간으로 썼구나. 공간, 그리고 정말 방. 오케이? 자, 그리고 이것도 사실 굉장히 원어민들이 즐겨 쓰는 문장을 확장하는 도구이기도 한데요. 바로 with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Do you have seats?
1: Yeah.
0: 그렇죠? 이거 아니 당연히 비행기에 seats가 있죠.
1: Yeah. 그렇죠?
0: 근데 not just any seats. 오케이? 아무 seats들이 아니라 with something. 뭐와 함께 있는. 뭐와 함께 있다는 거 뭐가 있는이란 뜻이 되겠죠.
1: 맞아요.
0: 그렇죠? All right. So with more leg room.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So with를 쓰게 되면 꼭 친구랑 나랑 사람끼리 함께 있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뭐가 갖춰져 있는 거, 뭔가를 가진 뭔가가 있는이라는 느낌으로 흡수를 좀 하셔야 되겠죠. 네.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예전에 이거는 우리가 호텔방 예약을 하면서 있잖아요. 뭐 싱글 사이즈짜리, 뭐 더블 사이즈짜리, 뭐 이런 침대가 있는 방이 있나요? 라는 거 한번 해본 적 있거든요.
1: Yeah, yeah.
0: 그거를 그대로 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나눌게요. 너무 기니까. 제가 룸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싱글 사이즈 베드가 있는 이건데 나눌게요. 다시 한번 제가 방을 좀 가질 수 있을까요? Have 할 수 있을까요?
1: Do
0: 아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1: Can I have a room?
0: Can I have a room? 그런데 싱글 사이즈 베드가 있는
1: With a single size bed?
0: 그렇죠. 복잡한 게 아니고요. Can I have a room? Or do you have a room, right? With a single size bed? 이렇게
1: yeah.
0: 함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다음 나는 있잖아. 오, 선루프가 달린 차를 샀어. 오, 나는 차를 샀어요. 근데 선루프와 함께 있는 차를 산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1: I bought a car.
0: I bought a car, but with what?
1: With a sunroof.
0: Exactly. I bought a car with a sunroof.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거는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1: 네.
0: 선루프가 없는 차를 샀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1: I bought a car with not a sunroof.
0: 그때는 without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without이라는 건 뭐뭐가 없는입니다. with의 반대말이에요. Without a sunroof. Alright. So let's read these. Okay? 자, 읽어볼게요. Can I have a room with a single size bed?
1: Can I have a room with a single size bed?
0: 이렇게 있는 거죠. I bought a car with a sunroof.
1: I bought a car with a sunroof.
0: 그렇죠. 설마 이게 문맥상 나 있잖아. 선루프랑 같이 가가지고 자동차를 샀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1: 맞아요.
0: 그렇죠? Right?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물어보도록 할게요. Do you have seats with more leg room?
1: Do you have seats with more leg room?
0: 이러면서 오, 이거 보여주네요. 네, 여기 보이는 게 프리미엄 좌석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 가방을 체크한다고 하거든요.
1: 네.
0: 그거 할 때 좌석 배정을 하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스크린 같은 걸 돌려서
1: 보여줘요.
0: 아예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선택.
1: 요즘에는 스마트폰 그 앱으로도 본인의 시트를
0: 스스로
1: 셀렉트할 수가 있어요.
0: Right, right, right.
1: 초이스할 수.
0: Right, right.
1: Yes. 네. These 네. 이것들이 프리미엄 시트입니다.
0: 맞아요.
1: 네, 이렇게 가는 거네요. 프리미엄을 쓰면 되네요, 그죠?
0: 다행히도 우리가 이거는 외래어로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1: 예. 써보면 상호, 알아요.
0: 이상훈 씨가 이제 프리미엄 그거를
1: 그렇죠?
0: Almost.
1: Almost.
0: 맞는지 한번 보도록 seats. 하겠습니다. Yes, these are premium seats. Okay. 하나.
1: 아깝네요. 요거 하나네요.
0: 그러니까요.
1: 프리미엄이라고 해야죠. 아, 왜 이게 오케이. 아이가 아닌 거예요?
0: 조금 아쉽습니다. 네, 우리가 또 프리미엄에 우리 또 익숙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1: 아, 그래도 나름 그런 거 뭐
0: 그런
1: OTT
0: 것도,
1: 이런 거 이런 네. 서비스 제가 봤는데.
0: 아, 그때 자세히 보셨어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꼭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관찰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0: 오케이, so premium, premium seats. 오케이. 프리미엄의 왜냐면 이제는 이게 많이 들어왔으니까.
1: 그렇죠.
0: 근데 결국에는 그게 이제 좀 고급의 최상급의 약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자, 근데 그 단어보다 여기 보면요 주어를 뭐로 잡았어요, 상훈 씨?
1: These.
0: 오케이. 자, these라고 하는 거 이상하다. 뭔가 이것들 어쩌고 저쩌고 할 때 these 무엇 이러지 않나? 뭐 예를 들어 these cars.
1: Yeah.
0: These shirts. These girls. 이렇게 하지 않나? 뭔가 와야 되지 않나? 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가능하지만. 얘는 이 자체만으로도 명사가 돼요. 오케이? Okay? So 대명사로 바로 이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So these are 어쩌구들 이렇게 복수 명사랑 같이 나와줘야 돼요.
1: 네.
0: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이것들은 금반지들이에요. 이러면 어떡할까요? 이것들은 금반지들이에요. 그러면.
1: These are gold rings.
0: 그렇죠. These are gold rings. 이렇게 쓰는 거죠. 네. Right? 자, 이것들은 내 신발들이 아니에요. 어떨까요?
1: These are not my shoes.
0: 그렇죠. These are not my shoes. Right?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영어를 처음 시작하실 때 this is 이렇게 해서
1: yeah.
0: this is 무엇 단수를 거의 다 배우시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 조금 당황하시는데 앞으로 오히려 이거 위주로 연습 많이 해주세요. 오케이, this is가 익숙하시다면.
1: Yeah, mm-hmm. this is, these are. Uh-huh. 이거는 뭐 사실 자동으로 붙어 나와야 됩니다.
0: 그렇게 돼야 돼요. 거의 자동화가 돼야 돼요.
1: 네.
0: 자, 두 문장 낭독해 보실게요. These are gold rings.
1: These are gold rings.
0: These are not my shoes.
1: Oh, these are not my shoes. Mm-hmm,
0: there you go. 자, 그러면은 these 말고 저것들.
1: Those? 그것들.
0: 아하, 어. 그렇죠. 요거 한번 써주세요. 여러분 필기 교재 같이 해주세요.
1: Those.
0: 아하, T-H-O-S-E, those. 그러면 그것들, 저것들이라는 뜻으로 또 만들 수 있겠죠. So, 저기 멀리 있는 거 가리키면서 those are premium 이렇게도 가능하죠.
1: Oh, yeah.
0: Right? Okay.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es, these are premium seats.
1: Oh, yes, these are premium seats.
0: 완벽합니다. 자,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Do you have seats with more legroom? Do you have seats with more legroom? 예스, these are premium seats.
0: Alright, 자 추가 $50에 좌석을 업그레이드 해드릴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국내선, 예를 들어 미국 내에서 국내선이나 이런데 이런 거 굉장히 많거든요.
1: 네.
0: 요즘에 international flights에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비행기를 탄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예. 네. 이런 거 괜찮거든요. 사실은
1: 네.
0: 뭐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서 뉴욕까지 가려면 비행기로 뭐 거의 4-5시간 이상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한 감이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런 거
1: 조금 더 그런 컴포터한 거, 예, 컴포터한 그런 거 한 거 그죠?
0: Yes.
1: 할 수 있죠. 돈을 내고 비행기 오래 타면은 진짜 가서 오히려 힘들어.
0: 아 힘들어요.
1: 웬만하면 조금 업그레이드 하시는 게 좋기는 해요.
0: 저도 오히려 그렇더라고요. 좀 저 아끼려고 처음에는 그랬었는데 내리면 너무 힘든 거예요.
1: 저는 네. 예전에 택시도 잘 안 탔지만 타도 기본 요금 네. 끝나는 데서 내려서 걸어 다녔어요. 그리고 지하철도 1구간에서 그 100원 더 플러스 되는 데 있어요.
0: 네.
1: 거기서 내려서 걸어 다녔다니까요.
0: 그러면 예를 들어 말이 막 달리잖아요. 택시에서.
1: 말이 달릴 때마다 내 심장도 계속 달려. 너무 쿵쾅쿵쾅 빨리죠.
0: 그러면 도착하기 전에 아 여기 세워주세요 그냥.
1: 500, 400, 300, 200. 기사님 여기서 스톱이요. 내렸어요.
0: 그래서 또 지금 대박 아니시겠습니까?
1: 아, 아닙니다. 또. 그래서 네. 사실 저도 많이 아꼈었는데 그래도
0: 몸을
1: 요즘에는 요즘에는 또 그죠? 그런 욜로
0: yeah.
1: yeah, 그런 것도 중요하니까 나는 뭔가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0: Uh-huh.
1: 뭐가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어요.
0: 뭐를요?
1: 저 너의 자리를.
0: 근데 for free?
1: 무료예요? 아니죠? For an extra $50.
0: Yes.
1: $50를 추가해 주시면 너의 좌석을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다.
0: Yes.
1: 그럼 업그레이드 쓰면 되네요. 오,
0: okay. Again, 여러분들 꼭 필기를 하셔야 됩니다. 쓰는 행위가 굉장한 차이를 만듭니다.
1: 안 쓰시면 나중에 업그레이드 스펠링도 또 헷갈리실 수 있어요.
0: You know? Okay, 자, so I can upgrade. 근데 뭐를 업그레이드해요? Your seats, but for how much? Oh, for an extra $50. Okay, 정답. You got it. 업그레이드하다라는 일반 동사가 되겠습니다. 물론 아래로 내릴 때는 downgrade라는 것도 실제로 동사가 있어요.
1: Yeah.
0: Okay? 자, upgrade를 하는데, 자, I can upgrade your seat까지는 정말 너무 정직한 어순이죠.
1: 네.
0: 평소문 어순입니다. 주어, 동사, 그리고 extra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1: Yeah.
0: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얼마에라는 거를 표현 못하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보통 어떤 가격에라고 얘기할 때는 for 이라는 걸 대부분 이제 쓰게 됩니다. 자, 일단은 extra 먼저 잡을게요. 단어 뽑아서 extra는 추가적인, 그쵸? additional 이라는 단어도 있긴 한데 extra, right? 자, 요거를 볼게요. For how much인데 extra랑 섞어가지고
1: yeah.
0: For an extra 얼마 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추가 얼마에 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얘보다 더 기본적인 것부터 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For $3, For $50 이렇게 해서 For 얼마 얘부터 먼저 이 명장 연습을 하세요.
1: 네.
0: 자 그리고 나서 나는 추가 얼마에 라는 걸 조금 업그레이드 가고 싶어 그랬을 때는 An extra를 중간에 넣어주세요.
1: 네.
0: 많은 분들이 대부분 여러분 영어 중급 이상이 되시는 분들도요. 이거 하라 그러면 못해요. 못하고 하더라도 얘를 빼는 경우가 많아요. 실수로. 근데 이거를 넣어주셔야 되는 이유가 가격이 50불, 100불인데도 이렇게 언을 써요 할 수도 있지만 이 한 번의 만큼의 청크, 덩어리를 얘기를 하는
1: 그쵸.
0: 겁니다. 요만큼을 이렇게 추가하는 겁니다. 한 번 추가하시면 돼요. 라는 느낌이라서 이제 붙게 되는 겁니다.
1: 추가 하나당 $50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0: Exactly. 그렇죠. 그런데 저는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은 게 이거를 빼면은 통하지 않을까요?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통하긴 하지만 우리는 정확히 해보고 탈락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1: 맞아요.
0: 그렇죠? 자, 요거 만들어 볼게요. 추가 $20에 라고 하면은 일단 거기만 어떻게 해요?
1: For an extra $20.
0: $20.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그걸 get 할 수 있어요. 추가 $20에.
1: You can get it.
0: 얼마에?
1: For
0: an
1: extra $20.
0: 그쵸. on을 빼면 안 되고 와. for an extra $20.
1: 아직은 입에 안 붙네요.
0: 아직은 안 붙었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Right? So you can get it for an extra $20. How about this? 추가 $100에. 그러면 그 부분 어떻게 해요?
1: For an extra $100.
0: 그쵸. For an extra $100. 이런 식으로 가주면 되겠죠. For an extra $100. 이거 한번 해볼게요. 당신은 VIP access. access란 단어 혹시 아세요?
1: 모릅니다.
0: access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입니다.
1: 네.
0: Okay? So 접근 권한이라고 이제 사전에는 돼 있지만 아무튼 VIP access를 당신은 get 할 수 있어요. 일단 거기까지 갈게요.
1: You will get access VIP.
0: VIP. VIP access.
1: You will get VIP access.
0: For $100. 추가 $100.
1: For an extra $100.
0: It's for an extra $100.
1: Oh, very difficult.
0: Okay.
1: Yes.
0: Alright. 자, 요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은 뭐 숫자를 바꾸는 건 큰 문제는 아니죠.
1: 네.
0: 그쵸? 근데 이제 extra를 중간에 넣는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초가 안 되면요. 업그레이드 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1: 맞습니다.
0: 그래서 for how much 이거 먼저 연습하세요. 오케이. So 뭐 예를 들어서 I got this watch for 얼마.
1: 오케이.
0: 이거부터 출발하시면
1: 맞아요.
0: 더 좋습니다. 오케이? 자, 본문 바로 읽어 보도록 할게요. I can upgrade your seat for an extra $50.
1: I can upgrade your seat for an extra $50.
0: All right. 자. 문장 하나 남았어. Check it out. 좋아요. 그럼 이 창가 자리로 할게요. 해볼게요.
1: 이제 그 레그룸, 모어 레그룸이 있는 그 자리에서조차도 창가로 가네요. 그죠? 자, 오케이. I will take. 내가 요거를 취할게요. 어디를? 이 창가 자리로. From this window.
0: 오케이. 여러분들 뭐 틀려도 됩니다. 무조건 써주세요.
1: Seat.
0: Is that it?
1: Yeah.
0: Okay. So window seat을 했는데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I'll take this window seat. All right. You got it. 창가 자리. 그냥 창문 좌석인 겁니다. That's it, right? So window seat. 그러면 우리 항상 이거보다 헷갈리는
1: 통로.
0: 통로 자리.
1: 나올 줄 알았어요.
0: 통로 자리.
1: I'll seat.
0: 될 때까지.
1: 발음은 이제 알았잖아요. I'll seat.
0: 그렇죠. 잠깐 이거 하나 지워 볼까요? 요즘에 AI 막 이런 게 좀 많이 뜨잖아요.
1: 아, 예.
0: 와, 잠깐만. 가끔은 예. 소리가 안 나는 스펠링도 있거든요. 이렇게 쓰라고.
1: 와, 요거 진짜, 요거도 평생 모르겠다, 정말.
0: 이거 스펠링 하시면서 저를 5번 쳐다봤습니다.
1: 근데 진짜 비행기 타고 나면은 네. 진짜 많이 이제 보이거든요.
0: 맞아요. 네.
1: 근데 막상 쓰려니까. 그러니까 한번 써봤어야 되는데.
0: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써보고 안 써보고가 정말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를 텅텅 비워두시지 마시고 꽉꽉 채워주세요.
1: 써보세요.
0: Okay. Right. So I'll. S는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로 자리가 되겠고요. 자, 이거 보세요. I'll take this 어쩌고 할게요 라고 했습니다. 이 take라고 하는 거를 하는데 이게 원래 내가 뭔가를 취하는 거예요.
1: 네.
0: 내 적극적인 의지로 취한다.
1: 네.
0: I'll take that. 그 뭐 어떤 가게 같은 거에 가서도 우리가 물건을 이거 산다라고 할 때도 I'll take it, I'll take that 이렇게 쓰거든요. 적극적으로 취하는 거. 그게 의역이 되면서 사다 아니면 무슨 아 오케이 나는 그 의견을 받아들이겠어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다 의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방금 한 거 해볼게요. 저는요 will 써보세요. will. 나 두 개 살게요.
1: Oh, I will take two.
0: I'll take two. Very nice. 자 이거 해볼게요. 저 그 통로 좌석 take 할게요.
1: Oh, I will take the aisle seat.
0: 그렇죠. I'll take the
1: DILC.
0: DILC. 정확하죠. Very nice. 자, 읽어보겠습니다. I'll take two.
1: Oh, I will take two.
0: I will take the aisle seat.
1: I will take the aisle seat.
0: 본문 읽어볼게요. Okay. I'll take this window seat.
1: Okay. I will take this window seat.
0: Very nice. 자,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can upgrade your seat for an extra $50. I can upgrade your seat for an extra $50. 오케이, I'll take this window seat. Okay, I'll take this window seat.
0: 자,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1: 주세요.
0: Do you have seats with more leg room? Do you have seats with more leg room?
2: Yes, these are premium seats. Yes, these are premium seats. I can upgrade your seat for an extra $50. I can upgrade your seat for an extra $50.
0: Okay, I'll take this window seat. Okay, I'll take this window seat. 알라이트, 미션 문장 안에 들어가 있는 핵심 패턴으로 이병작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키워주세요.
1: Yeah.
0: With something으로 가볼게요. 더 넓은 다리 공간이 있는 자리 있나요?
1: Oh.
0: 너무 기니까 제가 직역으로 나눌게요. 혹시 그 당신은요, 좌석들이 있나요?
1: Do you have a seat?
0: 더 많은 leg room 가진.
1: With more leg room?
0: 그렇죠. Do you have seats with what? With more leg room? How about this? Single size 침대가 있는 방을 주실 수 있나요? 자, 제가 방을 가질 수 있을까요?
1: Can I have a room?
0: Can I have a room? 근데 single size짜리 침대를 가진.
1: With a single size bed.
0: 그렇죠. With a single size bed. 이렇게 with를 계속 흡수하기.
1: Yeah.
0: 자, 하나 더. 난 sunroof가 있는 차를 샀어.
1: I bought a car with a sunroof.
0: 그쵸. I bought a car with a sunroof. Alright, 두 번째입니다.
1: Oh,
0: take. Alright, 적극적으로 사고 받아들이고, alright, 선택하고 이런 거. 자, 해볼게요. 저 이 창가 자리로 할게요.
1: Oh, I will take this window seat.
0: 오, 좋아요. I'll take this window seat. Oh. 저 두 개 살게요.
1: Oh, I will take two.
0: I'll take two. One more. 저 통로 자리로 할게요.
1: I will take the aisle seat.
0: 그래서 I'll take the aisle seat. 여기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Very nice. 자, 그럼 이병작 패턴 한 거 상훈 씨 한번 달려볼까요?
1: 네. 더 넓은 다리 공간이 있는 자리 있나요? Do you have seats with more leg room? 싱글 사이즈 침대가 있는 방을 주실 수 있나요? Can I have a room with a single size bed? 난 선루프가 있는 차를 샀어. I bought a car with a sunroof. 저 이 창가 자리로 할게요. I'll take this window seat. 두 개 살게요. I will take two. 통로 자리로 할게요. I will take the aisle seat.
0: Alright, 자 이렇게 신나게 달렸으니까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미션 해결!
3: Excuse me.
4: Yes, ma'am.
3: Do you have a seat with more legroom?
4: Ah, more legroom?
3: Yeah.
4: Yes, ma'am. These are premium seats.
3: Oh.
4: I can upgrade your seat for an extra $50.
3: Oh, okay. I'll take this window seat.
4: Oh, the window one?
3: Yeah, yeah.
4: Okay, just one second. I'll get the card reader.
3: Thank you.
1: 오케이, 여러분.
0: You guys did it.
1: 주말 잘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자, 그렇다면 어제 드린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나 지금 출근해야 돼. 요거를 좀 만들어 봐야 되거든요.
1: 출근하다가 go to work 아니겠습니까?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와,
1: 드디어 또 왕초보의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가정용어로 시작을 하죠.
0: 가정용어인데 오늘 정말 따뜻합니다. 자, 기념일이니 기분 좀 내볼까? 요런 내용이거든요. 네, 기념일에 좀 보통 우리가 기분을 내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죠? 그래서 뭐 어디 놀러도 다니고. 네. 뭐 상훈 씨도 뭔가 많이 그런 거 있을 것 같은데.
1: 이게 무슨 기념일인가요?
0: 아무래도 뭐 결혼 기념일 이런 게 아닐까 네. 싶어요.

0: 까지 오늘 나갈 거거든요. 자, 이랬을 때 상대방도 뭔가 꾸미고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죠. 이때는 또 칭찬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1: 칭찬해줘야 돼.
0: 네, 오늘 내용 좀 저도 궁금한데요. 일단은 미션을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 그만 놀려. 정말이야? 뭘까요, 이게? 그만
1: 뭐가 마음에 안
0: 놀려.
1: 들었나요? 뭐가 자꾸 놀린다라는 표현을 쓰네요.
0: 자, 이게 기분이 나쁜 건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요.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오늘 밤 데이트 엄청 설레. 아, 요 얘기를 한거
1: 분위기가
0: 보니까, 네,
1: 좋네요.
0: 나쁜 건 아니네요. 그쵸? 네. 자, 여기 오늘 나오는 거 생활 영어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꽁상 씨 보내볼까요?
1: 가볼게요.
0: 네.
1: 시작.
0: 영어
1: 영어합시다.
0: 합시다. 도전합시다.
2: You look so pretty in that dress.
1: 어?
2: You look so pretty in that dress.
1: 뭐, 나 놀리는 거지. 그만 놀려. 진심이야? Hey. 배웠었는데. 놀리다. Make fun. Stop make fun me. 진심이야? Are you serious?
2: I mean it. I mean it. You look gorgeous.
1: Gorgeous?
2: Yeah.
1: 아, 그래? 그래, 오늘 밤 데이트 엄청 설레. I'm so excited tonight date.
2: Oh, you're excited about our date tonight.
1: Yeah,
2: Me
1: 데이트.
2: too. You're gorgeous. Wow.
1: 놀리는 것 같은데.
2: Just wow.
0: 네. 자, 잘 봤습니다. 오늘 사실 배운 표현들 있잖아요.
1: 네.
0: 아, 배우게 될 표현이지만, 그 뭐라 그럴까? 연인 사이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친구만이 아니고요. 칭찬해 주는 걸 사람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1: 그쵸, 그쵸.
0: 아시죠? 굉장히 액션도 크고 리액션도 큽니다. 외국 사람들 같은
1: 맞아요.
0: 경우에. 그렇기도 하고, 뭐라 그럴까요? 이런 게좀 있어요. 외모 칭찬보다. 그러니까 뭐
1: 네.
0: 잘생겼다, 뭐 키가 크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뭔가 스타일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옷 스타일스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뭐 헤어스타일 같은 거. 이런 걸로 칭찬하는 경우는 꽤 많거든요.
1: 네.
0: 그래서 좀 오늘 알아두시면 두루두루 좀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할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You look so pretty in that dress.
4: Stop teasing me. Really?
3: I mean it. You look gorgeous.
4: I'm so excited for our date tonight.
0: Alright, you guys. 오늘의 dialogue, 대화문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칭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와, 그 드레스 입으니까 엄청 예뻐 보이네. 뭐 친구일 수도 있고, 뭐 연인일 수도 있고. Co-workers, maybe?
1: Yeah. 이, 참, 이 칭찬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직은 이제 우리 왕초보들은 좀 어색하지만.
0: 맞아요, 맞아요.
1: 일단은, 너는 엄청 예뻐 보인다. You look so pretty, beautiful.
0: 오,
1: 이런 거 쓰면
0: 야.
1: 됩니다.
0: 이거는
1: PRETTY.
0: yes.
1: 근데,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그 드레스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0: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드레스 안에 들어가니 예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여기 예뻐 보이는 거에 예쁜이라는 거가 pretty로 쓴 건데,
1: Pretty.
0: 솔직히 말하면 이래서 어휘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option은 너무 많죠.
1: 맞아요.
0: Right. 그 중에 성우 씨는 pretty를 고른 것뿐입니다. 정답. You got it. Pretty. 예쁜. 만약에 아름다운 그러면은 뭐?
1: You look so beautiful.
0: Beautiful. 뭐 gorgeous.
1: Gorgeous.
0: 오, 좋아요.
1: Marvelous.
0: Yes.
1: Fabulous. Fantastic. Amazing.
0: Lovely, cute. 너무 많아요.
1: Yeah.
0: Very nice. 보세요. 지금 너무 다양하게 알고 있는 거가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1: Yeah.
0: 그것도 그렇지만, 여러 개를 알아두면, 그 중에서 머리에서 알아서 프로세스를 해버립니다.
1: 맞아요.
0: 이걸 제일 너가 익숙하니까 이 단어를 내뱉어봐. 이런 식으로. Okay, so, pretty도 좋지만, 여기가 모음 사운드 사이에 들어갔기 때문에, T나 D가, 여러분 보통 이제 모음 사운드 사이에 들어가면은요, 리을 비슷해져요.
1: 네.
0: 그래서, pretty도 좋아요. 좋은데, pretty. 요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제가 두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pretty. pretty.
1: Pretty.
0: Yes.
1: Pretty.
0: Alright, 좋아요. So, you look so pretty 해 보여. 오늘은 look 형용사는 스킵하겠습니다.
1: 네.
0: 계속

0: 많이 했었죠. So you look so pretty 해 보여. 그런데 in이 나왔습니다. 상훈 씨가 너무 직역을 잘해줬어요. 그렇죠? in을 어떻게 아까 전에 해석을 했죠?
1: 안으로.
0: 그렇습니다. 옷 안쪽에 있다는 건 결국은 옷에 가려져 있다는
1: 거예요. 네, 옷을 입고 있다는 뜻이네요.
0: 예, 그러니까 입고 있다는 뜻입니다. So 이거는 한국어 문장에서는 문맥에 따라 약간 입으니까 입고서 달렸어 이런 식으로 right? 그래서 입으니까 입고서 둘 다 가능합니다. 결국에는 그 안쪽에 있다라는 것만 좀 느껴주시면 될 것 같아요. So in that dress 어떻게 보면 상황에 따라 wearing이랑 좀 비슷해요.
1: 네.
0: Okay? 자 해볼게요. 야, 너 귀여워 보인다. 그 shirt 입으니까 그래서 상우 씨 친구가 곰돌이 셔츠를 입고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어, 너 귀여워 보여. 그 셔츠 입으니까.
1: You look cute in that shirt.
0: 아, 좋아요. You look cute 하다. In that shirt.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쵸?
1: 네.
0: Right. 이번에는 우리 pajamas, right? Pajamas. 파자마.
1: 파자마.
0: 파자마. Right?
1: 아, 예,
0: 자,
1: 예.
0: 그녀는 춤을 추고 있어요. 근데 집에서 추고 있었나 봐요.
1: 아하.
0: 친구들이랑 모여가지고. 그녀의 파자마를 입고. 그럼 어떡할까요? 진행형으로 해볼게요.
1: She is dancing
0: right.
1: with.
0: With you?
1: In, she is dancing in her pajamas.
0: 그렇죠. She is dancing in her pajamas.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녀의 옷을 입고, pajamas를 입고 춤을 추고 있다. Right? 그래서 이게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아직은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1: 네.
0: 입는다라는 뭔가 다 동사 이런 게 꼭 나와야 될 것 같아.
1: 풀 온이나 웨어 있을 것 같은데.
0: Right, right. 네. 근데 putting on 이렇게 해버리면요. 이렇게 막 입으면서 춤을 막 추고 있는 게 좀 이상하죠.
1: 예,
0: 그래서
1: 예, 예.
0: wearing이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in 이렇게 써주는 거 조금 있으면 익숙해집니다.
1: 네. 네.
0: 자, 둘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guys. Oh, you look cute in that shirt.
1: You look cute in that shirt.
0: She is dancing in her pajamas.
1: She is dancing in her pajamas.
0: Okay. 저는 추천드리는 게 여러분들 이런 거 상대방한테 한 번쯤 해보는 거 진짜 분위기 바꿔줍니다.
1: Yeah.
0: 자, you look so pretty in that dress.
1: Oh, you look so pretty in that dress.
0: 자, 이랬을 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1: 너무 좋죠.
0: 솔직히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I know 이것보다는 에이, 그만 놀려. 하고 나서 정말이야? 확인해주는 느낌.
1: 아이, 하지마 이런 거 같은데 에이 무슨 에이 농담이지 너 이런 친구 같아.
0: 맞아요 맞아요. 근데 아까 놀랐어요. 꽁상 씨가 놀리는 거를 좀 아는 것 같은데요.
1: 어 그랬나요?
0: 아까 전에 꽁상 씨가 네. 덩어리 표현 우리 배운 적 있다라고 하면서 뭔가 쓴 게 있습니다. 메이크 뭐 어쩌고 썼던 것 같은데요.
1: 메이크 뭐요?
0: 그새 잊어버리셨어. fun 어쩌고 쓰지 않았어요?
1: Fun? 예, make fun of
0: yeah, yeah, yeah.
1: me.
0: 그거를 썼어요. 물론 오늘 나오는 거랑은 다른 표현이지만
1: 지금 안 되죠.
0: 일단은 여기에. 써볼게요. 일단 써볼게요. 왜냐하면 시청자분들 중에서 아예 그 표현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So make
1: 여기는 원래는
0: 원래 꽁상 씨가 쓰고 싶었던 거는
1: 그러니까 웃음을 만들지 마라. 오브가 들어갔던 거
0: 같아요.
1: Make fun of me.
0: Alright.
1: Fun me.
0: Okay, something like that, right? 완벽하게는 아니었지만 대략 요 표현 비슷하게 썼던 것 같습니다. Okay? 자, again, 오늘 나오는 표현은 다른 표현이에요. 그리고 요거를 썼는데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stop teasing me 이러면서 really 여기까지입니다.
1: 이거 기억이 납니다.
0: 기억날까요?
1: 우리가 영화 할 때 티저 영상 같은 거를 얘기하시면서
0: That's right.
1: 요거를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0: That's right. 자, 일단은 처음 보신다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혹시 실제로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1: 네, 네.
0: 자, tease는요. 놀리다란 뜻이에요. 놀리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우, 만 놀려. Stop teasing me.
1: Yeah.
0: 이렇게 쓴 건데요. 아까 꽁성 씨는 make fun of를 완벽하게는 아니었지만 좀 기억을 하면서
1: 네.
0: 떠듬떠듬 몇 단어를 내뱉었어요.
1: 5분 안 썼던 것 같고 그냥 make fun me.
0: Make fun
1: 뭐.
0: me or something like that. But that was pretty close, right? 자, let me show you something, right? You guys, 복습하는 느낌. 얘도 놀리다고요.
1: 네.
0: Tease someone. 그럼 누군가를 놀리다.
1: 네.
0: Make fun of someone. 얘도 놀리답니다.
1: 네.
0: 그런데 이 두 개는 달라요.
1: 제가 뭔가 알 것 같아요.
0: 아까 꽁상 씨가 한 거는 실수였던 겁니다.
1: 오히려.
0: 네.
1: 왜냐하면 make fun of me는
0: 뭘까요?
1: 진짜 나를 약간 뭐라고 하지?
0: 기분 나쁘게
1: 놀리는 거.
0: 맞아요.
1: 아, 티즈는 뭔가 그냥 장난치는 느낌?
0: 맞아요. 가볍게. 네. 약간 위트 있게.
1: Yeah.
0: 맞습니다. Alright? 어, 그때 그거 기억나시죠, 상훈 씨? 티저 영상, 아까 티저 얘기했던 영상. 거. 티저 영상을 우리한테 보여준다고 우리가 기분 나쁜 게 아니잖아요.
1: 맞아요.
0: 약간 가볍게 살짝 놀리듯이 보여주는. 그래서 티저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티즈는 기분 좋은 의도로 나쁘지 않게 농담 삼아 가볍게 놀리는 거 tease. Make fun of someone 한다는 거는 그래서 뭔가 기분이 나쁘게 정말 막 놀리는 거.
1: 맞는 거는 모르겠지만 약간 네. 조롱하다. 뭐 약간 맞아요.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0: 그러니까 조롱까지 가면 굉장히 강력하기는 해요. 인서트하고 막 이런 건데 강한 건데 걔보다는 가볍지만 확실하게 좀 얘는 내
1: 기분 나쁘게 놀리고 뭔가 그냥 네, 장난스럽다.
0: 농담처럼. 예. 그래서 여기서도 보세요. 나를 기분 나쁘게 놀리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럴 때는 stop making fun of me. 이랬겠죠.
1: 아...
0: 네, 그게 아니라 oh, stop teasing me. 느낌 맞나요? 네,
1: stop ing로.
0: Yes.
1: 오!
0: 안 그래도
1: 어?
0: 그거를 있었는지 알 겁니다. Right. 여러분. 얘는 그냥 넘어갈 게 아니에요.
1: 네.
0: 얘는 중요한 frame patterns, right? 뼈대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Okay? So stop ing는 한참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걸 멈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예 안 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처음부터 안 하는 건 don't죠. 그쵸?
1: 네.
0: Right? So stop teasing me. 계속 놀리고 있으니까 그걸 그만해라. 자, 그만 ing 하다, ing 하는 거 멈춰라. 예를 들어서 친구가 계속 talking을 하고 있어요.
1: 네.
0: 아, 말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만 얘기 좀 해. 어떡할까요?
1: Stop talking.
0: Stop talking. 이렇게 한다든가. How about this? 그들은 멈췄어. 근데 질문들을 물어보는 거. Ask 하는 거를 멈췄다.
1: 와.
0: 그들은 자, 질문하는 것을 멈췄다.
1: 과거로 가야 돼요?
0: Yeah.
1: They stopped question.
0: 아,
1: 아 asking.
0: Asking.
1: Questions.
0: 질문들. Questions. Right. So they stopped asking questions. Okay? 믿기마요?
1: 오, 예, 예.
0: 오케이.
1: 예. 근데 이게 또 그냥 단순 stop ing가 아니고 stopped ing까지도 되는 거네요.
0: 맞아요. 그러니까 명령어로 하면 처음에 좀 쉬워요.
1: 그러니까요.
0: 네. Stop running, you know, stop talking, stop singing. 이걸 좀 하다 평소문을 바꾸면 와. 순간 헷갈리게 돼요.
1: 네네.
0: 오케이. 연습 그래서 아시죠? 반복 연습입니다.
1: 네.
0: Alright, so stop talking 뭐 이런 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 네?
0: Hey, stop talking.
1: Hey, stop talking.
0: They stopped asking questions.
1: They stopped asking questions.
0: 좋아요. Very, very nice. 자, 이번에는 기분 좋은 느낌인 거예요.
1: 어,
0: 알죠, 알죠.
1: 느낌.
0: 연기 가볼게요. Stop teasing me. Really?
1: Oh, stop teasing me. Really?
0: Really? Okay. 자,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You look so pretty in that dress. You look so pretty in that dress. Stop teasing me. Really? Stop teasing me. Really?
0: Alright, 자 다음 문장. 아 진심이야. 어, 엄청 예뻐 보여. 뭐 제대로 된 칭찬 들어갑니다.
1: 보통 mean 이게 약간 못됐다라는 뜻도 있었는데.
0: 오.
1: You I mean isn't 내 뜻은 그거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0: Something 아이, like
1: 진심이야,
0: that.
1: 진심이야. You look 너는 뭐뭐해 보여. 어떻게? 엄청 예뻐 보인대요.
0: 네.
1: 그럼 단순히 여기 엄청 예쁜 걸 또 넣어줘야 되거든요.
0: 근데 아까 pretty 썼잖아요.
1: 네.
0: pretty는 괜찮거든요. 근데 좀 강하게 쓰고 싶던데.
1: 피터가 정확히 얘기하는 거 들었죠.
0: 오케이.
1: gorgeous라고 했어요. 예. gorgeous.
0: 자, 여러분 교재 필기를 해주세요.
1: 뭔가 이런 느낌. gorgeous.
0: 여러분 스펠링 보이시나요? G-O-R-G-E-O-U-S.
1: Maybe, maybe.
0: Gorgeous.
1: 맞습니다.
0: 와, 와 대박이네요.
1: 너무 어려운데요, 근데.
0: 와, 오. 이거는 왜냐하면 pretty, beautiful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가 학창 시절에 많이 스펠링을 쳐봤어요, 그렇죠? 근데 gorgeous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로 쓰는 사람은 저는 잘 많이 못 봤어요. 미국에서는 항상 쓰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를 꼭 알아주셔야
1: 맞아요.
0: 돼요.
1: 저희 우리나라도. Mm-hmm. 최근에 많이 써요. Gorgeous.
0: Gorgeous 같은 yeah. 거. 약간 왜냐하면 그런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좀 부끄러워하지 않고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1: 맞아요.
0: 하는 좀 문화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죠? So gorgeous 이런 거 많이 해주세요 진짜 그죠? Gorgeous를 듣고서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1: 네.
0: Okay? 자 앞쪽에다 강세를 줘서요. Okay. 자 두 번 가볼게요. Gorgeous. Gorgeous.
1: Gorgeous.
0: Uh-huh.
1: Gorgeous.
0: 좋습니다. 자, 그리고 I mean it. 이거를 제가 해석을 진심이야
1: yeah.
0: 라고 해놨는데 그건 의역이 된 거예요. 이 mean이라고 하는 거는 의도하다, 의미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1: 뜻하다.
0: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정말 내가 의도가 있어서 정말 내 진심을 담아서 하는 말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건데요. 사실 워낙 이렇게 fixed 해서 많이 쓰기 때문에

0: 거의 암기 수준으로 해봐야 됩니다. Alright? So, I mean it. 진심이라고. 내가 대충 하는 말이 아니야. 내가 정말 의도를 가지고 뭔가 의미를 가지고 하는 얘기야. 자, 예를 들어서 이거 연기 한번 해보도록 yeah. 할게요. 너 예뻐. 한번 해보세요. 그냥 너 예쁘다.
1: Oh, you are pretty.
0: 어, 그리고 근데 여기서는 you are pretty. 영혼이 없는 느낌이죠. 이럴 때는 너 예뻐. 진심이야. 이걸 한번 해보세요.
1: You are pretty. I mean it.
0: 그렇죠. You are pretty. 하트. 완전 진심이거든요. 네. I mean it, right? 자, 나 너 싫어. 진심이야. 너 화가 난 거예요.
1: I hate you. I mean it.
0: I mean it, right?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문장이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이거 하실 때 그냥 영혼 없이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I mean it을 흡수하는 거기 때문에 네. 자, 가주세요. Oh, you're pretty. I mean it.
1: Oh, you are pretty. I mean it.
0: I hate you. I mean it.
1: I hate you. I mean it.
0: 그렇죠. 자, 그리고 참고로 요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오. 들어봤나요, 이거?
1: I didn't mean it.
0: I didn't mean it.
1: 진심이 아니었어.
0: 맞아요. I didn't mean it. 의도한 게 아니야. 진심이 아니었어. 이런 식으로 어, 그때 뭐 자기가 나 싫다 그랬잖아. 막 그러면서 확 막 싸우는 거예요. 연인들이 그랬을 때 I'm sorry, I didn't mean it. 아, 그러면 나는 그걸 의도한 게 아니다.
1: 그러니까.
0: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근데 얘도 관용적으로 거의 묶어서 많이 쓰거든요. 오케이? 자, 본문 읽어볼게요. I mean it. You look gorgeous.
1: I mean it. You look gorgeous.
0: Okay,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미션입니다. 어, 오늘 밤 데이트 엄청 설레. 저 오랜만에 뭔가 드레스 다 입고, 저.
1: 자, I'm so excited. 아, 나 진짜 너무. 흥분돼. Uh-huh. 나 완전 기대돼. 뭐 어떤 게? 우리의 데이트가 uh-huh. 오늘 밤에 tonight 부사 uh-huh. 맞나요?
0: 오, 맞아요.
1: 그죠?
0: 자, I'm so excited. For what? For our date tonight. 오늘 밤 우리의 데이트 엄청 설렌다. 정답. 그렇죠? 오늘 밤이란 명사도 가능은 해요. 네. 근데 대부분 복수로, 아니, 부사로 많이 쓰게 되죠. 오늘 밤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고요. 자, excited 된 게 뭐야? excited.
1: 아, 흥분된 상태예요.
0: 흥분된 상태, 신나는 상태 이런 걸 excited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 원어민들이 또 즐기는 단어가 바로 thrilled예요.
1: thrilled?
0: 네. 뭔가 스릴.
1: 예, 우리 네, 예.
0: 맞아요. 근데 thrill, I'm so thrilled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 뭔가 스릴 있는 감정이 느껴질 정도로 아. 굉장히 기대고 기대가 되고 막 설레고 이런 걸 더 강하게 얘기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So thrilled or excited 이런 게 또 있고요. 자, 우리 덩어리로 한번 뽑아와 볼게요.
1: Yeah.
0: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막 흥분되고 설레고 막 기대가 되고 얘기를 할 때 I'm excited.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문장은 가능하죠. I'm excited. She's excited. Are you excited? 근데 도대체 뭐가 설레는지 할 때는 for something or about something.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for하고 about의 어, 사실 뉘앙스 차이는 굉장히 얇아요. 미묘해요. 어, 미묘해서 어, 섞어서 쓸 때도 있고요. So I'm excited for something or about something. 이렇게 하면 뭔가에 대해서 막 설레는 감정. 자,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콘서트가
1: 와우.
0: 내일 모레 있는 거예요. 우리 상훈 씨의 콘서트예요. 오케이? 자, 나 어, 막 신나. 뭐가 신나? 그 콘서트가 막 너무 신나. 막 설레. 어떡할까요?
1: I'm excited for the concert.
0: 그죠? I'm excited for the concert.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너 신나지 않아? 설레지 않아? 우리의 데이트에 대해서 약간 이런 느낌.
1: 설레지 않아? Aren't you excited for our date?
0: 그렇죠. Aren't you excited for our date? 뭔가 데이트하기로 해놓고서 표정이 이렇게 막 우울해요. 어. 그때 이런 걸 쓰는 거죠.
1: 그렇죠. 확인차.
0: 네, 맞습니다. There you go. Alright, so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낭독해 주세요. I'm excited for the concert.
1: I'm excited for the concert.
0: Aren't you excited for our date?
1: Aren't you excited for our date?
0: 어, 실망스러워. 막 이러면서. Right? 자, 요거 나온 김에 마지막 마무리 하나 할게요.
1: Yeah?
0: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소개팅 영어로 뭐라고 했는지.
1: 예, yeah, 알죠. 하고 싶어. 아니요. 예. Yeah.
0: Yeah. 하고 싶. 잠깐 뭐라고 했죠?
1: Right. 아, 소개팅을 제가 주선하고 싶다.
0: 아, 주선하고 싶어. 아, 아, 더 오해할 뻔했네요. 오케이. So, blind date 하면 소개팅. 여러분, 제가 가끔 이렇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I'm so excited for our date tonight.
1: I'm so excited for our date tonight.
0: 좋습니다. 자, 두 문장 또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0: I mean it. You look gorgeous. I mean it. You look gorgeous. I'm so excited for our date tonight. I'm so excited for our date tonight.
1: All right, you guys, 정리하는 느낌으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2: You look so pretty in that dress. You look so pretty in that dress.
0: Stop teasing me. Really? Stop teasing me. Really?
2: I mean it. You look gorgeous. I mean it. You look gorgeous.
0: I'm so excited for our date tonight. I'm so excited for our date tonight.
1: Alright, 미션 문장 안에 들어가 있는 핵심 패턴이죠. 우리 뼈대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Frame patterns라고 하는데요. 활용해서 이명적하겠습니다. 눈으로 할 거면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입으로 하셔야 됩니다.
3: 좀 화나신 것 같은데.
1: 약간 화가 났나요? 네. 너무 진짜.
3: 여러분들 꼭 입으로 한번 해주시면
1: 맞아요. 소리를 내야 돼요.
3: 해주셔야 돼요.
1: 네네. So stop doing something, right? 그거 활용해서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명령어부터 가볼게요. 나 그만 놀려.
3: 아, stop teasing me.
1: 나 그만 놀려, 야.
3: Stop teasing me.
1: 근데 만약에 너 뭐 좋다 좋다 막 뭐라고 확 막 그러니까, 했었어. 기분 나빴어.
3: 나 진짜 놀리지 마.
1: 그거 어떻게 할까요? 그만 놀려. 나 화났어.
3: Don't.
1: Stop.
3: Stop make fun of me.
1: Stop making fun of me. 아닙니다. You tried. You tried. Okay. Stop making fun of me. 바꿔줘야겠죠.
3: 그럼 그냥 make fun of me 해도 된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1: 그럴 때는 don't make fun of me.
3: 아, don't. 그거는 don't이고.
1: Yes, yes. Okay. 응용해보는 거 괜찮죠, yeah. 그렇죠? 자, 말 좀 그만해.
3: Hey, stop talking.
1: 노래 좀 그만해.
3: Stop singing.
1: 그렇죠. Stop singing 이런 식으로 바꿔서 계속 연습해보는 거예요. 자, 하나 더. 그들은 질문하는 걸 멈췄어. 그들은 질문들을 물어보는 걸 멈췄다.
3: They stopped asking questions.
1: 그들이 질문하는 걸 멈췄어.
3: They stopped asking questions.
1: 그렇죠. 뭔가 인터뷰 같은 데서 되게 멋있는 말을 하니까 말을 잃은 거예요. 오케이. 자, 다음 보겠습니다. I'm excited for something. 이거 한번 가볼게요. 나 오늘 밤 데이트 엄청 설레. 나 엄청 설레. 일단
3: I'm so excited.
1: 오늘 밤 우리 데이트에 대해서 말이야.
3: For our date tonight.
1: 그래서 I'm so excited for our date tonight. 네. 자, how about this? 오, 상훈 씨 콘서트래. 그래서 나 그 콘서트 설레.
3: I'm so,
1: so 너도 돼요. 너도
3: I'm
1: 돼요.
3: so excited for the concert.
1: 저요. 그 콘서트 설레요.
3: I'm so excited for the concert.
1: For the concert. Very nice. 보통 사실 여기서는 soul을 제가 따로 넣지는 않았지만 이런 흥분되는 감정을 얘기할 땐 soul을 거의 다 넣습니다.
3: 제 생각에는 excited보다 그냥 so excited 해야 뭔가 말맛이 좀 더 사는 것 같아요.
1: 느낌이 살아나죠. 네. 제대로 살아나죠. 이것도 나중에 거의 제가 말했지만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자동화가 돼요.
3: 그러니까 나 흥분돼 이거보다 나 진짜 흥분돼. 이게 막 맞거든요.
1: 왜냐면 너무 신나는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맞아. So excited, right? 자, how about this? 우리 데이트 흥분되지 않아? 너 흥분되지 않니? 우리 데이트? 너 표정 왜 이래?
3: Aren't you excited for our date?
1: Exactly. Aren't you excited for our date? 여기까지.
3: 네, 헐은 영어 아니죠?
1: 그녀요?
3: 아니죠.
1: 네. 자, 이명자 패턴 한 거 사무실 알려볼까요?
3: 네. 날 그만 놀려. Stop teasing me. 말 좀 그만해. Stop talking. 그들이 질문하는 걸 멈췄어. They stopped asking questions. 나 오늘 밤 데이트 엄청 설레. I'm so excited for our date tonight. 나 그 콘서트 설레. I am excited for the concert. 우리 데이트 흥분되지 않아? Aren't you excited for our date?
4: 자, 다 같이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미션 해결!
0: You look so pretty in that dress.
3: Oh, stop teasing me. Really?
0: I mean it. You look gorgeous.
3: Oh, gorgeous. I'm so excited for our date tonight.
0: Me too. Gorgeous.
3: Oh.
0: Wow.
3: 화이트로 갈아입을까? White?
0: No, no, no. No more. No more clothes. Just beautiful. Mm. Yes.
4: 해냈습니다. Well done, you guys. 잘하셨어요.
3: 수고하셨습니다.
4: 자, 그러면 우리 지난 금요일에 드린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전 퀸 사이즈 침대가 있는 방을 원해요. 오. 굉장히 길어 보이지만 두 부분으로 나누기만 하면 되죠.
3: 이거 위드로 한번 끊어주면 되죠.
4: Oh, yes. So, 나는 방을 원해요. 그러면은
3: I want a room.
4: I want a room. 근데 뭐가 있는, 함께 있는 거니까 with를 넣어주시면 yeah. 되는 거예요. So, with a queen size bed. Right? I want a room with a queen size bed. Right?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병석 패턴 stop ing yeah. 중요합니다. 이거 활용해서 다음 명작해 주세요. 오늘 약간 살짝 나오기도 했는데 아, 그만 노래. 아, 노래 그만 좀 해.
3: 아, 노래 그만해. 네. 아까 살짝 했었죠?
4: 요거는 정말 단어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도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 올리셔야 될까요?
3: EBS 이왕초보용 홈페이지 올려주세요.
4: 네,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3: tomorrow.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잉글리시 트레이너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1: 다이나믹한 랜덤 데이고요.
0: That's right.
1: 오늘 어떤 주제입니까?
0: 아, 오늘은 일상이고요. 화재가 발생했다는 내용입니다.
1: 건물에 불이 났어요. 네, 진짜 이거는, 다이나믹하네요. 오늘.
0: 진짜 이거는 다이나믹하고 네. dangerous하고 이건 굉장히 놀랄만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해외에 갔을 때 긴급 상황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절대 없거든요.
1: 그렇죠.
0: 네, 그랬을 때는 내가 말을 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알아듣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런 긴급 상황에서는. 그래서 준비를 좀 해봤고요.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첫 번째 미션은 오 이런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할까요? 네.
1: 좀 불났는데 엘리베이터를 탄다는 얘기잖아요.
0: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거죠, 제 생각에는.
1: 아, 이건 잘못된
0: 거예요. 이러면은 위험한데 모르고, 왜냐면 또 당황하고 아무것도 모를 수 있으니까 이걸 네. 일단은 해볼 거고요.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알겠어요. 모두들 제 리드를 따르세요.
1: 같은 사람이죠? 지금 엘리베이터 탄다고 했던 분이 갑자기 리드를 한다는 거죠?
0: 네. 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1: 예, 뭐야 하겠는데 사람들이. 뭐야 저 사람.
0: 뭐야. 지금 뭐 모르다가.
1: 게다가 네. 혹시나 이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저를 따르세요. 건물 위치도 모를 텐데.
0: 그러니까요. 따를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여기 있는 걸 다 영어로 바꿔볼 겁니다.
1: 네.
0: 꽁상시 보내볼까요?
1: 가볼게요. 시작. 영어합시다.
0: 도전합시다.
1: 무슨 일이요?
2: There's a fire upstairs, everybody.
1: 에?
2: There's a fire upstairs, everybody.
1: 위에 불. 이런. 그러면 저기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할까요? Oh, no. Can I get the elevator? 이게 더 안 나오네.
2: You want to take the elevator?
1: Yeah,
2: no,
1: yeah.
2: no. It's too dangerous. Take the stairs.
1: 너무 위험해. 알겠어요. 그러면은 모두들 제 리드를 따르세요. 제가 갈게요. 저를 따라오라고.
2: Sorry?
1: Okay.
2: It's a 그러면, fire.
1: Everyone, follow me.
2: Follow you?
1: Yeah. I'm leader.

0: Really?
1: 예. 뭐 어떻게 뭐
0: We'll
1: 간단
0: go. There's fire.
1: 계단 타봐. 엘리베이터 안 돼. 계단으로.
2: 네, 잘 봤습니다. 정말 emergency situation이잖아요.
3: 말이 안 나오네요.
2: 그렇죠, 그렇죠.
3: 이런 상황에서는 진짜 아예 한국말도 못할 것 같아요.
2: 그렇죠. 솔직히 당황하는데 이게 그렇지만 그래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물론 급할 때는 gestures를 써 가야겠지만 그래도 영어가 기본적으로는 또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렇죠? 뭐 화재 얘기가 오늘 나왔지만 그런 거 말고 나중에 뭐 어디가 아프거나 이런 사고가 났다던가 이런 거에 관련해서도 쓸수 있는 표현들이 약간씩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중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주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There is a fire upstairs, everybody.
5: Oh no! Should we take the elevator?
4: No, it's too dangerous. Take the stairs.
5: Okay, everyone, follow my lead.
2: All right, you guys. 오늘의 다이얼로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들어야 됩니다. 이거 진짜 들어내야 돼요. 위층에 불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걸 하는데, 어? 이렇게 되면 큰일 나겠죠.
3: 그러니까요.
2: Alright. 문장을 완성해볼게요.
3: There is가 있습니다. 불이.
2: 네.
3: Fire. 그죠?
2: 그렇죠.
3: Upstairs, 위층에. 이렇게 갔네요. 그리고 여러분, everyone, everybody.
2: 옆. 자, 오늘은 이 단어 때문에 everybody를 비워놨지만, 나중에 뭐 예를 들어, 뭐 upstairs라든가 뭐 fire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들릴 거긴 해요. 그래서
3: 네.
2: 그런 걸 놓치면 핵심 단어 놓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일단은 everybody 모두들 이걸 썼어요. 볼게요. You got it. Everyone, everybody 둘 다 괜찮습니다. 오케이? Okay? So 여러분들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일단은 화재라는 단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Fire 나왔죠?
3: Yeah.
2: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fire이라는 게 불이란 건 알잖아요.
3: 너무 기본적으로 알죠. 워터
2: 네.
3: 다음으로 많이 알죠.
2: 아, 그렇습니다. 자, 우리 fire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네, 이거는 원래 기본적으로 불이에요, 그렇죠?
3: 아.
2: 그런데 우리가 화재가 났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화재의 하나의 사건이 난 것처럼 취급을 하는 거예요.
3: 네.
2: 그래서 fire.
3: 원래 불은 셀수 없지만,
2: 그렇습니다.
3: 하나의 화재라고 해서 관사를 붙였군요.
2: You got it. Alright, so there's a fire.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적어도 거기까지는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화재가 났구나. 이런 느낌. 자, 그리고 어디서 지금 났대요?
3: Upstairs.
2: Upstairs, right? Upstairs는 무슨 뜻이죠, 우리?
3: 위층.
2: 위층. 부사로 쓰면은 약간 말투가
3: 위층에.
2: 아하, 위층에. 뭐 위층에서 위층으로 다양한 것들을 또 포함하는 단어가 upstairs죠. 중요한 건 S를 포함해야 됩니다.
3: 네.
2: Okay? So upstairs, 위층, 위층의 명사, 뭐 부사 다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there's a fire 하고 뭐 on at 이런 거 없죠.
3: 네.
2: Correct? Okay. So for example, right? 이거 한번 해볼게요. 위층으로 가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같이.
3: Oh, go upstairs.
2: 가자.
3: Let's go upstairs.
2: 그렇죠. Let's go upstairs.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면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급하면 Let's go to upstairs. To를 또.
3: 아.
2: 그렇죠. 그렇죠. 자, 두 번째. 누군가 있어요. 위층에. 위층에 누군가 있습니다. 어떡할까요?
3: There is someone upstairs.
2: 그렇죠. Hey, there's someone upstairs. 이런 식으로 이제 쓴다든가. You got it? Alright. So, 이거랑 더불어서 there is. 뭐가 있다. 라고 하는 표현 항상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3: 네.
2: 그리고, 확률상, 그렇죠. There is 너무 늘어지잖아요.
3: 네.
2: So there's 보통 there's a fire.
3: There's a fire
2: 많이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 두 문장 같이 낭독해 볼게요. Let's go upstairs.
3: Let's go upstairs.
2: There is someone upstairs.
3: Oh, there is someone upstairs.
2: Alright. 자, 그러면 업그레이드 해볼까요?
3: Yeah.
2: 업그레이드도 아니라 그냥 테스트를 한번 해볼 텐데
3: 네.
2: 화재가 생긴 거예요.
3: 네.
2: 자, 근데 위층에 화재가 생겼어요가 아니라 아래층에 화재가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3: There is a fire downstairs.
2: 그렇죠. There's a fire downstairs.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Again, 여기서 downstairs라는 거는 아래층이란 명사도 되지만 아래층에, 아래층으로 이런 식으로 부사도 된다는 거. 자, 본문 읽어볼게요. 약간 다급한 느낌 아시죠? 상상해 보시면서 There's a fire upstairs, everybody.
3: There is a fire upstairs, everybody.
2: Alright. 자, 이랬을 때 아까 전에 미션 문장 너무나

0: 중요했는데, 싸움이, 그, 꽁상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엘리베이터 한대살수 있나? 돈좀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1: 아,
0: 했거든요.
1: 그게 그렇게 또
0: 아까 뭐
1: 됐군요.
0: get 썼던 것 같은데요.
1: 그러니까요. 이게
0: 네.
1: get이랑 take를 제가 조금 헷갈려 하긴 하는데.
0: 네.
1: Oh no! Oh, 이런! Should we take? 우리가 이용해도 되나요? Take 해도 되나요? She 해도
0: 해야
1: 되나요?
0: 하나요?
1: 예, 뭐를요? The elevator를요.
0: 야.
1: 오?
0: 오, is that right? 엘리베이터를 우리가 테이크 해야 되나요? 자, 여기서 사실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테이크는 취하는, 그, 가져가는 느낌은 아니고요. 뭔가 이용한다는 느낌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oh no, should we take the elevators? 라고 했는데,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엘리베이터가 한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여러 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도 가능해요. 오케이? 엘리베이터들을 해야 될까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말해줄
1: 그렇죠.
0: 수도 있잖아요. That's fine. That's fine. 근데 엘리베이터 할때 마지막에 O라는 거, T-E-R-E 아닙니다.
1: 네.
0: Alright? 자, elevator. T를 좀 부드럽게 할수 있지 않을까요?
1: 그럼요. Elevator.
0: Yes.
1: Elevator.
0: Alright. So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거를 이용한다, 탄다라고 할 때, 엘리베이터를 탄다라고 할 때, 테이크를 쓰는 겁니다.
1: Use는 안 돼요.
0: 어?
1: Use the
0: 그것도
1: elevator.
0: 가능해요. 가능해요. 근데, 상훈 씨, 그, 우리 이거 마치 뭐 같은 거냐면, 우리 교통수단
1: 오, 네네네.
0: 이용할
1: Take the
0: 때,
1: bus. Take the taxi.
0: exactly right? So, 그런 거는 이용하는 개념으로 쓸 때는 테이크를 썼죠. 마치 이것도 이동수단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1: 그러네,
0: Right?
1: 위아래로.
0: Yes. So, take를 똑같이 쓰면 그것을 이용한다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Take the elevator. Right?
1: 그러면 우리가 타는 에스컬레이터나 그런 무빙 워커도 테이크를 쓸수 있는 거네.
0: That's right.
1: 와우.
0: That's right. 이용하는 거니까요. Okay. Very nice.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 첫 번째 건 그냥 간단하게 엘리베이터를 타자. 아, 나 다리 너무 아프거든. 그러면서 그 엘리베이터를 타자.
1: 오,
0: 하자.
1: let's take the elevator.
0: 그죠? Let's take the elevator. 자, how about this? 너왜 엘리베이터 안 탔어? 그래서 집이 30층인데
1: 오,
0: 친구가
1: 오 마이
0: 그런
1: 갓.
0: 거예요. 그래서 너왜 이용 안 했어? 그 엘리베이터를.
1: Why don't you take the elevator?
0: Why don't you take the elevator? Hold on. 근데 여기서 why don't you? 그럼 너왜안 타?
1: 아, 안
0: 이거죠.
1: 탔어,
0: 안
1: 과거요.
0: 탔으니까.
1: 한번더 가는 거예요. Why didn't you
0: Yes.
1: take the elevator?
0: Oh my goodness. 너무 잘했습니다. Like this. Why didn't you take it? Right? So didn't you 하지 않았니? Right. So again, take the elevator이라는 표현을 알아두는 거 하나. 또
1: 네.
0: 하나는 요런 패턴 같은 거.
1: 맞아요.
0: 요런 것들 알아두는 거또 하나. 아무리 우리가 take the elevator이라는 표현을 백날 알아도
1: 네.
0: 그거를 얹혀줄, 그죠? 놓을 그런 패턴이 없으면 문장 못 만들어요.
1: 맞습니다.
0: Yes. 자, 두 문장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Let's take the elevator.
1: Let's take the elevator.
0: Why didn't you take the elevator?
1: Why didn't you take the elevator?
0: 자,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어요.
1: 네?
0: 저는 상훈 씨하고 여러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야, 엘리베이터 떠난다. 빨리 타! 라고 할 때,
1: 네.
0: 뭐라 그럴까요?
1: Take the elevator.
0: Hold on.
1: Yeah.
0: 그 전에, 예전에,
1: 네.
0: 버스를, 야, 빨리 버스 올라타, 뭐, 타 움직이잖아. 할 때,
1: Yeah.
0: take the bus, take the bus예요?
1: 아니죠.
0: 실제로 타는 행동을 얘기하잖아요.
1: 네.
0: 그때 뭐 썼죠?
1: On.
0: Get on.
1: Get on.
0: 계속 저쪽으로 이렇게 오시려고 하는데,
1: 오늘 또 우리 감독님 마스크를 써가지고 이
0: 아,
1: 윗모양이 안
0: 힌트가 안 보여요.
1: 보여요.
0: 아, 맞춰서. 자, 힌트를 받을 수가 없었던 슬픈 스토리. Alright, so take는 이용하는 거고, 실제로 몸으로 올라타거나 하는 것은, 버스는 get on, 그리고 택시 같은 거는 get in입니다. Alright? 그러면 얘도 그런 식으로 할수 있는 거예요. 이용하라고 할 때는 take the elevator지만, 야, 실제로 올라타, 들어와, 라고 할 때, get in일까요? get on일까요?
1: 그러면 get on이죠.
0: 많은 분들이 get on이라고 생각하세요. 왜냐면, 제가 설명을 그때 그거 했죠?
1: 위에 올라타니까 판
0: 올라타는
1: 위에.
0: 거, 이렇게. 이렇게 구부리지는 않고, 판이 올라타는 건다 같이 타는 건 get on이라고. 근데 elevator는 얘는

0: exception입니다. 얘는 안쪽에 들어간다는 분위기가 더 커요.
1: 그러니까 문을 열고 뭔가 안으로 들어가는 약간 맞아요. 방 안의 느낌이어서
0: 희한하게도 와. 희한하게도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1: 헷갈리긴 하네요.
0: 얘는 약간 get in 이런 이제 씁니다. 얘는 정말 엘리베이터에 물리적으로 신체를 움직이면서 타는 그 행동 얘는 그냥 이용하다는 느낌.
1: 그러면 아까 we 뭐 get the elevator 하면 이제 엘리베이터 사야 되겠다지만 get in the elevator 하면 맞는 거예요.
0: 당연히 맞죠.
1: in을 안 써서 완전 엘리베이터 살 뻔했네요.
0: 그러니까 아. 저렴하지 않을 텐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Oh no, should we take the elevator?
1: Oh no, should we take the elevator?
0: Alright. 자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There is a fire upstairs, everybody. There is a fire upstairs, everybody. 'Oh no, should we take the elevator? Oh no, should we take the elevator?
0: 자 그랬더니 아니요, 그건 너무 위험해요. 계단을 이용하세요. 진짜 화재 났을 때 엘리베이터 타면 위험하죠.
1: 그럼요.
0: 그럼요.
1: 네. 요건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0: 맞아요.
1: 네. No, 아니에요. It's too dangerous네요. 그죠? 너무 위험해요.
0: 예, 스펠링 같이 확인해 주세요.
1: Dangerous. Yeah.
0: Right?
1: Yeah.
0: Okay.
1: 그리고 take the stairs. 아, 요것도 테이크를 해서 네. 계단을 테이크 하세요.
0: 패턴 보이죠?
1: Yeah.
0: 얘도 그렇죠. 계단이 막 자기네들이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걸 통해서 갈 수가 있잖아요.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So, no, it's too dangerous. Take the stairs. Dangerous? 완벽합니다. Right? 얘는 품사 뭐예요?
1: 위험한 상태, 형용사입니다.
0: 그렇습니다. 형용사. So, it's too dangerous. 그러면은 명사는 뭘까요? 위험.
1: Danger.
0: 맞습니다. Danger. 까지가 명사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반대로 you guys... 안전한이라고 반대로 쓰면 어떨까요? 형용사로.
1: safe.
0: 아하. 안전이라는 명사는 뭘까요? 다 써주시고, 다 써주, 이가 들어가서, 네. perfect. alright. so, 이왕이면, 위험한, 위험. 그쵸. 안전한, safe, 안전, safety. 다 알아두면 좋겠죠. 그쵸.
1: 네.
0: 자. 우리 제가 이미 그 문장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하긴 했습니다. 그렇죠? Take the stairs가 왜 이용하던지 이제
1: 네, 좀 이해가 되네요. 네.
0: 오케이. stairs라고 하는 게 이제 계단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얘는 또 개념인 거죠. 이용하라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take the stair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는 솔직히 말해서 뭐 get in, get on 같은 게 아예 필요가 없는 케이스가 되겠죠. 얘는 그대로 이 전체를 하나의 동사로 생각해 주시고 이명적을 하시면 돼요.
1: 네.
0: So for example, right? 그냥 계단을 이용하자. 어? 야, 2층인데 뭘 그걸 타? 그러면서 그냥 just까지 넣어주세요.
1: Yeah.
0: 느낌 살게. 그래서 계단 이용하자.
1: Hey, just let's take the stairs.
0: Okay. Let's 하고 just를 바꿔주세요.
1: Let's just take the stairs.
0: 그쵸? Hey, let's just take the stairs. 그러면서 okay? So how about this? 아, 나 계단 이용하기 싫어.
1: 아, I don't want to take the stairs.
0: 그쵸. I don't want to take the stairs. 아, okay? 이런 말은 근데 진짜 많이 쓰지 않나요?
1: 어, 이거 우리 마요쌤이 많이 쓰시는 말이죠. 계단 싫어해요.
0: 어? 1번, 2번 중에 보통 뭐 쓰세요?
1: 예?
0: 1번, 2번 중에 보통
1: 2번 쓰죠.
0: 2번 쓰죠. 네. 오케이. 기호에 따라 골라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이거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Let's just take the stairs.
1: Let's just take the stairs.
0: I don't want to take the stairs.
1: Oh, I don't want to take the stairs.
0: 막 이러면서 right? 자, 본문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No, it's too dangerous. Take the stairs.
1: No, it's too dangerous. Take the stairs.
0: All right?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 봤고요. 마지막 미션이 남아있습니다. Check it out. 알겠어요. 모두들 제 리드를 따르세요. 왜 갑자기 본인이 리더가 됐네요?
1: 상황에서 좀 조금 저도 어색했어요.
0: 네.
1: 아니 계단도 이용 안 하고 엘리베이터 타려는 사람이 갑자기 자기 리드를 따르라니까
0: 막 질문이 많았던 사람이
1: 네. 뭔가 따라올까 리더십에 대한 문제도 좀 있을 수 있고요.
0: 달리기도 빠르고 또
1: 네. 자 알겠어요 모두들 오케이 갑자기 네. 리드를 따르라고 하니까 아, 꽁상 씨가 아까 I'm leader라고 했나요?

0: 제가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더 웃긴 상황이 됐죠.
1: 너무 창피하네요. 아. 근데 이제 이거 보니까 알 것 같아요. Follow. 나를 따라라. 따라라 my lead, 나의 리드를. Follow로 쓰면 되겠네요. 제가 또 팔로우가 좀 있습니다.
0: 아, 그래. 네. 아 그렇죠. 네. 어, 스펠링 그래서 잘 아시는군요.
1: 어, 그럼요.
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F-A 쓸까봐 어. 긴장했는데. 예. Right. Follow me 이런 거 많이 들어보잖아요.
1: 맞아요.
0: 그렇죠? So follow my lead. Check it out. There you go. 그렇죠. 근데 다행인 것 같아요. 따라가다가 이제 팔로우인데 그래도 이제 영어가 들어오면서 폴로우라고 누군가 만약에 옮겨버렸다면 아, 그거는 참
1: 문제가 커지죠.
0: 참사가 될 수 있었죠. 하지만 follow, right? 오해 강세가 가면 대부분 벌려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follow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뭐 영국이나 이런 데서 그런 식으로 발음도 하긴 하지만 우리는 follow 이렇게 한번 발음을 해볼게요. 제가 두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follow, follow,
1: follow. follow.
0: Alright, so follow my lead라고 얘기를 했네요. 오케이. 자, 여기 지금 보세요. Everyone. 얘를 잠깐 제거하고요.
1: 네.
0: 그럼 저게 문장이 됐죠?
1: Yeah.
0: 이건 어떤 문장인가요?
1: 명령어죠.
0: Very nice. 명령어인 걸 어떻게 알았어요?
1: 동사 원형인 follow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좀 follow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잘하니까.
0: 아, 이 정도면 해줘야 돼요. SNS에. 이 정도면 해줘야 돼요. 자, 동사 원형. 이렇게 덜렁 하나 놓은 게 아니고요. 제 말은 문장을 이것부터 출발을 하거나 얘만 단독으로 있어도 결국엔 얘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를 명령하는 게 됩니다. 하지만 명령이라고 해서 너 이거 해! 이렇게 강한 어조가 아닐 수는 네. 있어요. 오케이, so follow my lead 이렇게 됐죠. 자, 한번 해볼게요. 날 따르라.
1: Follow my lead.
0: 어, 그냥 나를 따라라.
1: 나를 따라라?
0: 네.
1: Follow me.
0: 그렇죠, 어. follow me. 자, how about this? 그를 기다려. 그를 기다려.
1: Wait. Wait him.
0: Wait him. Okay. 누구를 기다릴 때는요?
1: For him.
0: 예, 맞아요, 맞아요.
1: Wait. 다시 주세요. Wait for him.
0: 그죠. Wait for him. Wait 번에, for me.
1: 한 번에 잘했죠.
0: 어, 자, 한 번에 완성했습니다. Okay. So wait for someone. 이왕이면 이렇게 같이 알게 되는 거죠.
1: Wait for
0: 뭐,
1: him.
0: 틀리면서. Right. 근데 여기서 만약에 상훈 씨가 좀 예약 있게 하고 싶다.
1: 오.
0: 단어 하나로 가능할 것 같은데.
1: Please follow me.
0: 그리고
1: Please wait for him.
0: That's it, right? So 이렇게만 해줘도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는 거. 어떤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아, please는 혹시 교과서적인 표현 아닌가요? 실제로 외국인들도 쓰나요? 하는데요. 오. All the time. 네? 항상 씁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넣은 것만으로도 차이가 나죠.
1: 왜냐하면 그 약간의 그 예의 바른 그 높임말? 높임말이 따로 미국에서 없어서.
0: 맞아요.
1: 플리즈 하나로 거의 많이들 통칭을
0: 그럼요, 그럼요. 맞아요. 물론 이제 장치 같은 건 있죠.
1: 있죠, 있죠.
0: 그러니까 do you want to 대신에 would you like to를 쓴다든가. 그러니까 표현을 다르게 함으로써 더 하는 거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게 생각이 안 나면 please 가는 거죠.
1: 예. 그래서
0: alright, 짧지만 해보겠습니다. Follow me.
1: Follow me.
0: Hey, wait for him.
1: Wait for him.
0: 본문도 한번 해볼게요. 약간 파이팅 있게.
1: Yeah.
0: Okay, everyone, follow my lead.
1: Okay, everyone. Follow my lead.
0: 좋습니다. 자, 이렇게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No, it's too dangerous. Take the stairs. No, it's too dangerous. Take the stairs. 오케이, everyone, follow my lead.
0: Alright, 정리하는 느낌으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There's a fire upstairs, everybody. There's a fire upstairs, everybody.
2: Oh no, should we take the elevator? Oh no, should we take the elevator?
3: No, it's too dangerous. Take the stairs. No, it's too dangerous. Take the stairs.
2: Okay, everyone, follow my lead. Okay, everyone, follow my lead.
0: Alright, 미션 문장 안에 묻어있는 패턴 활용해서 이병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에서도 목소리 키워주세요.
1: 네.
0: 자, take the elevator 한번 활용해 볼게요.
1: 네.
0: Alright.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할까요?
1: Should we take the elevator?
0: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게 좋을까요?
1: Should we take the elevator?
0: You should. Right.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자. 한마디로 좀 의역하면 엘리베이터 타자.
1: Let's take the elevator.
0: 엘리베이터 타시죠.
1: Hey, let's take the elevator.
0: 그렇죠? Let's take the elevator. 자, 이번에는 친구가 땀을 뻘뻘 흘리는 거 상상하면서 아니, 너 왜 엘리베이터를 안 탔어? 왜 안 이용했어?
1: Hey, Mayu, why didn't you take the elevator?
0: 아니, 너 왜 엘리베이터를 안 탔니?
1: 상훈, why didn't you take the elevator?
0: 그렇죠. I wanted to exercise.
1: Yeah, losing weight.
0: Lose weight. Okay, so why didn't you take the elevator?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그렇죠? 얘도 나름 중요 패턴입니다.
1: Yeah.
0: 네, 명령어 가볼게요. 모두들 제 리드를 따르세요.
1: Hey, everyone, follow my lead.
0: 모두들 저의 리드를 따르십시오.
1: Everyone, follow my lead.
0: Follow my lead, right? Okay?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뒤에 가도 상관은 없어요.
1: 네? 네.
0: 자, 다음이요. 날 따라와.
1: Follow me.
0: 절 따라오세요.
1: Follow me.
0: 보기 굉장히 힘드네요. 네. 자, 아무튼 follow me or follow me please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왜냐하면 이거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1: 맞아요.
0: Follow me this way.
1: 맞아요.
0: 들어본 적 있죠?
1: 들어본 적 있어요.
0: Yes.
1: 꼭 자리를 안내해 주시는 데가 좀 있더라고요.
0: 맞습니다. 근데 그게 명령어라고 해가지고 이건 아니잖아요.
1: 네.
0: 그렇죠? 자, 하나 더 해볼게요. 그를 기다려. 걔 좀 기다려.
1: Hey, wait for him.
0: 그녀를 기다려.
1: Wait for her.
0: 그렇죠.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상훈 씨도 이거를 계속 wait for him, wait for her, wait for them,
1: yeah.
0: right? wait for Peter 이렇게 연습하면 이게 떨어지면 이상해질 겁니다.
1: 그러니까 wait him 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제.
0: 그럼요.
1: 그걸 될 때까지는
0: 이상할
1: 여러분들
0: 때까지
1: 반복하셔야 됩니다.
0: 그렇습니다. Very nice. 자, 그럼 이명적 패턴 한 거 상훈 씨 달려볼까요?
1: 네.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할까요? Should we take the elevator?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자. Let's take the elevator. 왜 엘리베이터를 안 탔어? Why didn't you take the elevator? 모두들 제 리드를 따르세요. Everyone, follow my lead. 날 따라와. Follow me. 그를 기다려. Wait for him.
0: 네, 오늘 emergency situation에 쓸 수 있는 표현을 좀 배워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게 그냥 내용 자체를 구성을 이렇게 한 것뿐이고요. 오늘 배운 패턴들을 무슨 쇼핑몰 같은 데 가서 엘리베이터를 탄다.
1: 맞아요.
0: 충분히 쓸 수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그렇죠? 그래서 우리 왕초보 영어 보실 때 아 이거 이런 시츄에이션을 내가 겪겠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자연스럽게 넣어드리기 위한 저의 방법입니다.
1: 네.
0: 오케이. 자, 그렇다면 미션 해결할게요. 미션 해결!
2: There is a fire upstairs, everybody.
1: Oh, no. Should we take the elevator?
2: No, it's too dangerous. Take the stairs.
1: Okay. Everyone, follow my lead. Follow me.
2: Okay.
1: Okay. 숙여, 숙여. 여러분, 다이나믹한 시츄에이션 수고하셨습니다.
0: That was amazing.
1: Yeah.
0: All right. 자, 어제 드린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만 노래. 귀에서 막 피가 나려고 해.
1: 어머.
0: 노래 그만해. 어떻게 했을까요?
1: Stop ING를 해주면 되잖아요.
0: That's it.
1: Stop singing.
0: 끝이에요. 네, stop singing.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명작 패턴, take the elevator. 얘는 덩어리 표현이라고 봐야겠죠?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주세요. 당신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했나요? 당신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했나요?
1: 요거 과거 질문 가면 되는 건가요?
0: 그런 것 같습니다. 느낌이.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 올리셔야 될까요?
1: EBS 이왕초보 영어 페이지에 올려주세요.
0: 네, 많은 응용 문장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1: tomorrow.

0: 임금까지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2: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이게 뭐야?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3: 에코의 요술이 통요.

0: 안녕하세요.
1: 이게 뭐죠? 반려견 인사교육에 집중하는 가족. 이렇게까지 진심인 이유가 있다는데요.
0: 누가 안 하나?
1: 이 친구의 환영 인사가 너무 격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막 테러에 이어 필살기까지 발사.
2: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상상 비린내.
1: 호피야, 제발 릴렉스. 그런가 하면 매일 온몸이 축축하게 젖어있는 반려견도 있는데요. 우와. 어머, 세상에. 목욕한 것 같지만 그건 또 아니라네요. 모아와 뽀삐에겐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요? 오늘 첫 번째 주인공을 만나러 간 곳은 서울 시내의 한 주택가. 이 집에 매일 온몸이 젖어있는 개가 산다는데요.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네,
4: 안녕하세요.
3: 아이들이 와, 몇 마리가 있는 거예요?
4: 저희 세 마리요.
3: 들어오실까요?
4: 아, 네, 들어오세요.
3: 아,
4: 네,
3: 감사합니다.
4: 네.
3: 어이구,
1: 어머, 너무 순해. 와, 이뻐요.
3: 인사해주니까 너무 고맙다. 너무 사람을 좋아하는데?
4: 네, 좋아해요. 네, 엄청 좋아하고. 얘가 모하고요. 아, 얘가 모하. 엄마예요. 아,
3: 그래.
4: 얘가 이제 딸. 그리고 얘가 아들이에요.
1: 한쪽만 접힌 귀가 매력적인 아들 곰이. 까만 털이 멋진 타니도 안녕? 어, 예뻐. 곰이, 타니의 엄마인 모아가 흠뻑 젖어있던 오늘의 주인공. 근데 털이 뽀송한데요?
3: 보면 지금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요.
4: 저 있을 때는 전혀, 그냥 정말 저 있을 때는 완벽.
3: 네.
4: 그 자체인데.
3: 네.
4: 이제 제가 나가면 네.
1: 보호자가 없을 때만 돌변한다는 모아. 과연 어떤 모습일지 일상을 지켜보겠습니다.
5: 까따.
1: 간식으로 기분 좋게 시작하는 아침. 모아가 간식을 잘 먹는데요? 애들이 간식에 정신 팔린 사이 보호자는 출근 준비를 하는데요. 모아 눈빛이 뭔가 좀 간절해 보이네요.
5: 진짜?
1: 아, 간식 더 달라는 눈빛이었구나.
5: 응.
1: 어?
5: 모아 먹어.
1: 간식을 거부하는 모아. 야, 곰이만 개탔네요.
3: 아까 간식 잘 먹던데 안 먹네요?
5: 네, 진짜 이거는 환장하고 먹는데도 진짜 제가 딱 출근 준비 시작하면 이렇게 보다가 아, 출근을 인지하는 순간부터 잘

0: 안 먹어요.
1: 간식도 안 먹고 지정석인 중문 앞에서 엄마만 바라보는 모아. 아, 모아는 엄마 출근이 싫구나. 엄마가 나가자 현관으로 가는 모아. 호흡이 너무 거친데? 밖으로 나가고 싶은 걸까요? 현관문을 공격하는 모아. 이빨까지 사용하는데요. 모아야 위험해. 아유, 아유. 점점 더 격렬해지는 파괴 행동. 풀쌤, 어떡해요?
2: 아, 탈출 행동하네. 뭐야, 뭐야. 다 뜯었어. 이게 자석방 감지거든요. 이거 되게 잘 해놓으신 건데. 우리 모아 같은 경우에는 분리불안이죠. 나 큰일 났다. 내 보호자를 찾아 떠나야겠다. 라고 하고 탈출 구멍을 찾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집안을 파괴하죠. 탈출 행동 때문에 생기는 파괴 행동이 보이고 있어서 이 정도면은 분리불안적으로는 좀 심한 상태고 모아 자체의 이 불안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1: 지켜만 보기엔 너무 위험한 상황. 결국 엄마가 서둘러 돌아왔네요.
3: 1층에 딱 들어섰을 때 엄청 긁어요. 막 긁어요. 그러면 이제 문이 쩌렁쩌렁 얼리면서 이게 건물이 쩌렁쩌렁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 타세대 피해가 되겠다. 이거는 왜냐면 저희가 늦게 들어오거나 하면 잘 시간이면 되게 굉장한 피해이기 때문에 방음판을 붙이고.
1: 예전에도 방음제를 다 뜯어냈다는 모아. 보호자가 없으면 현관과 주변 물건을 모두 파괴하는데요. 애착 쿠션마저 이렇게 뜯어버리니. 모아야 너 좀 무섭다. 에이, 설마 이것도요?
3: 이제 캠을 저희가 거의 항상 나간 후에는 확인하니까 이제 긁는 걸 확인하자마자 바로 얘를 제거해버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위아래가.
1: 무차별 파괴 행동 때문에 가장 걱정되는 건 모아의 이빨. 어머, 어떡해. 다 갈려있는 거죠. 모아가 더 다치기 전에 얼른 치워버리는 보호자. 아이고, 아직도 진정이 안 되는 거야? 여전히 불안해하는 모아. 불안한 건 보호자도 마찬가지. 그래서 집을 비울 땐 CCTV가 필수라는데요. 야, 카메라만 11대예요?
4: 출근하시면 보통 집을 얼마 정도 비우세요?
3: 5시간 정도 거의 주로 비우거든요. 모아가 심한 반응을 하고 있다. 너무 길어지면 빨리 집에 가야, 어떻게든 가야 되니까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5: 잘 쉬고 있어, 모아야.
1: 엄마도 발길이 떨어지진 않지만 회사로 복귀해야 할 시간. 엄마를 따라가 보지만 닫혀버리는 현관문. 엄마 발소리까지 멀어지자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곰이 탄이는 평온한데요. 현관으로 복귀한 모아. 어? 침 흘리는 거야? 침샘이 폭발한 듯 침이 멈추질 않는데요. 왜 침을 흘리지? 보호자가 집을 비우면 내내 이렇게 불안에 떨면서 시간을 보낸다는데요. 어떡해. 몇 시간째 이러면 탈진 할 것 같아요.
2: 와, 침흘리는 거 봐. 이게 아주 많이 나타나는 증상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자기도 침을 흘리고 싶어서 흘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자율신경계랑 연관이 된 건데 심장이 빨리 뛴다거나 호흡수가 높아진다거나 또 하나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침을 흘립니다. 신경계 쪽에 다른 아이들과 조금 다르게 좀 더 민감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죠. 자율신경계 쪽에.
1: 침 흘리는 현관 망부석이든 모아 하염없이 엄마만 기다렸는데

0: 있는데요. 다행히 서둘러 돌아온 보호자. 한 시간 만에 물바다, 아니 신바다가 됐네요.
1: 시간에 비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흥분도 높은 날은 더 가고.
0: 꼬마, 그건 하는 거 아니야. 보호자에게 퇴근 후 바닥 청소는 일상이 됐다는데요. 야, 바닥만 해도 이 정도인데 침을 얼마나 흘린 걸까요?
1: 400ml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몸 닦아도 일반 수건 한 장이 이렇게 짜면 나오진 않겠지만 거의 다 쓰거든요. 타월 한 장 다 쓸 정도니까. 네.
0: 세상에, 제보 영상이랑 똑같은데요? 발이며 턱까지 안 젖은 곳이 없네요. 야, 종이 행주가 이렇게 됐다고요? 하, 저게다 침이라니 믿기지가 않는데. 제보 영상을 처음 봤을 때도 이게 전부 침일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거의 매일 침을 그렇게 많이 흘리는데 물을 한 방울도 안 마시더라고요. 계속 현관에서 침을 흘리다가 엄마가 집에 돌아오면 그제야 물을 마시는 모아. 얼마나 목이 말랐을까요?
1: 그래서 더 걱정이에요. 탈수나 이런 게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침을 흘리다가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까 너무 걱정인 거예요. 이게 1리터 하면 딱 요 선에 들어오거든요. 1L. 네, 1200, 1300은 먹지 않을까 싶긴 해요. 재본 적은 없어서.
2: 세 합쳐서요?
1: 네네네.
0: 뭐야, 날도 더운데 물 좀 마시면 안 되겠니? 갑자기 아이들이 아빠? 신이 났네요. 아, 아빠가 왔구나. 일주일 만에 본 아빠래요. 뭔가 기대하는 눈빛인데. 아, 저녁 준비 중이군요. 근데 약이 맞네요.
1: 구강.
2: 이거 구강 영양제라. 네. 요거는 애들 변 보일 때 풀어지지 말라고.
1: 네.
2: 하고 유산균. 애들 생식물 볼 때 같이 섞어 먹어야 돼가지고 당근하고 브로콜리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다 삶고 데쳐가지고.
0: 와, 정성이 대단하네요.
3: 이건 또 뭐예요?
2: 이건 오메가3야. 이 생식할 때는 무조건 줘야 된다 그래서.
3: 두 분은 오메가3 영양제 드세요?
1: 아니요.
0: 알약을 골라내는 아이들을 위해 꽁꽁 숨기기까지.
1: 뭐? 앉아. 기다려. 기다려.
0: 밥 먹기 전 기다려 교육은 필수. 간식대장 고민은 골고루 잘 먹고요. 입 짧은 탄이도 대만족. 아이고, 먹는 것도 일이 얌전해.
2: 탄이 먹어. 야, 뭐 다 먹었어.
0: 아이들과의 인연은 5년 전 보호소에서 탄이를 입양하면서 시작됐답니다. 얼마 후 남매견 고미까지 입양했는데요. 고미, 탄이의 엄마인 떠돌이견 모아까지 가족이 된 건 운명 같은 일이었대요.
1: 떠돌이면 또 임신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공장에 또 새끼를 낳지 않을까? 그러면 언젠가, 내년에든 언제든 들어오지 않을까? 한 3, 4일? 있다가 새끼 낳고 들어오네. 공고사를 봤는데?
0: 사진을 보고 고미, 탄이의 엄마라는 걸 한눈에 알아본 보호자. 임시보호를 시작했지만 모아는 쉽게 곁을 내주지 않았는데요. 5개월 만에 모아의 마음이 열리면서 진짜 가족이 됐대요.
1: 한 문장 떠오른 대로 표현하자면 진짜 저의 삶이 무채색이었는데 수채화로 변했다는 표현을 했었거든요. 저희는 행복해졌는데 아이들은 과연 우리와 함께하는 삶이 행복할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더 잘해주고 싶은, 잘해주기 위한 방안을 찾고 노력하는 것도 있어요.
0: 그 노력 중 하나가 아침마다 뛰어노는 옥상 놀이터래요. 신나게 놀고 안방에 모인 모아네. 근데 애들만 두고 문을 닫아버리네요.
1: 모아가 이제는 현관에 대한 집착으로 변했다.

0: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공간에 대한 걸 끊어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갇혔다라는 개념이 아마 둘한테는 조금 싫을 수 있는데 안방이란 공간 자체는 얘네한테는 잘 쉬고 자는 공간이라서 크게 곰탱이가 그렇게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모아도 밤에는 잘 쉬어서 네.
1: 모아의 현관 접근을 막아보겠다는 건데요. 시도는 좋은데 괜찮을까요?
0: 지금 그냥 앉아서 또 다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근데 쉬진 않고 계속 지금 소리를 듣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1: 곰, 탄과 달리 상황 파악 중인 모아. 에휴, 결국 침샘이 폭발하고 마네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파괴 행동. 점점 강도가 세지는 것 같은데요?
2: 지금 보세요. 얘는 탈출 행동을 하고 싶어 하는 아이예요. 그러면 장애물이 늘어날수록 그 탈출을 하면서 생기는 문제점들은 더 심해져. 방탈출해서 장애물이 하나 더 늘어난 것뿐이라니까?
1: 현관과 분리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상황. 결국 안방 문이 열리고 그 사이 바닥은 침 범벅이 됐네요. 엄마가 집을 비운 건 고작 20분. 모아야, 널 어쩜 좋으니? 도와주세요, 설쌤! 모아에게 뽀송한 견생을 선물할 해결사 등장! 설쌤, 해결해 주실 거죠?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안녕. 아유, 이쁜 애들이 많아. 어? 이렇게 또 환대를 받는 게 새나기에서 많은 일은 아닌데, 어? 이렇게 환대받는 일들이. 우리 이 친구가 오늘의 주인공이고 엄마죠?
0: 네, 여기 모아 엄마가.
3: 너딱 봐도 그냥 착한 엄마구나? 어?
4: 너무 이쁘다. 어떡하냐? 나 납치해 가고 싶은데. 응?
1: 보호자가 없으면 나타나는 파괴 행동. 한번 시작하면 피를 뽑아도 멈출 줄 모르는데요.
2: 앞니가 이거 신경이 다 노출됐어.
0: 옛날에 말발굽을 그렇게 갈아가지고.
2: 앞니는 뽑아야겠다. 왼쪽 아래 송곳니는 깨졌고 치수가 노출이 됐어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만약에 정석적으로 가면 둘 중에 하나예요. 신경치료하거나 뽑거나.
1: 모아의 폭주 멈출 순 없나요?
2: 분리불안 중에 가장 심한 수준의 증상을 보여요. 어떤 행동을 하면 아, 얘 분리불안 좀 심하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탈출 행동. 보호자를 찾아 떠나겠다라는 그런 탈출 행동이 나오면 이건 좀 심한 거예요.
0: 이제 뭐 듣게 출신이어서 처음에 저희가 아예 자리를 피해서 얘만의 시간을 하루 중 절반을 만들어줄 정도로 혼자 있는 거를 더 편애했던 앤데 저희는 항상 이제 센터 가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만지지 마라. 그만 예뻐해라. 이제 그만 놀러 다녀라. 뭐 이런 얘기들이어서 이제 저희가 뭐가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늘 하기는 했거든요. 그런 게 문제일까? 너무 의존도를 높였나라는
2: 문제죠.
0: 건가? 네.
2: 그 사람들이 문제죠.
0: 스킨십도 옛날 와악 하던 거에서 조금 심플하게 가감했거든요.
2: 그래서 더 심해져요. 얘는 다 커도 3살 정도의 정신 연령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3살이 돼볼게요. 갑자기 나는 혼자 있는 거 무서운데 어찌어찌 울고불고 이러고 있다가 엄마 아빠가 들어왔어요. 엄마 아빠하고 당연히 뛰어가겠죠? 근데 갑자기 밀어내요. 설명도 안 해줘요. 눈도 안 마주쳐요. 날 안아주지도 않아요. 우리의 행동은 어떻게 변할까요?
5: 날 싫어하나?
2: 날 싫어하나? 그 다음은 어떻게 변할까요?
0: 더 집착.
2: 맞아요.
0: 간식도 막 무제한 주고 막 저희는 다 퍼주는 스타일인데 이제
2: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셔도 돼요. 분리불안 관련해서는 아무 문제 없어요.
1: 또 다른 문제는 보호자가 없을 때 모아는 물도 안 마신다는 건데요.
0: 모아가 저희가 나가면 뭐 물만 안 먹는 아무것도 안 먹기도 하고 물을 특히 아예 안 먹거든요. 침은 그렇게 흘리는데 그래서 혹시 탈수 올까 걱정을 많이
2: 아,
0: 했었거든요.
2: 저도

0: 가끔 이제 진료보면서 그런 아이들을 좀 걱정된 아이들 본 적이 있는데 사실 침 흘려서 탈수까지 온 거는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저도 걱정될 만큼 많이 흘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까 그 얘기를 듣고 조금 다행이다라고 하나 생각했어요. 자연식 주시잖아요.
1: 네.
0: 네. 그래서 좀 걱정을 덜어놨어요. 자연식을 먹는 아이들은 수분 섭취량이 건사를 먹는 아이들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벌써 음식에서 건사료라고 하는 거는 수분의 양이 8에서 9%예요.
1: 네.
0: 자연식은 80% 정도 돼요. 그 부피 안에 네. 수분이 80%예요. 그래서 자연식 먹는 아이들이 수분 섭취량은 훨씬 더 많고 자연식 먹는 아이들이 물을 따로 안 먹는 경우도 많아요.
1: 맞아요. 물을 많이 안 먹는 편이긴
0: 네.
1: 해요.
0: 네. 그래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2: 보호자가 사라지면 나타나는 새로운 인격. 헐크가 돼버리는 모아 막을 수 있을까요?
0: 교감신경계가 너무 흥분이 되면서 불안하니까 거의 이거는 사람으로 보면 공황장애라고 있죠. 거의 패닉이 올 정도의 이 감정 상태가 돼버리니까 모아가 배우질 못해요. 불안을 낮춰놓은 상태에서 혼자 있는 것을 경험해봐야 돼요. 불안이 낮아진 상태에서 내가 있어봤더니 괜찮네? 그리고 이 정도 기다리면 엄마가 오네? 여기까지 참아봐야겠다. 아주 안전한 약을 먹어서 좀 이따 한번 외출해보는 거를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1: 네.
0: 이거 아닌데요.
2: 얘들아, 간식 아니고 엄마가 먹을 약이라고.
1: 한 번에 두 알을 먹어볼게.
0: 네, 한 번에 두 알을 먹어볼게.
2: 알약 먹이기 쉽지 않을 텐데.
0: 그렇죠.
3: 먹었지?
0: 네. 어우, 잘하셨습니다. 아빠 있는 데랑 같이 먹었어.
2: 잘했어, 모아. 모아를 위한 또 다른 솔루션. 강아지 페로몬 디퓨저인데요. 불안을 느낄 때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준대요.
0: 다른 솔루션들과 합쳐졌을 때 약간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도와주고 아니면 증상이 너무 심하지 않은 아이들한테는 바로 효과를 보는 경우들도 있다.
2: 이제 효과를 확인해 볼 시간. 아빠 어디 가요? 가지 마요.
0: 제가 원하는 거는 파괴 행동 없고 침 안 흘리고 우리가 지금 7시예요.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기다렸을 때 엎드리는 모습이 나오면은 저는 제일 좋다. 여기서 기다려도 돼요. 네. 침은 보통 한 언제부터 흘려요?
1: 저녁 외출은 거의 바로.
0: 그러니까 얘가 그만큼 불안하고 교감신경이 흥분돼 있다라는 건데 그럼 없는 상황 판단이 안 된단 말이에요.
1: 네.
0: 그래서 우리가 약을 먹여서 교감신경의 흥분을 좀 줄여놔서 적당한 수준의 신경계 반응을 유도하고 이 상황에서 학습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예요.
2: 아직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데요. 쭉 유지할 수 있을까요?
1: 엎드렸다.
0: 엎드린다.
2: 야, 엎드렸다.
1: 엎드렸어.
3: 원래 침 흘리면서 엎드렸는데.
0: 원래 침 흘리면서 엎드려요?
3: 네, 그래가지고 이러고 앞에 있으니까 여기랑 엄청.
0: 아니요, 근데 지금 호흡수나 이런 거 봤을 때는.
1: 맞아요, 여기 이렇게 분리불안 있으면 수분이
3: 몸이 떨릴 정도로
1: 보여요.
3: 계속 호흡하니까 카메라도 보면은.
0: 지금 그렇게 나쁘지 않게 좀 차분해져 있는 상태.
3: 네.
0: 이게
3: 머릿속에서.
0: 네.
2: 모아야 잘했어.
0: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 전 안 될 줄 알았는데 파괴 행동까지 있어서 좀 힘들 줄 알았는데. 네, 좋아요.
2: 과연 침도 안 흘렸을까요?
3: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안 흘렸어, 안 흘렸어. 안 흘렸어. 안 흘렸어. 에이, 그래.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2: 저 잘했죠?
0: 우리가 방금 한 이 시간이 모아한테는 진짜 오랜만에 혼자 있으면서 크게 불안하지 않았던 경험. 그리고 이 경험이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우리가 잘못 키워서 얘가 이러는가? 라는 고민 때문에 진짜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해서 너무 마음이 나아져. 그리고 모아도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서 이제 행복할 일만 남지 않았나.
0: 계속 더 괜찮아질 겁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도 이거 방송 끝나고 나서도 모아 더 잘 분리불안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1: 모아도 고생했어요.

0: 노아야, 이젠 뽀송하게 살자. 약속하는 거야. 두 번째 주인공을 찾아간 곳은 경기도 파주의 조용한 동네인데요. 만만치 않은 친구라는 제보에 바짝 긴장한 제작진.
1: 새내기에서 왔습니다.
2: 네, 들어오세요.
1: 네, 감사합니다.
0: 이 소리 들리시죠?
1: 와, 1층까지 올리는데.
0: 소리를 따라 도착한 목적지. 와, 너무 시끄러운데요? 어우, 화가 많이 났네요. 조심스럽게 집안에 발을 들인 제작진. 멀리 떨어져 있어도 멈출 줄 모르는 경고음. 호피야, 넌 어쩜 이렇게 목소리가 크니? 이 정도 데시벨이면 공사 현장 소음과 비슷한 수준. 2차 경고를 날리는 뽀삐. 이게 뭐죠?
3: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항상 오면은 이거 오줌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0: 집안 곳곳에 악취 테러. 가족들은 냄새 공격이라고 부른대요.
3: 지가 무서우면 항상 오줌을 싸나? 집이나? 정말 그랬었는데 점점 보니까 냄새가 너무 나고 그래서
0: 궁금한 건 못 참는 제작진. 악취를 와. 측정해보는데요.
1: 이게 0이 제로 세팅 값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 230까지도 올라갔네요. 이 정도 냄새가 약간 약한 정도의 느낌의 냄새.
3: 네, 정말. 이리
0: 와봐. 아, 설마. 이건 맡아본 사람만이 아는 냄새.
3: 네, 지금.
0: 아니, 굳이 그걸 건네주시게요?
1: 아우. 진짜 딱 생선 비린내.
3: 네.
1: 어시장에 막 생선 썩어있는 쓰레기더미에서 나는 냄새.
3: 네.
1: 아우.
0: 한문낭 터질 일이 많지 않은데요.
4: 자기 영역 포시하려고 하는 것 중에 또 하나예요. 목적 중에 하나가. 한문낭이 왜 있냐면 내 냄새를, 내 고유의 냄새를 똥 쌀 때 이제 뿌리면서 내 영역 표시를 하려는 것도 있어요. 강해야죠, 그러니까 당연히 강해. 여기가 뭐 긴장해서 나오는 거기도 하지만 이게 내 영역이라는 거를 또 표시하기 위한 부분도 있죠.
0: 가족들만 있을 땐 얌전한 뽀삐. 하지만 외부인만 오면 돌변해서 엄마와 할아버지는 속이 탄대요. 2년 전 동물보호센터에서 생후 3주 된 뽀삐를 입양한 보호자. 5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거동이 불편해진 아버지를 위해서였는데요. 이런 귀염둥이를 어떻게 거부하시겠어요?
3: 근데 일단 아빠께서 얘가 오고 웃으세요. 확실히 저 연세에 사실은 어르신들 웃을 일이 딱히 없는데 어쨌든 부르면은 애가 오고 그리고 정말 그냥 밥 먹는 거 보면서도 웃으시더라고요. 손주처럼.
0: 가족들에겐 애교가 철철 넘치는 사랑둥이 뽀삐. 평소엔 이렇게 천사 같은데 예민해지는 순간은 언제일까 관찰해보기로 했는데요. 뽀삐야, 아직 3층도 안 올라갔어. 인기척만 들리면 바로 반응하는 뽀삐. 뽀삐야, 그만, 목 쉬겠어. 설쌤, 뽀삐 어때요?
4: 어느 정도의 불안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감각 과민성이 좀 있는데 이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얘가 50년 전에 시골에서 살았다고 생각해볼게요. 얼마나 이쁨 받았겠어요. 집에 누군가 오면 짖고 집 지키고. 어떻게 보면 뽀삐는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이 일을 하게 만든 거예요.

0: 얘네 선조 때부터 태어난 목적이기도 하죠.
1: 뽀삐네 집은 10가구가 사는 다세대 주택.
2: 사모.
1: 이웃들 반응은 어떨까요?
2: 안녕하세요. 새내개 제작진인데요. 한번 여쭤보려고요.
3: 위층에서 들리는 개짖는 소리 너무 좀 크지 않으세요?
4: 그죠. 집에서 다 들리고 하니까 고양이들도 다 반응하고.
3: 고양이들 반응이 좀 어때요?
4: 여기 문 앞에 나와 있어. 소리 들리면 취집 때 가서 이렇게 계단 내려갈 때가
5: 조금 시끄럽긴 해요. 그리고 이게 내려올 때 이제 애들 저희는 애들 키우니까 내려올 때 조금 막 짖고 그러거든요. 심하게 애들이 나올 때 깜짝 놀라고 막 좀 그런 정도까지.
1: 뽀삐가 짖는 소리는 얼마나 크게 들릴까 측정해봤는데요. 층간소음 기준보다 2배 이상. 야, 정말 힘드시겠어요. 초인종 소리에 폭발하는 뽀삐. 남의 집 소리에도 마찬가지. 아이고, 어쩜 좋아요. 보호자도 여러 훈련을 시도해봤다는데요. 최근엔 녹음된 소리까지 동원해봤대요. 하지만 결과는 실패.
6: 이제 초인종 소리를 자꾸 익숙하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는 이제 보호자가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나한테 집중해라, 이런 훈련이라고 하더라고요.
1: 진짜 초인종 소리엔 바로 반응. 똑같은 녹음된 소리를 들려주면 조용하네요. 왜죠?
0: 제가 어느 정도까지 해봤는지 아세요? 녹음을 해서요. 이 녹음한 소리를 스피커를 원래 우리가 누르면 소리 나는 데 있죠. 거기다 붙여놓고까지 했어요. 근데 소리 자체를 구분해요. 그래서 이 교육이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네. 부작용은 없으니까 해봐도 돼요. 근데 많은 아이들이 구분하기 때문에 너무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1: 뽀삐 기분이 영 별론가 본데요. 기분 전환엔 산책이 최고죠. 어? 뭐죠?
2: 왜 자꾸 뭘 이렇게 자꾸 확인하세요?
6: 아무래도 이웃 만나면 뽀삐도 경계하고, 그리고 사실 이웃들도 무서워해서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저도 안 마주치고 조심하고 있어, 이 시간에는.
1: 아무도 안 마주치고 건물을 나오는데 성공. 신났네, 신났어. 보호자님 괜찮으신 거죠? 하루 4번 산책을 자주 하는 이유가 있대요.
6: 밖에 최대한 에너지 소비하면 집에서 좀 얌전하지 않을까, 그것도 있어요. 체력 많이 소모하면은 좀 자니까. 실제로 아주 푹 잠들면은 잘 안 이러거든요, 짖거나 하는 게. 옳지, 알신아, 알신아.
1: 집으로 가는 길 방전된 건 엄마의 체력뿐. 뽀삐는 아직 쌩쌩합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시죠?
7: 근데 어떤 나오면 아주 그냥 그냥 짜증이 나죠. 내가 움직이지 못하게 날 놓고 짖는 거야. 제가 짖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2: 네. 얼마나 많이 시끄러우세요?
7: 내가 보청 좋은 사람이 그 내가 시끄러울 정도예요. 여기다 나는 그 저 누군지 모르니까 말을 못하겠지. 네. 얘기하니까 이제 그 네. 매일 그런 건 아니야. 네.
1: 아, 쥐구멍 찾고 싶은 심정이겠어요.
6: 감사합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인사.
1: 뽀삐는 엄마의 심정을 알까요?
6: 아빠 얘 몸 오늘 많이 먹어서 뭐 주면 안 돼요? 말 잘 듣고 있어. 응? 갔다 올게요.
5: 갔다 와.
6: 바이바이. 돈 많이 벌어올게. 잘 있어?
1: 엄마를 배웅하고 나면
5: 뽀삐야, 이리 와.
1: 이제 뽀삐와 할아버지 둘만의 시간. 공놀이로 가볍게 몸을 풀어보는데요. 이렇게 놀다 보면 할아버지랑 둘만 있어도 심심할 틈이 없겠어요. 그리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틈틈이 간식도

0: 챙겨주신대요.
1: 사람 먹는 건데 같이 먹어요?
2: 아, 아버님 드신 거 그냥 뽀삐도 같이 먹어요?
1: 뭐 내가 먹는 거 다 먹는데 뭐.
0: 안 되는 걸 알지만 이 눈빛 외면하기 힘들죠. 결국 나눠 먹을 수밖에요.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가 움직이면 뒤에서 지켜보는 뽀삐. 할아버지가 향한 곳은 주방이네요. 과자랑 마실 커피를 타서 제자리로 돌아오면 달달한 커피 타임이 시작되는데요. 어, 뽀삐야, 넌 안 돼. 아니, 한두 번 먹어본 게 아닌데?
1: 매일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이틀에 한 번, 세 번이나 주니까 있으면 이제 내가 먹으면 하나라도 주니까.
0: 그래서일까요? 뽀삐는 낮잠 잘 때도 할아버지 옆에 꼭 붙어있네요. 달콤한 낮잠 시간이 끝났는데요.
1: 우와, 어여 어여.
0: 이신전심, 마음이 통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할아버지를 따라 집을 나서는 뽀삐. 산책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여긴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괜찮으실까요?
1: 뭐?
0: 뽀삐 속도를 못 따라가실 것 같은데. 응? 이게 무슨 일이죠? 어, 애가 기다려주네. 엄마하고 있을 때랑은 너무 다른데요?
3: 어, 얘가 너무 잘 기다려. 어, 얘 너무 대견하다. 저 지금 원래 아, 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얘가 기다려줘요. 오, 얘 대견한데? 오, 대견해라. 와. 오, 약간. 오, 이뻐라. 근데 좋으시네. 약간 그, 나와서 운동도 하실 수 있고. 아,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아, 이 정도면 괜찮아. 어, 할아버지 좋아하네. 어, 나 약간 너무 마음 따뜻해진다.
0: 이젠 뽀삐 없으면 허전하시겠어요.
1: 안 돼요, 나는 좀. 어제도 심심해요, 또. 데려가야 되네, 나는. 데려가려고 그랬다. 근데 좀 데리고 나면 아무래도 부담이 가죠, 이제. 내가 이제 버티기 100%가 아니니까.
0: 운동이 끝날 때까지 할아버지 곁을 든든하게 지켜준 뽀삐.
1: 뽀삐가 집에 가자. 마스크라도 집에 가자면 이제 지가 앞으로 가요, 이제.
0: 할아버지랑 속도 맞추는 것 좀 보세요. 예민견이 아니라 배려견인데? 설샘이 감동할 만하네요. 물론 천방지축일 때도 있지만 예민한 것만 빼면 완벽할 텐데.
4: 잘 컨트롤을 하던지 뭔가 잘했으면 굳이 안 그래도 되는 건데 제가 잘 못 키워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러나 싶기도 하고 그게 제일 커요, 사실은.
0: 외부인이 오거나 소음이 들리면 야수로 돌변하는 뽀삐. 제발 뽀삐의 폭주를 멈춰주세요. 굳은 날씨에도 한달음에 달려온 설쌤. 잘 부탁드립니다. 이미 모든 걸 감지한 뽀삐. 설쌤, 괜찮을까요?
5: 어, 안녕하세요.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0: 조심스럽게 들어가 보는데요. 입구를 가로막은 뽀삐와 대치 중인 설쌤.
5: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이건데?
6: 네.
5: 이거 어디서 배우셨나?
6: 인터넷에서 찾으니까.
5: 당장 갖다 버리세요. 네. 당장 가... 안 되는 거는 얼마나 하셨어요, 이거?
6: 이거 최근에 시작했는데 한두 번은 동의하다가.
5: 그쵸.

0: 안, 이제는.
1: 한두 번은 조용히 하다가 안 되죠. 네. 네. 그만 하지 마세요. 네. 안 될 것 같잖아요. 네. 그쵸? 자, 우선 들어가 보죠. 네. 안녕하세요. 아, 아버님도 계셨구나. 지금 딱 보이는 게 우리 캔넬이니까 캔넬 안에 잘 들어가요?
0: 요새는 좀 안 했는데 들어가긴 해요.
1: 이렇게 영역방어 공격성 있는 아이들한테는 캔넬 교육을 잘만 이용하면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돼요. 네. 옳지.
0: 저 이렇게 해본 적 없어요. 맨날 그냥 궁둥이 집어넣고.
1: 절대. 여기가 좋아야 자기가 계속 들어가죠.
0: 네.
1: 사람보다 더 억지로 하는 순간 망해요.
0: 네.
1: 자, 문을 한번 닫아볼게요, 이제. 아예 반대쪽도. 오케이. 그리고 양옆으로 막 넣어주세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저도. 얘가 식욕이 좋아서요. 우리 사람도 다 다르듯이 동물들도 다 다르고 딱 봤더니 뽀삐는 잘못 키워서가 아니라 얘가 태어난 목적 자체가 우리 영역을 지키려고 태어난 애예요.
0: 네.
1: 근데 그런 애한테 막 혼내고 하지 말라고 해봤자 한다고요. 아까 페트병 아무리 두들겨봤자 한 번만 이러고 바로 다시 짖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 대신에 할 수 있는 걸 줘야 돼요.
0: 네.
1: 안 된다 이러는 것보다 너 이 행동 대신에 너가 더 좋아하는 거, 너가 할 만한 거, 너가 평소에 못했던 거를 줄게. 이러고 바꿔주셔야 돼요. 전 충분히 통할 것 같거든요.
0: 네.
1: 보통 손님 오시면, 가족분들 오시면 얼마나 계세요?
0: 정말 식사하고 뭐 하면은 두세 시간 계시는데.
1: 그쵸. 그 정도면은.
0: 네네, 지죠. 정말. 그래서.
1: 맞아요. 저는 캔넬에서. 네. 4시간 이상만 있지 말라고 하거든요.
0: 네.
1: 충분히 가능해요.
0: 네.
1: 네. 이런 아이들은 충분히 그냥 이 공간 안에서 다른 손님들과 있으면서도 큰 문제 없이.
0: 네.
1: 있을 수 있어요.
0: 네. 네.
2: 작은 소리에도 폭주하는 건 어떻게 멈추죠?
1: 우선 그 소리 싫어하지 말고 좋아해봐. 그러면 간식 줄게.
0: 네.
1: 아니죠. 그 소리를 먼저 안 싫어하게 만들고 좋아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조용하라고 얘기해줘야죠.
0: 네.
1: 우리 피디님 한번 일부러 발소리 내면서 한번 왔다 갔다 해보실 수 있어요?
2: 제작진이 내는 발소리에 바로 반응하는 뽀삐.
1: 가능하죠?
0: 네.
1: 자, 이제부터 한번 교육을 해볼게요. 짖어도 돼요. 포인트는 짖어도 칭찬하는 거예요.
0: 네.
1: 우리한테 들릴 정도면 얘한테 크게 들려요. 옳지.
0: 아이, 예뻐.
1: 옳지. 지금 보면 바깥에 인지하는 게 보이죠?
0: 네.
1: 많은 사람들이 자꾸 안 짖을 때 칭찬하라고 해요. 그러면 교육 자체 시작이 안 돼요.
0: 네.
1: 원래 멍 하고 짖었죠? 근데 방금 응 이런 거 있죠? 이런 건 칭찬하세요.
0: 네.
2: 이제 엄마 보호자가 나설 차례.
1: 다시 해보세요. 옳지.
0: 옳지.
1: 네, 좋아요, 좋아요. 방금 타이밍 너무 좋았어요. 옳지.
0: 옳지.
1: 네. 옳지. 옳지. 옳지. 네, 좋아요. 사실 이걸 교육을 진짜 잘하려면
0: 네.
1: 집안 곳곳에 사료도 좋아하는 아이니까 사료 넣어서 준비해 놓으세요.
0: 네.
1: 소리가 나면 바로 칭찬할 수 있게.
0: 네. 네.
1: 그러니까 이게 일상생활이 돼야 돼요.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오늘 연습시간 1시간 이거 하면 평상시에 좋아질 거야. 아니에요. 일상생활이 항상 트레이닝과 솔루션의 시간이 돼야 돼요. 이런 교육을 하는 시간.
0: 네.
1: 그래야지 점점 둔감화되고 이런 거 정착하는 데까지 최소 6개월이에요. 사실 이런 교육보다 더 좋은 솔루션이 있어요.
0: 어떤 거?
1: 소리가 안 나게 하는 거예요.
2: 현관 앞에 백색 소음을 틀면 준비 끝.
1: 저희가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0: 네.
1: 소리를 막기만 해도 백색 소음이나 아니면 중문이나 소리가 안 들어오게만 해도 얘가 얼마나 잘 못 듣고 잘 기다릴 수 있는지 볼 건데 피디님이 저랑 통화하면서 갈게요.
3: 3층입니다.
1: 네.
3: 4층 올라왔습니다.
1: 다 올라왔어요?
3: 네.
1: 택배 같은 거 하나 이거는 조금 아마 소리가 날 거거든요. 택배 같은 거 하나 바닥에 이렇게 좀 내팽개치는 느낌으로 한 번만 해보실까요?
3: 네. 자, 3층 중간에서 4층으로 올라가면서
1: 네.
0: 옳지.
2: 움찔했지만 조용한 뽀삐.

0: 했어요 벌써?
1: 네.
0: 네. 그쵸?
2: 네.
0: 못 듣죠?
2: 네, 저는 안 들려요.
0: 사실 이게 훨씬 더 좋은 솔루션이라는 거예요. 층간소음이 있을 때 둘 중에 하나죠. 이사를 하거나 매트를 까는 것처럼 네. 그 소리를 안 들리게 하는 게 가장 좋은 솔루션이다. 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이건 해결이 아주 쉽게 될 겁니다. 네.
3: 좀 더 확실하게 소음을 잡는 방법. 현관문에 방음제를 붙이는 건데요. 야, 솔루션 많이 해보셨나 봐요. 잘하시는데?
0: 이게 바깥 소리도 좀 상쇄시켜주는데
2: 네.
0: 안쪽에서 우리 뽀삐가 짖는 소리도 조금은 상쇄시켜줄 거예요. 네. 그래서
3: 효과가 있을까요? 오,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0: 사실 저 조금 걱정했거든요. 오늘은 다행히 또 항문당이 안 터졌네요.
2: 네.
0: 네.
2: 이전에 한번 크게 한번 터져.
0: 이제 있던 게 다 터뜨려가지고. 그리고 저는 또 뽀삐 영상 보면서 되게 좋았던 게 우리 아버님을 뽀삐가 너무 좋아해요. 기다려주고 아버님이 몸이 좀 불편하신데 산책할 때 딱 기다려주고 걸음 맞춰주고 아버님 신경 쓰고 이러는 게 사실 모든 강아지들이 하는 건 아니에요. 뽀삐가 조금 더 그런 면에서 아버님과 교감하고 소통하고 이런 거에서 조금 더 특출나요.
4: 저한테는 참 이 반가운 거 이 고맙고가 그거라고 들어요. 아 이놈의 새끼가 그래도 이게 예, 내 말에도 듣고 나를 따르는구나 그러더라고.
0: 뽀삐가 제일 이쁘죠?
4: 이쁘죠.
0: 지금처럼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거 꾸준히 좀 잘 하시면 네. 지금보다 더 걱정 없고 사실 남들한테 피해 주는 거 우리는 행복해도 남들한테 피해 주는 거는 안 되잖아요.
2: 네.
0: 근데 지즘이 목소리가 좀 큰 아이라 좀 걱정이 있으셨을 거예요.
2: 네. 근데
0: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 진짜 거의 90% 이상 해결될 거니까
2: 네.
0: 뭐 꼭 한번 해보세요.
2: 네.
0: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고생하셨습니다.
3: 뽀삐야, 지금처럼 할아버지랑 오래오래 행복하자.

국내 등록된 전기차 약 50만 대. 매년 전기차 화재도 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단 3초 만에 대형 화재로 번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차 사고 발생 시 창문을 내려 탈출구를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자동차 전원을 차단합니다. 전원이 차단돼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비상탈출용 도구나 목받침대 지지봉을 이용해 창문을 파괴한 후 신속히 탈출합니다. 사고 시 충격으로 배터리 화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속히 대피한 후 다른 사람의 접근을 막도록 합니다. 119 신고 시 전기차 화재임을 꼭 알려야 합니다. 전기차용 화재 진압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화재 시 행동 요령을 꼭 기억하세요.

0: 난방구는 붙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킬링.
2: 눈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배고프다.
1: 오늘 점심은 뭘까?
2: 식단표에 쓰여 있잖아.
1: 맞다.
2: 오늘의 식단은 국수. 국수다. 국수.
1: 내가 좋아하는 국수. 난 국수 두 그릇 먹어야지.
3: 자, 국수 나왔습니다. 자, 맛있게 먹어요.
4: 네, 잘 먹겠습니다.
3: 호호 불어서 먹기.
4: 네.
2: 한 젓가락. 길다. 한 입.
1: 돌돌돌돌 말아서 한 입에 앙! 우와, 진짜 맛있다.
5: 바꿔라, 한글!
1: 어? 이게 뭐야? 어? 아깐 국수 라고 적혀 있었는데 수국으로 바뀌었네.
2: 이 꽃 이름이 수국인가 봐.
1: 우린 국수가 먹고 싶은데 국수를 찾아야 해.
2: 한글용사를 불러보자.
4: 한글용사 아이야.
6: 어? 이
7: 야.
6: 후민정음 안녕?
7: 안녕.
6: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2: 국수가 수국으로 바뀌었어.
1: 국수, 국수가 필요해.
7: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8: 국수를 찾으러 떠나자.
6: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0: 한계를 찾자.
1: 여기 텔레비전이 있어.
2: 어? 화면 속에 한글이 있어.
1: 이건 우리가 찾는 한글이 아니야. 국수가 아니라 국기야.
0: 여기에도 한글이 있어. 그런데 이건 국수가 아니라 국화야. 국수는 어디 있지? 찾았어. 화면 안에 한글 국수가 있어.
1: 내가 한글을 꺼낼게. 나와라. 한
3: 천지
4: 한글 국수를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쉽게 가져가진 못할걸. 한글은 보이지 않을 테니. 헛! 그거!
1: 어? 화면이 꺼졌어. 한글이 보이지 않아.
2: 내가 화면 속으로 들어가 볼게.
0: 소용없어.
1: 천지의 한글 공격이 시작되면 우리의 능력이 통하지 않아.
0: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2: 끄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0: 켜다!
4: 아니, 나의 끄다 공격을 켜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헛!
5: 안 돼!
2: 국수의 우가 모두 사라졌어.
0: 괜찮아, 내가 뿅망치로 우를 만들게.
6: 수술아,
7: 한글!
8: 국수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하면 수국. 수국. 거꾸로 하면 국수. 국수 수국. 국수 수국.
1: 와, 국수 먹으러 가자.
2: 이젠 할아버지 차례. 야. 국수. 국수. 수국. 수국. 국수. 수국. 수국. 수국. 수국 꽃이에요, 꽃. 수국은 참 싱그러워. 국수. 국수. 국수는 길어요. 가늘고 길어. 오, 맛있겠다.
3: 우와, 국수다. 냠. 냠냠. 슝.
2: 오잉. 국수가 어디로 갔을까? 한글 국수를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야! 국수! 국수! 순서대로 써볼게요.

0: 기역이 우를 만나 구, 구가 받침 기역을 만나 국, 시옷이 우를 만나 수, 국, 수.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국, 수. 친구들 따라해봐요. 국, 수.
1: 끝. 국수를 거꾸로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수건. 수국.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국수를 거꾸로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수건. 수국. 히힛.
0: 국수. 수국. 훈민이와 정음이가 점심을 먹어요. 오늘의 점심은 국수예요. 내가 좋아하는 국수 맛있어.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국수를 수국으로 바꿔라 한글. 국수가 수국으로 바뀌었어요. 천지가 끄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켜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국수를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국수가 나왔어요. 훈민 정음이 국수를 먹어요. 훈민 정음이 국수를 먹어요. 훈민 정음이 국수를 먹어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도포, 포도.
2: 정음아, 바르게 앉아. 훈장님 오셔. 오셨다.
3: 자, 훈민이, 정음이, 우리 예절 학교에 온 걸 환영해요. 예절 학교에서 우리나라의 문화와 예절을 잘 배워보도록 해요.
2: 네. 훈장님, 훈장님 옷이 정말 멋져요.
4: 처음 보는 옷이에요.
3: 내가 입은 이 옷은 도포란다. 도포.
4: 아, 도포. 도포는 길이가 기네요.
2: 소매도 넓어요.
3: 이야. 자, 도포는 옛날 사람들이 입던 겉옷이란다.
5: 바꿔라 한글.
2: 도포가 포도로 바뀌었잖아.
3: 오잉? 뭐라고? 이게 뭐야? 내 도포는 사라지고 포도 옷을 입고 있네. 아유, 어떡하지?
2: 아유. 훈장님, 걱정 마세요. 우리에겐 아이야가 있어요.
3: 아이야?
4: 네. 네. 한글 용사 아이야.
3: 아이야.
6: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7: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6: 아,

0: 이.
1: 야.
0: 훈민정음 안녕?
2: 안녕?
3: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2: 도포가 포도로 바뀌었어. 도포, 도포가 필요해.
4: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0: 도포를 찾으러 떠나자.
3: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오늘도 한글을 바꿨다! 한글! 모두 내 거야! 아이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0: 한글을 찾아야 해.
1: 어? 사자잖아.
0: 사자에겐 한글이 없군.
1: 어?
0: 저건 뭐지? 자, 차! 기린 목에 한글 도포가 있어. 기린아, 그대로 있어줘. 천지?
2: 한글 도포를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쉽진 않을걸. 손에 닿지 않을 테니.
3: 헛! 일어서다!
0: 기린이 일어서니 한글이 너무 높아. 그렇다면 자,
2: 애써봐도 소용없다. 너의 능력은 통하지 않을 테니.
0: 천지의 한글 공격이 시작됐어. 그렇다면 나도 한글로 맞서야 해. 일어서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안따! 이제 됐어.
2: 아니, 나의 일어서다 공격을 안따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0: 안 돼! 한글 도포가 파괴됐어. 아용사가 필요해. 도와줘.
4: 내가 왔어.
0: 한글 도포를 부탁해.
4: 걱정 마. 내가 뿅망치로 오를 만들게.
5: 조사라.
6: 한글!

0: 도포.
1: 저장 완료. 도포. 훈민정음의 손으로.
2: 도포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이젠 할아버지 차례!

0: 야! 도포! 도포! 포도! 도포! 포도! 포도! 아항! 탱글탱글! 먹고 싶다! 도포! 도포! 할아버지가 도포를 입고 올게요!
1: 와! 도포다! 냠! 냠냠! 슝!
0: 짜잔!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오잉! 도포가 어디로 갔을까? 한글 도포를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야! 도포! 도포! 순서대로 써볼게요. 디귿이 오를 만나 도. 피읍이 오를 만나 포. 도포.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도포. 친구들 따라해봐요. 도포. 끝.
1: 도포를 거꾸로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지도. 포도.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도포를 거꾸로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지도. 포도. 힛.
0: 도포. 포도. 훈민이와 정음이가 예절 학교에 갔어요. 훈장님이 도포를 입고 나오셨죠. 훈장님의 도포가 정말 멋져.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도포를 포도로 바꿔라 한글. 도포가 포도로 바뀌었어요. 천지가 일어서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앉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도포를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도포가 나왔어요. 훈장님이 도포를 입어요. 훈장님이 도포를 입어요. 훈장님이 도포를 입어요.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핏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4: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5: 화이팅!
4: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5: 화이팅!
4: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5: 화이팅!
6: 우리 모두
7: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2: 안녕.
1: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8: 매일매일 락토핏.
7: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치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중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퀵 자국, 꾸.
1: 블록 자국, 꾸.
0: 공룡 발자국, 꾸.
2: 우와, 공룡 발자국 좀 봐.
3: 홍민아, 자국놀이 정말 재밌지?
1: 응,
3: 모두 다른 자국이 생겼어. 자국.
2: 우와. 홍민아, 이 채소로도 자국을 찍어볼래?
3: 어떤 자국이 생길까? 빨리 찍어보자.
1: 이거.
2: 우와.
0: 빨간색으로
3: 주황색으로
2: 자.
0: 우와.
1: 우와. 예쁘다.
0: 지금 여기도 찍고.
3: 공룡 발자국도 하나.
0: 꾹꾹꾹꾹꾹.
3: 재밌어.
2: 우와, 자국 많다. 정말 멋지다. 미술 작품 같아. 우리 이거 전시하자.
1: 이 작품의 제목은 뭐라고 할까?
2: 작품의 제목은
0: 자국.
2: 내가 쓸게.
0: 야. 지읒이 아를 만나 자. 기역이 우를 만나 구. 구가 받침 기역을 만나 구.
3: 우와, 정음이 잘 썼다. 여기에 붙이자.
2: 응.
0: 우와. 우와.
2: 여러분, 우리 작품 보러 오세요.
4: 바꿔라 한글.
2: 자국이 국자로 바뀌었어.
3: 제목도 국자로 바뀌었어. 우리 작품은 자국인데.
2: 자국을 찾아야 해.
3: 한글용사를 불러보자.
5: 한글용사 아이야.
4: 어? 이.
6: 야.
4: 훈민정.

0: 그럼 안녕?
1: 안녕?
2: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1: 자국이 국자로 바뀌었어.
3: 자국이 필요해.
4: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0: 자국을 찾으러 떠나자.
2: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0: 한글을 찾자. 저기에 한글 자국이 있어. 천지?
1: 한글 자국을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쉽진 않을걸. 한글은 없어질 것이니. 헛! 지우다!
0: 어, 안 돼!
2: 무슨 일이야? 어? 한글이 지워지고 있어.
0: 천지가 지우다로 공격했어.
2: 이러다 한글이 다 지워지겠어.
0: 한글이 다 지워져 버렸어. 어떻게 한글을 되찾지?
2: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0: 지우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3: 쓰다!

0: 아니, 나의 지우다 공격을 쓰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1: 안 돼!
2: 한글 자국이 파괴됐어. 어떡하지?

0: 자, 국.
1: 저장 완료. 자, 국. 국민자금의 손으로.
2: 자국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하면 국, 자! 국, 자! 거꾸로 하면 자, 국! 자, 국, 국, 자! 자, 국, 국, 자!
1: 이젠 할아버지 차례! 야! 자, 국, 자국! 국자, 국자, 자국, 국자, 국자로 국을 떠요. 국자로 국을 줘요. 얍, 자국, 자국, 이건 무슨 자국일까? 김치 국물 자국 같아요. 자국 지우고 올게요.
2: 얏. 우와, 자국이다. 냠. 냠냠. 슝.
1: 짜잔. 자, 오잉. 자국이 어디로 갔을까? 한글 자국을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짜잔! 자, 국! 순서대로 써볼게요. 지읒이 아를 만나 자, 기역이

0: 우를 만나 구. 구가 받침 기역을 만나 국. 자, 국.
1: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자, 국. 친구들 따라해봐요. 자, 국.
2: 끝. 자국을 거꾸로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국자, 국가.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자국을 거꾸로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국자, 국가.
0: 자국, 국자. 훈민이와 정음이가 자국 놀이를 해요.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자국을 국자로 바꿔라 한글. 자국이 국자로 바뀌었어요. 천지가 지우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쓰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자국을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자국이 생겼어요. 훈민정음이 자국을 남겨요. 훈민정음이 자국을 남겨요. 훈민정음이 자국을 남겨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사장, 장사.

0: 여기는 장난감 가게. 저는 장난감 가게의 사장이랍니다. 사장.
1: 정음이가 사장님? 장난감 가게 구경 올 사람
2: 저야.
1: 사장님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여기가 장난감을 파는 가게예요?
0: 네, 제가 이 가게 사장이에요. 우리 가게에서 파는 장난감을 보여줄게요.
1: 네.
0: 자, 이건 비행기예요. 후, 이렇게 가지고 노는 거고요. 다음은 따따따따.
1: 이건 얼마예요?
0: 아, 이건 1,000원이에요. 재밌죠?
3: 바꿔라 한글.
0: 나는 힘이 센 장사.
1: 사장님 왜 이러세요?
0: 저는 사장이 아니라 힘이 센 장사라니까요. 으짜 으짜 으짜 힘이 아주 세죠. 으짜 으짜 으짜.
1: 사장이 장사로 바뀌었어. 사장을 찾아야 해. 한글 용사를 불러야겠다. 한글 용사 아이야.
4: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5: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4: 아 이
5: 야
4: 후미나 안녕?
1: 안녕?
4: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1: 사장이 장사로 바뀌었어. 사장, 사장이 필요해.
5: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4: 사장을 찾으러 떠나자.
6: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오늘도 한글을 바꿨다! 한글! 모두 내 거야! 아이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0: 여기 화분 찾았어. 천지
1: 한글 사장을 찾아내다니 이번엔 어려울걸. 헛! 숨다!
0: 오! 천지가 한글을 그림에 숨겼어. 친구들, 한글 사장을 함께 찾자. 대체 어디에 숨었지?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친구들, 너희들은 발견했니?
1: 포기해?
0: 그럴 순 없어. 그렇다면 방법은 단 하나. 나도 한글로 맞서야 해. 숨 따위 맞서는 낱말은 뭐지? 쳤다!
1: 아니, 나의 숨따 공격을 찾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0: 안 돼!
2: 무슨 일이야?
3: 한글 사장이 파괴됐군.
2: 사에 아가 없어.
0: 내가 뿅망치로 알을 만들게.
4: 저 사람 한글!
0: 사장! 사장!
5: 저장 완료! 사장! 훈민이의 손으로!
6: 흩자! 흩자! 흩자! 흩!
7: 아! 지금이야! 사장 정음회를 찾자! 한글 카드 부탁해! 사장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네, 제가 장난감 가게의 사장이랍니다.
1: 정음 사장님이 좋아요.

0: 전 아까 보여줄게요.
1: 네. 아, 이건 훈민이가 좋아하는 버름들피. 자, 2만원입니다.
2: 이젠 할아버지 차례! 야! 사장. 장사. 서장. 장사! 장사!

0: 장사! 장사는 힘이 세요!
1: 야, 오호, 사장. 사장님은 바빠요. 아항, 아, 오! 정음 사장님이 엄청 바쁜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도와주고 올게요.
2: 와, 사장이다. 냠. 냠냠. 슝.
1: 아차차. 친구들한테 한글을 읽어주고 가야지. 오잉. 사장이 어디로 갔을까? 한글 사장을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얍. 사장. 사장. 순서대로 써볼게요.
0: 시옷이 아를 만나 사. 지읒이 아를 만나 자. 자가 받침 이응을 만나 장. 사장.
1: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사장. 친구들 따라해봐요. 사장. 끝.
2: 사장을 거꾸로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가게. 장사.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사장을 거꾸로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가게. 장사. 히힛.
0: 사장, 장사. 정음이가 장난감 가게를 열었어요. 정음이가 사장이에요.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사장을 장사로 바꿔라 한글. 사장이 장사로 바뀌었어요. 천지가 숨따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찾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사장을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정음이가 다시 사장이 되었어요. 정음 사장님이 바빠요. 정음 사장님이 바빠요. 정음 사장님이 바빠요.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새콤달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2: 안녕.
1: 노래도 하고 크루원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3: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우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남방구는 북방구와
9: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T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쿤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박수!
1: 고맙다, 카샤.
2: 너도 뿡뿡이랑 노래하러 온 거야?
3: 어? 노래? 아니.
2: 그럼?
3: 하늘은 파랗고, 구름은 하얗고, 바람은 쏙 시원하게 부는 거야.
2: 어.
3: 그래서 말인데, 우리 소풍 갈까?
0: 소풍을 가?
2: 가!
0: 가!
2: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0: 좋아. 그럼 까마귀랑 소풍 가자. 친구들, 우리 소풍 갈까?
1: 오, 나 갈래. 나.
2: 짜자 형도 나.
3: 유후.

0: 신나게 웃어요.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0: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 기침할 땐 이렇게
2: 아, 왜 이러지? 아, 자꾸 기침도 나고, 이렇게, 콧물도 나고, 목도 아프고, 설마, 나, 감기? 아, 안 돼! 감기 싫어! 감기 싫다고!
3: 너 감기 걸렸지?
2: 어? 그런 것 같...
0: 나 진짜 너 왜 그래 나한테 왜?
4: 바람풍 기침을 그냥 하면 안 되는 거 알아?
3: 그래
2: 아 그래? 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4: 기침할 땐 입과 코를 가려야지 이렇게
2: 이렇게?

0: 귀찮은데 꼭 가려야 될까? 진짜.
1: 그럼 기침할 때 감기 바이러스가 나올 수도 있다고.
2: 뭐? 감기 바이러스?
1: 응. 그리고 친구들에게 옮길 수도 있어.
3: 오, 큰일. 우와야야 하지 마, 하지 마, 가려. 아, 왜 그래?
2: 이렇게.
3: 오, 가렸네.
2: 앞으로 이렇게 잘 가려야겠다, 그럼.
1: 자, 이렇게 마스크를 쓰면 감기 바이러스를 더 잘 막을 수 있지.
2: 오, 고마워.
3: 어, 이렇게 쓰면 우와. 같이 놀 수 있겠다. 아하, 그럼 우리 저쪽 가서 놀자. 그래, 잘 됐어. 가자.
0: 가자. 아우, 답답해.
4: 아, 바람풍, 바람풍.
3: 바람풍.
4: 잠깐만, 잠깐만.
0: 안녕. 아차.
4: 아니, 이거 마스크 쓰지 마. 어우, 답답하잖아.
3: 맞아.
0: 아, 그렇지만. 그럼, 그냥 이렇게 옷 소매로만 가릴까?
3: 아, 매번 이걸 언제 가려. 팔 아프게. 하지마, 하지마.
0: 그지? 팔 아프지?
4: 그래.
0: 그래.
4: 그냥, 어? 그냥 이거 하지 말고, 그냥, 기침해.
3: 그냥? 그냥
0: 어, 시원하다.
4: 그치.
3: 훨씬 편하지?
0: 훨씬 좋네.
3: 그치.
4: 그럼, 앞으로도 안 가릴 거지?
0: 안 가리지 뭐. 그래. 마스크도 안 하고, 이렇게 가리지도 않고, 시원하게.
4: 너무 시원해, 시원해.
3: 너무 시원했어, 방금.
4: 맞아.
0: 뭐야, 근데 이게.
5: 입을 가리지 않고 기침하는 바람풍이요. 네가 마구 내뿜는 감기 바이러스 덕분에 새로운 괴물을 만들었다. 감기 바이러스 괴물 진동!
6: 아주아주 눈으로 태어난 우린 감기 바이러스 괴물

0: 감기 바이러스 총! 우리 힘이 더 세졌다!
1: 감기 바이러스 뿌리기!

걱정하지 마. 나 때문에 생겨난 거니까 내가 막을게. 분다 분다 파라.

0: 괜찮아. 감기 바이러스들 이제 그만 멈춰.
1: 싫.

0: 열도 나고 콧물도 나고 목도 아픈 것 같아. 몸 안에 번개의 기운이 가득해. 괴물들, 각오해라!
1: 우와, 각오해! 찌르기!
0: 자서 돌리기! 괴물들, 너희들 무기는 부서졌어. 이제 포기해!
2: 치타! 감기 바이러스! 뿌리기!
0: 감기 바이러스는 사라져라! 번개! 아차차차!
3: 잠깐. 아우 너무 어지럽고. 아차차, 나 병원 가야 될 것 같아.
4: 그럼 내가.
1: 내 바쁘대. 미안해, 먼저 병원 갈게. 아, 도망가, 도망가.
5: 괴물들이 도망갔다. 박수! 괜찮아? 아직 기침을 해요.
0: 아직 몸 안에 감기 바이러스가 남아 있어서 그래.
6: 저기 얘들아 미안해. 내가 있잖아. 앞으로는 기침할 때 잘 가리고 마스크도 잘 쓸게.
5: 그래 말아봉. 아, 그리고 우리 이제 병원도 가자. 알겠지? 네.
6: 병원은 무서운데.
5: 아, 가야 돼. 가야 돼.
0: 친구들 기침을 할 때에는 마스크나 휴지 그리고 옷소매로 코와 입을 가리고 기침하기. 우리 친구들 잘 알았죠?
5: 네.
0: 좋아요. 자 그럼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씩씩하게 파워 체조 함께 해요.
6: 가자.
0: 준비.

0: 나는
1: 알쏭 발쏭 퀴즈.
0: 자, 이번 시간에는 착해진 감기 바이러스 괴물들이 도와줄 거지요?
2: 네, 아빠. 우리 함께 불러봐요.
0: 그래요.
2: 감기 바이러스 괴물 나와라.
3: 안녕.
0: 우와. 착해진 감기 바이러스 괴물들아, 어떤 문제예요?
3: 네, 친구들, 감기에 걸려 기침할 때 가려야 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2: 아하, 앞에서 봤는데.
0: 자,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힘차게 번개배를 외쳐주세요.
2: 번개배.
4: 정답을 아는 친구 손들어주세요.
0: 자,
4: 힘차게 손들어주세요. 어느 친구가 힘차게 손을 들고 있죠? 번개맨을 아주 크게 외치면서 손을 든 친구가 있어요. 큰 소리로 정답을 한번 외쳐볼까요?
5: 호랑 입이요.
4: 코와 입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죠? 정답입니다. 이야! 맞아요. 기침을 할 땐 코와 입을 가리고 기침하는 거예요. 잘했어요. 번개맨이 선물을 드립니다.
0: 우와, 우리 친구 축하해요. 두 번째 퀴즈는요?
6: 두 번째 문제? 병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림을 제대로 맞추면 무엇이 될까요?
0: 어려운데?
2: 뭔가 알 것 같은데?
0: 우리 친구들 정답하는 친구들 있죠? 힘차게 번개배를 외쳐봐요!
2: 번개배!
4: 정답을 아는 친구 손 들어주세요.
0: 저요.
4: 어느 친구가 어머니가 친구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아주 높이 이렇게 들고 계셨어요. 이렇게까지 들고 계셨어요. 자, 우리 친구 정답 알고 있나요?
5: 청진기.
4: 정답 청진기 정답입니다. 우와. 맞아요. 그림은 청진기죠. 아주 잘했어요. 번개맨이 선물을 드립니다. 우와, 우리 친구들 모두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다 정답 알고 있었죠? 그래요, 번개맨은 다 알고 있었어요. 친구들, 번개맨은 그럼 여기까지. 우린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0: 안녕!
2: 자, 우리는 더 재밌는 퀴즈로 다시 돌아온다!
0: 자, 착해진 감기 바이러스 괴물들과 함께한 알쏭 퀴즈! 끝!
7: 번개맨과 함께 재밌는 이야기 나눠. 번개 파워!
8: 모습을 바꾼 쥐.
9: 옛날 먼 옛날 한 숲에 장군을 꿈꾸는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이 청년의 이름은 바로 왕튼튼.
10: 이보시오, 괜찮다면 잠시 내 상대가 되어주지 않겠소?
9: 좋아요. 자, 번개!
10: 튼튼! 협! 협! 협!
9: 다
10: 막히다니. 아직도 훈련이 필요하군요. 상대해줘, 정말 고맙소. 난 바빠서 이만. 헛대!
9: 정말 열심히 하죠? 그런데 이 산에는 왕튼튼 말고도 아주 무서운 동물이 살고 있다고 해요. 과연 어떤 동물인지 우리 함께 지켜볼까요?
11: 시끄러! 저 왕튼튼이라는 인간은 집에도 안 가나. 시끄러워서 못 살겠네. 내가 누구냐고? 나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천년묵은 신임이시다.
12: 헛돼! 헛돼! 헛돼! 헛돼!
11: 아이.

0: 이 왕 튼튼한다.
1: 헛들 헛들 헛들 헛들 헛들. 좀 쉴까? 내일은 오랜만에 집에 가는 날이니까 손톱을 깨끗하게 깎고 가야겠다. 탁탁탁탁 깎고 깎고 또 깎고.
0: 내일 집에 가는 날이라고? 오, 좋아 좋아. 그래, 저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해서 골탕을 먹여줘야겠다.
1: 다 깎았다. 그럼 다시 훈련하러 가볼까? 헛들 헛들 헛들 헛들 헛들 헛들 헛들 헛들.
0: 좋아, 갔지. 손톱이다. 자, 그럼 이 손톱을 일단 먹고. 좋았어. 손톱의 주인으로 변해라. 야! 친구들 어때? 왕튼튼과 똑같지? 그럼 하루 먼저 왕튼튼의 집으로 가볼까?
2: 이런, 아주 심술 궂은 쥐로군요. 과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함께 지켜봐요.
1: 야, 이게 얼마만이야? 아버지, 동생아! 아버지!
3: 누구야?
1: 아이 참, 누구긴요? 아버지, 저예요, 저 왕튼튼.
3: 아니, 가만히 있어봐. 내 아들 왕튼튼은 어제 우리 집으로 왔는데.
1: 여기 있는.

0: 아유, 누가
1: 에이, 좋아! 갈고닦은 무술로 상대해주마! 이야!
2: 내 실력에 놀라지나 마라! 야!

0: 아들 왕튼튼은 아주 무술이라면 둘째 가라면 서럽지. 아니, 자네가 진짜로구만.
1: 아버지. 아버지. 제가 진짜예요.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지켜드릴 수가 있어요.
2: 가짜는 그만해라.
3: 그래.
2: 우리 가족은 내가 지킨다. 아버지, 우리 들어가요.
0: 그래, 들어가자. 아유, 이게 무슨 일이더냐.
1: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 아버지, 동생아.
4: 혹시 진짜예요? 가짜예요?
1: 아이 참별! 아, 봉제맨까지 왜 그래요? 제가 진짜 왕튼튼이라니까요.
4: 진짜로 진짜예요?
1: 아 정말이라니까요. 아 답답해.
4: 과연 누가 진짜 왕튼튼일까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죠.
1: 아버지, 아버지와 여동생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가짜의 정체를 밝혀내겠어. 1년, 아니 10년이 걸릴지라도. 아우, 배고파. 아, 뭐 먹을 것 좀 없을까? 감이다, 감. 아, 그래, 이걸로 일단 배를 좀 채우자.
2: 미야옹.
1: 깜짝이야. 아, 고양이잖아. 아, 너 때문에 놀랐잖아.
2: 미야옹. 미야옹. 미야옹.
1: 뭐? 이거 달라고?
2: 미야옹.
1: 안 돼. 나 먹어야 돼. 저리 가.
2: 미야옹.
1: 아휴 참, 얼마나 배가 고프면 이러냐. 자, 얘따, 이건 너 먹어라.
2: 냥?
5: 냥? 냥냥냥.
1: 먹어, 먹어. 어휴, 잘도 먹네. 많이 굶었나?
5: 냥.
2: 뭐야, 아하! 탱! 시끄러워서 나왔더니 역시 이 가짜야. 아직도 안 가고 뭐하냐.
1: 뭐라고? 누가 가짜야? 난 진짜 이 가짜야.
2: 헤이, 내가 진짜라니까.

어, 뭐야? 아니, 고양이를 보고 왜 저렇게 놀라? 어? 잠깐! 지금 고양이를 보고 놀란 거지? 그렇다면 혹시? 아! 이제 알았다! 가짜의 정체! 가자! 어, 가자! 알았어, 알았어!

0: 가짜는 나오너라. 아이고, 뭐야 또 너야? 아유 참, 소용없다니까. 네 정체를 밝히러 왔다. 아버지, 잘 보세요. 저 가짜의 정체를 보여드릴게요.
1: 뭐야 이게?
2: 취 냄새가 난다.
1: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게?
0: 아버지, 사실 가짜의 정체는요.
1: 그래, 가짜의 정체는. 아이고, 아이고, 뭐 또 섞였네?
3: 잠깐만,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야? 정말 친구들은 알겠어요? 누가 진짜예요?
1: 여기요?
3: 여기요?
0: 저요.
1: 이래 어쩐다. 아유 참.
0: 아버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4: 고양이도 없는데 어떻게 하자고?
0: 해, 또 부르면 되지.
1: 저게 쥐였구나. 그러면 네. 이쪽이 진짜 우리 아들 왕트쯔리구나.
0: 아버지, 제가 바로 진짜 왕트쯔리입니다.
1: 아이고, 미안하다.
0: 아버지, 동생아.
5: 이렇게 왕튼튼은 가짜의 정체를 밝히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행복하게 지냈답니다. 오늘의 이야기 재밌었나요? 좋아요. 자, 지금까지 문화유산을 간직한 영월에서 모여라 딩동댕이 함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모두 안녕.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성.
6: 얼굴엔
7: 순하게
6: 줄무랑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0: 매일매일 락토핏
9: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워줘.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4: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5: 지당하신 말씀.
6: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7: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동. 얼굴엔
2: 순하게
0: 중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5: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Music Box.

0: 얼큰도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콩순이네 딸기농장. 마라냉 코미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네 딸기농장.
3: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4: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5: 호비는 아프대요.
4: 그대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6: 시원해.
3: 언제나 신나는
4: 뽀로로 유치원.
3: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5: 요리 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3: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5: 베이비핑과 함께.

0: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곳 뭐든지 뮤직 박스. 자, 오늘은 어떤 뮤직박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응? 오! 박스맨 왔다. 박스맨!
1: 박스맨 장례.
0: 어, 박스맨. 어, 박스맨 안녕. 박스맨. 안 먹었어요, 박스맨? 뭐, 뭐 열 그릇 먹었어? 빨간 박스맨.
1: 먹었어.
0: 아, 근데, 어, 오늘 박스엔 뭐가 들었을까? 아유, 궁금할 때 흔들어보면 되지. 자, 뮤직 박스, 뮤직

0: 뭐지?
1: 아, 참 모르겠으면 일단 어? 이거 한번 뜯어 볼까? 하나, 둘, 셋. 숲속의 대장간. 나는 알지. 대장간이 뭐냐면 아주 뜨거운 불에다가 이 쇠를 이렇게 쇠 있잖아, 쇠. 쇠를, 이 딱딱한 쇠를 딱 달궈가지고, 빨개진 쇠를 달궈져가지고, 망치로 똥똥똥똥 두들겨서 망치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가위도 만드는 곳이지. 어떤 곳인지 알겠어?
0: 네.
1: 자,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한번 두근두근 해줘. 신나게, 신나지? 궁금하잖아. 그거 가지고 안 열려. 두구두구두. 여러분들도 두구두구두구. 자, 하나, 둘, 셋. 뭐가 볼까, 볼까, 볼까?
0: 뭐야?
1: 오?
0: 셀로폰? 셀로폰은 아니겠지. 셀로폰 같은데 왜 있는지?
1: 이게 뭐지?
0: 셀로폰 같아요.
1: 가보자.
0: 실로폰 맞죠?
1: 어? 우와.
0: 실로폰 이거... 맞잖아요, 실로폰.
1: 이거는, 새로 만들어진 메탈로폰이 나왔어.
0: 메탈로폰?
1: 새로 만들어진. 이게 새로 만들어졌거든. 아주 딱딱한 새로. 어? 새로 만들어진 거. 자, 한번 두드려볼까? 자, 지우꺼, 시우꺼. 우리 시우 소리 한번 들어볼까? 이거 왠지 이 대장장이 아저씨가 뭔가를 막 두들길 때 뭔가를 막 쇠를 막 두들길 때 나는 소리랑 비슷한 것 같아.
0: 네. 소리가 다르네?
1: 소리가 다르지?
0: 네. 달라.
1: 또 따. 어? 높낮이가 다른 것 같은데? 그렇죠, 높낮이가. 그렇지, 높낮이가 이거 봐봐. 또 따라라라라라 딱, 딱, 따라라라라라 또. 뭐가 소리가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오는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는 높낮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야. 그치?
0: 그러고 보니 키도 달라요.
1: 키?
0: 키도 달라. 높이.
1: 아, 그렇지. 이게 키가 다르지?
0: 높이 다름.
1: 키가 다르니까 소리가 다르겠지? 그런 건가? 아주 똑똑한데? 그걸 발견했어. 이야, 근데 한번 두드려볼까, 너희들도? 자, 시작! 뚝따뚝따뚝따뚝따뚝따뚝따.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대장장이가 된 것 같아.
0: 대장장?
2: 숲속의 대장간에 요정들이 왔어요. 무엇을 만들러 왔나요? 구멍이 보이네요. 창문인가? 여기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네요. 이건 뭐지? 징검다리인가?

0: 밤새도록 도대체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1: 아하! 대장장이 아저씨를 위한 신발이었어요.
2: 오! 아, 멋진 신발. 아, 누가 만들었지? 오, 오! 내 발에 아주 딱 맞는군. 딱, 딱. 아주 좋구나.
1: 시우야, 지우야.
3: 네.
1: 뭐 만들고 싶지 않아? 내가 대장장이가 된다면 뭘 만들고 싶어?
3: 대장장이 되면 가위 만들고 싶어요.
1: 가위?
3: 네.
1: 가위? 어머, 가위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어? 자, 그러면 지우가 뚝, 훈이가 딱 하면서 한번 만들어볼까? 자, 시작.

0: 나와라 치우꺼 가위 뚝딱 짠 짠 안 나온다. 치우꺼는 나올 수도 있어. 치우꺼는 치우 한번 해볼까? 치우는 뭐 만들고 싶어? 대장간 대장장이가 된다면 뭐 만들고 싶어?
1: 칼?
0: 칼? 아니 멋진 칼 쫙 길고 번뜩이는 칼.
1: 오. 그 칼이요.
0: 그 칼. 오케이. 진짜 갖고 싶어?
1: 네.
0: 오케이. 가자. 자 시작.

0: 생각이 안 나오네.
1: 엄마.
2: 니네들이 너희들은 대장장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야. 이 후니아찌 건 나와. 후니아찌는 사실 갖고 싶은 게 있어. 방패 있잖아. 어? 캡틴 그거. 어. 네. 그 방패 진짜 갖고 싶어.
1: 나도 자, 그거 네. 진짜 갖고 싶어.
2: 그치? 어, 난 방패. 자, 시작. 뚜따, 뚜따, 뚜따.

0: 나와라 후니 방패.
1: 안 나와.
0: 없어요? 제 것도.
1: 왜 안 나와?
0: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한번 두들겨보자. 어? 뭔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자 두들겨보자. 준비 시작. 계속 계속 제발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1: 어 바람 불어.
2: 아 바람 불다.
1: 바람 너무 아파.
0: 어 요정님 도와주세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뮤직박스를 소개시켜줄게. 바로 뮤직박스 스페셜! 뭐든지 뮤직박스에서는 뭐든지 음악이 되지. 첫 번째, 목소리. 몸의 소리. 세 번째, 악기 소리. 마지막으로, 자, 박스의 소리. 박스 같은 물건도 음악이 될 수 있어. 봐. 연습하면 잘 될 거야. 자, 어때? 모두 다른 느낌의 소리가 들리지?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음색을 가진 박스를 소개시켜 줄게. 첫 번째 박스는 바로 주물 꾹 주물 짜. 기억나지? 자, 슬라임이 만든 소리 다시 한번 들어볼까? 주물 꾹 주물 짜.

0: 어? 이 소리는? 어떤 악기가 소리 내는지 눈치챘어?
1: 으이구, 이거.
2: 어, 바이올린 연주 소리야. 여기 찾았다.
0: 잠깐만. 유주님, 안에 계세요? 제가 얼른 열어드릴게요. 빨리 나와서 바이올린 소리 좀 들려주세요. 자, 어서요.

이거 이 박스에서 나오는 소리구나. 바로 후후 후루룩 박스. 바로요.

하모니카는 재밌는 소리를 가졌지? 하모니카의 음악 소리를 다시 한번 들어볼까?

0: 오늘의 소리 여행, 바이올린, 하모니카, 그리고 슬라임 소리 모두 멋진 소리였었어. 어? 친구들은 어떤 소리가 제일 재밌었어? 주변에서 소리를 한번 찾아봐. 무엇이든 음악이 될 수 있거든. 뭐든지 뮤직박스 스페셜 2탄도 재밌게 준비할게. 다음 주제는 뭘까? 친구들 기대해줘.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뮤직 박스.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핏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피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피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피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6: 얼리면 더 맛있어.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8: 마데카 솔메이트
9: 지금
7: 얼굴엔
9: 순한 킬킬
7: 중물엔
9: 덥덥한
10: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3: 지당하신 말씀.
14: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5: 아빠, 저게 뭐야?
16: 글쎄.
17: 다들 뭐 먹는 거지?
18: 이게 뭐예요?
19: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8: EBS IN 포키젤?
19: 네.
18: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비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국내 등록된 전기차 약 50만 대. 매년 전기차 화재도 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단 3초 만에 대형 화재로 번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차 사고 발생 시 창문을 내려 탈출구를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자동차 전원을 차단합니다. 전원이 차단돼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비상탈출용 도구나 목받침대 지지봉을 이용해 창문을 파괴한 후 신속히 탈출합니다. 사고 시 충격으로 배터리 화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속히 대피한 후 다른 사람의 접근을 막도록 합니다. 119 신고 시 전기차 화재임을 꼭 알려야 합니다. 전기차용 화재 진압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화재 시 행동 요령을 꼭 기억하세요.

말하는 포니가 의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3: 꼬롱꼬롱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4: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3: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여행.
4: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5: 대한민국 아이들.